0: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새콤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잔뜩입니다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죠. 남성시대 가족들께서 마음에 햇님을 동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중동 쪽을 보니까 종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전까지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답니다.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고요.
1: 자, 그렇다면 협상이 성사되는 분위기인가요? 두 나라 협상에는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인가? 주목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지만 이란 군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예정이다 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0: 이런 소식에는 늘 국제금융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협상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밤사이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국제 원유 가격은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에서 연일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더 뜨거워지려나요? 이미 어제보다 더 뜨겁다고요? 자, 남성시대에서 가장 바라기는 반가운 소식이 도착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서 무엇보다 물가가 좀 잡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자,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휴원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미래에셋증권,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에이 다이어트, 브람산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4: 네!
5: 아프기 전에 미리 챙깁시다. 온몸 기지개! 갈비뼈 사이사이가 벌어질 수 있게 몸을 좀 길게 길게 쭉쭉 눌리신 다음에 이번에는 고양이처럼 등을 말았다 한번 펴보겠어요. 앉아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양손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시선을 배꼽 쪽으로 해보세요.
4: 네.
5: 그 다음에 반대로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시선을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이 뻣뻣했던 등이 좀 말랑해지는 걸 느끼시면서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4: 네. 또 척추가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척추가 유연해지는 고양이 자세 수시로 많이 해주시고요.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깜짝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왕처럼 편하게 앉아서 목욕하실 수 있는 의자. 럭키 세븐 7개 준비했습니다. 문자 미니 주시면 무작위로 7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5: 아유, 의자가 아주 크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1인용 소파?
4: 네.
5: 그런 크기? 가로 세로 50cm, 높이는 52cm 나오네요.
4: 네.
5: 필요하신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목욕의자 써서 알려주세요. 보내실 곳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4: 자, 목욕의자로도 활용하시고 저희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5: 네.
4: 그냥 저기 욕실에 소품으로
5: 네, 아주 편안하게
4: 뭐, 네, 뭐 네. 올려두셔도 되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5: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이 계신 댁에서는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4: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5: 네.
4: 자, 목욕의자 7개 외에 또 다른 사연, 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성시대표 커피, 다른 음료로 바꿔두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5: 네. 김민주님, 오늘의 첫 문자네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성시대 오픈런 했습니다. 여성시대와 당당히 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김민주님.
5: 네.
4: 야, 저희 또 오픈런까지 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작하는 거.
5: 그러신가 봐요.
4: 자, 그리고 이수민님이, 벌써 남성시대?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 이번 주는 순삭이네요.
5: 그렇죠.
4: 저희가 화요일에 어린이날을 한번 쉬었다고 또.
5: 네, 네. 느낌이 그렇죠. 네. 양승진님, 저녁에 비가 온다 해서 그런가? 어떻게 찌뿌둥뚱해요?
4: 그렇죠. 하늘도 좀 흐리고. 예. 진짜 저녁에 약간 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 네.
4: 요즘에 일교차도 좀 크고 말이죠.
5: 그러게 말이에요.
4: 네. 그리고 멀리서 문자 주셨습니다. 김병일 님이요. 오늘도 호주 퍼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호주
5: 네.
4: 버스 운전하신
5: 아니 퍼스.
4: 퍼스.
5: 퍼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왜요? 버스 안에서 잘 듣는다고?
4: 예.
5: 호주에 호주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여성시대를 들을 수 있다. 그거 참 괜찮네.
4: 그때 진짜 버스 운전하신다는 분이 아마
5: 계셨어요.
4: 그죠?
5: 시드니까지 버스 운전하신다던 분.
4: 이분,
5: 바로 그분이신가? 김병일 님, 모쪼록 타지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호주는 저희랑 완전 날씨가 반대일 테니까 지금
5: 그렇죠?
4: 기온이.
5: 네. 우리는 여름을 향해 가면 그쪽은 겨울을 향해 가는 가을이겠어요.
4: 되겠다. 예. 신기합니다. 아, 저 김병일 님은 이제 호주 운전자분은 아니시구나. 그때

0: 주신 분 찾아봤더니 백정열 강당이님께서
1: 네네
0: 호주에서 운전하신다고.
1: 캔버라에서 시드니까지 운전하시는 분.
0: 네. 그러니까 호주 퍼스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김병일님 호주 퍼스에서 잘 들어주세요. 백정열님은 호주 퍼스에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김한진님이신데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보물 자전거는 비 맞으면 삭을까, 눈에 띄면 훔쳐갈까, 항상 덮개로 씌워둔다. 이 보물은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다. 살아계실 때의 집은 모조리 불에 타 사라지고 아버지마저 삼켜버렸다. 그날 나는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을 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막걸리를 한 모금, 두 모금 하다가 논바닥에 자전거와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도 집에서 만화책을 본다고 떼쓰다가 아버지의 까끌까끌한 수염 공격을 받고 도망치듯 나온 심부름길이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나를 그리고 자전거를 살려내셨다.
2: 진짜.
0: 덜커덕 홀로 떨어진 나는 고모 댁에서 살게 됐다. 고모부라는 사람은 부자였다. 그래서 고모도 잠깐은 부자였지만 두 번째 아내인 것을 지울 순 없었다. 나라는 혹을 떠안고 부유했던 고모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다. 떨이 들끼리 모여 사는 삶은 서로에게 위로는 사치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고모는 악이 없고 다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로부터 맞지 않는 포장이 씌워져 안타까운 세상을 맞이하셔야 했다. 그 골골한 작은 단칸방에 살림을 차렸지만 이 또한 누군가 방해라도 하듯 반복되는 건조한 삶에 이제 막 올라온 새싹마저 말라버리고 말았다. 자전거를 타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하는 날은 학교 수업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어떻게 하면 배를 골지 않을까 본능처럼 두리번거렸고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전거를 창밖으로 내려다보는 일이 학교 생활의 전부였다. 교복은 반질거리다 못해 종이잔처럼 얇아졌고 소매는 실밥이 터져 머리카락처럼 엉켜있어 못 봐줄 정도였다. 걸레로도 쓰지 않을 만큼의 모양새였지만 어쩔 수 없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와 한번 가보았던 인심 좋게 생긴 사장님이 계신 곳 이화루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곱빼기 두 그릇을 시켰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짜장면 향을 곱씹으며 계획대로 맷값을 내겠다고 몸을 온전히 내드리며 밥값 대신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일자리와 가게 의자에 잠잘 곳을 간신히 마련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묵묵한 나의 친구 자전거는 비스듬하게 서서 우직하게 나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나의 학창시절은 짜장면집에서의 3년이었다. 냄비 받침으로 쓰던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읽으며 내 속이 달구어졌다.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생존은 살아있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책은 내게 나아갈 힘을 보태주었다. 그 다음 냄비 받침은 토지라는 책이었다. 두꺼워서 읽다 잠들어도 냄비 받침 책은 내 머리맡에 항상 대기하고 기다려주었다. 책 속에서 귀중한 뉘우침을 배웠고 삶과 터전을 지키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일깨웠다. 어르신이 냄비 받침으로 좋은 책을 건네주신 마음은 최고의 다정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자전거가 왜 이 짜장면 가게로 나를 이끌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르신은 기침을 심하게 하셨다. 가게에서 몸이 휘청하실 때도 잦았다. 연로하신 그 연세에 주방일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 나의 유일한 어른이 휘청이시다니. 어르신은 항상 말씀하셨다.
1: 그때 세 그릇 시키지 왜 두 그릇밖에 안 시켰냐, 연서가. 나는 열 그릇도 내주려 했건만.
0: 어르신은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0: 순간부터 아셨다고 했다. 눈에 무언가 쓰인 모양새가 세상 해석이 뒤틀려 보였다고.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곁에 두길 망설이지 않았다 하셨다. 어미의 보살핌은 찾아볼 수 없는 길 잃은 길고양이 같은 나에게 선뜻 눈앞에 쥐를 물어다 주기보다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걸 어르신은 일러주신 거다. 짜장면 두 그릇을 그것도 곱빼기로 시켰을 때부터 세 그릇을 먹이고 싶어 하신 어른이었다. 짜장 볶기를 어깨 너머로 배웠고 어르신을 대신해 손님 앞에 한두 번 음식을 내드렸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오기까지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어르신은 건강이 악화돼 가게를 온전히 나에게 맡겨두고 먼 길을 떠나셨다. 그렇게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가셨다. 너를 믿어라. 너는 그래도 되는 녀석이니까. 책 속의 말처럼, 어르신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서서 나만을 지켜주고 바라봐주는 자전거처럼 나 스스로가 희망을 놓지 않으면 된다. 그간 내가 깐 양파만 해도 백두산 천지에 담을 듯하다. 언제나처럼 진실된 음식을 만들어내려면 나를 한 스푼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잊지 않고 살 것이다. 겉은 그을려 있을지언정 안에 강한 가르침이 있었던 어르신의 냄비 받침같이 살아가겠다.
1: 야, 참 무슨 인연일까요?
0: 그러게요.
1: 그렇죠?
0: 당장 내쫓아도 뭐 할 말이 없는데.
1: 그렇지.
0: 무전 취식으로 아예 그냥 맞먹고 가는 건데.
1: 그렇지. 내가 어쨌든 매 맞고 그래도 난 짜장면 두 그릇을 먹어보겠다.
0: 예.
1: 야.
0: 근데 그런 기세? 뭔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1: 아셨죠. 네. 이게 참 세상 산 어른들의 그 눈이라는 거는 어떤 직감 같은 거가 있죠. 네?
0: 그러셨나 봐요.
1: 봐요. 뭔가 세상 해석이 뒤틀려 보이고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셨다잖아. 그래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곁에 두길 망설이지 않았다.
0: 그래, 내가 저 녀석 옆에 두고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냄비 받침으로도 정말 좋은 작품들을
1: 네.
0: 그 책을 그렇게 주신 거네요.
1: 참 이상하죠. 그날 집이 불이 타서 아버지도 가버리셨는데 막걸리 심부름을 강제로라도 수염으로 막 이러면서 갔다 와 갔다 와. 아버지의 자전거와 이분이 남은 거예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인생이 참.
0: 물론 우리 김한진 님이 이 사연을 너무 작품처럼 정말 잘 써주셨지만 야 곳곳에 이런 운명 같은 만남이 있으셨고요.
1: 그렇죠. 그랬어요. 네. 정말.
0: 말 그대로 아버지의 유품. 이 자전거가 이끈 곳에서 인생의 은인을 만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인생 최고의 은인을 만나셨네. 참. 그리고 온전히 가게를 맡겨 주셨고, 네. 네.
0: 맡게 되셨어요.
1: 완전히, 뭐, 인생에서의 아버지네, 아버지야.
0: 그렇죠.
1: 네.
0: 네. 박상한 님이요. 너를 믿는다. 그 말에 저까지 힘이 됩니다.
1: 그렇죠. 너를 믿어라. 너는 그래도 되는 녀석이니까. 아하.
0: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온전히 믿어준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예. 왠지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고.
1: 네,
0: 그러기에 최선을 또 다하게 되는 것 같고.
1: 이경애 님이 처음은 아프고 다음은 놀랍고 셋째는 존경하게 되는 글.
0: 오. 진짜.
1: 정말.
0: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르신이 정말 살아있는 책 한 권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 네, 네.
0: 저희 노래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내 인생에 이렇게 참스승
1: 네.
0: 떠오르는 인생의 멘토, 어르신, 어른 같은 분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5님의 신청곡입니다. 손태진의 하숙생.

0: 손태진 씨 감미롭습니다. 네. 하숙생 듣고 왔고요. 3467님이 이런 표현을 딱 해주시네요. 손태진님 버전의 하숙생은요. 왠지 고급 빌라에서 하숙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1: 예, 1960년대 노래거든요.
0: 아, 네.
1: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또 얼마나 불렀게. 인생은 나그네 길. 참, 노랫말도 좋았어.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노래예요.
0: 아, 그렇죠.
1: 하숙생. 네.
0: 우리 최희준 님이.
1: 네.
0: 원곡.
1: 그렇죠.
0: 하시잖아요.
1: 네.
0: 그 성대모사, 모창도 참 많이.
1: 맞아, 많은 사람들이
0: 했지.
1: 9905 님이 제 전화번호에 정신적 지주라고 저장되신 분이 계셔요.
0: 음흠.
1: 고등학생 시절 윤리 선생님이신데 심리적 방황기에 저를 잘 잡아주신 이종순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0: 야.
1: 인생의 스승에 대한 얘기를.
0: 그렇죠.
1: 네. 네.
0: 내 인생의 멘토. 네. 진정한 네. 스승.
1: 나를 잡아주신 분들.
0: 하,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방황을 할 때 윤리 선생님께서 그걸 다 잡아주셨구나. 중심을.
1: 네.
0: 예. 어, 정말 감사한 선생님이시네요. 이종순 선생님.
1: 네.
0: 그리고 8417님. 저는 혼자 된 지 23년 만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6월부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가렵니다. 함께 할 미정 씨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아유. 축하드립니다.
0: 그러게요.
1: 23년 혼자 이렇게 견디시다가, 네?
0: 진정한 짝을 만나셨고.
1: 그렇죠. 네. 예.
0: 우리 또 그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1: 아유, 그것도 진짜 복이죠.
0: 맞습니다.
1: 복 중에 복이에요.
0: 네. 네.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0: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남성시대 가족들은 우주를 품고 지구촌을 끌어안습니다. 남성시대 가족들이 품은 뜻은 원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나이들 멀리만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세계 평화뿐 아니라 집안의 평안과 식구들의 안녕에도 소홀하지 않죠. 그래서 어린이날은 물론 내일 어버이날의 의미도 소중하게 되새깁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지구촌에는 전설적인 효자들이 많습니다. 몇 분 좀 만나볼까요? 저기 유비, 관우, 장비가 활약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한 1800년 전에 맹종이라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 당시 오나라의 문관이었는데 맹자의 18대 손이었대요. 그 맹종 형님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느냐. 병환이 깊은 어머니께서 한겨울에 죽순이 드시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맹종 형님 그 눈 쌓인 대밭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한겨울에 죽순이 있을 리 없죠. 형님은 그만 눈물을 흘렸고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눈이 녹으면서 죽순이 돋아났다나요. 그 죽순을 드신 우리 맹종 형님 댁 어머니 병석에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이보다 300여 년 전에 활약한 왕상이라는 형님도 대단합니다. 이분은 중국 진나라 때 사람인데요. 그래요, 그 진시황 그 시절입니다. 왕상 형님은 아버지와 계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병든 계모가 한겨울에 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러자 하늘이 감동해서 얼음이 저절로 쭉 갈라지면서 잉어가 두 마리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지고 날 잡아잡수 했다나요. 아픈 계모가 이번에는 참새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참새들이 스스로 왕상 형님 앞으로 날아와서는 날 잡아잡수 하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보다 4,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는 노래자 형님이 유명합니다. 이분이요, 그 나이 70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색동 저고리 입고 춤추며 재롱을 부렸다는 그 형님입니다. 노래자 형님. 아, 여러 전설적인 효자 형님들 만나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서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우리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크게 효도한 공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

우리가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던 색종이 카네이션, 우리 부모님이 선물 받고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풀이 덕지덕지 묻은 꼬질꼬질한 색종이 카네이션을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 봉하겠습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유중입니다.

아니, 6559님이, 야, 선곡 센스 무엇? UB in my heart? 아까 UB 관우 장비 얘기 나왔다고? 아, 이렇게도 그러네요. 네, 읽을 수 있네요.

0: 린스의 노래였습니다. You be in my heart 였습니다.
1: 아, 네. 네. 공구이사님, 효도에 대해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95세인 저희 아버지께서는 쉬운이 넘은 저의 뒷머리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세요. 아...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좋으시다네요.
0: 나이가 먹어도 우리 자녀들은 늘 차 조심해라.
1: 맞아요. 네, 밥은 진때 먹고 다녀라. 뭐
0: 챙겨줘야 네. 하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런가 하면 우리 최은주님. 아 미니. 저는 효녀가 아니었나 봐요. 죽순을 가져다 드리긴커녕 나이트 죽순이었거든요. 아유, 흥이 참, 많으셨네, 우리 네. 최은주님이 흥이 많으셨어. 예. 또 그런 흥 많은 우리 최은주님 보고 부모님께서도 아유 그래 놀 수 있을 때 놀아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1: 참 여러분들 그 단어 가지고 응용하시고 이런 게 저희한테 즐거움입니다.
0: 아, 센스가 네. 넘치시죠.
1: 그렇죠. 네.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서울 송파구의 유두환님의 사연입니다. 기차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나는 그중 하나다. 송탄의 밤은 늘 멀리서부터 기어오는 진동으로 시작됐다. 칙칙푹푹, 칙칙푹푹,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지면을 타고 전해져와 창문을 덜거기게 하고 이불 밑까지 파고들면 나는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요즘 내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빠 그게 무슨 리듬이야 하고 웃는다. 근데 진짜였다. 유튜브 조회수 따위 없던 시절의 정직한 라이브 리듬. 층간소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머니는 날씨가 좋은 낮이나 달빛이 예쁜 밤이면 동생과 내 손을 양쪽으로 꽉 쥐고 철길 위를 걸으셨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 동네의 산책로였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레일 위로 달빛이 내려앉은 길 위를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비틀비틀 걸어가던 풍경은 힘들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하는 생명수이자 활력이었다. 어느 날은 철길 끝 공터에 야시장과 서커스단이 와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들과 동물들, 윷놀이와 빙고 게임을 하면서 신나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그 구경거리보다 내 손바닥을 가득 채우던 할머니의 굳은 살이 더 신기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래? 돌이야? 할머니는 내 물음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셨다. 할머니는 거의 매일 빨래를 하셨다. 낡은 세탁기에서 올라오는 푸른색 섬유 유연제에 포근한 향기가 온 집안에 깔렸다. 학교에 가면 옆자리 녀석이 내 소매에 코를 박고 말했다.
0: 야, 여기 뭐 묻혔냐? 아우, 냄새 좋다.
1: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했다. 그게 할머니가 우리에게 씌워준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송탄은 기묘한 경계의 도시였다. 한쪽에는 국밥집과 철물점, 반대쪽에는 미군부대. 할머니의 직장이 바로 그 미군부대 장교 사택이었고 거기가 나의 또 다른 놀이터였다. 높은 천장, 폭신한 카펫, 집안 가득한 알 수 없는 버터 냄새. 어린 내 눈에 그곳은 궁전이었다.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다. 영어는 당연히 못 읽으셨다. 무학의 여인. 그런데 그 낯선 이방의 성에서 할머니보다 당당한 사람은 없었다. 부엌을 척척 지휘하시고 우리를 식탁에 앉혀 나이프와 포크 잡는 법을 가르치셨다. 본인은 정작 숟가락만 쓰시면서 우리한테는 늘 알려주셨다.
0: 이렇게 잡아야 점잖은 거요. 우리 강아지들은 어디 가서도 기 안 죽어야 돼.
1: 당신은 평생을 굽은 허리로 사셨으면서 손주만큼은 귀족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다. 할머니가 그 부엌에서 타주시던 커피가 있었다. 커피 약간의 프림을 왕창 넣은 다방 커피. 요즘 말로 하면야 칼로리 폭탄이지만 그 묵직하고 달콤한 한 모금이 코끝에서 시작해 발끝으로 퍼지는 느낌.

0: 요즘 아무리 잘 나가는 카페라 해도 절대 재현 불가능이다. 낯선 공간에서 얼어붙은 손주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던 할머니표, 마법의 물약이었다. 가끔 미군 장교들이 집에 들어오면 나는 진짜 놀랐다. 150kg이 넘는 거구의 아저씨들이 솥뚜껑만한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면 잡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삼켜지는 느낌이었다.
1: Yo, man. Hey, little boy.
0: 호탕하게 웃으며 내 주머니에 빳빳한 달러를 쏙 넣어주곤 했는데 그때 혹시 무서웠냐고? 전혀. 내 뒤에는 할머니가 태산처럼 서 계셨기에 무섭기는커녕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진짜 앞고는 PX에서의 할머니였다. 한글도 잘 모르시고 알파벳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미군 점원과 흥정을 벌이며 모든 물건값을 깎으셨다. 억양과 손짓, 눈빛만으로 밀어붙이시는데 놀랍게도 다 통했다. 나는 그 뒤에 서서 세상 그 어떤 원어민 수업보다 많은 걸 배웠다. 훗날 내가 사회생활할 때 낯선 사람 앞에서도 남들보다 덜 쫄았던 건 확실히 그때 할머니를 보고 배운 덕분이다. 그런데 사람이 크면 왜 그렇게 못되지는 걸까? 내 키가 할머니 어깨를 넘어서면서 나는 할머니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을 향해 꺾여버린 할머니의 허리가 감추고 싶은 흉터 같았다. 도시에서 잘 나가고 싶었던 나는 그 강인한 할머니를 귀찮고 촌스러운 존재로 밀어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어린 날의 마음은 찬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이기적이고 잔인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면 폼나는 차가 있어야 한다며 할머니는 면허도 없는 나를 데리고 자동차 매장에 가서 새 차를 사주셨다.
1: 야.
0: PX에선 1달러를 아끼려고 혈투를 벌이고 본인에게 단 1원도 안 쓰시던 할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손에 차 열쇠를 쥐어주셨다. 나는 그 차를 타고 아내와 밤 드라이브를 즐기며 깔깔 웃었다. 그 연료가 할머니의 구분둥이였다는 걸 나는 까맣게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른다. 더 못된 일도 있었다. 이혼한 친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가서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나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눈이 뒤집혔다. 아버지를 찾아가 절연을 각오하고 3천만 원을 악착같이 받아냈다. 이걸로 이제 할머니가 좀 편해지시겠지 했는데 할머니는 그 돈을 사정이 딱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1: 야.
0: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1달러에 온몸을 던지시던 분이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건지. 그 바보 같은 선량함이 마치 내 노력을 비웃는 것 같았다. 미칠 듯이 화가 치밀었고 그 길로 차갑게 등을 돌려 할머니를 떠나버렸다. 할머니를 밀어내고 살면서도 삶이 팍팍해질 때면 떠오르는 건 딱 하나. 할머니가 고추장에 달달하게 볶아주시던 소세지 볶음과 양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여주시던 칼칼한 김치찌개. 세상이 나를 짓밟는 것 같은 날이면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투박한 맛이 그리워 혼자 눈물을 삼켰다.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1: 우리 강아지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놈이야.
0: 언제나 속삭여주시던 할머니의 무전이었다. 아이들이 좀 컸을 때 내가 자랐던 송탄에 육교 비슷한 곳을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갔다. 아빠가 여기서 할머니 손잡고 걸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곳엔 깨끗한 아스팔트와 신축 아파트뿐이었다. 은하수처럼 빛나던 철길도 공터도 사라졌다는 사실에 할머니와 나를 이어주던 연결고리가 뚝 끊긴 것만 같았다. 끝없이 베풀기만

0: 하던 할머니에게는 치매가 찾아왔다. 당신의 분신 같던 딸도 손주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보러 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간사하게 삶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마다 할머니의 투박한 주방을 그리워하곤 했다.
1: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0: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다. 중요한 미팅도 팽개치고 차를 몰았다. 요양원까지 가는 1시간 30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다. 차창 밖 풍경이 일그러지는 동안 할머니를 부끄러워하고 그 사랑을 귀찮아했던 내 오만함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1시간 30분은 내 주위를 씻기엔 너무 짧았고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엔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너무나 평온하게 누워 계셨다. 안도했다. 자고 계신 줄 알았다. 진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날카로운 이명이 고막을 파고 들었고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전부 꺼졌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싶었다. 허나 잡을 수 없었다. 무서웠다. 온기가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 할머니의 굳은살 박힌 거친 손. 그때 거짓말처럼 병실에서 세제 냄새가 났다. 어릴 적내 옷깃에 배어 있던 그 포근하고 익숙한 냄새. 할머니의 마지막 마법이었다.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요즘 나는 아이들 옷을 챙기며 세탁기에 섬유 유연제를 넣는다. 뚜껑을 열때 올라오는 그 향기를 맡으면 코끝이 시큰해진다. 예전에는 할머니와 밥 한끼 제대로 못 먹었다는 회한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 건 할머니가 내 안에 심어놓은 온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나의 지난날은 서툴고 모질었다. 할머니에게 못되게 굴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몰랐다. 하지만 그 지독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나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송탄의 철길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아이들 빨래에서 세제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내 손끝에서 할머니의 굳은살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느낀다. 할머니가 아직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그 향기가 우리 집 빨랫줄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구분등에 요정 할머니가 태워주신 은하수행 기차는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다. 지금도 또 우리 아이들의 시간 속에서도.
1: 야, 우리 할머니 정말 참 대단하시다. 크고 단단한 어른이셨다. 그쵸?
0: 네. 예. 뭐 사람은 다 똑같아. 뭐 영어 모르고 뭐 무학이시면 어때?
1: 사람이
0: 사람하고 통할 수 있다는 걸 굳게 믿는 분이세요. 그죠?
1: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손주도 귀하게 키워주셨고 말이죠. 자,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알약효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Well. 치즈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0: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한진님과 유두환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2: 0066님, 광고가 고맙네요. 광고 아니었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1: 마지막 사연에 많이들 그 할머니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2: 네.
1: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던 어르신들 생각이 나죠.
2: 그런 것 같습니다.
1: 3952님이 우리는 왜 꼭 다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할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 가슴이 먹먹하네요.
2: 참 그 투박한 손으로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
1: 당당하게
2: 맛있는 거 주시겠다고.
1: 네.
2: 네.
1: 예쁜 강아지들.
2: 했던 그 할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아침입니다.
1: 그렇죠.
2: 자, 그리고 오늘 깜짝 선물 준비했죠. 목욕 의자 받으실 7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3, 4부에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와 보이는 라디오 켜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5도를 비롯해 22에서 25도 분포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선거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장은 권광택, 권기창, 김의승 후보가, 예천군수는 도기욱, 안병윤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며 투표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돼 결과는 9일 발표됩니다. 한편 3선에 도전한 김학동 예천군수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 됐으며 현역 단체장 컷오프는 신현국 문경시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경쟁 결과 권혜숙 후보가 1위, 김은경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22곳 중 17곳에 후보를 냈고 이번 주말까지 후보가 없는 5곳 중 한두 곳은 더 출마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막바지 공천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됐던 강영석 상주시장과 박형근 봉안군수가 업무에 복귀해 6월 말까지 두 달간 남은 임기를 수행합니다. 강영석 시장과 박현국 군수는 국민의힘 경선 탈락으로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강 시장과 박 군수는 현안 사업 등 시정과 군정을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철우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등 총 290건, 3,210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해 예산 13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55%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죠. 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 반려동물과 다른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 동물을 키우는 동물원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관리 부실에 의한 맹수 탈출 사고가 반복됩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되고만 퓨마, 뽀롱이가 대표적이고요. 최근엔 늑대, 늑구가 탈출해서 사회를 긴장시킨 바 있죠. 책임질 능력도 갖추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키우는 모습,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3: 이거 말이죠.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1: 얼른 알려주세요. 오늘 사소함은 제가 모십니다.
4: 지난 1월 30일을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한 달 전 집사람이 싱글벙글하기에 무슨 일이냐 물으니 대답을 안 하던 집사람이 아들 부부가 비밀로 하라며 얘기했는데 임신 9개월인데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나요? 어버이날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모님께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꼭 참고 그때를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지 웃음이 절로 나니 새 아기가 무엇보다 네 몸이 건강이 우선이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우리 가족에 대해 정말 고맙다. 어버이날 식사 때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정말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1: 진짜 뭐 이건 뭐 웃을 수밖에 없는
2: 예.
1: 기쁜 소식입니다.
2: 이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 공개를 하려고.
1: 그러게.
2: 아들 내외가 지금 비밀리에 준비 중인데.
1: 아이고.
2: 아유. 아니 할아버지 되시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예.
1: 좋으시겠죠.
2: 우리 당당이님.
1: 네, 좋으시겠죠.
2: 아유, 축하드립니다.
1: 네.
2: 자, 내일 저녁 식사 전까지는 그래도 모르는 척
1: 그러셔야지.
2: 비밀로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 음성 남겨주신 우리 당당이님께는 입맛 도는 간장 액젓에 맛있는 쌀 얹어서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하늘이 막든 흐리든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남성시대 열린 사소함에서 자랑하고 가세요. 직장생활 15년 차, 지각은 20대 때 딱 한번 해봤다. 그 이후로는 늦어서 택시 탄 적도 없다. 요런 분도 환영하고요.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시는 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
1: 와.
2: 일주일에 한번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분까지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이야기 남겨주세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충전맨 백희성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2: 남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쉐보레, 안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기능식품.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아내가 여행을 가면 입꼬리와 함께 게임 레벨도 올라가는 남자의 사정.
4: 가장은 가장인데 집안 서열이 가장 낮은 남자의 사정.
3: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여자는 모른다 시즌2. 으라차차차차. 자, 결혼하고 패셔니스타가 된 가수 충전맨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어서오세요.
5: 역시 또 목요일마다 네. 저를 이렇게 아침 일찍 깨워주시는 아주 건강한 프로.
3: 예예. 예.
5: 네네.
3: 아
5: 남성시대.
3: 남성시대. 네. 아 저는 형수님이 깨워주신다고.
5: 아니요 아니요. 딱 목요일만 이렇게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3: 아, 이 아. 프로그램 덕분에 네네. 이렇게 일찍 좀 나오고.
5: 네네네. 이 덕분에 어제 또 일찍 자고.
3: 아유.
5: 네네네.
3: 예. 새날의 어린이.
6: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코디 다 해주셨나요?
5: 일단 일어나면 일단은 그 옷방의 바닥에 딱 깔아놓습니다.
6: 이렇게 입고 가라.
5: 위에, 예, 위에도 하고 속옷 이게 티하고 바지하고
3: 스타일리스트가 그냥
5: 네 거의 스타일리스트
3: 함께 있는 것처럼
6: 그러네. 네.
5: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내는 이제 요가를 가고
3: 예
5: 저는 이제 여기 방송하러 오고
3: 아 요가 가시면 우리 방송 같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5: 아, 틀어놓죠.
3: 요가
6: 아, 그래요?
5: 예, 예, 예. 그럼 그럼 틀어놓고
3: 듣고 계세요 형수님?
5: 그럼 많이 못 보면 다시 듣기로 해갖고
3: 다시 또 예. 그렇게 꼼꼼하게 모니터를 해요?
5: 암나라입니다.
3: 암나라대.
5: 암나라대. 오, 오, 미쳤나봐요.
3: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그래. 이 감시당하는 기분이.
5: 예? 어, 내가 잠시 미쳤나봐요.
6: 지성 씨는 아내가 네. 집을 비운다.
5: 네.
6: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요?
5: 일단은, 접어뒀던 예. 전화번호부를 열립니다.
6: 어!
3: 네네. 옛날 사람 전화번호부가 네. 뭐야?
5: 왜냐면 이게 전화기 말고 예. 적어놓는 게 있거든요.
3: 아, 진짜로 적어놓는
5: 게? 네네네. 적어놓는 게 있어요.
6: 그걸 열립니다. 전화번호부.
5: 네네. 그리고 이제 음지에서 같이 지냈던
3: 예, 예.
5: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을 가끔씩 하죠.
6: 오, 그렇구나. 네네. 음지에서 같이 지냈던. 네네.
5: 근데 사실 이 아내가 외출을 하면
3: 예, 예.
5: 낮엔 똑같아요. 낮엔 똑같지만 빨리빨리 뭔가를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3: 네,
5: 예를 들어서
3: 네.
5: 12시에 내가 뭐 일어난다. 이러기야 이제 2시 정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늦게 늦게 이제 진행이 되고 약간 과자 부스러기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먹게 돼요.
3: 그런 거 제일 커.
5: 네네.
3: 실은 별거 아닌데 네. 굉장히 소소한 건데 지적당하는 게 많아요.
5: 별거 아니라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편안하게 과자 부스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3: 그러니까.
5: 그럼요. 그리고 편안하게 집어서 다시 내 입으로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자유.
3: 그리고 우리
5: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 실은 소파나 이렇게 앉아서 네네. 편하게 TV 볼 때 자꾸 네네. 손이 우리 신체에 뭐 이렇게 머리를 긁는다.
5: 그렇죠, 그렇죠.
3: 코를 편하게 판다든지.
5: 그렇죠.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막 긁는다든지.
5: 그러니까 넣고 긁고 다시 과자로 집고 이런 자유로.
3: 우리 너무 편안한데 자꾸 네네. 지적을 당하니까.
5: 그 귀겁하죠, 아내들은.
3: 손이 뭐야?
5: 네.
3: 어떻게 지금 어디든 딱 어디든
5: 뭔가.
3: 하지만 그런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5: 그런, 그런 자유.
6: 아유, 네네. 세상에.
5: 그리고 이제
6: 아, 만약에 충신 표정도 네. 밝아요.
3: 아, 네. 그래.
5: 혹시나 1박 2일 간다.
6: 아.
5: 새벽까지 집에 안 가도 되는 그 느낌.
3: 야
5: 마음은 불안하지만 아 맞다 오늘 없지 이러면서
3: 네네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잠깐
5: 근데 네. 전 정말 소름 돋는 게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아마 대전을 갔어요 제 아내가
3: 오네
5: 대전 친구들 왜? 친구들이
3: 예.
5: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집들이 한다고 1박 2일로 간 거예요
3: 어머나 어머나
5: 새벽 4시에 들어갔습니다
6: 집에
3: 하긴 집에 뭐 네. 기다리는 사람도 네. 없고 뭐.
5: 그리고 아내 습관이 일찍 자거든요.
3: 야 새벽 4시에 들어가는 야, 기분
5: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죠.
3: 예.
6: 내가 쉬구나.
5: 오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3: 지금 요가 가셔갖고 지금 생방으로 못 듣는다는 뭐, 생각에
5: 못 들을 수도 예. 있습니다. 네.
3: 자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들의 마음
5: 네.
3: 남자의 세계 사연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닉네임 아빠는 슈퍼맨님이 주셨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한들거리고 있을 때였죠. 딱 결혼 1주년이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7: 여보, 집에 와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0: 아주 들뜬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무슨 일일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짐작이 갔습니다. 틀림없이 아기에 대한 일일 거야. 사실 아내와 저는 동갑내기였고 당시 서른이 넘은 나이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아내가 초조해했거든요.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노란색 국화 세 다발을 사서 두 팔 가득 안고 초인종을 눌렀죠.
1: 어머나! 아우 여보, 웬 꽃이에요? 너무 예뻐요.
0: 한아름 꽃을 안고 아내가 저에게 내민 건 보라색 눈금이 두 줄 새겨진 임신 테스트기. 역시나 아기였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초음파를 찍으니 하나의 생명이 아내의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세포 분열을 하고 있었죠.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비 아빠로서 칼퇴근은 기본이었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을 찾아서 오로지 아내와 아이만을 위한 DJ가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워낙에 세제 냄새를 싫어해서요. 세탁기를 사지 않았던 터라 그날부터 수건부터 뭐 옷, 이불, 호청까지 집안의 모든 빨래는 제가 최다 손빨래로 빨았습니다.
1: 세상에.
0: 세제 대신 빨래비누를 써서 아주 싹싹.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의 저는 정말 굉장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짐이 많아질까봐 미리 면허도 따고 세차도 한 대 쫙 뽑았지요.
1: 여보, 힘들지 않아?
0: 아유, 힘들긴. 이까짓게 뭐 일이라고.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쉬어지죠. 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새 겨울 지나 봄, 4월이 되자 아내는 슬슬 걱정을 하더라고요.
1: 여보, 애기 낳을 때 많이 아플까?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
0: 그렇지. 아기야, 엄마 고생 안 하게 최대한 빨리 나와라. 어? 빨리 나와서 아빠랑 이렇게 재밌게 놀자.
1: 아기 용품도 이제 슬슬 사야 될 것 같은데.
0: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두 달이나 남았으니까 급할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6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1: 아,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진통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0: 진통! 아니, 잠깐만. 2주나 남았는데. 잠깐만. 나, 자기 어디 있지? 자기. 아니다. 여보. 그냥 택시 타자, 택시. 어? 너무 놀라니까 직접 운전은 못 하겠더라고요. 콜택시를 불렀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아저씨 저기 택시 안에서 아기가 나오면 어떡하죠?
2: 아유, 그러면 영광이죠. 저 아는 기사 중에 진짜로 그런 일 겪은 사람이 있는데 그 후로 아주 대박 터졌어요. 가는 곳마다 손님이 많아서 돈을 쓸어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
0: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이의 탄생이 저희 가족뿐 아니라 낯선 누군가에게도 축복일 수 있다니. 하지만 감격의 기쁨도 잠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간호사님이 급하게 찾았습니다.
3: 김인순 씨 보호자분,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0: 예. 무슨 일입니까?
3: 저 아기 배내 쪽으로랑 속싸개, 겉싸개 수건 가져오셨죠?
0: 그거... 아직 준비 못 됐는데요. 오늘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3: 예? 예. 오늘이요?
0: 예.
3: 아니, 그럼 지금 아기를 낳는데 맨손으로 오신 거예요?
0: 예.
3: 당장 필요한 것들 여기 적어드릴 테니까요. 빨리 가서 마련해 오세요. 빨리요.
0: 빨리.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런 낭패가 있나. 진작 아내 말을 들을걸. 그 길로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차를 몰고 읍내 아기용품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문을 연 곳이 없을까봐 초조했는데 다행히 열린 곳을 찾았고 간판을 보이자마자 뛰어들어가며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좀 싸주세요 빨리.
1: 많이 급하셨나 보다. 출산일이 언제신데요?
0: 출산일이요? 지금이요. 지금 나오고 있대요.
1: 네? 뭐라고요?
0: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병원에서.
1: 아이고, 내가 이 장사 10년 하면서 아저씨 같은 분은 처음 보네. 세상에나. 자요. 여기 급한 대로 챙겼으니까 이 아기 옷은 펄펄 끓는 물에 꼭 한번 삶아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입히셔야 해요.
0: 삶으라고요? 지금요?
1: 아, 예. 그러게. 왜 이제 오셨어요?
0: 난감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집으로 불이 났게 달려가서 아기 옷이랑 수건을 삶았습니다. 세탁비누로

0: 정성껏 하나씩 빨아서 널고 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1: 여보세요? 네. 거기 김창호 씨 댁이죠?
0: 네네, 제가 그 김창호인데요.
1: 아, 보호자분, 지금 집에 계시면 어떡해요?
0: 네, 아니, 간호사님이 아기 욕 가져오라고 해갖고 지금 빨래 중인데요.
1: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빨리요, 빨리.
0: 지금 갑니다. 아기 옷을 빨랫줄에 널다 말고 다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간호사님에게 돌아왔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2: 자, 물 한 컵이랑 네. 티슈 준비하세요.
0: 네네네네. 간호사님 앞에서 어느덧 저는 말 잘 듣는 착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분만실에선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산고의 고통이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은 겪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그 고통의 시간이 9시간쯤 흐르고 오후 2시 드디어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 김인순 씨 보호자분.
0: 네네네네.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2: 아들입니다.
0: 야, 만세! 아들, 만세! 긴장이 풀리면서 만세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고 곁에서 지켜보던 분들의 축하 속에 잠시 후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꼭 안은 채 그 무섭고 엄한 간호사님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눈을 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신비로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지친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가족을 이루었고 비로소 나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철없던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3: 이야, 정말.
4: 저는 예,
3: 우리 사인
4: 신분들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3: 아, 축하. 축하.
4: 아, 우리 백희성 형님 네네. 어제 회식하고 지금 잠 안 주무신
0: 그
4: 그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그때고
4: 지금은 너무 열연을 해 주셔가지고.
0: 아, 이거 제가 지금
4: 백희성 형님한테도 박수를.
0: 아,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 약간 빙의가 돼서.
3: 예.
0: 제가 만약에 이러면은 진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 너무 리얼하게.
0: 예. 아니, 저는 더 했을 것 같은데요.
4: 아, 진짜요?
3: 이분보다 더
0: 만세보다 전 만만세를 불렀어요. 만만세!
4: 이야. 아니, 그, 정말, 목청으로. 네. 아니, 8500님이 네. 아기 분만실 가본 적 없는데 다녀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와, 우리 기성이 형님. 리얼하게 살리
0: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면 간접 경험이 됩니다. 머리에 안 쥐어 뜯긴 게 어딘가.
4: 아니, 진짜 실제로, 저도 TV에서 봤습니다만, 형수만 좀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2세를 또 네네네. 계획하고 계시고.
0: 네, 계획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연 보면은 거의 내 마음 에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3: 예, 예.
4: 어느 순간 진짜 우리 형수님이, 여보, 빨리 와봐, 집에.
0: 아, 제발.
4: 아우, 꼭 축복이.
0: 네, 예, 꼭 예. 있길 바라겠습니다.
4: 저희도
3: 551님이 네. 38년 전 내 남편은 아기 낳는 날 술 먹고 와서 자고 있었어요. 지금도 미워요.
4: 이게 그때 잘못한 게
0: 평생 간다고.
4: 정말 평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약간 이제 트러블 있을 때 그때 얘기를 꺼낸다고.
3: 네, 그래요. 네, 네. 어때요? 우리 일중 씨는 어떠셨을려나?
4: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제왕절개로. 왜냐면 거꾸로 누워 있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선택했는데. 네.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가서 진짜 한 5분, 10분? 뭐 이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네네네. 세상에 없던 갑자기 생명체를 안고 오면서 내 아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고 놀랍고.
3: 내 아이 맞아.
4: 내 아이라고.
0: 근데 아기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얼굴 쭈글쭈글하니까 네. 내 얼굴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서요.
4: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수술실에서 진짜.
0: 네.
4: 똑하니 갑자기.
0: 갑자기 네. 의심이. 내 아이 진짜? 예.
4: 너무 좀 받아들이기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3: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혹시?
4: 아니 울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수술 끝나고 힘겹게 나오는 이제 아내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이건 수술처럼 하고 같아, 나오니까.
0: 같아, 진짜.
4: 너무 저.
0: 제왕절개 수술과 똑같은 거잖아요.
4: 그러니까. 예.
3: 그렇지.
4: 수술이니까.
3: 준비를 어떻게 다 했어요?
0: 그거 했어요.
3: 갓난애기 강보 이렇게 뭐 싸는 거 뭐 다 준비하는
0: 배내 쪽으로
4: 그런 게 기억이 1도 없어요.
0: 세상에. 왜요?
3: 아내가 혼자 하셨고
0: 이러니 설마. 욕을 먹고 그러지.
3: 아니야, 아내가 혼자 했어.
0: 내가 아무리 이건 네 편 못 들어주겠다 내가.
4: 아니 설마 했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
0: 했겠지. 했겠지.
4: 그때 내가 분명히 했을 거야.
0: 차라리 미안해요 뭐 그러지. 했겠지면 더 승질나요.
3: 맞아. 했겠지.
0: 했겠지.
3: 내가 그때 했겠지.
4: 아, 참네. 이게 십몇 년 전 일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3: 네. 그러면 그날을 기억 못할까?
0: 그러니까 첫아인데
4: 이구고님
0: 네네.
4: 자 백희성 씨는 남성 시대 덕에 아빠 될 준비 미리 하셨는데
0: 맞아요, 맞아요.
4: 미리 미리 준비 잘 하셔요.
0: 네, 지금 이거 완전 제 정보 완전 오늘 여기 오늘 이제 슈퍼맨님 우리 슈퍼맨님 덕분에 제가 이 기를 받아서
4: 네.
0: 진짜 좋은 결과.

0: 아유, 그러길 바라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아빠는 슈퍼맨. 이 사연 주신 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자, 그리고 예비 아빠들을 위한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비치의, 빨리빨리.
2: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입사하고 첫 회식에서 필름 끊겼을 때,
1: 첫사랑 추억하다 아내 이름 잘못 불렀을 때,
2: 아우 아우
1: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자, 오늘의 늑대 노래는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내가 진짜 이거는, 와, 여러분께 자랑해야 되는데, 이 여성시대가 얼마나 대박인지 오늘 실감케 해드리겠습니다. 울고 싶은 우리 늑대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이 왔는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3: 네, 마이클 잭슨이.
1: 이 형님의 음악 인생을 담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아, 영화 마이클. 노래 듣는 동안 문자 미니로 손 들어주시면 다섯 분 모아서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3: 영화 예매권이요.
1: 이거 어지간하면 안 오거든요.
3: 예.
1: 야, 근데 마이클 형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올게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Beat It.

0: 영화 마이클의 OST 네. 버전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들리는 대로 비레.
1: 오. 비레. 야, 비레. 비레. 비레. 비레. 예전에는 막 소리 나는 데 써가지고.
2: 그렇죠. 네네. 그럼요.
1: 꼬모랑 깨.
0: 아, 김남민 님도 네네. 삐레, 삐레, 네,
1: 삐레.
0: 여기가 바로 호박 나이트. 와우, 아, 신나네요.
1: 그러네요, 진짜.
2: 유영진 님, 내 청춘을 함께 한 마이클.
1: 마이클. 아. 박성남 님도요, 58년 개띠, 우리 마이클 형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밤낮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 마이클 잭슨 형님이 58년 개띠.
1: 58년 개띠. 네. 근데 진작에 나왔어야 할 영화예요, 진짜. 영화 마이클. 아. 우리 잭슨 형님이 사실 잭슨5라고. 오, 예, 예. 6살 때부터인가.
0: 꼬맹이 시절부터.
1: 예, 예. 네, 데뷔를 맞아요. 해서 뭐 밴부터 해가지고.
2: 패밀리 밴드였죠.
1: 네, 엄청난 이제 히트를 이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하면서 마이클 잭슨으로 딱 그 성장기를 네. 다룬 영화. 이거 진작에 나왔었어야 아, 돼요, 진짜.
0: 이게 또 보헤미안 네. 랩소디를 만든 그 제작진들이 함께 해가지고.
1: 맞아요.
0: 오,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역할은 조카. 조카가 직접 한대요.
0: 오, 친조카가.
1: 네네. 예. 자파르 잭슨.
0: 오. 자파르 잭슨.
2: 네. 오, 명곡도 히트곡도 워낙 많으니까.
1: 아, 맞아요.
2: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 오늘 팝의 EM권.
1: 네. 네. 네. 시사회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야광봉 들고 와가지고 영화관에 노래 그리고 명곡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야광봉 예. 들고 막 난리 막 오, 영화를 보는 건지 콘서트를 보는 건지. 예.
0: 이야.
1: 거의 대박이 났다고.
0: 그래, 예전에 저 겨울왕국 때는 아예 그런 관을 따로 해줬잖아요. 애들 따라 부르게 하라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어른들도 만만치 않아요.
1: 아, 만만치 않죠. 예. 특히 마이클 형님은.
0: 어, 그럼.
1: 아, 저의 초등학교 때를 다 같이 함께 했었어요.
2: 아, 그랬군요. 네.
0: 자, 다음 주.
2: 얼마 전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아, 다들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나? 주차장이 꽉 찼네. 어떡하지? 우린 내릴 짐이 산더미인데.
1: 그러게. 일단 채소랑 과일부터 당신이 내리고 뭐 들고 가. 내가 쌀이랑 무거운 거는 챙겨서 갈게.
2: 알았어. 그럼 나는 입구에 먼저 좀 내려줘. 그렇게 짐을 챙겨서 먼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올라올 남편을 위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차를 찾아서 사이좋게 짐을 나눠들고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0: 혹시 지태 오빠? 오빠 맞지? 에? 예전에 그 새터마을 살던
3: 내 이름이 맞긴 한데 그 누구신지
0: 맞지 오빠 나야 나 영주 최영주
2: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제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오빠 오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이게 얼마만이야 아마 25년 정도 됐지? 오빠, 흰머리랑 주름 빼곤 정말 그대로다
3: 영주? 야, 너 진짜, 야, 정말 오랜만이다!
1: 아, 여보, 인사해, 여기는. 네, 그 어릴 적 고향 후배, 최영주. 그 부모님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도 가족처럼 지낸 사이야. 그 영준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사를 가서,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고향 후배다고, 어? 후배.
2: 남편은 왜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말도 더듬어가며 고향 후배를 소개시켜줬고 영주 씨 옆에 있던 신랑하고도

0: 인사를 나눴습니다.
1: 우리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빠가 여기 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짜 반가워. 언니 반가워요.
0: 그렇게 통성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첫사랑 고향 후배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좋아?
2: 뭐 첫사랑은 무슨... 아휴 난 당신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야.
0: 가족처럼 지냈으면 부모들끼리는 애들 크면 사돈 맺자 뭐 그런 말도 했을걸? 어? 맞지? 내 말이 맞지?
2: 아니 사돈은 무슨... 영주체 완전 왈가닥에다가 천방지축에다가 근데 생긴 건 좀 예쁘장하게 생겨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남자들하고 놀러만 다녔어. 아니 그런 애가 내가 왜 좋아했겠어.
0: 영주씨가 예뻤어? 어? 당신 눈에도 예뻤나 봐.
2: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 안 좋아했어.
0: 그래 그랬겠지. 영주 씨가 당신을 좋아했을 거야, 그치?
2: 에헤이, 그치, 진짜 아니라도 그냥.
0: 얼굴이 금세 빨개진 남편은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자니 어디까지가 진짠가? 궁금하기도 하고 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마침 며칠 후 마트 앞에서 영주 씨랑 또 마주쳤고 저는 인사를 나눈 후 남편에게 또 쿨하고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고향 얘기, 부모님 얘기 실컷 하고 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응? 나는 먼저 들어갈게. 영주 씨,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는 여유 있게 턴. 집으로 먼저 걸어왔는데 남편이 후다닥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2: 아유, 커피는 무슨... 아니 당신 진짜 왜 그래?
0: 내가 뭘 간만에 첫사랑이랑 회포 좀 풀라고. 이렇게 시간 주는 아내가 어딨냐. 고맙다 그래야지.
2: 아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0: 아닌데 나 같으면 진짜 차 한 잔 정도는 같이 할 것 같은데.
2: 아 됐어 됐어. 당신 쿨한 거 다 알았으니까 얼른 집에나 갑시다.
0: 그리고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여보 좀 나가봐줘. 나 지금 설거지 하거든.
2: 어 알겠어. 누구세요? 어 영주야. 여기 웬일이야?
1: 어 언니가 오늘 신랑하고 나를 저녁 초대했는데 오빠 몰랐어?
2: 어?
0: 아 왔어요. 당신이 자꾸 어색해해서 내가 몰래 초대했어. 아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좀 좋아. 나도 여동생 하나 생기고 이분들도 여기가 낯선데 고향 오빠랑 또 아는 언니 한 명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쵸? 영주씨.
1: 아 그게... 그럼요. 맞아요. 오빠 진짜 결혼 잘했다. 어? 언니 성격 진짜 짱이네. 최고 최고.
0: 그렇게 우린 삼겹살에 소주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분위기가 최고로 무르익었을 때 제가 영주 씨한테 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신랑 마음에 있었어요?
1: 아, 당연하죠.
0: 영주 씨의 대답에 남편은 또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했고 이어진 영주 씨의 촌철살인 한마디.
1: 근데... 오빠는 너무 순진했어요. 공부만 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부모님 심부름 할 때 그럴 때만 오빠를 좀 이용했죠. 결정적으로 저는 눈 작고 키 작은 남자는 별로거든요. 오빠는 그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2: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자꾸 그 첫사랑이 뭐니 놀려대갖고 그냥 아주 난처하다 영주야 그냥.
0: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우리 가족만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남편. 술, 담배, 도박, 여자 문제로 한 번도 마음고생 시킨 적 없는 남편을 제가 제일 잘 알죠. 에휴 장난이야 장난.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내 눈치 좀 그만 보고 후배랑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 그래도 되죠?
1: 아유 그럼요. 저도 영주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형님이랑 누님 생겨서 좋은데요. 다음엔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놀러 오세요.
0: 그렇게 이웃사촌이 된 영주 씨 부부를 보낸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더 좋은 옷 입고 멋있게 하고 다녀. 돈 걱정하지 말고 쓸 때는 쓰자고. 다른 사람 눈에도 좀 멋있게 보이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2: 알겠어. 아 그리고 고마워. 아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같이 술 한잔하면 그래. 재밌긴 하겠다.
0: 그래서 말인데 여보.
2: 어.
0: 당신 진짜 영주 씨 안 좋아했어? 저렇게 예쁜데.
2: 진짜 안 좋아했다고. 내 눈엔 자기가 최고야. 영주 씨.

0: 짠도 안 돼요.
1: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아니 고향 여자 후배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왜 당당하게 행동을 못할까요? 혹시 진짜 첫사랑이라서 그런 걸까요? 저희 남편은 아내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웃 사촌끼리 더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생각은 혹 다를까요?
2: 진짜 첫사랑이라면 불편하죠.
0: 아니 진짜 첫사랑이나 마나 예. 이 남자들은 항상 이거 보십시오. 여기 사연에도 네. 이게 뾰족한 게 마지막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우리 사연
0: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까지 하시면서 혹시 진짜 첫사랑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예 그러니까. 올라올 싹부터 자르는 겁니다.
2: 그래, 뭘 굳이 같이 어울려. 네네.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0: 왜 긁어 붓을 만들어요?
2: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0: 그럼. 예. 이게 자꾸 첫사랑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 여자의 이응자만 나와도 우리는 그냥 치를 떱니다.
2: 아이,
1: 지금까지 떨어.
0: 왜냐면요. 그걸로 하나 말 잘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것들 괜히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가거든요.
2: 꼬투리잖아.
1: 아니야. 영주씨가 좀 예뻐. 그래서 아내분이 은근 신경 좀 쓰시는 거야.
2: 그렇죠. 응? 질문에도 계속 함정을 파잖아. 그러네.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아니라니까.
0: 이거 봐요. 앞으로 더 좋은 옷 입고 멋있게 하고 다녀. 멋있게 하고 다니면 그래 첫사랑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우리가 뻔한.
2: 아예 만나.
0: 아니 정해져 있는 답을 왜 우리가 얘기를 해.
2: 그럼.
1: 아이고 정말. 아이고.
2: 우리가 왜 굳이 호랑이 굴로 우리 발로 들어갑니까?
0: 그럼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도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1: 아이고.
0: 목소리가 왜 이래.
1: 입에 침을 발라라.
0: 많이
2: 아, 너무 꽁트 톤이잖아요.
1: 아니 꽁트지 뭐. 사실 재미있게 웃자는 얘기지.
0: 재미있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졸릴까요?
1: 아이고.
0: 아 재밌다.
1: 아니 두 분이 만약 남편 입장이라면 영주 씨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2: 영주 씨 남편 입장에서요?
1: 응, 아 신경 안 써?
0: 아 솔직히 싫습니다.
2: 아 그쵸 남편 네. 남편 입장에서도 아,
1: 그래?
0: 네네네.
2: 굳이 뭐 고향에 뭐 이렇게 선후배라는데
1: 오빠 뭐 오빠 네. 오빠 하면서
0: 그렇죠 에이,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거는
1: 아, 그래요?
0: 네네네네.
1: 뭐 참 웃긴다.
0: 일단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차이점은 남자는 아마 대부분 한 90%. 가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게 철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2: 그럼요, 그럼요.
0: 그럼요. 제 아내가 의심하기 이전에 그 내 아내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절대 저는 같이 안 만납니다. 절대로.
2: 그냥 이웃이라 생각하고.
0: 그럼요.
2: 예.
0: 옛날에는 옛날인 거고.
1: 옷도 잘 입고 뭐 어쩌면 뭐 또 후배랑 커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그래. 자꾸 이렇게 부추길 필요가 없어.
0: 아유 왜 그래. 그때일수록 더 후질근하게 입고 다니니까
2: 왜 그래.
0: 그래 아내가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한다.
1: 또 그럴수록 후질근하게.
0: 그럴수록 후질 그게 함정인 거거든요.
2: 그냥 반상회 할 때나 보든 아니면 좀 분리수거 분리배출하러 그래. 갈 때 그냥 그래, 옮겨가면 그래, 인사하는 거 하면 되지.
1: 자, I'm so cool. 예. 이렇게도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유.
2: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연을 펼쳐주신, 네, 네. 아, 우리 기성형님.
0: 오늘 약간 정신이 다르고. 이게 아닌데, 나의 원래 목표는.
2: 네. 마지막으로 충전.
0: 좋습니다. 자, 화창한 5월. 좋은 일만 팡팡 터지시라고. 행운을 몰아드립니다. 으라, 차, 차, 차, 차!
2: 오늘 유독 우렁차다. 와.
0: 웃기다. 다음 주에 만나요.
2: 역시 백이성 고맙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3: 유통골뱅이.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탈.

0: 카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흑차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애 강호
7: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세트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2: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2: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1: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4: 야, 8520님이요. 백이성 씨 고함 소리가 시원한 게 오늘 애기 생기실 것 같아요. 파이팅! 진짜 보라가 뚫리는 줄 알았어요.
15: 그러게 말이에요.
14: 야. 아, 에너지 만땅이에요. 아유, 최고예요.
15: 아유. 여기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요즘 힘들어요. 굿윌 스토어, 미랄 수원 북문점. 우리 물류팀 다 같이 힘내자고 노래 신청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좋아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역시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들었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2: MBC 11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조건에 곧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7일까지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중재국들에 건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앞서 북한 헌법에 적혀있던 북반부, 조국 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관계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삭제됐습니다. 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중동전쟁 여파가 이어지며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평양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7일 킬로그램당 $1.24에서 이날 현재 $2까지 치솟았습니다. 리터당 환산 가격은 $1.56로 국내 휘발유 리터당 가격 $1.41를 웃돌았습니다.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까지 리터당 약 $0.97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최근 북한의 연료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가며 가격이 역전됐다고 NK 뉴스는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입전형 계획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수도권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는 2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줄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4만 786명으로 전년보다 1,724명이 증가했고 논술은 11,443명으로 413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횟수가 엔데믹 이후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복지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전화 연락하는 횟수는 평균 106회로 3.44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90회, 2019년 97회였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103회로 늘어난 이후 2021년 112회, 2022년 113회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3도 등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19.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범고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귀여운 외모 그리고 영리한 지능을 가진 친근한 고래의 모습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범고래의 귀여운 얼굴 뒤에 바다의 깡패,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순한 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사나운 동물 범고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 쓰고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십으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십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백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닭 데이백.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4: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연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연입니다.
4: 네, 귀여운 생명체 박사님. 우리가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4: 네, 늦구 때 만나 뵙고.
5: 네.
4: 예. 어떤 생명체든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바라보시잖아요.
5: 네.
4: 정말 어떤 생명체들일까요?
5: 뭐든지요?
4: 네. 아, 안 그런 생명체도 혹시 있어요?
5: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외가 하나 있긴 합니다.
4: 하나요?
5: 네. 아, 이게 바퀴벌레는 쉽지 않더라고요.
4: 박사님에게도 바퀴벌레는 귀여워 보이지는 않는군요.
5: 네. 제가 왜 바퀴벌레는 귀여워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어떤 나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제 곰곰이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등에 윤기가 너무 강하다. 너무 이제 광택이 심하고 더듬이가 너무 긴데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게 이제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 그러게요. 귀엽게 보이지 않는 동물이 있다는 것도 박사님께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동물

0: 생물들을 귀엽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덩달아서 저도 막 순수해지고 세상이 되게 맑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박사님의 그런 시선으로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동물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1: 네.
0: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너머로 의외로 냉혹한 본능을 숨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존재, 범고래예요.
1: 네.
0: 우리 오프닝에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었는데 이게 프리윌리라는 영화의 주제가였어요.
1: 아, 그래요?
0: 네. 프리윌리가 이제 아이, 어린아이와 범고래와의 그 교감,
1: 무정,
0: 네, 무정 그것들을 다룬 영화였는데 거기서는 범고래가 인간과 친하고 교감을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예쁘잖아요, 또.
1: 맞습니다.
0: 네.
1: 아, 저 학창시절에 연습장이라고 하나요? 그 링 스프링으로 묶여있는 그 공책 같은 형태 그 표지에서 많이 본 영화 포스터네요.
0: 아, 네, 맞아요. 네. 이게 얼굴 쪽에 흰 동그란 그 무늬라고 해야 되죠. 그게 눈 같이 생겨서
1: 맞아요.
0: 그래서 굉장히 큰 눈을 가진 귀여운 동물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그 무늬는 눈은 아닌데,
1: 네.
0: 그 무늬는 왜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되게 귀엽게 보일까?
1: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의 그 대칭적인 두 개가 찍혀 있으면 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0: 네.
1: 범고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눈은 그 무늬보다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가까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눈에 띄긴 어려울 텐데
0: 검정색 피부에 검정색으로 박혀 있어서
1: 맞습니다.
0: 눈이 그죠.
1: 예. 근데 검은 바탕에 하얀색 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반점들이 양쪽에 크게 있어서
0: 무늬가 있어요.
1: 네, 마치 그게 뭔가 그 눈처럼 보여서 이제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저 무늬 자체는 사실 저 자체가 기능을 갖는다기보다는 팬더의 어떤 털에도 보면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눈 부분을 보면 또 까맣게 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보통 그런 것들이 동물들 간에 서로 식별하는 정도의 코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우리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듯이
1: 맞습니다.
0: 그런 무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무늬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순수해 보여요. 그런데 영문명이 킬러 웨일.
1: 아, 네, 맞습니다.
0: 뭐 학명은 오르키누스 오르카. 이것도 죽음을 부르는 자라고 해석이 된다면서요.
1: 네.
0: 왜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 붙은 걸까요?
1: 정말 학명도 뭐 죽음을 부르는 해양 괴물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사실 한글 이름도 우리 이름도 생각해 보면 범고래잖아요. 범고래의 범은 사실 호랑이죠. 호랑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도 물론 있고 뭐 멋져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0: 무섭죠.
1: 포식자고 이제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킬러웨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게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0: 예.
1: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웨일 킬러가 이제 전달되면서 이제 그 앞뒤가 바뀐 이런 이미지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0: 웨일 킬러 그러면은 고래를 죽이는
1: 맞습니다.
0: 친구들이에요.
1: 실제로 범고래가 생긴 건 귀엽지만 바다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0: 예.
1: 범고래는 놀랍게도 이름이 고래잖아요. 근데 이제 고래일 것 같은데 사실은 돌고래입니다.
0: 돌고래.
1: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귀여운 외모가 거기 함께 하기 하는데.
0: 돌고래들이 참 귀여워요.
1: 네. 돌고래들 감안해 보면요.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고래도 이빨이 있거든요.
0: 네.
1: 큰 고래 종류를 보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수염고래라고 해서 이빨 없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수염처럼 보이는 뭔가 이제 이런 구조가 입에 있는 경우가 있고
0: 플랑크톤을 주로 먹죠. 그런
1: 맞아요. 필터링해서 이제 그런 걸 먹는 반면에 이제 이빨 고래류들은 이빨이 있어서 육식을 또 많이 하는 고래들이긴 합니다.
0: 네.
1: 근데 범고래는 특이하게도 다른 고래들을 사냥해서 먹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특히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 목격되면서 웨일 킬러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좀 더 공포감이 심어지면서 이제 킬러 웨일이라고 굳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0: 우리 범고래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겠네요. 아, 다른 물고기들이나 고래들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하니까 아 얘는 최상위 포식자구나.
1: 네.
0: 호랑이. 뭐 이렇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대왕고래가 숨을 못 쉬게 이게 숨구멍이 위에 붙어 있으니까 범고래가 툭툭 쳐가지고 거꾸로 뒤집히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죽게끔

0: 만드는 뭐 그런 그게 장난인지 아니면 먹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동물 애들이 실제로 그 육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사냥이 이제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이제 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고래류나 아니면 상어 이런 것들을 사냥할 때에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뭐. 활동을 해서 이제 뭔가의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꼬리로 강하게 막 여러 번 내리쳐서 기절을 시켜서 끌고 간다던가 아니면 그런 숨구멍을 막는다던가 네. 이런 좀 지능적인 사냥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0: 사냥 패턴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1: 하고 네.
0: 일단 대왕고래 같은 애들이랑 막 싸워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공격도 한다 그러면
1: 그렇죠.
0: 크기가 굉장히 클까요?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 네, 보통 이제 돌고래류들을 생각해보면 예. 뭐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보통 한 2m 정도? 좀 크면은 4m 정도까지도 되는 게 이제 돌고래의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보통 가장 일반적인 돌고래요. 병코 돌고래. 근데 이제 이 범고래는 돌고래임에도 불구하고 한 8m 정도까지 되는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 돌고래, 아니, 수컷 같은 경우에 좀 더 크기가 큰데 한 9m 정도까지도 발견된 발견된 사례가 있고요.
0: 그냥 큰 고래들로 치면은 작은 편인데 돌고래 중에서는 큰 편이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1: 돌고래 중에 가장 큰 거대 돌고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상어도 먹는다면서요? 고래도 먹고.
1: 네. 범고래가 또 재밌는 게
0: 네.
1: 식성이 좀 다양한데
0: 네.
1: 뭐 기본은 육식이지만 어떤 돌고래 자꾸 제가 돌고래라고 하네요.
0: 범고래가 돌고래류라고 하셨으니까.
1: 맞습니다. 네. 범고래 중에 어떤 류들 어떤 집단들은
0: 네.
1: 그냥 일반적인 돌고래들처럼 주로 이제 어류들, 물고기들 연어들 주로 좋아하고 사냥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는데
0: 네.
1: 어떤 집단들은 해양 포유류들 고래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육지 근처에 있는 커다란 포유류들을 사냥하기도 하고요. 좀 큰 고기를 선호하는 그런 집단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식성이 그룹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네. 어떤 주장까지도 이제 최근에 있냐면
0: 네.
1: 아 이렇게까지 식성이 다르면 혹시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논의도 있을 정도로 그룹마다 굉장히 다른 식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일반적으로 돌고래는 어떤 음식들을 먹는데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고기를.
0: 그냥 물고기를.
1: 네, 어류들을 선호하죠.
0: 그런데 바다 생물은 물론 육지 동물까지, 그러니까 포유류,
1: 네,
0: 바다
1: 맞습니다.
0: 사자 뭐 이런 애들이죠.
1: 네, 그래서 실제로 영상 같은 거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0: 네.
1: 해안가 가까이 사는 거대한 포유류들은 보통 좀 지방층이 두껍고.
0: 네.
1: 소위 말해서 먹을 게 많죠. 통통하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고래들이 접근해서 입으로 한 물고 가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
0: 네.
1: 고래는 해양 생물이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집단으로 일단 여러 마리가 모인 다음에 몸을 이용해서 다 같이 파도를 만든대요. 파도를 일으키면 파도에 쓸려서 자연스럽게 육지 쪽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0: 네.
1: 다가가서 입에 물고 사냥을 하고 다시 파도가 다시 돌아갈 때 그거에 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0: 바다 보시면. 생물들이 물 속에서는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데
1: 네.
0: 약간 뭑으로 올라오면 느리니까
1: 네.
0: 그걸 이용하는 걸까요?
1: 뭑으로 올라오면 본인들이 뭑으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사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물 밖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물살을 일으켜서
0: 해변까지.
1: 파도가 최대한 해변으로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육지에 있는 애들 입에 물고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오는 거죠.
0: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애들을 먹고 싶어서.
1: 네. 마치 그 바다 길을 놓는 징검다리를 놓듯이 파도로 길을 만드는 정도에
0: 네.
1: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4050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범고래 수명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1: 와, 수명이요?
0: 네.
1: 갑자기 제가 수명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1: 기본적으로 고래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자면 20, 30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20년에서 네. 30년 정도를
1: 네.
0: 사는군요. 그럼 야생에서는 60세 전후? 까지도 사는 게 있다고 뭐 그렇게
1: 그래요?
0: 네.
1: 그렇군요. 역시 인간의 방해만 없다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생물이군요.
0: 그렇군요.
1: 네.
0: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그들의 생명을 또 바꾸기도 하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육지 동물까지 이렇게 사냥

0: 해서 먹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협동 사냥을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냥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바다 사자를 파도 만들어 가지고 해변에서 이렇게 팍 잡아먹는 뭐 그런 모습도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늘 물이 지어 있어요.
1: 네.
0: 네. 협동 사냥을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어떤 방식으로 협동 사냥을 하고 있을까요?
1: 기본적으로 돌고래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돌고래들이 보통 초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거나 이제 뭔가를 감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런 식의 초음파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음성 신호, 그다음에 초음파 신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대열을 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겠죠.
1: 그 작은 물고기들은 상대적으로 네. 이제 사냥하는 데 있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걔네들 한 군데 모아놓고 네. 한 번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마리가 멀리서부터 이제 양몰이 하듯이 네. 물고기들을 몰아서 물고기들이 피시볼이라고 해서 약간 구형의 형태로 모이게 점점점 유인을 한대요. 그러면은 가운데 물고기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약간의 구의 형태를 만들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꼬리로 강하게 그 구를 내리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에게 충격이 갈 거고
0: 네.
1: 그럼 기절하는 개체들이 생기면 네. 이제 입에 물고 요히 이제 귀가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포식자임에도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1: 네.
0: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오히려 인간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들도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0: 예를 들면요?
1: 예를 들면 이제 바다를 해양을 탐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가는 아니죠.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있으면
0: 네.
1: 보트 같은 데 주변에 자꾸 얼쩡얼쩡 나타나서 기척을 낸다던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연어를 입에 물고 와서 네. 주고 간대요.
0: 오.
1: 네.
0: 저도 먹어.
1: 이거는 먹이잖아요.
0: 네.
1: 다 본인들에게 먹이는 사실 야생동물에게 먹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기꺼이 주고 갈 정도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
0: 네.
1: 단순히 어떤 다른 동물처럼 먹잇감이나 사냥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0: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1: 네.
0: 그게 한 가지 가설이겠군요.
1: 맞습니다.
0: 네. 또 어떤 가설들이 다른 게 있을까요?
1: 또 다른 거는 이제 네. 약간 얘네가 인간을 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걸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가설들도 있고요.
0: 예, 이런 거 재밌어요.
1: 또 재밌는 거는 네. 그 나름의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나름의 집단 내에서 이제 어린 개체들에게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를테면 뭐 사냥하는 방식이랄지
0: 예.
1: 어떻게 무리 지어서 뭐 이동 경로를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교육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이를 뭐 연어 같은 거를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다루는지를 보고 이제 이런 테스트 방식이 있는데
0: 예.
1: 아마 그게 습관화 되어 있어서 인간을 봤을 때 작은 개체고 하니 이제 먹이를 한번 건네주고 이제 우리가 먹이를 잡는 즉 사냥하는 방법을 너네한테도 알려줄게 이런 식의 시도는 아닐까 이제 이런 가설들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안주현 박사와 함께 오늘 돌고래에 대해서 범고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함께 바다의 포식자 킬러 웨일 범고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킬러, 아 무서워요. 점점 귀여운 외모에서 시작해서 점점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범고래입니다. 9235님께서요. 상어 잡아서 간만 먹는 장면도 있던데 놀랐어요.
1: 오, 맞습니다. 아 이것도 유명한 사례이긴 한데요. 네. 상어를 일단 사냥하는 거는 우리가 네. 앞에서도 충분히 사냥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흥미로운 건 야생에서 보통 사냥을 하면 사냥 이왕 한 거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 먹어치우잖아요. 근데 간만 빼먹고 마치 구미호처럼 네. 간만 빼먹고 나머지는 쿨하게 그냥 버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된 거죠.
0: 왜 그 몸 중에서 간만 빼먹을까요?
1: 일단 간은 이제 기름지고 영양이 높고
0: 간이 영양소가 굉장히 많군요. 네. 아 우리가 그럼 순대 먹을 때 이렇게 간 먹는 것도
1: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0: 영양소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1: 맞습니다.
0: 아 근데
1: 네. 네. 아, 네. 또 지방이 많아서.
0: 지방도 많고.
1: 물속에서 또 고열량이 필요하잖아요. 체온도 유지하면서 또 큰 몸을 유지하고 또 계속 헤엄쳐 다니려면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부위를 먹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간만 먹는다는 게 또 다른 지점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사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네.
0: 무언가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나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잡아놓고 간만 빼먹고 나머지를 안 먹는다는 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잡았으면 그걸 다 먹어야 나의 영양소도 충족하고 내가 생활하는 데 훨씬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1: 네.
0: 간만 쏙 빼먹으면 다음 걸 또 사냥을 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어려울 텐데 그거는 나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일까요?
1: 여유가 느껴지는 최강 포식자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0: 네네.
1: 네. 네, 사실 그렇죠. 좀 더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고 충분히 집단으로 무리지어서 상어를 사냥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는 걸로 봐서는 상어 사냥 자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어 사냥하는 방식이 좀 재밌는데
0: 네.
1: 상어를 집단으로 몰려가서 상어를 뒤집는데요.
0: 네.
1: 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류고 이제 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헤엄치는 그 개체인데 걔를 뒤집어 버리면 순간적으로 네. 상어가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그 사이에 이제 간을 뜯어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끔찍하고 포악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유로운 포식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간이 필요해서 사냥을 한 거니까 그 부위만 먹고 사라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농담 겸 말씀드리면 네. 상어 입맛은 아닐 수도 있다. 고기는.
0: 아, 고기 네. 부분은 네. 간이 거기에 딱.
1: 상어는 어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보다 우리는 이제 육식을 하겠다. 이건 농담입니다.
0: 근데 간만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쨌든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상어의 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간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 이런 걸 안다는 것도 굉장히 지능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가 사실은 또 궁금하죠.
0: 네. 그러니까
1: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네 그냥 물속에서 저렇게 다니고 사실 난생 처음 상어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제 장기 연구를 해본 끝에 뭘 알아냈냐면 범고래 무리 내에서는 집단적인 어떤 그 전통이 꽤 오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0: 네.
1: 사냥 방식,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는 어디로 가면 좋고 이런 이동 경로, 이 모든 것들,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 자손 대대로 계속 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0: 그 말은?
1: 네. 그러다 보니까 상어를 사냥할 때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 그다음에 상어를 사냥하고 나서는 어디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먹어야 돼. 네. 이런 방식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0: 아까 협동해가지고 사냥하는 방식이 뛰어나고 소통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게 다음 세대로 교육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1: 맞습니다.
0: 재밌는 부분이에요.
1: 협동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얻는 것도 그 당대에는 중요한데
0: 네.
1: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문화적 전통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범고래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0: 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지능이라고 해서 IQ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1: 네.
0: 사회적 지능 같은 것도 다 지능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일 것 같아요.
1: 오, 네.
0: 3884님께서는 범고래의 지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1: 오,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네.
1: 기본적으로 돌고래들이 뭐 지능이 뛰어나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
0: 네.
1: 그래서 일단 뇌에 대해서 이제 범고래 뇌

0: 뇌에 대해서 들여다본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뇌
1: 예.
0: 크기 자체는 이제 사람보다 큰 정도로, 몸도 크니까,
1: 몸도 크니까.
0: 뭐, 뇌도 큰 건 당연하죠.
1: 예.
0: 근데 좀더 살펴봤더니, 일단 주름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1: 오.
0: 대뇌를 보면은, 겉에 있는 부분이 피질이라고 해서
1: 네.
0: 요즘에 겉질이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겉에 있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대뇌 구조를 보면요,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뇌에 어느 부분은 언어적 능력에 관여하고, 어느
1: 맞아요.
0: 부분은 사회적 능력에 관여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연구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을 연구해 봤을 때, 감정이나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을 관여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처럼 딱 떨어지게 IQ가 몇이라서 사람보다 굉장히 똑똑해 아니면 사람에 준해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1: 네.
0: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한 거죠.
1: 아, 사람보다 더 강하게 발달된 부분도 있다.
0: 그렇죠. 사람
1: 네.
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조작을 한다던가
1: 네.
0: 도구를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아니면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이 우리는 또 우리 종의 장점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벙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이나 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먹이에 관한 거, 이동에 관한 이런 생체적 기억들을 잘 보관을 했다가 다음 세대로 연결해 줄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1: 네.
0: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지능 얘기하면 물론 예전에는 IQ 같은 것들도 수치화해 가지고 보여주긴
0: 네.
1: 했지만 다른 동물이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긴 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이 높은 동물 하면 침팬지, 문어,
0: 네.
1: 까마귀, 이런 것들, 도구를 쓰는 애들, 도구를 막쓸수 있는 애들,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저도 표현을 하게 되네요. 안철수님 옆에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동물들이 지능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하는데,
0: 네.
1: 돌고래는 도구를 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럼 다른 그런 동물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떨까요?
0: 침팬지랑 비교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침팬지 같은 경우도 사람하고 비슷한 건 이제 침팬지를 손이라고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손이라고 부른다면 손이 있고 역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팬지를 데리고는 사실은 인지적인 능력이나 조작적 능력에 관해서 많은 이제 실험을 해왔잖아요. 어디 이제 앉혀놓고 뭔가를 막 계속 클릭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1: 맞아요.
0: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가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침팬지의 지능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벙고래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테스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팬지는 확실히 인간하고 유사하게 좀 기계적인, 도구적인 그런 지능이 발달해 있는데, 이제 벙고래 같은 경우는 좀 문화지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지능.
1: 문화지능.
0: 사회적인 지능이 좀 발달했고, 또 집단지능이 굉장히 협력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1: 네.
0: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육상동물 중에 벙고래 지능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코끼리입니다.
1: 코끼리.
0: 코끼리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굉장히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무리 내에서 어떤 개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서 마치 이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듯이 약간의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것들이 목격됐을 정도로
1: 네.
0: 집단 내에서 서로 감정을 공유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육지에
1: 코끼리.
0: 코끼리가 있다면 바다엔 벙고래가 있죠. 그래서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아예.
1: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0: 가끔
1: 이거.
0: 그런 노래를 만드신 분들이 사실은 생물학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 아, 여기서 그 노래를 떠올리시니
0: 네.
1: 정말 대단하신데요. 아무튼 범고래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졌을 수도 있다.
0: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모여 살고 있고 협동해서 사냥을 하고 어느 정도 단위로 군락으로 모여 살까요?
0: 와,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요.
1: 네.
0: 모계중심 사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의 리더는 이제 암컷이 되겠죠.
1: 네.
0: 근데 이때의 리더의 기준은
1: 네.
0: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가장 뭐 이제 사냥을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가족인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무리니까 할머니가 되겠죠.

0: 우리 집단의 할머니,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손들은 이제 성별이 다양하잖아요.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자식들이 엄마를 떠나지 않고 평생 계속 함께 산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은 짝짓기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짝짓기 시기가 되면 수컷은 일단 무리를 잠시 떠나서 다른 무리의 암컷을 만나서 네. 이제 짝짓기를 하고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서 엄마 무리에서 이제 또 계속 살아간다고 합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이 굉장히 끈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1: 거의 완벽한 모계 사회를
0: 맞습니다.
1: 유지하는 거네요.
0: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무리에서 또 뭔가 암컷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네. 뭐 양육과 모든 것들은 다 암컷이 담당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컷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뭔가 나의 핏줄에 자손이니까 모두가 또 다시 끈끈하게 챙겨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동 양육을 하고 공동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이렇게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뭐 사냥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1: 재밌네요.
0: 네.
1: 근데 궁금한 게 떠올랐어요. 할머니 범고래라고 해서 그러면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이 모계 사회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혈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범고래일까요?
0: 네, 가장 윗세대의 범고래.
1: 그럼 그 범고래가 죽는다 그러면
0: 아.
1: 그 자식의 딸이 둘이다. 그럼 이게 갈라지나요? 아니면 죽음을 떠올리는 것도 안타까워하시는군요.
0: 일단은 이제 뭐 소혈 같은 얘기를 보통 무리에서 정할 때는
1: 네네.
0: 이제 뭐 어쨌든 동시에 태어난 자손들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자손들이 있을 거고
1: 네.
0: 그러면 이제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1: 형 동생이 가려지는 거군요.
0: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 고래도 수명이 길긴 하지만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런 구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왜 근데 모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0: 네. 이것은 사실 모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꽤 있기는 한데
1: 네네.
0: 그러니까 집단을 유지하고 집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생물학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1: 범고래는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게 훨씬 삶에 유리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고
0: 네.
1: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계 중심으로 가야 우리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암수의 어떤 체격적인 차이나
1: 네.
0: 아니면 어떤 사냥 능력의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나서 이게 어떤 생존에 있어서 수컷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면
1: 네.
0: 다른 식으로 일단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1: 예.
0: 바다에 사는 고래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사냥 능력이 충분히 암컷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양육도 암컷이 모두 전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1: 예.
0: 네, 모계중심 상태로 진화해 온 것 같습니다.
1: 포유류잖아요.
0: 맞습니다.
1: 범고래도.
0: 네.
1: 젖을 먹나요?
0: 맞습니다.
1: 물속에서?
0: 네네.
1: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붙어서 젖을
0: 먹죠. 그렇죠. 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계중심사회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0: 네.
1: 어머니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네는 소리, 초음파
0: 네.
1: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는데 무리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일종의 방언 같은 것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0: 네. 약간 방언이라기보다 그렇죠.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무리 내에서만 공유되는 독특한 어떤 언어라고 하기까진 그렇고요.
1: 네.
0: 소리의 패턴이 되겠죠. 일단은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단마다의 고유한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이제 특성도 있는데
1: 네.
0: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식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리의 신호만으로도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우리 집단인 거고 다른 생소한 패턴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와 다른 무리인 거죠.
1: 네.
0: 그게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이제 다른 언어 다른 소리들을 사용을 해서
1: 그렇군요.
0: 그게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방언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그런 표현이 붙었다고 합니다.
1: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0: 맞습니다.
1: 비유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언어가 다를 때 통역사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0: 네네. 네.
1: 그 무리와 무리의 언어가 다르다면 이걸 네. 통역해주는 개체들도 혹시 존재를 합니까?
0: 아직 통역까지는 통역을 막 전담하는 그런 멀티 언어를 사용하는 개체가 있다라는 연구까지는 이제 나타나진 않았지만
1: 네.
0: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1: 네.
0: 이제 무리가 고립돼서 살아가

0: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무리 근처에서 살다 보면 그 소리에도 익숙해지게 되죠. 마치 야구장에 응원하러 갔는데 상대편 응원가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거를 자기 무리에게 아 지금 뭔가 뭐 위험 신호다 아니면 무슨 신호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직은 이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다만 이제 그 유행가처럼. 네. 아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소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막 발생을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시들해진 거예요. 더 이상은 그 패턴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마치 그 시대를 풍미한 유행가가 지나가고 다음 유행으로 넘어간 것처럼. 아. 이게 이제 수명이 길다 보니까 장기 연구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관찰되는 특성들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범고래에 대해서 몰랐던 그 밖에 의외의 매력이라든지 더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범고래가 이제 뭐 포식자, 초강 포식자, 뭐 사냥도 하고 막 물어뜯고 이런 것들도 유명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단 내에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고 굉장히 협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감정적인 소통도 발달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사람과 가까운 면도 있는데요. 네. 아까 뭐 이런저런 말씀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뭐 더 말씀은 못 드렸지.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 보고된 사례들을 봤을 때 네. 굉장히 호기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걸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섬세함과 호기심을 갖춘 범고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칠 시간이라 오늘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3: 라디오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범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킬러라는 무서운 모습이 떠오르다가도 호기심과 섬세함을 갖춘 궁금증 많은 동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동요 코끼리 아저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 등을 감안했다면서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형보다 8년 줄였습니다.
2: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표결에 붙입니다. 개정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개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을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핵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밝혔는데 이란 외무부가 입장을 종합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청와대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북측 지역만의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동족관계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삭제하면서 북한 지역만을 영토로 처음 규정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 제약.
6: 철새의 왕 철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해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십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십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첫 소식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4: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5: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6: 이승철 재판장입니다.
4: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문이나 계엄 포거령을 수령했다고 결론냈습니다.

0: 또 12.3 비상계엄이 일반적인 계엄 상황을 넘어 국회가 봉쇄되고 군 병력과 경찰이 다수 집합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나아간 것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인정하면서 직접 내란 실행 행위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이 끝난 뒤에야 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받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맡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오늘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가담자들의 항소심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1: 오늘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 오늘 오후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됩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원 191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다면 의결 정족세에 미달돼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이 부결됩니다. 앞서 2018년 5월에도 같은 이유로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개헌안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4: 이재명과 이성권은 지금껏 헌법을 개무시해왔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뭐하러 고치자는 겁니까?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민주당은 오늘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이 소규모 충돌일 뿐이며 이미 승리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겁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협상에 나서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PBS 인터뷰에선 오는 14일 중국으로 떠나기 전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맹렬하게 폭격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행사에선 이란 문제 마감 시한은 없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내용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반출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도 중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개 발언을 통해 이란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앞서 외신들은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도 해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종전 기대감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 급락해 배럴당 $95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은 2.02%, S&P 500 지수는 1.4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을 검토 중임을

0: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이란 지도부의 의견 대립이 변수입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1: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입장을 종합한 후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별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 보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파키스탄의 소식통도 매우 금방 마무리할 것이라며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란의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란 외무부 입장을 전하면서 미국 매체의 보도 중 일부는 추측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종전을 논의하는 것이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군부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 측 최종 합의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이끌어온 이스라엘도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전투 재개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이란 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긴박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모임을 주도해온 프랑스는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해온 핵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평온 회복이 핵과 탄도미사일, 지역 정세에 관한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쥔 유럽 국가들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원만한 종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0: 대이란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우의 발포에 해당 선박을 불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빈 유조선 하스나우에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으며 하스나우가 응하지 않자 20mm 기관포를 쏴 선박의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남호호가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 향해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화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화물선 남호호. HMM은 남호호를 두바이까지 끌고 갈 예인선을 확보해 어제 낮부터 예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남호호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곧바로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호호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호호는 통행 재개를 기다리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여러 선박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도 이란군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거부하며 전면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폭발이 시작된 기관실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화재 진화 당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아직 기관실 진입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공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0: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5mm 안팎, 충청권과 전북 일부, 경북권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4: 경북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5도를 비롯해

0: 12에서 25도 분포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아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경선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안동은 권광택, 권기창, 김일성 3명이, 예천은 도기욱, 안병윤 2명이 경쟁합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고 최종 후보는 9일 발표됩니다. 특정인 밀어주기, 늑장 공천에 따른 반발, 컷오프와 역선택 등이 얽히며 두 지역의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어제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부권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과 2030년 3월 첫 신입생 입학을 최우선 공약으로 밝혔고 안동의 햄프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유치와 명주의 아시아 철도 클러스터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 확보되는 10조 원 규모의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북부권에 집중해 통합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오늘 개막해 10일까지 4일간 영양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산나물 판매장을 비롯해 산나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고기굼터 등 먹을거리 공간, 1월산 일원에서 진행되는 곰취, 어수리 등의 산나물 채취 체험, 야간에는 각종 공연 등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주시마을에서 제19회 주지훈 예술제가 열립니다. 영양군은 올해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보혜 미식 한상을 주제로 산나물을 활용한 미식 중심의 축제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일제히 단속합니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불법 환전이나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며 특히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기간에는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경북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2.6%, 대구 2.2%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북 물가 상승률은 전달 2.4%에서 한 달 만에 0.7%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8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5월이 참 좋은 이유는 뭘까요? 딱 적당한 온도와 습도, 꽃은 만발하고 나무는 푸르고. 5월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죠. 5월은 밥을 같이 먹는 날이 많아서 참 좋다.

행복을 주는 사람 드라마 OST로 저손태진의 새롭게 부른 버전 여러분들께 오늘 손트라 5월 7일 목요일 문을 열어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우리 이 노래 가사처럼 5월이 참 좋은 이유는 결국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 식사 자리도 많잖아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게 또 정말 귀한 시간.

0: 아니, 되구요. 5606님께서 아흔 되신 항상 소녀 같은 우리 엄마, 이곳저곳 아프다시면서 당신보다 막내딸 걱정으로 아프면 병원 가라, 밥 챙겨 먹고 출근해라 하십니다. 엄마, 많이 아프지 말고 있어. 주말에 엄마 보러 갈게요. 사랑해, 우리 엄마. 그렇죠, 뭐. 어머니는 이제 본인 생각보다 본인 딸, 본인 아들, 너 걱정. 너 건강 막 이러면서 맨날 본인 건강들은 안 챙기시고 참. 아, 우리 5238님께서는 혼자 사시는 시어머님께 다녀오려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며 듣고 있네요. 뭐 드시고 싶냐고 했더니 짜장면이 드시고 싶대요. 곱빼기로 드시려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빨리 준비해서 다녀와야겠네요. 시어머님과 엄청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너무 귀여우신 게, 아우, 나 곱빼기로 먹으려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얼른 와. 이러면서 아마 더 맛있게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드신 게 아닌가. 우리 5238님이랑요. 8009님께서 5월이 좋은 이유. 그냥 좋아요. 이렇게 습하지도 덥지도 않은 날이 얼마 없기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푸르른 나무들을 보며 참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사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이번 주말에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더 행복한 식사가 될까. 아직 안 정하신 분들 열심히 생각 중이시겠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문자로 보내서 한번 같이 궁리해 보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과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손트라 유튜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착석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캐빡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원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 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백조싱크, 정식품, 롯데렌트카,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두드림 SS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 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상세!

0: 대단한 안전화 파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지금 12시 28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후 근무라 이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냥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698 하나님, 저는 오후 시니어 일자리 출근 중에 듣고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출근하는데 너무 좋네요. 다시 젊어진 느낌입니다. 8780님은 동탄인데요. 밤새 일하고 퇴근합니다. 길가에 아카시아 꽃을 보니 학창시절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나뭇잎을 하나씩 땄던 생각이 납니다. 꽃을 보니 피곤함이 싹 가시네요. 그런 재미난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재밌었나봐요. 그런 놀이도. 8418님,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오전 근무하고 이제 마지막 운행 출발합니다. 항상 승객분들과 같이 청취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손따라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고 택시 타고 내리고 할 때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 뭐 고생

하십니다. 이런 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2991님께서 노래교실 수업 가는 광주의 노래 강사 써니라고 합니다. 서빈마루 시니어 센터에 수업 가고 있어요. 우리 강사님께서 또 등판해 주셨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사는 이야기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향긋한 커피 지금 바로 내려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사연과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아, 오늘 또 1부 이 곡으로, 이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0925님께서 제천 여중 허그데이 하고 와서 너무 흐뭇해하고 있는 우리 딸 엄청 좋아라 하는데 저는 조금 피곤하네요. 엄마는 힘들어요. 신청곡은 우리 딸이랑 노래방 가면 부르는 애창곡 김연자의 10분 내로입니다. 아, 따님이 중학생인데 김연자 선생님의 10분 내로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아마 이 노래 들으면 같이 또 손잡고 노래 따라 부를 것 같은데 바로 띄워드릴게요. 김연자의 10분 내로 갑니다. 아.

김현자의 10분 내로 띄워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원래 가장 보통의 하루가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중견 리더 6급 팀장님들이 견학을 오셔가지고 지금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되게 꽉 차 보여요. 저한테는 엄청 꽉 차 보여요.

0: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 한 10분 계시거든요. 바로 핸드폰을 여셔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거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자 10분이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와서도 볼수 있지만 어디서든 전국 어디에서든 늘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6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약간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각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얘기 나눌까 하는데요. 9531님께서 오늘은 운정 노인복지관에서 5월에 생일이신 어르신들 생일잔치가 있어요. 복지관 점심으로 미역국과 생선튀김이랑 롤케이크 나왔어요. 어르신들 생신잔치 끝나고 사진 촬영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생일 파티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어르신들 생일할 때뭘뭘또한 살이 그거 먹는 거 자랑이라고 뭐 이렇게 초를 키고 막 밥을 먹고 뭐 이래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 서로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되게 든든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다시 어려지는 듯한, 젊어지는 듯한, 한살 먹는 게 아니고 한살 회춘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랄까? 우리 6319님께서 오전 경로당 가서 어르신 문해교실 수업하고 왔어요. 평균 연세 86세. 어르신 한 분이 하우스에서 키운 상추를 한 비닐봉지로 주셔서 오자마자 씻어 밥은 세 숟가락, 상추는 세 접시 먹었어요. 와, 아니, 상추를 근데 세 접시를 드시면 많이 졸리시겠어요? 예, 네,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하는데. 우리 8184님께서 저는 주말에 엄마 모시고 우리 5남매와 딸, 조카, 손주들과 4대가 장어 구워 먹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카페에 갈 것입니다. 엄마 입이 벌어지시겠네요. 진짜 이거 장어 먹는 거 아주 특별한 날인데 어머니도 집에서 집밥하는 거 힘들잖아요. 마침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하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든든한 5남매와 딸이 있다니. 아, 진짜. 아, 이런 대가족이 요새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2676님께서 아까 손틀어 듣고 내일 메뉴 방금 정했어요. 짜장면에 탕수육이요. 생각해보니 어머님하고 짜장면을 한 번도 같이 안 먹어봤네요. 감사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새 짜장면도 종류가 참 많아가지고, 막 짬짜면, 뭐 이렇게 반반, 그릇 반반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도, 막 짬뽕, 볶음 짬뽕 같은 짜장면도 있고, 아우,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맛집을 가셔도 되고, 2150님께서, 103세 어머니랑 맛있게 점심 먹고 보청기 수리하고 드라이브 중이에요. 아까 찍은 식사 사진 함께 보내봅니다. 아니, 지금 백발이신 여기 할머님이 103세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많아봤자 한 80 몇 정도 돼 보이는? 진짜 많아봤자. 아, 근데 그게, 그 말이 되게 표현이 너무 웃기다. 많아봤자 여든? 진짜 많이 해도, 아니, 너무 정정하시고, 아니, 가족분들 자체가 다 되게 건강하신가 봅니다. 야, 참,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눈 깜짝할 새 1부가 끝나버렸어요. 우리 6523님께서 방송사고 났어요. 눈이 땡글. 네,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저의 표정이 다 들켰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150님께서 103세 어머님의 사진, 이 식사하는 사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분이 103세냐고 아니 너무 정정하시고 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앞으로도 오래오래 너무 건강하게 사실 것 같다. 자, 1부가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다가 시간을 못 봐서 매끄럽지 못하게 갑자기 없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되게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약간 오 되게 자연스럽게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냥 끝났어. 그러네요. 우리 7505님께서 실시간 영상으로 라디오 보니 당황한 태진 씨 모습도 재밌네요. 네,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유튜브 감독님은 신납니다. 네, 오늘 또 만들 게 생겼구나. 아, 이거를 또 쇼츠로 나중에 올려야지. 네, 그래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또 구독을 또 해주신다면 이런저런 우리 비하인드 이 라디오만 듣는 것도 있지만 이 일상 그 모습 심지어 우리 몇 번이나 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근데 처음 보니까 어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막 이런 얘기 나 약간 뒤늦게 오거든요. 예. 어, 뭐 오늘도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좀 뽀샤시하게 나옵니다. 우리 3509님께서 복숭아 봉지 씌우기 하는데 점심으로 짜장면 시켜놓았는데 빨리 안 온다고 남편이 재촉을 해서 안 오면 돈 남고 일 많이 해서 좋다고 하니까 웃고만 해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짜장면이 오길 바라면서 후식은 제가 오늘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소한 이야기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거기에 신청곡까지 살포시 얹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내일 어버이날 앞두고 아,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하고 있는데 그냥 귀 기울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도 여러분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3579님께서 내일은 어버이날이라 부모인 아내와 저 둘이 만남 파스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두 분이서? 어, 그것도 좋네요. 부부가 이게 어버이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부의 날이에요. 네. 그냥 자녀 없이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너무 바라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조금 서운하고 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먼저 선수를 치세요. 나 어디 갈 거다. 아, 그러면 너 용돈이라도 보내줘 나 맛있는 거 먹게 이러면 오히려 더 흔쾌히 그렇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2148님께서 주말에는 원주의 주중 5일은 성남을 오가며 손녀딸을 돌보고 있는 올해 환갑을 맞은 할머니입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가 친구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서 손트라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강문경 눈 뜨고 있는 한 신청합니다. 어머 이분은 약간 눈 뜨고 있는 한 손트라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5238님께서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강문경 눈 뜨고 있는 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노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듣고 왔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아,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나만의 일상만 생각하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유심히 보면서 저분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순간 이 카페에 들어와서 일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까? 막 그냥 혼자서 약간 그 상상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 또 이렇게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다양한 또 뭐라 그러지? 선택지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는데요. 7287님께서 1시에 아쿠아 줌바 가요. 저는 40대 후반에 진입했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아쿠아 줌바 시작했어요. 어제가 첫 수업이었는데 줌바는 제가 신생아더라고요. 즐겁게 물속 댄스 갑니다. 아쿠아 줌바 저 처음 들어봐요. 예. 네. 근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수영이나 이런 게 이런 수영 물놀이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김에 춤도 추겠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음악이 이제 물속에서도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개만 딱 이렇게 내미고 계속 밑에서 추니까 제가 봤을 땐 몸치다, 나 춤 못 춘다, 뚝딱이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물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웨이브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6527님께서 수영을 배운 지 한 달도

근데 왕초 보여요. 수영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손틀어 듣고 있어요. 야, 이제 한 달도 안 됐으면 아직도 이거 보드 잡으면서 계속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휘젓고 계실지, 이제는 좀 물에서 떠 계실 수 있을지, 그것만 조금만 버티면 이제 그 뒤에는, 아, 물 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2014님께서, 직장 친구와 둘이 설악산 여행 후 53년 만에 혼자 가는 여행. 들뜬 마음으로 동해안 버스를 타고 속초로 가는 중입니다. 퇴직 후 10여 년간 국내외로 혼자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창식 고래 사냥 부탁합니다. 속초 가는 길 정말 마음이 들뜨고 너무 설레고 기쁠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더그 설렘을 더 꽁꽁 숨겼다가 도착해서 터트리는 거 어떨까요? 송창식의 고래 사냥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0: 정글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3: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곧 있으면 2부 마칠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그냥 막 이상하게 끝내지 않고 시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개만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4818님께서 어버이날이 1년에 두 번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경로당에서 장어 먹으러 가니까요. 오, 얼마나 좋으실까? 기운이 얼마나 솟구칠까? 우리 2287님께서 내일은 어버이날, 이곳은 숨놀이 학교입니다. 카네이션 꽃 사서 우유팩으로 꾸미게 하고 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날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은 두 번 아닌가요? 자녀들의 생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생일이 또 우리 부모님의 생일, 또 다른 생일이니까. 우리 7564님께서 남원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내일 보호자와 어르신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 남원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655님 오메 전라도 영암인데 아침부터 모판 1500개 했더만 날씨는 덥고 손태진씨 시원한 커피 한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1부 뉴스 듣고 1시 5분에 박구인씨와 돌아올게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생을 등한시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끝내 거부했고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허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 에어팟을 수입해 인터넷에서 정품으로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에어팟 등 애플의 음향기기를 본떠 만든 위조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부부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2만 7천여 개의 짝퉁 애플 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출 정보 회수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를 역으로 협박해 수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흥신소 일당과 불법 사금융업체 퇴사자 등 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두 달간 불법 사금융업자를 협박해 1억 1천만 원을 빼앗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에 사금융업자와 배우자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통보받은 한 직원이 고객 대출 정보를 빼돌려 업체 대표에게 자료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최종 관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후 약 3년간 후속 시험 평가를 거쳐 KF-21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MBC 한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겸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1부는

0: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525님께서 트럭 운전은 밥대가 제일 힘들어요.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있어 그래도 식사할 수 있지만 시내 납품은 더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시내 배달 중 주차 가능한 중국집에서 간짜장 먹습니다. 아 맞아,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트럭은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어떤 식당을 가고 싶어도 차를 둘 데가, 트럭을 둘 데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야외 주차장 찾아봤자 뭐 그 근처에 또 식당이 있을까 말까, 그 메뉴를 정할 때 오히려 주차장이 있는 곳, 큰 주차장 같은 야외 공용 주차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2525님 후식으로 제가 커피 쿠폰 챙겨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3, 4부에는 더더욱 파이팅 넘치는 코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인데요. 전화 연결 두 분을 해서 제가 앞부분 노래를 부르면 두 분이 이어서 불러주시는 거죠. 나 가사 좀 안다. 나 한번 신청해볼래. 아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 나 할 수 있지. 여러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성함과 참가하고 싶은 이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목요 부부의 목요 남자 박구윤 씨 모시고 금방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씌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 자

0: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0: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치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혹시 지금 점심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올라와서 나른하시라고요? 흥 스파이크 올려주는 이분이 왔습니다. 손트라 목요일의 남자 뿌리고 나무꾼 두바퀴 박구윤씨 어서오세요.
1: 인생면허증을 뺏기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면허증의 가수 박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나저나 태진씨 오늘 네네. 발목이 네. 아, 그래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왔는데 네.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다니까.
0: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고 네. 아유, 그리고 또 이제 아니 얼마 전까지 뭐 네. 박근 씨만 해도 그 어깨 안 올라가가지고 그랬는데
1: 아, 뭐 진짜 이제 뭐 이거 다 됐죠.
0: 박수까지도
1: 뭐.
0: 치시고 이제
1: 다 됩니다.
0: 너무 잘 됩니다.
1: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아유,
0: 금방 좋아질 거예요.
1: 네.
0: 아 근데 이제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네. 아유, 좀 어떠셨나요? 좀 바쁘셨어요?
1: 이제 계속 바쁠 예정이죠. 네네. 저는 이제 우리 딸아이 데리고 네. 저 일본 가서 네. 여행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추억도 많이 만들고 왔어요.
0: 이야 일본
1: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입이 터져서 왔어요 우리 딸이. 네. 진짜 집에서는 잘 안 먹거든요. 네. 라면을 한 그릇 다 먹고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막 생선도 다 먹고 네.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어떤 게 맛있어 그랬더니 아 집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아 집밥 빼고 다 맛있다고요?
1: 집 밖에서 먹는
0: 아, 집
1: 게
0: 밖에서.
1: 예. 약간 역맛살이 있는
0: 아,
1: 거죠.
0: 그럼 그럼 약간 예. 뭔가 뭐 뼈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네. 진짜 막 어떤 나라에 가서 그냥 잘 먹는다는 게 진짜 아유.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1: 복이죠.
0: 네, 큰 에이, 복이고요. 다른데 가서 아무것도 못 먹는 네. 뭐.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1: 맞아요.
0: 특히 제 사촌 동생 그 네. 진원이라고 걔는 네. 아, 또 입맛 까다로워가지고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이래가지고
1: 그 노래하는 진원 네. 동생. 네. 아 그래 까탈스럽구나.
0: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해외 여행 못 가요. 아닙니다. 예. 자, 아니 근데 이제 예. 내일 또 어버이날인데 혹시 그 네. 워낙 또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네. 작곡가이신데 박현희 선생님. 네. 만나 뵈러.
1: 아 그럼요 가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네. 참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네. 참 우리 자식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0: 아 근데
1: 똑같은 마음으로.
0: 근데 오히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도 국내 네. 안 계실 때도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락만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에 계시기 네. 때문에.
0: 아 근데 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1: 맛있는 거 식사하면서.
0: 그러니까. 네,
1: 우리 태진 씨 또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아주 잘 지냅니다. 이것도 인연이죠.
0: 그러니까 마침 그때 네. 한동안 자주 말레이시아를 놀러 네. 가셨는데 네. 어떻게 건너 건너 어떻게 만나게?
1: 우리가 됐어요?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네.
0: 그래서
1: 저희가 소개를 받았죠.
0: 나중에 내가 누구 만났는데 거기 그 네. 아들이 트로트 가수 박구윤 씨 맨 처음에.
1: 그러니까
0: 네, 막 그러더라고요. 네. 참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 꼭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였죠?
1: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0: 청취자 두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네. 그 두 분은 전혀 서로에 대한 뭐 첫 초면이고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그 둘이 동시에 이어 불러줘야지 성공입니다.
1: 연습 퀴즈 나갑니다.

0: 알맞게 뒷부분을 함께 불러주시면 성공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아야 뛰지 마라
1: 배 고플라
0: 고질라 대저도마토. 아 이게 참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뜻이 예 일맥상통해도 가사가 틀리면 가차없이 땡입니다.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키술 감독님께서 정확히 잡아내는데 오늘은 어떤 감독님이냐?
0: 아니 우리 이 감독님은 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걸로
1: 그러니까요.
0: 기억이 나는데
1: 아니 얼핏 진성 감독님인데
0: 약간 그리고
1: 머리살이
0: 약간 그 우리 에. 그 옛날에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이제 네. 키다리 아저씨
1: 있죠? 아 키다리 아저씨
0: 약간 그 약간 인자함과 그 약간 좀 귀족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1: 어린이날에 풍선 예쁘게 불어줄 것 같은
0: 예. 맞아요 맞아요
1: 예.
0: 막 괜히 어린이날 풍선 아저씨
1: 풍선 아저씨
0: 풍선 불어줄

0: 풍선 아저씨.
1: 되게 포근한 아저씨 있잖아.
0: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1: 그 막 갑자기, 아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래서 쭉 풀어서 쭉 해서 강아지 한 마리 만들어서.
0: 우리 감독님 지금 풍선을 이렇게 불어주셨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네.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분이 딱 집어서 아 가사가 틀렸다, 박자가 네. 안 맞았다, 아 안 된다 이러면 가차 없이 땡.
0: 그렇습니다.
1: 그냥 전화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0: 예. 하지만 선물은 푸짐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1: 한 곡 성공하면 치킨에 잡곡 세트까지 받고,
0: 두 곡 성공하면 치킨에 잡곡에 타월 세트까지 받고,
1: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잡곡, 타월에 진공 쌀통까지 다 바꿔.
0: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신청 바로바로 해주시고 기다리면서 네. 노래 듣고 올게요. 7716님께서 여기는 경북 영양. 아우. 지금 산나물 축제 중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우리 협회장님들 산나물 김밥 만드느라 산나물과 씨름 중이에요. 모두 힘내시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김밥, 산나물, 떡 만난 거 많아요.
0: 아이고, 제가 영양군홍보대사인데 저 빼고 다 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1: 특히
0: 저랑 저 손태진 씨 둘이 좀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죠?
1: 아, 저는
0: 네, 산나물 좋아하죠.
1: 제가
0: 가세요, 영양으로?
1: 이번 주에 영양 가는데.
0: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만 안 가네요?
1: 아니요, 이번 주에 가는데. 네. 잠깐만, 예.
0: 언제 가나요?
1: 딱 내일이요.
0: 가서 예, 네. 박구윤 씨가 영양으로 보내셨는데 예,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안 불러주셨다고.
1: 그러니까요.
0: 예, 좀 잘 좀 전해주십시오.
1: 이게 양양이 아니고 경북
0: 영양입니다.
1: 영양입니다. 예.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네. 제21회 영양 산나물 축제 네. 오신다고 하니까 저 내일 가니까 네. 들리실 분 근처에 계신 분들 와서 함께 해주세요. 어떤 곡 신청해 주셨죠?
0: 손미나의 가버린 사랑. 이 제가 영양에서 이제 가버렸네요.
1: 아니에요.
0: 예.
1: 돌아와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와 주세요. 예. 제가 내일 가서 꼭 얘기할게요.
0: 꼭 말씀해 주세요.
1: 뭐라 해야 되겠다. 아.

0: 애절한 목소리로 부른 가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커플들 모시기 전에 또 귀한 뭐가 있죠?
1: 예, 이게 사실 박구현의 명언 타임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0: 마이클 조던.
1: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9천 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렇습니다. 농구에서는 슛을 놓치고 게임을 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이 아파티 아무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에서는 실패를 거듭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예. 이 얘기를 얘기했던 게 맨날 그 넣은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지만 네.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를 놓쳤다.
1: 네.
0: 그 놓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잘 들어간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여기는 예. 그 한 번의 기회로만 갑니다.
1: 예.
0: 한 번의 기회로 바로 첫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예, 하남에 사는 이용군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평소 일하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오늘은 아내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용기 내서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야, 그러면 하남에서 세탁소를 30년을 하셨어요?
2: 예.
0: 이야, 대단하다.
1: 목소리가 젊으신데.
0: 그러니까.
1: 야, 한 동네에서 30년 정도 이 가게 운영하실 때는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그 원래 처음 자리 그대로 계세요?
2: 예.
1: 이야. 혹시 세탁소 이름이 궁금한데?
2: 정성 세탁소예요.
0: 역시 정성을 다해서.
1: 이야.
0: 이게 사랑이 들어가니까.
1: 예.
0: 이렇게 오래 한 곳에서 또 많은 또 단골 손님들도 계시죠?
2: 예.
0: 이야, 혹시 네. 지난 30년 동안 좀 오래 기억에 나는 단골 손님들 막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2: 그럼요.
0: 누구요?
2: 그 총각 때부터 왔다가
1: 네.
2: 총각 때부터 단골로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절에서 오시는 스님도 있고 그래요.
0: 아, 좀 그러다가 좀 네. 아주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한 번씩 궁금하거든요. 과연 세탁소에는 안 찾아간 세탁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1: 저도 진짜 지금
0: 진짜 궁금해요. 많이 쌓여 있나요?
2: 이제 여기 여기도 그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0: 네.
2: 지나면은 그 보내는 데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그걸 어떻게 다, 보관을 어떻게 다 해요?
0: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세탁물을 맡긴 다음에 집에서 자꾸, 내 이 옷 어디 갔지? 이런 다음에 기억을 못 하시고,
1: 네.
0: 그냥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1: 싶은데. 저도 참 궁금했는데.
0: 예, 네, 그런 곳이 있군요.
1: 아니,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 예.
1: 아내분께 한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요.
2: 우리 아내가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고생만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예.
0: 아, 근데 평소에 또 이렇게 금술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원래 좀 표현을 잘 안 하시나요?
2: 좋아요.
1: 이 좋은 기분 그대로 간직하시면 제가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잠시만
1: 자,
0: 기다려주시고요.
1: 아무르 사람! 네.
0: 나오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1: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예, 오셨다.
0: 네네,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3: 아, 부산에 사던 이갑순이라고 합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0: 부산, 예.
1: 부산에 막 쪼매 젊은 할매입니다. 노래가 좋아, 노래가사를 적은 노트만 5권 있어, 예.
0: 야.
1: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0: 아니, 평소에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3: 네네.
0: 그러면 약간 좀, 최애 곡이 있을 것 같은데.
3: 네.
0: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3: 허리띠 돌라내고 말고삐 잡고 걱정하겠습니다.
1: 아니, 수줍은 소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0: 이야.
1: 아니, 그나저나 뭐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3: 미신 하다가 받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수선집 하세요?
3: 네.
1: 아이고, 야. 저희 이 아파트에 수선집 운영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났었는데 또 몇십 년 동안

0: 맞아요, 맞아요.
1: 혹시 얼마나 정도 하셨어요?
2: 맞춤을 한 35년 하고 수선 11년째예요.
0: 이야.
2: 네. 진짜? 리폼도 하고 다 합니다.
1: 리폼까지도?
0: 거의 베테랑이시고 네. 고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그래도 네. 좀 자신 있으신가요?
2: 네.
0: 오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각오. 된다.
0: 그거 잘
1: 된다. 아, 좋습니다.
0: 된다. 와, 근데 마침 이렇게 네. 연결이 됐네요.
1: 네. 우리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2: 반갑습니다.
0: 세탁소와 네, 반갑습니다. 수선집이 만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0: 때로는 저도, 파트너이기도.
2: 저도 네. 남편도 세탁소도 같이 했습니다.
1: 아이고, 그러시구나.
0: 이야, 이런 공통점이.
1: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되겠죠.
0: 네.
1: 저희가
0: 네.
1: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0: 나는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약속이 있다, 없다. 하나, 둘,
2: 있다.
0: 셋.
2: 일단
1: 라면 먹을 때 더 좋은 건 김치, 단무지. 하나, 둘, 셋.
2: 김치.
0: 지금 나는 반지를 끼고 있다, 안 끼고 있다. 하나, 둘, 셋.
2: 안 끼고 있다.
1: 마지막에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0: 앞에까지는 다 좋았는데 예. 마지막에 안 끼고 있다 해서 네. 한 마음이 됐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두 분의 호흡 너무 좋고요. 저희가 부르는 거 끝까지 들으셨다가 이거는 얼핏 빨리 나왔다가는 또 이제 예. 실패할 수도 있으니 예, 바로 끊긴다는 점 명심하면서 바로
1: 시작합니다.
0: 시작합니다. 안 지나서나
2: 당신 생각
0: 우리
3: 안 지나서나
1: 이 돌림 노래가 아닌데 이게 안 지나서나 한번 해보세요.
0: 안 지나서나
1: 그 갑수님이
0: 당신 생각
1: 근데 갑자기 이용구님이 안 지나서 잘 가요 이렇게 보내드렸네요.
0: 당신
1: 아.
0: 생각까지 나. 이야 너무 아깝다 이거는.
1: 세탁소에서 라디오를 그렇게 자주 들으시는데.
0: 아니 제가 봤을 땐.
1: 네.
0: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까지 하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할 줄 알았나 봐요.
1: 아, 근데 이영근님 노래 참 잘하시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0: 아니.
1: 야, 참가상 치킨 두 마리 상품권 가져가십니다.
0: 너무 아쉽다. 이거는 야. 약간 그 노래를 잘못 그 이해하신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기다리셨다가 당신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0: 근데 그 한 프레이즈를 생각하신 거죠. 이 노래를 생각하신 거예요.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하면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노래 부르기가 아니고 가사를 맞추는 게임이다
1: 맞습니다.
0: 보니까.
1: 태진 씨, 과연 두 번째 커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0: 지난주에 좋았는데 네. 오늘 시작이 우리 4부에 만나요. 4부에.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 박구윤 씨와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아유,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1: 김명환님께서 못 산다고 짜노.
0: 못 짜노. 우리 남승희님은 네. 감독님 좀 봐주세요.
1: 우리 8577님께서 이제 안 지나서나라고 하면 안 지나서나 트롯 생각이 떠오릅니다.
0: 아하, 또 우리 정민재 음악평론가와 네. 함께하는 코너 이름인데. 네. 아니 근데 네.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아쉽습니다.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조금 뭔가 퀴즈 치고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라는 그 머리가 약간 하얘지는 게 느껴졌어요.
1: 왜냐면 약간 텀이 있는 거 보니까 기다리셨어.
0: 네.
1: 그래서 다음 촥 안 지나 선아 멋있게 또 부르고 싶으셨는데 이미 가셨습니다.
0: 아, 이미 네. 가셨어요. 이게 한 글자만 틀려도 바로 전화가 오토 굿바이 끊긴다는 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터뷰도 못하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그거는 우리 제작진분들한테 네.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우리 저 너튜브의 한정은님께서 저는 이만 우리 두 번째 팀은 올 성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응원을 좀 많이 그러니까요. 보내주십니다.
0: 자,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예. 커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텐데 네.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뇌 풀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맞습니다.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 이 노래말을 잘 들어보시고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노래 멜로디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어떤 가사인지 잘 듣고 그 곡을 그 원곡 가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1: 네.
0: 이제 가정의 달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내일 또 이제 네. 어버이날이고요. 네, 어떤 그래서, 노래가 좋을까요?
1: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제게 선물해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무꾼도 있고 인생면허증도 있고 도박기도 있고 많은 노래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뿐이고
0: 뿐이고 뿐이고 아하 뿐이고 그렇습니다. 이 뿐이고 노래 위에 불려지는 가사에 집중해주세요. 정답 원곡 가수와 제목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자 과연 오늘 박구윤 퀴즈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0: 아, 마지막에 얼핏 약간 네. 비슷한 그 제목이 나오긴 했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 어떤 노래를 갖다 붙여도 찰떡입니다. 찰떡이에요.
1: 예.
0: 자, 여러분,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직도 네. 모르시겠다고요? 정답송 보내드릴 테니 바로 보내주세요.

0: 박구윤 퀴즈 정답은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입니다. 아, 참 이분의 노래 들을 때마다 진짜 여자 조용필스러운 약간 그 약간 파워가 있어요.
1: 그리고 되게 까랑까랑한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0: 그러니까요.
1: 이런 톤이 나올지.
0: 아니 아마 오늘 정말 이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1: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714님, 1109님, 9219님, 박엄수님, 서강성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우리 8207님께서 남편이
1: 유미리를 너무 좋아해서 신혼 때 다툰 적이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젊은의 노트 유미리.
0: 아 젊은의.
1: 네.
0: 아.
1: 급했어 급했어.
0: 그러니까. 젊음의 네. 노트였는데
1: 네. 이분께도 좀 아차상으로 네. 8207님 바나나 우유 하나
0: 아 너무 좋죠 예. 너무 아, 안 좋은 추억을 약간 떠오르게끔 했으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에 네.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커플은 아, 첫 문제부터 틀려서 네. 참가상만 가지고 갔거든요. 바로 두 번째 팀은 과연 몇 문제를 성공할지 먼저 첫 번째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나요?
2: 네, 경남 거창에 사는 윤미정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목소리가 아주 하이톤에 오. 상냥하고 애교가 참 철철 넘치는 목소리신데 매주 목요일은 노래 교실 가는 날입니다. 가기 전에 목 풀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노래 교실 수업이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2: 아 저녁 7시입니다.
1: 저녁이구나. 야, 노래교실에서 요새 어떤 노래 많이 배우세요?
0: 그러니까.
2: 가버린 사랑이랑 네. 저번 주에는 정거를 배웠습니다.
1: 정거!
0: 설마,
1: 신성태
0: 정거.
1: 정거.
2: 네네네.
1: 아이고,
2: 네.
1: 그러면 좀, 조금만 불러주 있어. 하나, 둘, 셋, 넷.
2: 진짜로 나를.

0: 너.
1: 아니 이야. 근데 노래 뭐 말씀하시는 증거 하시는데 증거를 하면서
2: 노래 교실에서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어, 아, 정확한 그래. 딕션을 배웠기 때문에. 네.
1: 아 진짜로부터 시작.
0: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2: 아, 정확한 발음. 이 노래가 누구의 무슨 노래죠?
0: 신성태의 증거입니다.
2: 아, 아, 너무 귀여우세요. 예. 아, 근데 저녁 7시인데, 아, 일찍부터 예열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아, 우리 방송 통해서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혹시, 뭐, 누구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0: 저 남편한테 해도 되나요?
2: 어, 당연하죠.
0: 저희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마다 겨울에도 물론 고생을 하지만 여름에는 더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올해도 힘내서 우리 열심히 또 이겨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1: 네. 아니, 마음에 정말 전하고 싶자 하는 그 느낌이 다 전해져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분께서 또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0: 어, 네. 여름에는 딸기 네. 모종을 키워야 돼서 네. 네. 여름에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2: 아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또 아니까. 아, 근데 또 네. 하, 이게 아,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을 전할 때 막 네. 여러 감정들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특히나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가 또 좀 더 울컥한 느낌이 네. 좀 들었습니다.
2: 그렇죠. 우리 미정님 네. 좀 웃으시라고 네. 그 마음이 찐이라면 장가를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잘해서 끝까지. 아시겠죠?
0: 네. 네.
1: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저희는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분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3: 경북 음성에 사는 오미자입니다.
1: 오미자.
2: 우와.
1: 이야. 그 오미자님의 언니들이 있잖아요.
2: 약간 상큼한.
1: 큰 언니가 이미자 언니고 둘째가 삼이자 언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잖아요. 아. 아이고.
2: 야, 근데 정말 이름도 예쁘시고 노래도 네. 잘하실 것 같고 상큼하실 것 같고 아이 뭐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3: 치과 가서 스케일링하고 저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2: 아 지금 카페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3: 아니요 집에
2: 아 집에서?
1: 집에서
2: 네. 그러면 지금 네. 잠깐만 스케일링 방금 하셨는데 커피를 지금 이제 드신다고요? 아,
3: 오전에 했죠 오전에 아,
2: 그 착색되는 건 괜찮나요?
3: 아이고.
1: 냅둬요, 그냥. 아. 본인이 좋아서 마시는데.
2: 아니, 본인도 지금 깜빡한 거예요, 지금. 뭐 지금, 다,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고.
1: 아, 움찔했다가, 아이고.
2: 아이고.
1: 아침에, 오전에.
2: 아차.
1: 아니, 근데 오미자님.
3: 네.
1: 성함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참 에피소드가 많았을 텐데,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세요.
3: 니네 언니는 사진이야. 니 동생은 삼이잖아.
1: 옆에 친구분 웃으시는 거 봐봐.
2: 아 옆에 친구분은 그러면 잠시 이거 신청 아 이거 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죠?
3: 네.
2: 아 그러면 아... 우리 친구분의 응원 한 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 네. 해주세요.
3: 오미자 화이팅.
2: 이야.
1: 아니 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분을 위해서 참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3: 네, 다음 이야기인가요? 달에 저 환갑이에요, 환갑.
2: 아, 다음 달이요?
3: 깍꿍 하느냐고 신청했어요.
1: 깜짝 놀래키려고.
2: 아, 저 서프라이즈로? 근데, 그럼 남편분이 네. 평소에 손트라도 듣나요?
3: 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2: 어, 아. 그러면 우리 뭔가,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사랑의 세레나데를 약간 그 남편의 이름을 딱 이렇게 넣으면서 한번 사랑의 노래 한 번만 불러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3: 여기!

0: 있어도 쥐리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쥐리뿐이고.
1: 아, 우리 미자와 주일이 우리 음성에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0: 아, 그러면 주일님의 동생은 주2인가요?
1: 그 주3까지도
0: 아,
1: 갑니다.
0: 주3까지.
1: 예. 아, 우리 저 주일 남편님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요.
2: 주일씨 사랑해.
0: 이야.
1: 간단 명료죠.
0: 아니 그래도 다음 달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2: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1: 아 진짜 전부 다 간단 명료야. 아, 다 짧아.
0: 옆에 친구도 같을 때 아유 저 왜 그래.
1: 아 본인이 말하시면서도 웃긴가 봐요.
0: 그러니까요.
1: 아유, 아주 호탕하고 지금... 정말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 아니 저 앞에 우리 거창에서 딸기 농사 짓는데 우리 또 남편분에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윤미정님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다 네. 공통점으로 봤을 때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습니다.
1: 네,
0: 깊어요.
1: 네.
0: 근데 과연 이 대답하는 속도, 호흡 네. 괜찮을지 그리고 취향도 비슷할지 밸런스 게임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큐.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켠다, 안 켠다. 하나, 둘, 셋.
3: 안 된다.
1: 나는 매달 회비를 내는 모임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3: 있다. 있다.
0: 네. 지금 우리 세 명이서 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더 땡기는 거.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3: 물냉면.
0: 아, 마지막 물냉! 이러면서. 예. 우리 오미사님이 웃음이 많으시네요.
1: 아이고, 예.
0: 근데 이거, 우리 친구분 있잖아요. 잘못했다가, 친구분 때문에 오답 처리가, 실패 처리가 날 수도 있으니.
1: 맞아요.
0: 나중에 뒤늦게 싸우지 마시고, 우리 두 분,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미사님 네. 혼자 부르셔야 돼요.
3: 네.
0: 자,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3: 네.
0: 한 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3: 화이팅!
0: 오케이. 야,
1: 두 번째 커플은 과연 몇 문제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손대면 톡톡하고
3: 터질 것만 될 것.

0: 오늘은.
1: 이야! 이거, 이야! 이야! 눈치를 보다가.
2: 눈치 봤어, 눈치 봤어.
1: 우와!
2: 이야! 이야! 아니,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차.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0: 그 눈빛이 너무 너무 좋아.
2: 다시 해도 안 맞는데. 이야. 그래도 이걸 가까스레 성공을 하셨습니다.
1: 저희는 너무 이래도 성공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아이고.
1: 오늘 성공하셔서 치킨 두 마리 잡곡 세트 그리고 타월 세트 진공 쌀떡까지 다 드립니다.
2: 야, 우리 아. 오늘 풍선 아저씨가 막 이렇게 딱 하다가 마지막 네. 꼬리만 남았는데 딱 멈췄다가 어? 이거 맞나? 아, 오케이 이러면서 딱 끝내주셨어요. 야. 마지막 묶었어 매듭을.
1: 아니 지금 기분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요. 우리 윤미정님부터.
0: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 아 우리 오미자님은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되게 쿨하시네, 두 분 다.
1: 그러니까요.
2: 아, 되게 두 분 다 쿨하신데. 아니, 올 성공해서 지금 뭐 예. 챙겨가시죠?
1: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치킨 두 마리, 잡곡 예. 세트, 타월 세트.
2: 엄청난 거예요.
1: 다 드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땐 축하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엄청
3: 화이팅!
2: 아,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그 구독자, 아, 구독하고 있죠?
0: 네.
2: 네. 친구분도 구독하시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3: 아, 네, 태진이 엄마예요.
1: 네. 아니, 윤미정님.
0: 네.
1: 그 아까 신승태 노래 제목이 뭐였죠?
0: 증거.
2: 이번에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그 노래 들을게요. 신승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뭐?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이용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 끌다.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 끌다.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9: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 4부에는 신나게 아무런 사람들이서 파티 박구윤 씨와 달려보았습니다. 아우, 그래도 두 번째 네. 커플은 올 성공이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10: 너무 오늘 참 저희가 많이 웃었습니다.
9: 네, 너무 많이 웃었고 예. 특히 그 이름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10: 4380님께서 제 이름이 주일희, 제 동생 주삼일입니다. 여기는 3일 아구 해구찜이에요. 해물찜이에요.
9: 진짜. 네. 아유, 제가 농담으로 그런 건데 네. 어, 주 1, 주 2, 주 3이 했는데 진짜
10: 보내주셨습니다. 계시네요.
9: 3일 아구 해물집 대박 나시길 네. 바랄게요.
10: 2045님께서 네. 여긴 제주도 봉계동에 있는 이신 어린이집이우다. 맨날 어린이들 음식 준비어멍 손

0: 짚어주세요. 아,
1: 지금 관계상 신나게 부르시면 됩니다.
0: 신나게.
1: 흔날이냐 포인트 주고 아. 당신의 당신의 어. 사랑의 나무꾼 아. 나느냐랑 나무꾼만 포인트를 빵 주시면 됩니다. 아. 강약 조절을
0: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1: 사랑해.
0: 알겠습니다. 약간의 포인트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대성곡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원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1: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2: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3: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5: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4: 복권도 과학이고요.
5: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4: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5: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4: 그럼 관상도?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6: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3: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2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15%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3주째 0.1%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도 0.06%에서 0.07%로 소폭 확대된 가운데 과천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례처럼 이어져온 국회 공백

0: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생을 등한시한다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끝내 거부했고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 매석 금지를 정부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폭리 목적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 달 12일까지가 적용 기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적용할 5차 석유 최고 가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용인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성의 차 안에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금 4억 8천만 원이 체불이 된 것이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추가 체불을 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수감독을 벌입니다. 노동부는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이번 주 추가 전수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임금 체불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전수감독을 벌였는데 1월, 2월 임금 체불액 4억 8천만 원이 적발됐고 노동청 시정 지시 이후 체불 임금은 대부분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노동부가 추가 감독을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5mm 안팎, 충청과 전북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3도 등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의 앞바다에서 0.5에서 1.5m가 일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2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박준영
1: 박경진의 두시만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정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영진입니다.
0: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본인 대학 졸업식 때 한사코 쓰기 싫다던 어머니께 학사모를 씌워드렸는데,
1: 아이고 이 학사모가 머리에 푹

0: 들어온다, 야. 어떠냐? 나 같은 촌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저 박사처럼 보여? 엄마가 지금 기분이 좋아. 어때 사진 한 방 박아봐라. 에?
1: 감격하면서 또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요.
0: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눈이 많이 왔던 해에 버스도 다니지 않아서 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경운기 시동을 거시더니,
2: 영진아 학교 가야지. 경운기는 4륜이구먼. 차들은 줄줄 미끄러져도 경운기는 갈 수 있으니까 타라니까.
0: 그렇게 경운기 뒤에 동네 그냥 형 동생 누나들.
2: 너도 타라.
0: 어이 진짜요.
2: 아이 타라 빨리. 예.
0: 아 태워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갔던 날이 눈만 오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왕만두를 잡아라 주제는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혹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을 보내주세요.
0: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면에서 하는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열창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무대에선 아버지가 너무 낯설었답니다.
1: 아하.
0: 이런 사연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사고치고 교무실에 와서 빌던 우리 엄마. 그날 어머니가 입었던 그 원피스 기억이 납니다.
1: 그렇지.
0: 이런 사연도 있을 거고요.
1: 아버지가 퇴직하던 날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더러는 우는 직원도 있었고, 자식인 저는 멀뚱멀뚱 눈물을 짜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등등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내주세요.
0: 소개되신 분 중에 다섯 분께 곰팡이 제거제 보내드리고 행운의 주인공 분께는 왕만두 세트를 쏴드립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1: 5월 7일 목요일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노래. 아, 이 노래 가죠. G.O.D.
0: 어머님께.

0: 네, GOD 어머님께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버이날 하루 앞둔 5월 7일입니다. 뭐 오늘 찾아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일 또부터 뭐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또 찾아뵙는 분들도
1: 그렇죠.
0: 많으실 거고.
1: 네, 그렇죠. 네, 또 시간 맞춰서 또 찾아뵙겠죠.
0: 가시는 분들은 용돈과 함께 또 전화통화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1: 아이고. 네.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어?
0: 저는 뭐 부모님 하면 아버지가 좀 특히나 많이 생각나는데 글쎄 어버이날이라고 저도 그냥 꽃 조화 그때는 뭐 돈이 크게 없어서 생활을 못 사드리고 조화를 항상 좀 이렇게 사서 그 탄내 나는 작업복에다 꽂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전에 엄마 아빠들 그 꽃 있잖아요. 그 조화 동그란 거 빨간색 양옆으로 그 기다랗게 축 어버이날 써 있는 거
0: 리본 있고
1: 리본 있는 거 그거 가슴에도 달고 엄청 많이 댕겼어요. 그게 약간 자랑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그게 없으면 아유 자식한테 저 꽃 하나 못 받아먹는 그런 집안이구만. 아이고.
0: 동네 그날 하루는 다 꽃을 꽂고 다녔었죠. 지금
1: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무도 달고 있잖아요. 예. 아무도 달고 다니질 않는데.
0: 그것도 잘못 꽂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찔려도.
1: 아예 아따가 아따.
0: 예,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있습니다. 예.
1: 아, 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애들이, 우린 애들이, 애기들이 그 유치원에서 그걸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슴에다가 꽂아준다고.
0: 아, 근데.
1: 아무 의미
0: 톤이. 네? 감동의 톤이 아니네요. 하등, 뭐 이런 느낌.
1: 아니니까 이게 다, 이게 뭐 그냥 다 같이 단체로 그냥 그려가지고.
0: 아이, 단체라뇨. 또 그럴 때 부모님을 또 생각하는 거죠.
1: 뭐 이렇게.
0: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거를 그걸. 그렇게 또 받아드시면 어떡합니까? 예.
1: 그래서 옛날에 우리 딸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렇게 내가, 어머, 너무 고마워! 막 좋아하는 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딸은
0: 저기...
1: 그림을 그려주는 걸 커다란 뭔 줄 알고, 그럼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그려줄게!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난 그거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0: 아니, 본인의 자녀의 성대모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 내가 그럼 이렇게 그려줄게, 그래야지. 내가 그려줄게! 아, 참네.
1: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려주는 걸 뭐 나한테 뭘 커다란 걸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0: 아, 커다란 아이, 거죠.
1: 뭔가 좀 잘못됐구나.
0: 아빠가 좋아하는
1: 아니 안
0: 좋아한다니까요. 자, 아, 이런 부모님도 나는, 있고 저런 부모님도 나는, 있어요.
1: 현재 아버지 제가 가서 알바를 해서 이만큼 벌어왔습니다.
0: 그 어린아이가
1: 이런 걸 원해요.
0: 그 어린아이가 아,
1: 미안합니다.
0: 있습니까?
1: 미안합니다.
0: 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부모님. 아버지 제가 세뱃돈을 모아서 아버님께 드리려고 이걸 샀습니다. 이러든지.
0: 어리잖아요.
1: 넘어갑니다.
0: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문자 샵 8001번 짧은 곳이면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셔요.
1: 두시만세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백조싱크
0: 저축은행 중앙회
1: 백년화편
0: IS 동서
1: 우미건설
0: 열혈강호 온라인
1: 청원아이스
0: 미래의셋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세무사회
1: 롯데렌터카
0: 슬림웨이 다이어트
1: 성원에드피아
0: KB 국민은행
1: 웰템
0: 도드람 한돈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데이펙
1: 삼성증권
0: 감사합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 밥알 찹쌀떡의 원조. 백년학변. 첨가물 없이 건강한. 백년학변. 30년 전통. 백년학변. 떡 선물 세트는. 백년학변. 1588-5678.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7: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8: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9: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8: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9: 5월은 가정의 달. 어,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8: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 가정은 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9: 곰짱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 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8: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9: 나는 그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8: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도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9: 아,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8: 텀블러 텀블러. 구집할 정말 기쁘고에서 텀블러 세트.
9: 아,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주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8: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구주파진 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9: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짐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샤8001번으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당신은 왕만두를 튀기고 굽고 쪄먹게 될 것이다.
1: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행운을 고 저비용 고효율 본격 횡재 코너
0: 왕만두를
1: 찾아라.
0: 만두를 잡아라. 오늘의 선물은 바로
1: 왕만두를 잡아라.
0: 왕만두.
1: 네,
0: 왕만두를 받아가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들이 네.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살펴봅니다. 7176님.
2: 6살 때 동네 길 가던 개 꼬리를 잡아당겨가지고 개한테 물렸습니다.
0: 어허.
2: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워서 읍내까지 치료받으러 다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0: 아이고야.
2: 다리에는 그때 개에 물린 흉터가 희미하게 남았어요.
0: 아이고야. 아이고야. 얼마나 울었을까.
2: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0: 아이고.
2: 얼른 뒤에 타라. 꽉 잡아라.
0: 아이고.
2: 아, 아버지 꼭 잡아. 에, 시속 200km 이상으로 아마 다녔을 겁니다. 마음만은.
0: 가서 이제 저 광견병 이런 것도 치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소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랬을 거예요.
2: 그땐 참 그 동네 개들 풀어놔서 많이 물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적 있어.
0: 아, 물렸어요?
2: 그 개 트라우마가.
0: 근데 안 무서워하네요?

0: 꽁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 안 무서워해?
1: 아, 사실은 무섭습니다.
0: 아, 개가 무섭습니까?
1: 한 번씩, 한 번씩 이 몸까지 살짝 이렇게 들어요. 아, 이렇게 무서워요.
0: 이거 학질이라 그러나? 이거? 고양이한테만 하는 건가?
1: 고양이가 이제
0: 그게 학질인가?
1: 예. 입질이죠. 강아지
0: 입질이라는
1: 입질.
0: 거야?
1: 예. 이겨내고
0: 무서워.
1: 있습니다. 무서워요, 강아지.
0: 저는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리는 걸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못 보셨죠? 나는 봤잖아요.
1: 아, 어디 뭐.
0: 아니, 제가.
1: 촬영 가셨
0: 조경철 박사님하고 살아계실 때, 박사님 계실 때 네.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애기 호랑이를 저기다 놓고, 근데 우리가 막, 이거야. 호랑이도 제 바람에 놓나요? 확인하는 거야. 호기심 아, 천국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저 앞에다 갖다 놓고, 네. 호랑이, 호돌이, 호순이, 호범이 막 하다가, 안 올 거 아니에요. 호랑이는 제 바람에 안 온다, 끝! 이렇게 하려고 했어, 개그로.
1: 예. 네.
0: 근데 그 6개월 된 그 애기가 왔어요. 근데 6개월 됐는데 이게 이만해.
1: 금방 크죠. 금방 네. 커요.
0: 그리고 근데 갑자기 호랑이 호돌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1: 아유.
0: 백수가 와서 박사님 엉덩이 물었잖아.
1: 지려요. 어유 큰일 날 뻔했네요.
0: 예. 오 그래가지고
1: 아무튼 막
0: 그걸 막 해가지고 얼쿠 해가지고 막 정리해가지고 박사님 바로 가시고 예, 예,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어우 박사님.
1: 예, 뭐.
0: 아니 귀여웠어요.
1: 파리사군님 볼게요.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면은 아파트 계단 올라가기 싫어서 잠든 척 했는데,
0: 아.
1: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도 저를 업고 계단 오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0: 그 애기들 일부러 걷기 싫어서 자는 척 하는 거 아시죠? 눈 실눈 이렇게 뜨고.
1: 진짜 잠든 친구들도 많아요.
0: 아니 진짜 그렇게 하는 척하는 애들 있더라고. 안고 가라고.
1: 업어달라고 안 하더라고.
0: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걔가 자는지 깨는지 알아보려면 걔를 딱 안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 자는 거라면 우리 걔 할 때 눈을 꽉 감게 돼 있어. 뭐 이러잖아? 그럼 진짜 눈을 꽉 감아요. 오, 너 안 자는구나.
1: 네. 그럼 알면서도 이렇게 업어주죠.
0: 깊은 잠에 빠졌으면 여기 계단 올라갈 때 갑자기 눈을 뜨게 돼 있거든. 어디 한번 보자. 진짜 자는지. 딱 눈을 탁 떠.
1: 그런 걸까지 부모님들이 확인하려고는 안 할 거예요. 예.
0: 7241님.
1: 저는요, 초등학교 때 몸이 너무 야위어서 후드 티셔츠 속에 검은색 자갈돌 5개씩 넣어주셨어요. 혹여나 바람에 날아갈까봐.
0: 잠깐만 이거 말도 안
1: 바닷가에 가서 검은색 자갈돌 보면 그때 시절이 생각나요. 이 뭐 실제로?
0: 이게 무슨 소리야?
1: 너무 야유면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0: 아니 돌이 더 무겁겠다 얘한테.
1: 초등학교 때 한 15kg? 그 정도 나가나? 15kg 정도?
0: 뭐 그럴 수 있죠.
1: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바람 세게 불면은 야, 불안불안할 수도
0: 재밌다.
1: 있죠.
0: 재밌다. 뭐 애 날아갈까 봐 돌을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와. 3941님. 86, 87년쯤 제가 10살, 11살쯤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목욕탕 갔어요. 그땐 진짜 그랬어요. 아빠, 오빠, 남동생은 남탕으로 엄마와 저는 여탕으로 들어가 2시간 후에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시켜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늘 짬뽕을 드셨죠. 그 목욕탕 주인이 전설의 야구선수 손동열 투수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한승장이었어요.
1: 어머나. 어머나!
0: 아.
1: 사진 걸려있겠네, 그러면, 사진이.
0: 전설의 야구선수.
1: 아.
0: 그 목욕탕 집 아들이구나, 손동훈 투수가. 목욕탕 집 아들이야.
1: 예.
0: 아, 목욕탕 집 아들은 목욕은 진짜 기가 막히게 했겠다.
1: 운동하고 나서,
0: 목욕은 아주 그냥 시원하네.
1: 제대로 빼셨겠네.
0: 예. 어쨌든 참 재밌네. 이게 온 가족이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 입구에서 헤어진 다음에, 두 시간 뒤에 딱 만나가지고, 시간 채워가지고, 바나나 우유도 안에서 먹고 나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완전 좋네. 다들이네.
1: 짜장면은 진짜 졸업식 때는 완전 기념일 때만 먹었는데, 어유 목욕탕 갔다 와서 먹으면은, 든든해졌겠어.
0: 아니, 근데 진짜 이때 89년, 87년 이때, 네.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요. 기억나요?
1: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갔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예.
0: 일요일 날마다 목욕탕 갔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때밀고.
1: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욕탕을 자주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런 기억이
0: 있습니다. 예. 자,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전화 연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홍민이에요.
1: 꿈속의 사랑.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부적등본, 등록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 왕만두를 잡아라. 오늘은요,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받고 있습니다.
3: 네, 부모님 하면 어떤 장면들이 네. 떠오르시나요? 네, 1504님.
1: 어릴 때 처음으로 개인 택시를 뽑으신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세차를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당시 차가 파란색 포니 2였는데요.
3: 기억난다.
1: 우리 가족 다 같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요. 아하.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0: 그게 참 싫었는데.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갑갑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힘드셨겠죠.
0: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아빠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지요.
1: 아유.
0: 왜 그러셨는지.
1: 파란색 포니 2였대.
0: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
1: 그 포니 2 엄청 팔렸어 그때. 포니 1에서 포니 2 넘어가면서. 어, 기억납니다.
0: 뚱뚱하게 뒤에 똥.
1: 예. 그렇지. 약간
0: 엉덩이가
1: 그런,
0: 약간
1: 어, 그런
0: 토실토실한
1: 외건형이라 그러나 그런 걸 히치백 스타일이라고.
0: 어, 예.
1: 그랬다가 이제 약간 어, 그렇게
0: 각진
1: 어.
0: 처음에 이제 각진 원은 약간 이제 각진
1: 그렇죠.
0: 있다가 어, 어. 아, 그 택시들 있었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그 차 안에 그 먼지 털이가 항상 있잖아요.
1: 그렇지.
0: 매일
1: 닦어.
0: 닦습니다.
1: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은 그 어디서 구하셨는데 왁스 그것도 발라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바르고 계시고 차를 그렇게 아꼈어.
0: 하시면서 그렇게
1: 야 그렇게 아꼈어 차. 생각해보면 그 대신 여기는 저 손이 창문이 파워 윈도우가 아닙니다.
0: 아니죠.
1: 다 돌리는 거예요.
0: 다 돌리는 거예요. 꺼꺼꺼꺼꺼꺼. 사이드 미러도 손으로
1: 아우 좋았어요.
0: 해야 돼요.
1: 어, 진짜 언제적 얘기야. 저도 사실은 택시집 아들이라
0: 아, 기사님.
1: 예, 다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 돈털 돈통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던 그 아, 기억이 납니다.
0: 참 맞아요.
1: 아버지 그 노란 셔츠.
0: 예, 기사님. 그? 선글라스.
1: 그리고 등 쪽에 난 아버지 땀띠.
0: 아,
1: 넣어가지고. 그때는 뭐 에어컨이 뭐 힘들어 쉬었겠어요.
0: 그 가장 뒤에 그 쪽에 뭐가 두 개.
1: 어? 뭐가 두 개. 어. 뭐가 두 개.
0: 뭐가 두 개.
1: 뭐가 두 개?
0: 뭐가 두 개를 또 놔줘야 돼요. 그렇지. 향조야로.
1: 아, 1896님.
0: 제가 생각나는 장면은요. 엄마가 항상 아침에 연탄 아궁이 옆에 제 신발을 두는 장면이요.
1: 어머나.
0: 등교할 때 운동화가 늘 따뜻했답니다.
1: 아이고, 우리의 신발 따뜻하라고.
0: 어, 신발이 이제 밖에 있으니까 예전엔 다.
1: 그렇지.
0: 얼마나 차가웠을
1: 건데.
0: 아이고, 그래요.
1: 아이고, 고마워라. 다 사랑인데. 에?
0: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네요. 예.
1: 나 실제 괴로움 더 예. 5880님
0: 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1: 아이고야.
0: 입원을 하셔서
1: 아이고야.
0: 면회를 가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멀그러니 쳐다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아이고야. 눈에 선합니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보고 싶습니다.
1: 아이고.
0: 그 아이고. 계절 있거든.
1: 아이고, 아이고.
0: 그 모습들 있죠.
1: 그럼. 아이고. 0027님 계속 갑니다. 아버지가 파도 광부셨어요. 어. 가족을 위해 3년 동안 독일에서 일하고 오셨어요. 운동회 때 유독 약한 우리 사남매들 달리기 할 때마다 맨 앞에 나오셔서 힘내라고 소리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0: 아하.
1: 아시죠?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거의 운동장까지 같이 들어오는 어른들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0: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라운드 안으로.
1: 줄 바깥에서 더 뛰라고.
0: 예.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씩. 아유. 엉덩이 한 번 싹 밀어줘요. 이렇게.
1: 1등 하는 애 진로방해하고.
0: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먼저니까.
1: 어. 아이, 참. 아유.
0: 그런 길이
1: 있죠. 이런 운동에 그런 맛이 아유. 있는데, 그, 저희 운동에 시끄럽다고 민원 이런 거는 좀 합시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0: 조금 부탁드립니다. 마음 굳이 좀 퍼날리고.
1: 운동회에서 운동을 하면 시끄럽다고 아. 민원을 넣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이고.
0: 잔칫날인데. 동네 어른들, 자기 애가 학교 안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쓱 오셔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즐겨요.
1: 커다란 칠판을 딱 뒤집어서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아. 점수 막 쓰고 그랬는데. 아이고야.
0: 그래. 콩주머니 던져서.
1: 그러게.
0: 점심시간이다.
1: 아이고. 4309님입니다.
0: 예.
1: 일터가 파주였던 아버지.
0: 예.
1: 동생이 파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0: 오.
1: 그 일대 군부대를 다 다니시며 아들이 있는 부대를 찾아내셨죠.
0: 굳이
1: 야, 이걸 찾아내
0: 굳이 이렇게
1: 극성이라고 우리는 어. 아빠를 놀렸지만
0: 어허.
1: 그 에피소드 덕분에 우리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0: 그 이제 야, 나중에 이게. 주소 받으면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편지 뭐 100일 휴가 이런 거 전에 그냥 어디야 파주로 저기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제 싹
1: 파주의
0: 해줘가지고.
1: 부대란 부대는 뭐
0: 다 그게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아들 찾으러 왔어요. 그렇게 해서
1: 그런가.
0: 아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1: 예. 에,
0: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1: 자, 그러면 우리 파도광부 이분 전화 한번 해봅니다. 0027님.
0: 갑니다.
1: 운동회 에. 때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볼까요?
0: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1: 예. 파도광부.
0: 받으셔야.
1: 아버지.
0: 왕만두 갑니다.
1: 아버지.
0: 우리 아버지.
1: 받으세요, 왕만두.
0: 당시에.
1: 어. 왕만두. 여보세요?
0: 보이지
2: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1: 아, 연결.
0: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1: 아, 지금 이번
0: 누굴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종료를 누르셨어,
1: 겁났어, 지금. 겁났어.
0: 종료를 누르셨어.

0: 이분이 새싹이에요 지금. 아하. 문자 처음 보내신 건데 우리가 전화 연결까지 하니까 화들짝, 부담스러워서
1: 화들짝 누르셨네.
0: 미안합니다.
1: 예. 아이고. 어? 그럼 뭐 바로 가야죠 다른 분.
0: 다른 분 가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이분 갈까요? 그 맨 마지막에 우리 4309님.
1: 4309님.
0: 파주 일대를 뒤졌다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만도 받으세요. 대체 어떻게 알아냈어요?
1: 받으셔야 돼요.
0: 아버지.
1: 받으셔야 돼요.
0: 여보세요?
1: 됩니다.
0: 아버지. 여보세요? 아버지.
1: 어떻게 해서 찾아내셨어요?
0: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일 끝나고 오셨나?
0: 여보세요?
1: 자, 한 번만 더 갈까요? 받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0: 한 번만 더.
1: 마지막.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0: 아, 전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무슨 노래를 부르시려고?
0: 나 실제 그
1: 택시 기사님 가실까? 택시 기사님 한번 갈까요? 택시 기사님 한 번만 택시, 한 번만.
0: 택시 아빠 1504님. 네. 우리 아빠도 포니 있었는데. 아 포니.
1: 나 포니 있는 제 친구 중에 있어서 너무 부러웠는데.
0: 포니 있는 집 참 좋아요.
1: 너무 부러웠어요.
0: 전화 받으세요.
1: 우리 집에 참 어이 없었는데.
2: 아버님, 전화번호를 늦게
0: 누르세요. 아, 전화번호
1: 빨리 좀
0: 우리가 늦게 눌렀어. 이건 우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다시 걸어볼게.
1: 자, 그러면.
0: 다시 걸어볼게.
1: 걸어요?
0: 우리 잘못이야.
1: 우리 빨리 눌러야죠. 번호를 빨리 눌러. 아, 눌렀어. 눌렀어.
0: 여보세요?
1: 자, 빨리 눌렀어, 이번에.
0: 여보세요?
1: 자.
0: 포니.
1: 자.
0: 포니투.
1: 받으세요.
0: 이 포니투.
1: 선생님.
0: 포니투.
1: 얘들 이렇게 다들.
0: 아, 아버지 생각나면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예요.
1: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받으시면 안 받으셔요?
0: 아버지!
1: 아, 왕만두 안 받으셔요. 예, 아쉽습니다.
0: 이렇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왕만두는 예. 김지혜 씨가 받게 됩니다. 아, 안타깝네요.
1: 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0: 없어요?
1: 예, 그런 권한도 없고, 밖에서도 예. 박지현 씨 주소를 모른답니다.
0: 아, 그래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0: 보내주세요.
1: 좀 만나볼게요.
0: 조관우예요.
1: 꽃밭에서.

0: 최관우의 꽃밭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 저희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계속 좀 볼게요, 그러면은.
1: 네, 이제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면 네. 약간 좀 눈물부터 좀 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 하고 짠하지.
1: 아, 그런가 봐. 약간. 네. 일단 내용은 많이들 보내주시거든요. 네. 5234님.
0: 저희 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아이고. 일을 마치시고 들어오실 때 가끔 사다 주시는 그 오징어 땅, 땡 과자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몰래 이불 속에서 동생하고 먹으라고 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의 그 살짝 웃으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뚝뚝하시더라도 그냥 톡 이렇게 던지죠. 먹어라. 길게 또 말씀도 안 하죠.
1: 그렇지. 아버지들은. 아이고, 이 아버지가 뭐 사다 주면 그게 그렇게 생각나.
0: 아, 예전에는 배달 이런 게
1: 없지.
0: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자전거를, 저희 집 자전거도 아니에요. 주인집 자전거예요. 그걸 빌리셔서 한 먼 거리에 있는 시장에 있는 통닭집에 가서 치킨을 사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0: 먹으라고.
1: 치킨 좋아하니까.
0: 그 집에서만 또 꼭 사오죠. 많이 주거든, 거지.
1: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0: 농소통닭.
1: 박영진 지금도 치킨 엄청 좋아합니다.
0: 일주일에 6번씩 먹습니다.
1: 연쇄 닭살마예요.
0: 아니, 닭살마라니. 그때 그 기억이 나요.
1: 선화명 집에 가면 딱 보면 이제 딱 봉지에 땅콩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땅콩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그런 땅콩을 막 먹고 싶어. 보면은, 오징어 이걸 먹은 다음에 녹여먹고, 땅콩은 이가 안 좋아.
0: 에이.
1: 과자만 녹여놓고, 땅콩 먹기 싫어가지고, 땅콩을 안에다가.
0: 딱딱하니까?
1: 딱딱하니까.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모아놓은 거야.
0: 야, 그래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잘못하면 먹는데, 그거.
1: 예. 근데 옛날에 그런 애 있었어요.
0: 있어요? 초콜릿 안에.
1: 그런 애 있었어.
0: 초콜릿 안에 땅콩 들어있는
1: 과자만 녹여먹어. 그 다음에.
0: 아몬드 그래.
1: 아주 아몬드. 깨끗하게 해서 그거 버리는 애 있었어, 땅콩은.
0: 아, 그걸 또 따로따로 먹으면 또 맛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 뭘 따로 먹어?
0: 그 초콜릿 아몬드 있잖아요. 그럼 초콜릿을 녹여먹고 아몬드를 따로 모아놔서. 그것도 아몬드만 먹어, 또.
1: 아, 정말 미치겠다,
0: 아몬드만 먹으면 맛있거든, 또.
1: 아, 진짜.
0: 예. 있네요, 예.
1: 6109님.
0: 국민학교 때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고 거하게 취하셔서 들어오시면 항상 세종대왕 그려진 용돈을 주셨는데 다음날 술 깨시면 장판 아래 돈 세워보시고 다시 달라시던 아버지.
1: 다시 줬나 궁금하네. 아니, 한번 주세요.
0: 그래야죠. 다시 달라면 드려야죠.
1: 아니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지. 닭장 도림. 이렇게 얘기해야지.
0: 그 아버지가 이제 떠오르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고요.
1: 에이그.
0: 제가 이제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네요.
1: 아이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아이고.
0: 또 그러면 세 따님들한테 또 용돈도 이렇게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손톱이 크셔, 이렇게 보면. 항상 그래서 술 드시고 오시면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콩고물이라도 좀 이렇게 받을까 해서. 그럴 때 좀 지갑이 열리시거든, 아버지들은.
1: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게 술 먹고 오면 애들을 와서 그 훈계를 많이 했다. 그게 또 약간.
0: 잔원에 깨워서.
1: 그 잔원에 깨워가지고.
0: 일어나봐.
1: 저거야.
0: 일어나봐.
1: 그것도. 약간 유행이었어. 자는 애를 꼭 깨워. 깨워서 너를 와서 앉아. 그럼 꿇고 앉던지 뭐 앉아. 그러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0: 그렇죠.
1: 얘기한 다음에 또 돈을 줘. 그 약간 그거에 또.
0: 채찍과 당근을 그렇지. 같이 주죠.
1: 그러면 또 약간 받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슬쩍. 근데 여기서 하면 끝인데, 이 집 아빠 엄마는 돈을 들어달라 그랬다는 분이 있잖아.
0: 다시 달라고.
1: 이거는 웃긴 거.
0: 꼭 오셔가지고, 이 턱으로 이렇게

0: 쓱쓱 이렇게 끌으셨는데.
1: 전화 한번 해볼까요? 6109님? 예.
0: 자.
1: 다시 또... 졌는지 궁금하니까.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버님이 달라고 했는데.
1: 야, 이게 뭐야?
0: 예, 조심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2: 아, 저는 저기 그 남양주에 있는 예. 남양주 청학리 청학 저기 청학리에 사는 예. 50대 세 딸내미 아빠입니다.
0: 아, 예. 세 딸의 아버지.
1: 세 딸 아빠라고 예. 할게요. 세 딸 아빠님.
0: 딸부자 예.
1: 우리 어렸을 때.
2: 예.
1: 아버지가 그렇게 술 드시면 우리 막 깨워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었죠. 기억나죠?
2: 아, 그럼요.
1: 그 아버지가 맨날 똑같은 응기하는 거, 똑같은 말하고, 맞죠?
2: 아, 예.
1: 그 아버지가 돈 주고,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그죠?
2: 그 다음날 바로 또 일어나셔서 술 깨셔가지고 바로 또 다시 달라고 하시죠. 또 잘못 줬다고.
1: 아니, 그러면 여기 부분. 자, 그럼 돌려줬어요?
0: 네.
2: 아, 그럼요. 돌려드려야죠.
1: 아, 그럼 그때 얼마를 그 줬는데? 만 원 줬어요?
2: 저희 국민학교는 저금을, 그 당시 네. 만 원이면 큰 돈인데.
1: 아, 엄청 크지.
2: 저금할 때 뭐, 200원, 300원, 50원, 뭐, 이렇게 저금을 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만 원 달라고 해서 돌려주면 아버지가 천 원을 줬어요? 뭐 그런 거예요?
2: 아니요. 안 주셨어요.
0: 아,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버님이 약간 주사였네요. 이게 돈 주는 게.
2: 아, 그렇죠.
0: 돈 주는
2: 주사. 거기 오신데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1: 아니,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만 원 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아침에 깨서 이거 도로 달라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지.
0: 아예 저도
1: 안 쓰니라고 그러면
2: 어려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웠죠.
1: 그럼요. 아버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진짜 준 거라고.
0: 아예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합니까?
1: 아니 그럼 만약에 오케이 만 원이 너무 큰 돈이니까 초등학생한테.
2: 아
1: 그러면 천 원이라도 줘야지 500원이라도.
2: 아니 그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저금하라고 금요일마다 이 학교에서 저축하는 게 있었잖아요.
0: 있었어요, 맞아.
2: 네, 그래가지고 종이통장으로 이렇게
0: 보라색 통장이었던 것 같은데.
2: 아니 저기 누리끼리한 색깔이에요.
0: 아 맞네.
2: 누런 색깔이요.
1: 아니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온라인으로 저금이 가능한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2: 아닌데요, 그때는.
1: 아, 미안합니다.
2: 그때는 온라인으로 할
0: 때가 학교에서 아닌데요. 돈을 걷어서 학교에서 저금을 해줬어요.
1: 그 혹시 무슨 띠예요?
2: 아, 속띠예요, 속띠. 73년.
1: 어, 똑같네, 나.
0: 아니, 근데.
1: 온라인 나왔어요, 예. 온라인.
0: 그 아버지가 그 장판 아래 돈을 꼭 거기다 놓으셨어요?
2: 아예 혹시나 또 이제 잊어먹으실까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장판을 열면 돈이 있다는 걸 알았네, 본인이.
2: 아, 그럼요, 알았죠.
1: 아니,
2: 저희는 이제 그때는 뭐 술 먹을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네.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1: 아니, 그러면 슬쩍 사춘기 때쯤.
2: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1: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2: 아유, 준영 씨는 그랬나 본데, 그분?
1: 어? 나만 이상.
0: 아버지 돈통에 손 대셨어요?
1: 아니 나는 김지혜 씨가 내 직업에서 돈을 그렇게 가져.
0: 아니 자꾸 김지혜 씨 자꾸 이런 얘기.
1: 아니 내가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 직업을 막 뒤지면서 돈을 수척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수척 넣더라고.
0: 아이 그거는 그냥 가져간 거겠죠. 아유 그래요.
1: 내가 딱 잡아가지고 내가.
0: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8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2: 예.
0: 아버지가 좀 제일 생각날 때 보고플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지금 시즌이겠죠 이제 어버이날.
1: 그렇겠지.
2: 아 항상 어버이날이나 뭐 이제 기일날이나 이런 날은 항상 이제 그 낙골당에 찾아뵙거든요. 네. 네, 뭐 올해는 조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좀 아쉽고 그리운 마음에 이 문자를 한번 그래서 보냈는데 이렇게 또
0: 아 대신
1: 그러네. 도망만두도 네. 받게 됐네 덕분에 네. 아버지께 편지 한번 쓰세요. 전파로 네. 올라가게.
2: 네. 네.
1: 아버지.
2: 아버지. 아 아버지. 저기 성배예요. 그 가시기 전까지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1: 아이고. 그러셨구나.
2: 많이 그때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랬는데.
1: 아이고.
2: 좀 제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뭐 형이나 저나 동생이나 잘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좀 편하게 지내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언젠가 뵙겠죠. 이상입니다.
0: 아이고. 그쵸. 아버지 또 생각하면은, 예, 목이 메이죠.
1: 수병을 좀 오래 하셨나봐요.
2: 예, 예. 아니, 병원에 오래 계시는 건 아닌데요.
1: 아하.
2: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치료가 안 되셔가지고.
1: 아이고.
0: 조금. 예. 아, 좀 아프셔서 이제.
1: 그러네.
0: 돌아가셨군요.
2: 예, 예.
1: 본인도 이제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 예.
1: 그러면 큰 딸이 몇 살이에요?
2: 지금 28이요.
1: 아이고.
0: 어이구.
1: 아이고. 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났어요, 이를?
2: 네, 대학교 3학년, 고3 딸이 있습니다.
0: 아유, 진짜. 어떻게 그러면, 저기, 내일 어버이날인데,

0: 세 딸들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 뭐 좀 많이 좀 해줍니까?
1: 28살짜리가 갖고 올 확률이 있잖아요.
2: 아니, 저희는 그냥 미리 얘기를 해요. 얼마 얼마씩 뭐 해서 꼬다하고 누구 케이크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0: 아, 분배를 해요?
2: 네. 예.
0: 아, 막둥이가 꽃하고 저기 둘째가 케이크하고 첫째가 용돈 이렇게?
2: 아, 예. 그런 얘기 미리 합니다. 해놨어요.
0: 아, 얘기해놨어요?
2: 오케이. 네, 오늘 미리 받기로요. 오늘 저녁에.
1: 어쨌든 즐거운 오프라인 날이 되십시오.
0: 깔끔해요.
1: 네, 또 만나요.
2: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발엑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상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세 상원 에드피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도시만세 왕만두를 잡아라.
15: 괜찮아요?
14: 예, 제가 광고 나갈 때나 아시겠지만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15: 아, 괜찮아요?
14: 예, 목이 많이 떠.
15: 아버지 생각에 눈물 흘린 네, 거 아니에요? 네,
14: 아버지,
15: 예.
14: 아, 저도 좀 못 가게 됐거든요. 아, 일이 좀 있어가지고.
15: 예, 예. 예,
14: 전화 드렸고.
15: 아, 또 이해하시죠? 예. 또 다른 날에 가면 되죠.
14: 예.
15: 1311님, 저희 아빠는 환경미화원이셨어요. 예. 새벽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데요. 예. 그때가 아마 장마철이었을 거예요.

0: 새참으로 받은 빵을 가슴에 놓고 있다가 저녁에 가루가 돼서 다 부서진 걸 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에휴, 당신도 배고프셨을 텐데.
1: 아이고야.
0: 맛있는 거 있으면.
1: 그러게, 우리 애 갖다 줘야지.
0: 갖고 오잖아요.
1: 우리 애 갖다 줘야지 하면서 품에다 넣어서 왔네. 아이고.
0: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 하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죠.
1: 아버지가 한 두세 개 드시고.
0: 아이,
1: 하나 남아서 갖고 왔을 거예요.
0: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1: 그걸 뭘 하나를 줬는데 그걸 안 먹고 이렇게 또.
0: 자, 저희 잠시 후 3, 4부 이상훈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1: 아, 미안합니다. 네. 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최신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경선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안동은 권광택, 권기창, 김희생 3명이, 예천은 도기욱, 안병윤 2명이 경쟁합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고 최종 후보는 9일 발표됩니다. 특정인 밀어주기, 늑장 공천에 따른 반발, 컷오프와 역선택 등이 얽히며 두 지역의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주 4.5일제 도입과 생활임금 확대 등을 담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방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감독 체계 구축, 민간위탁 노동자 사용자 책임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 중심의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0: 확대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와 공공돌봄 강화, 유급병가 도입 등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1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오늘 개막해 10일까지 4일간 영양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산나물 판매장을 비롯해 산나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고기 굼터 등 먹을거리 공간, 1월산 일어나서 진행되는 곰취, 어수리 등의 산나물 채취 체험, 야간에는 각종 공연 등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조실마을에서 제19회 조지훈 예술제가 열립니다. 영양군은 올해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보의 미식한 상을 주제로 산나물을 활용한 미식 중심의 축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선비문화축제기간 호응을 얻은 금성대군 역사이야기체험과 야간 국악공연을 5월 한 달간 연장 운영합니다. 금성대군 신단에서는 주말마다 역사해설과 전통의상 체험 등이 진행되며 소소서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야간개장과 연계한 국악공연이 이어집니다. 영주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홍보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4회 어버이날 경상북도 기념식이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강연을 하다가 어른들은 웃는데 아이들은 웃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유머 코드는 다르다는 걸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고 자학개그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의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이것이 작은 존중과 응원이 돼주리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맛에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버이날 2분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5월 7일입니다. 자, 지금 3부가 시작됐고요. 예. 영진 씨가 이번 어버이날 못 찾아뵙습니다라고 예. 얘기했더니 0854님이 영진아,
2: 예.
1: 아버지께 못 가도 괜찮다.
2: 아이고,
1: 아들이 돈 버는데 아버지가 다 이해하지.
2: 아이고, 예. 예.
1: 통장으로. 통장으로 용돈 입금해들면 다 용서된다.

0: 애한테 울지 마라. 목이 삼기에 울면 웃잖아, 영진아.
1: 아버지!
0: 영진아. 아도. 영진아, 지금 넣어라, 영진아. 예. 영진아.
1: 근데, 꼭, 입금을 해드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까?
0: 아, 당연하지.
1: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0: 당연하지. 아버지. 예. 오가는 현금 속에 쌓이는 우정이다.
1: 사실 5월에는,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요. 저희 아버지 생신도 또 같이 이렇게 또.
0: 영진아,
1: 아버지가 부처님 오신 날.
0: 이제는 이게 중요하다.
1: 생신이십니다.
0: 어떤 중요한 거냐면 이걸 네. 합쳐서 주면 안 된다.
1: 그래서 예.
0: 나눠야 된다. 그때도 주고 지금 그때도 또 줘야 된다.
1: 그러니까 아버지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생신이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예. 뭐 이렇게
0: 교회 다니세요?
1: 예.
0: 영진아.
1: 생일날마다 직지사를 꼭 가셨는데.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0: 교인이 되셔서.
1: 예, 교인을. 지금은 좀 이렇게 뜨문뜨문 다니시는데 한동안 교회를 그 생일을 참 예, 애매했었어요. 뭘 예,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지만세.
0: 계속 그 직사를 다 댕기시다가
1: 예.
0: 어떤 뭐 일로 인하여
1: 그래 됐습니다.
0: 이게 개종을 하시면서
1: 뭐 그래 됐습니다. 예 예. 예.
0: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나셨지만은 그때 예. 교회를 가신다 이런
1: 뭐,
0: 말씀.
1: 뭐 예 맞습니다. 예.
0: 어, 그럴 수도 있죠. 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답니다.
1: 예.
0: 아이고 5548님이 영진아, 예. 네 또 와이프랑 혹시 삼성 라이온스 야구 보러 가는 거 아니지?
1: 아
0: 영진이 갈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그 시구가 영진이 시구가 아, 준비돼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1: 물론 지금 라팍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히어로즈랑.
0: 아니 그건 알겠는데.
1: 그거 가는 거 아닙니다.
0: 아니 그 예. 아니 그니까 영진이 지금 언제 그 시?
1: 아 저 내일.
0: 내일이요?
1: 이제 과기부랑 협업이 지금 있어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0: 아니까 그러니까 예. 그 시부는 언제예요?
1: 그 얘기.
0: 아 그야 비밀이에요?
1: 야, 아, 아니, 비밀은 아닌데.
0: 아 미안해요.
1: 아니 확정이 좀
0: 다 돼요. 아 그래요? 응이 예. 또 시구 하러 갔네니까 또 우리 또
1: 미디어로 알려줘야 되는데.
0: 아 미안해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1: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0: 아 예. 그럼. 아, 자, 아이 좋은 소식은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지.
1: 아 그럼요.
0: 우리 남이가 영진아.
1: 아니죠.
0: 우리 다 가족이야. 영진아.
1: 예예. 예.
0: 그래서 그 저기 뭐 자, 그 과기부랑 함께하는 예. 거는 얼마보다 영진아.
1: 말이 길어질수록 이상훈 씨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씨 지금 할 얘기 잔뜩이거든요. 이번 주 할 얘기 많아요, 우리 이상훈 씨.
0: 자, 두시마세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쉐보레.
1: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샤볼리.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환인제야.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한국노총.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정식품.
0: 한국 MSD 캡박시브.
1: 빅토스.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탄탄방수.
2: 감사합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중 1833-6301 금호건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7: 지금까지 이런 제조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조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0: 타이어 TBX.
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TBX.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했어요.
1: 그 행사 잘 됐나요? 궁금해요. 아. 손님 많이 왔나요?
2: 네, 아, 영진 씨도 오셨었는데. 네. 저 주말에 그 플리마켓 행사를 했어요.
3: 아니죠. 네, 어린이병원에. 예, 자선병원에서 어린이병원에 또 기부했잖아요. 2,000만 원.
2: 네네네.
3: 아, 대단한 친구야. 박수 한번 보내.
2: 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천사가 왔습니다.
3: 진짜.
0: 아,
3: 네.
0: 아니, 근데 진짜 저도 갔었는데, 사람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 참석해주시고 성묘했습니다. 진짜 성묘.
2: 아니 갑자기 비가 와서 전날까지 기다리다가 저희가 원래 야외 행사인데 실내 강당이랑 막 그 세미나실이랑 빌려서
0: 급하게
2: 저거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웨이팅도 많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해서.
3: 아 근데 비가 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2: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돌아가신 분들, 네, 많이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3: 예.
0: 그래도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3: 저기 네.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0: 요거는 저한테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3: 얘기해봐요.
0: 요 일단 봉투에 적힌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만세 잘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영진님, 준영님께 작은 선물 드려요. 개콘도 잘 볼게요. 도시만세 포레버 애청자 3850 양은희 드림.
3: 아 그런데
0: 쓰여져 있는데요.
3: 그런데
0: 이거를 그날 이제 우리 상훈 씨 그 행사 하는 날 제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3: 네.
0: 이제 보니까 지금 저를 보고 급하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펜으로 쓰셔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은희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주셨대요. 주웠대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2: 만들어 놓고 떨어뜨렸구나.
0: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떨어뜨린 거야. 양은희님은 사실 이걸 잃어버린 줄 아마 아실
3: 그러니까
0: 거예요.
3: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우리한테는 못 주고 잃어버렸어.
0: 잃어버렸어. 근데,
3: 근데 그걸 누가 주웠어?
0: 주웠어요. 어떤 남성분이 주워서 저를 또 보고 보니까 이제 여기
3: 박영진이야.
0: 두시마세요. 그분도 내가 봤을 때 두시마세 팬인 거죠.
3: 그렇지.
0: 영진 씨 이거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3: 대박.
0: 이러면서 이게 연결이 돼서 제 손에 지금 들어와 있어.
3: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0: 양은희님
2: 결국 전달 잘했고요. 양은희님이. 우리 판매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0: 아,
2: 이거를
0: 그래요?
2: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던 분이고
0: 아,
2: 그 세미나실 오른쪽 꺾자마자 맨 안쪽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0: 이야, 야, 이렇게 재밌다.
2: 아, 이분이 또 이걸 직접 만드셨는데
0: 이게 핸드메이드 열쇠
2: 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자, 너무 예쁘죠.
0: 두 개 주셨어요.
3: 구경이나 좀 한 번 해볼게요. 네,
2: 귀엽죠.
3: 와, 진짜 귀엽다.
2: 직접 왜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 그 하트.
0: 우리 디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3: 아, 저 하트. 박영 씨 먼저 자기가 먼저 고르려고 그래서 너무 빨리 고르세요. 하여튼
0: 은희님 이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3: 너무 고마워요.
0: 예.
2: 예. 예. 버리신 게 아니고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예.
0: 아유 어떻게 버립니까?
3: 버리면 지금. 박영 씨 잘해주세요. 그리고 버려.
0: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에피소드가 내린다.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0: 주시죠.
1: 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여행이 뭐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네. 있죠.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여행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들, 긴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로 올려주신 여행 에피소드들도 소개해드릴게요.
0: 긴 사연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문자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요. 보내주셔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 여행 이야기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무한궤도
0: 여름 이야기.

0: 아유,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있었어요.
1: 맞아요.
0: 아,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듣고 왔고요. 에피소드가 내린다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1: 네, 587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제목 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 새해로 넘어갈 때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하지요. 다들 제야의 종 하면 보신각만 생각하시는데 전국 각지에서 타종식을 한답니다. 20여 년 전 12월 31일 저희 커플은 친구네 커플과 같이 경주 불국사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그땐 도로도 지금처럼 잘 돼 있던 때가 아니라 거의 3시간을 달려 경주에 도착을 했지요.
0: 아, 근데 뭔가...

0: 하루에 차가 되게 많다. 다들 집에서 제 종소리 듣는 거 아니었어?
1: 어. 아이, 그러게. 다들 해도 집으로 통해가는 거 아니었어?
2: 아우, 그러게. 누가 경주 오나 했는데 내일이 쉬는 날이라 그런가 사람이 되게 많다.
1: 차 안에 있던 저희 넷은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었지요.
0: 아, 우린 당연히 텅텅일 줄 알고 숙소도 안정하고 왔는데요. 뭐 우리 잘 곳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1: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관광도시에 잘 곳이 없는 게 말이 되겠어?
0: 아, 진짜 없으면 안 된다. 어? 저기 호텔 있다. 가보자.
1: 그렇게 첫 번째로 들어간 호텔.
3: 아, 저 죄송하지만 손님, 오늘은 저기 풀부킹입니다.
0: 어머나.
1: 그 다음 들어간 관광호텔.
4: 에이, 어쩌죠? 에? 좀 전에 하나 남은 거 나갔는데.
0: 아유.
1: 그때부터 제아의 종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잘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숙박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팔품을 팔아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불국사 인근 숙소를 다 뒤지다가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5: 아이고, 여기 뭐 방 없어요. 저기 오늘 같은 날은 저기 경주에 방이 없지. 저 불국사 바로 앞에 있는 뭐 유스 호스텔이나 뭐 거기 가면 뭐 방이나 있을까. 여기는 없어요.
1: 유스 호스텔이라고라. 정말 기억의 저편에 있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가면 단체로 자던 곳, 그곳이 아니었던가요? 일단 방이 있을 수 있단 말에 가봤죠.
0: 아주머니, 방이 있을까요?
5: 이제 몇 명이요?
0: 네 명이요.
5: 네 명이요?
0: 예.
5: 14명 아이고?
0: 예?
5: 40명 아이고?
0: 예?
5: 네 명이요?
0: 예. 없나요?
5: 아니, 뭐, 있기는 있지요.
0: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방 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 받으실 거예요.
1: 유스 호스텔이고 뭐고 가네. 이것도 감지덕지다 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방이 어찌나 큰지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방이 운동장만 해요. 4,50명이서도 넘을 만큼 아주 큰 방. 거기서 말을 하면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0: 와, 방이 크다. 으다.
1: 우리 넷만 자는 거 야으. 신난다. 으다.
2: 아, 근데 너무 춥다.
1: 방이 커서 그래. 으래. 어쩌나. 나으. 이불인 나으. 그때가 한겨울이 입지 않습니까? 제아의 종소리니까. 진짜로 며칠 동안 한파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방이 냉골이에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 아니, 뭐 손님이 한 명도 안 와갖고 뭐 올겨울에 한 번도 보일러를 안 돼가지고 뭐. 야, 이거 뭐 지금 막 보일러를 떼도 이거 새벽에 뭐 온기가 올라나 모르겠네 이거. 그러고 좀 미안한데 이돈 받아갖고는 그 큰방 보일러 이거 못 되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 4명 갖고 이거 막 하고 나면 뭐 또 한동안 비어있을 텐데 이거 뭐 안 그래요. 에? 아니면 뭐 한 그 4명 말고 한 40명 돈을 한번 주든가.
1: 그렇게 우리는 냉골에서 자야 했지요. 방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기력을 다 소진한 우리는 제아의 종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잠이나 자자 싶었습니다. 방이 운동장만 하니 어디에 누워야 할지 애매했어요. 방 한가운데 눕는 것도 불 켜는 스위치가 너무 멀어서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구석에 자기에는 멀쩡한 가운데 비워두는 게 거시기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커플 다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커플끼리 양쪽 끝에 가서 자는 것도 거시기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넷이 또 한쪽 귀퉁이에 동서남북으로 그것도 거시기하고. 그래서 그냥 커플끼리는 자는데 약간 거리를 두고 그냥 가운데서 잘. 아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0: 얘들아, 제아의 종 치는 거 어떻게 TV로라도 볼래?
2: 안 봐도 될 것 같아.
1: 그럼 불 끌게.

메아리에다가 말할 때마다 입김까지 났어. 산 정상에서 노지 캠핑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요요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2: 이따 만나요.
1: 아이디어 진짜 재밌어요.
2: 아,
1: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 에피소드가 내린다. 우리 개그맨 이상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바의 해피 뉴 이어 들었어요.
0: 네. 앞서서 이제 사연이
1: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엄청 재밌습니다.
0: 예, 유수 호스텔 개념을 이제 다 아시죠?
1: 네.
0: 큰 대방이 있잖아요.
1: 엄청납니다.
0: 네.
2: 저희도 경주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그런 큰 방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0: 저희 방에서 잤죠.
1: 아, 그러니까 영주에서 경주로 간 거예요?
2: 그렇죠.
1: 아,
0: 보통 다 경주 불국사.
2: 저희는 많이 갑니다.
1: 네, 초등학교 때?
2: 네, 네 그렇죠. 6학년.
1: 고등학교 때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때.
2: 고등학교 때 불국사요.
0: 설악산은 한번 가지 않아요, 설악산?
2: 설악산 중학교 때.
0: 그러니까 우리 코스랑 비슷하네. 저도 그랬어요.
2: 네. 설악산 아니면 지리산 아니면 경주입니다. 저희는.
1: 우리 이제 서울 어린이는 그냥

0: 일단 불국사.
1: 고사 고등학교 때 가는 건 무조건 불국사.
2: 어.
1: 끝.
0: 좋죠 불국사. 아주
2: 너무 좋죠.
1: 초등학교 때 어디 가면 서은흥 뭐 이런데.
2: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경북 영주에서는 서울로 뭔가 수학여행이나 소풍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1: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2: 어, 그랬나.
0: 저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저기 갔었어요. 용인.
2: 오.
1: 랜드. 놀이공원.
2: 아, 재밌어.
0: 처음 가봤어요. 그런 놀이공원.
2: 그러고 보니까 아, 저희도 소풍으로 한번 갔었네요.
1: 놀이공원?
2: 네네.
0: 아, 가가지고 타지는 못하고, 왜냐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해주는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타는 거는 개인으로
1: 알아서.
0: 어. 그래서 하나도 못 타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왔어요, 저는.
2: 어머. 친구들은 탔잖아요.
0: 친구들은 탔죠.
2: 아니, 또 슬픈 얘기를. 또 슬픈 얘기하고 있어.
1: 그러면 어떡해.
0: 아, 물론 돈도 없었지만 전 그런 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0: 돈 내고 그 타는 걸 좀 이해를
2: 못 해요. 그럼 다행이고요. 예.
0: 네. 너무 무서워, 너무. 네.
2: 근데 그 큰 방에서 자면 진짜 항상 꼭 치약 가져와서 먼저 잠든 친구, 그 코에 발라주는 친구.
0: 지금은
2: 사이펜 가져와서.
1: 코에만 바르면 다행이게.
0: 근데 이게 지금 네 분이서
2: 네.
0: 거기 큰 방에서 기퉁이에 한 명씩 잘까 뭐 이런 고민 됐다고 하시잖아요.
2: 네.
1: 좋은 일이죠.
0: 근데 이제 그 네 명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네 명이서 너무 심심하니까 부통에 가서 이제 앉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절로 가서
2: 한 번씩 터치해 주는
0: 빗속말 해주고 무슨 말 해주고 무슨 말 해주는 거를 밤새도록 그렇게 놀았대요. 밤새도록 막 그렇게 놀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놀려면 다섯 명이 있어야 돼.
2: 맞아.
0: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2: 동쪽에 있는 사람이 일단 저기 남쪽으로 가면 동쪽이 벼 있잖아.
0: 그러니까.
2: 그 북쪽에서 동쪽 온 사람은 귀신을 친 거지.
0: 그럼 이제 까 하는데 맞아.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 그러면
1: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원래 귀신은 자기보다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접근 안 한다 그래서 거울 보고 막 되게 무섭게 그렸대. 어. 그래서 딱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지나가다 온 거야. 근데 이 선생님 얼굴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근데 아이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0: 흉하게 했다.
1: 흉하게 얼굴 그린 거라고 그래서 어 다행이네요. 아 그럼 계속 숙직하십시오. 그리고 딱 가는데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숙직실에 거울이 없대.
2: 아! 창문 창문이었나?
0: 그치 창문에 깜깜한 살짝 비치거든.
2: 아 무서워.
1: 지금 서울 굉장히 흐립니다. 예.
2: 근데 왜 갑자기 저희가 저희 남양 특집으로 얘기하고
1: 있어요? 아, 12시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귀신이다 하는 거 찍어.
0: 그 얘기가 생각나서. 우리 8091님이요. 유스 호스텔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 아, 일단은 이겼습니다, 이분이. 네. 저도 딸들과 3시 예약 없이 경주 갔다가 방을 못 구해가지고요. 저희는 유스 호스텔에서 3시 잤습니다.
1: 아유. 약속의 유스 호스텔.
2: 와, 4명
1: 놀라운 거는 매트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이만큼씩
2: 되게. 5개씩 베고 잘 수 있습니다.
0: 썰렁하잖아요.
1: 매트를 한 3장, 4장씩 붙여서 놓고 잘 수도 있어요.
0: 썰렁해요.
1: 엄청납니다.
0: 예.
1: 실시간 여행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9960님.
2: 아, 부서 해외 출장으로 13명이 독일에 갔었는데 와이프들이 전부 그때 한창 꽃보다 남자의 그 유행했던 발포 비타민을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13명이서 10개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130개 사가지고 매대를 텅텅 비웠어요. 저희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0: 아 이게 독일 가면 또 사오는 그 제품이 있는 모양이죠?
2: 그런가 봐요. 독일 가면은 빨간 치약을 사와야 된다는데요.
0: 아 빨간 치약이 무슨 치약이야?
2: 뭐지? 잇몸에 좋은 건가?
0: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구입할 수 있잖아.
1: 아니, 그냥
2: 아 요즘에는 뭐
1: 그냥 다 있어요 한국에. 네.
2: 다 있습니다.
0: 그 예전에 그거 있었어. 저 우리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야. 독일 그 샴푸 있어. 시원한 샴푸.
2: 아, 오 그거 저 탈모 예방
1: 그거 있나요? 아, 그거
0: 시원한 쿨한 거 있잖아요.
2: 개그맨 김지민 씨가 광고를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0: 맞아. 그래서 그걸 나눠줬었어.
2: 예. 아. 저도 있었어요. 맞아요.
0: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2: 맞아요.
0: 어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은 이제 다. 우리나라에 잘 들어와 있죠.
2: 맞아요. 시중에 있죠.
0: 맞아요.
1: 2089님.
0: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캐리어가 레일 위로 뱅글뱅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짐이 제일 빨리 나왔는데 성격이 급한 친구 한 명이 그 레일 위로 올라가가지고 같이 뱅글뱅글 돌면서 짐을 내렸어요.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어요.
2: 아, 그게. 아, 올라타셔가지고, 거기에.
0: 약간,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그렇지.
0: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1: 그 베트남 사람들도 엄청 놀랐겠다. 뭐 하는 놈이지?
2: 무빙워크인 줄 알고.
0: 아,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되고, 짐만 꺼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항에 대해서 잘 처음 가거나 이러면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몰랐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0: 진짜 재밌는 거 봐라. 3727님이 저희는 숙소를 못 잡아서 프라이데이에서 다섯 명이 잤네요. 와, 대단하다.
1: 어, 준준이요.
0: 뉴스 호스텔이요? 기억할게요. 나중에는 이제 뉴스 호스텔 가겠다 이거잖아.
2: 아, 자동차.
0: 야, 근데
1: 다섯 명이 자기에는 쉽지 않아.
0: 아이, 지금 다섯 명이면 생각보다 넷도 힘들 텐데, 여기는.
2: 베타 정도 되면 뭐 모를까.
1: 와, 베타 오랜만이야.
0: 아, 베타도 좁아.
2: 베타도 작아요, 예.
0: 아, 베타 오랜만이네.
2: 그냥 직각으로 주무신 거지, 그러니까.
1: 야. 그냥 앉아서 주무신 것 같아요. 예.
0: 그래도 그 공간이 있는 게 어딥니까? 네. 야. 4619님.
1: 아, 이 가족여행으로 저기 포항 갔다가 다음날 집에 오려고 차를 탔어요. 네. 근데 모기 한 마리가 따라타더라고요. 어? 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모기가 아들 귀 속에 들어가서 어? 결국은 응급실까지 갔잖아요.
0: 어머나. 아이고야.
1: 귀 안에서 퍼덕퍼덕 하더니 아들이 막 무서워서 자지러지고 아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2: 놀랄만해요. 어떻게 귓구멍으로 들어갔을까?
0: 모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1: 포항 모기 그리고 또 그 바닷가 모기가 또 좀 셉니다.
2: 아, 진해요.
1: 예, 진해요. 산 모기 못지않게. 네.
0: 아, 바닷가 모기.
1: 바닷가 모기도 예, 셉니다.
0: 아, 그 약간 그 환호의 세 줄 모기보다.
2: 아무튼 뭐 고생하셨던 기억들이 좀 있네요. 네. 8010님, 쟤는 제주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우도에 사는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우도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그때는 태풍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갇히게 됐습니다. 어머. 의도치 않게 친구네 집에 4일 동안 지내게 됐는데 갇혀있는 동안 친구 가족이 3개월 동안 먹을 식재료를 다 먹어치워버린 기억이 참고로 고등학생 남학생 다섯 명이었어요.
0: 얼마나 많이 먹을 때야.
1: 한참
2: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
0: 우도에 가서.
1: 엄청 좋대요.
2: 어디 가요?
1: 우도 가요.
2: 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1: 거기가 제주도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저희 개그맨 동료들이 우도를 그렇게 사랑해서 뭐 개그맨 김영희 씨, 뭐 이무희 씨 엄청 많이 우도를 다녔어요. 근데
2: 저기 개그맨
0: 김영희 씨랑 이무희 씨랑 같이?
1: 아니 따로.
0: 아, 예?
1: 예,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돈을 얘기했네요.
2: 개그맨들 좋아하는 우도 왕자님 계신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거기도 좋다고 소문을 많이 내더라고요. 예.
2: 안 좋은 곳이 어딨나요, 우리나라에? 우도 맞지 않게 김천. 추천합니다. 예,
0: 역시 제일 좋은 곳은 또 여러 가지 섬들이고. 맞아요. 2위가 김천 아니겠습니까?
2: 김천이죠.
0: 빼놓을 수 없죠.
2: 예, 예.
1: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1.5위가 영주.
0: 예. 아, 그러면 그 사이. 예. 2위 사이.
1: 예, 그 사이.
0: 김천보다는 영주다.
1: 예.
0: 아니 이거 지금 영주예요 김천이? 확실하게 지금 두 분이서 결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1: 뭐 공동 2위로 하죠. 공동 2위로. 예.
2: 혹시라도 햄버거 먹고 싶으면 김천을 선택해 주십시오. 뭐 햄버거 가격이 없잖아요.
1: 영주 있습니다. 있어요? 예, 롯땡 거기 있습니다.
2: M사 있어요? M사?
1: M사 없습니다.
2: 에이, M사 없으면
0: 아, 김천에 있어요?
2: 아 있죠.
1: 버거왕 있습니다. 저희 버거왕.
0: 넘어갑니다.
2: 자,
0: 예.
2: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가겠습니다.
0: 정말 자기 동네에서 뭐 있다 이런 걸로 싸우긴 맞어. 진짜 싸우네요. 네. 015비에요.
2: 4210301.
0: 이게 그 당시 환경부 전화번호일 때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2: 어, 그래요?
0: 일로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바꿨대요, 환경부에서. 네. 아,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 노래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자면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0: 015 위에 4210301 듣고 왔습니다.
1: 고개를 쳐며 넘어져 떠나며
0: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환경이 중요합니다.
2: 야. 네.
0: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에피소드가 내린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2: 네, 다음 사연은요. 251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경우의 수는 만 가지. 2024년 12월 4일, 가족과 함께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다. 비행기와 숙소는 집사람이 예약을 하고 일정을 짜는 건 내가 했다. 숙소가 호텔이 아니었기에 캐리어를 맡기고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역에 있는 코인락커에 맡겼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다.
3: 알지? 내 가족은 저기 호텔이 제일 가성비가 떨어져. 호텔 방을 두 개 잡아야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많이 알아보고 정한 숙소인데 일본 가정집 같은 곳이야.
4: 아유 좋지.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거잖아. 세탁기도 있고.
3: 당연했지.
4: 아유, 완전 좋지.
3: 잠시만 있어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내가 저기 톡으로 보내놨거든.
2: 호텔이 아니다 보니 로비는 당연히 없었고 숙소 앞 자물쇠통에 열쇠를 넣어두는데 그 자물쇠통에 비번을 네 자리를 입력한 다음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면 들어갈 수가 있다.
4: 아 여기 자물쇠통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전거 자물쇠처럼 다이얼식이네.
3: 아.
4: 돌려서 네 자리를 맞추면 되는데 비번이 뭐래?
3: 잠시만 비번이 보자. 어이구 3시 이후 입실이라 3시 이후에 알려준다고 했거든.
4: 야, 일본은 진짜 참 특이하네. 그렇게 잘 살아도 이런 아날로그식을 쓰네. 야 희한한 나라야. 자기야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이라고?
3: 자 잠시만. 어? 왜 안 보내놨지? 분명히 보내놓는다고 했는데.
4: 어? 아이, 장난하지 말고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 빨리 들어가서 눕고 싶어.
3: 아니야 진짜로 앉았어. 잠시만 좀 숙소 사이트 한번 연락해볼게.
2: 밤이 깊어 숙소 사이트에서는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에 연락하란 말만 반복해서 나왔고 문의하는 곳에 글을 남겨도 답이 없었다.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춥고 배고프고 고단해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어디 따져 물을 데도 없고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0000부터 0001, 0002, 0003을 하고 앉아있다.
3: 아유 집에 설마 그 0007번 0008이겠냐고 그게.
4: 아, 그럼 어떻게 9999부터 내려와?
3: 알시고
4: 그게 나을 것 같아?
3: 아유 진짜 좀 밤새도 못하겠다 정말.
4: 아유. 아, 왜 못해. 할 수 있어. 당신이 말만 안 걸어도 지금 20번까지 갔어.
3: 아이, 참.
2: 결국 우리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아니다로 실랑이를 하다가
5: 아 엄마 난 심하여 낯설 것 같아.
2: 아들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급하게 다른 숙소를 잡아야 했다.

0: 아, 설상가상. 핸드폰 배터리까지 나가서 더 전화를 할 수도 없었다.
1: 아, 방 두 개 잡으면 비싸다고 호텔을 안 간다고 했더니 막, 아유, 스탠다드도 아니고 디럭스 룸밖에 안 남아서 훨씬 비싸게 방을 잡았냐. 아이고, 아이고 두야.
2: 아이, 됐어. 살 곳이 있었던 게 어디야. 경주 유수 호스텔도 아니고 대체 뭘 그래.
1: 왜 나와요?
2: 목소리도 안 울리잖아. 얼마나 좋아. 어? 괜찮아. 지금 춥지도 않잖아. 괜찮아.
0: 그렇게 우리는 팔자에도 없는 비싼 호텔 방에서 잠을 잤고 다행히 다음날 컴플레인 접수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 원래 숙소 환불도 받고 호텔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2: 대박이네. 호텔 비용 받았으면 대박이네.
0: 근데 문득 궁금해진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숙소 비밀번호는 도대체 뭐였을까?
2: 아,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해. 자다가 생각날 것 같아. 아, 참.

0: 넘어?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상세!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올라가자 올라가자
4: 애증이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 배가 노를 저어가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초저녁에 멸치떼를 찾아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은 노소리를 부르며 풍어를 꿈꿨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증이 협찬이었습니다.
5: 도시 맛의 에피소드가 내린다. 우리 기부천사 이상우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오마이걸 비밀 정원이었고요.
6: 아, 시크릿 가든.
5: 예.
6: 3265님이.
7: 아, 일본은 열쇠를 작은 박스 안에 넣어놓더라고요. 아, 심지어 사연 속 얘기를 남편이 똑같이 했어요. 아니, 일본은 잘 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열쇠 쓰는 희한한 나라라고요.
8: 그 가보면은 사실 택시를 보면은 그게 한 80년대 택시 느낌이잖아요.
6: 완전 오래된 느낌.
8: 약간 클래식하고.
7: 올드카인데 또 웃긴 거는 문이 자동이에요.
6: 열려. 클래식하고. 자동으로 열려.
7: 네.
6: 문 열고 닫으면 안 돼. 제가 알아서 닫아.
8: 아날로그 감성들이 곳곳에 있어요.
7: 맞아요.
6: 아 근데
7: 플로피 디스크 아직도 쓴다고.
6: 답답한 것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신고하려 그러면 종이를 쓰는데 엄청 아우.
8: 아 종이를 쓰였어.
6: 아우 엄청나대요.
7: 아날로그를 좀 살아가면서
6: 하나.
7: 예.
6: 하여튼 뭐 예. 네. 7484님
7: 아우 사연 속 남편분 착하시다. 우리 남편이면은 뭐 나 때문에 뭐 비밀번호를 모른다고요?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 불호령 떨어집니다.
6: 아니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8: 하여튼 숙소 자기가 다 알아보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탓하게 되는 거야.
6: 근데 거구나. 그렇게 탓해봤자 다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잘했어요 남편. 6423님
7: 오래전 이제 캐리어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공항에서 딸과 하나하나 돌려서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8: 아이고.
7: 다행히 호텔 캐리어는 저희 세 자리였답니다.
6: 그러면은 000에서 출발해서 한 1000번만 하면 되나요?
7: 제가 정확하게 예 여행 때 이렇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8: 캐리어
7: 예, 공항에서 예, 캐리어를 000부터 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6: 뭐였어요?
7: 저희 결혼기념일이 1월 17일이거든요.
6: 네,
7: 117에서 끝났습니다.
6: 117이어서?
8: 예. 근데 우리가 근데 그것도 하잖아. 근데
7: 아니, 보통 0117이니까 우리가 네 자리면 이 기억이 날 텐데 세 자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8: 네 잠갔어요 그때. 왜? 안 잠그지 않나?
7: 아니 혹시나 또 이제 장거리 열어볼까봐 공항 그런 데서 예.
6: 그래서 그냥 캐리어는 다 000 아니면 111 아니에요?
7: 아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꺼냈더니 기억이 안 나요.
6: 000 해. 그럼 아니잖아. 그럼 111 하면 다 열리던데.
8: 그쵸 보통은. 아, 이게 캐리어 비번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안 잠그고 다녀요. 그래서.
6: 아 그냥.
7: 뭐 다른 건 의심이 많으시면서 또 캐리어는 또 강대하시네요.
8: 크게 가져갈 게 없어.
7: 아 그쵸. 옷가지밖에 없으면 예, 뭐 그런데.
8: 예, 예. 아. 저는 그래서 비밀번호 다 다르게 쓰거든요. 특수 문자랑
7: 어머.
8: 소문자 대문자 다 써놔요. 그래서 제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핸드폰 그 메모장에
6: 다 적어놨지.
8: 다 적어놔요.
6: 우리 다랑 똑같네.
7: 저희 다 그래요.
6: 다 적어놨네.
7: 맞아요.
6: 아, 누구나 다 적어놨죠?
7: 예, 뭐 저도 그렇고.
8: 다 다르거든요. 비밀번호.
7: 맞아요.
6: 네. 하여튼 그래도 비밀번호로도 장가야지 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7: 맞아요.
6: 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7: 네.
6: 강아지가 응아를 봤는데
7: 네.
6: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봉투에다 네. 놓은 거야.
8: 아, 처리를 해야 돼요.
6: 근데 이제 은행 갔다 와서 은행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돈 봉투인 줄 알고 오토바이가 들고 와가지고
8: 아 너무 작잖아 돈 봉투 치고 돈 봉투 아니 응가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걸 돈 봉투인 줄 알고
6: 싹 스웨치
8: 덩 가져갔네 덩 아 돈 대신 덩을 가져갔어요 자 아 이런 에피소드였다면 밖에서 노래 좀 노래를 많이 들을 거라고.
6: 네, 이랬으면 노래 들을 거라고 밖에서 담당 PD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네. 노래 들을 거.
8: 근데 지금 또 노래 틀기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럼 얘기 좀 더 나눠야죠.
6: 네.
8: 상우 씨 어버이날 내일 어버이날도 영주 가십니까?
7: 아 저는 그 녹화가 하나 있어서
6: 네,
7: 영주는 못 가고 전화만 네, 또 드리기로 했습니다.
8: 전화만? 뭐 용돈?
7: 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1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MBC 4시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이 단행한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가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70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1% 증가한 4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해 캐나다를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달 27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코스피는 75% 상승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가 이란의 억지력을 홍보하며 한국 선박이 규정을 어겨 포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프레스TV는 현지시간 6일 분석기사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이 이란이 새롭게 정한

0: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 선박 피격과 미국 함정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함께 예로 들며 이란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 때문에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란 종전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 돈을 걸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내부 지침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절대 용납되지 않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 강원 내륙은 5mm 안팎, 충청과 전북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차차 개면서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전국 18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제목 별에서 온 그대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 빅뱅으로 탄생한 거고 그 탄소, 철, 산소, 질소 등등이 뭉치고 흩어진 것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많은 원소가 각양각색으로 조합됐으니 인간도 별처럼 다양한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왜 저들은 나같지 않냐고 화내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시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제가 요즘 디카페인 커피를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위에 부담이 되셔서 카페인을 자제하시는 건가요?
1: 맞아요. 근데 이 디카페인 커피가 오락?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네요.
0: 카페인이 있어야 반짝 깨면서 기억되지 않을까요?
1: 그죠? 없는데도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0: 네네.
1: 그랬더니 카페인이 아니라 그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일부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뭐 그런 결론이 나왔대요.
0: 누가 그래요?
1: 근거가 필요하죠 또.
0: 그렇죠.
1: 아일랜드 코크대 산하 APC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입니다.
2: 아일랜드 코크 유니버설 산하 APC 마이크로바이옴.
1: 괜찮아? 후회가 가득한 표정인데 시작과 동시에 지금 코끈이에서 휘청하던데
0: 시작하자마자 이거 괜히 했다 그죠? 싶었어요
1: 그죠? 하도 오래 해가지고 네. 저희는 눈빛만 봐도 아 이거 괜히 지금 시동 걸었다 싶은 얼굴들이
0: 제가 코크 유니버스트 할 줄 언제 코끈이라고 했어요 제가
1: 코끈이
0: 됐어요 그래서요
1: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문천식 씨가
0: 궁금해지는 게 있죠
1: 예, 궁금해진 질문이 있을 거예요
0: 저는 카페인 있는 커피를 마시는
1: 그렇죠.
0: 스타일인데 카페인 있는 커피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1: 요겁니다 요거 네. 자 카페인 커피는 불안 감소, 집중력, 주의력 향상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뭐 우리도 좀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커피를 막 엄청

0: 성 좋아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한 번씩 커피 땡길 때가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1: 하, 있어요. 네.
0: 정신하신 게 언제예요?
1: Right now.
0: 지금?
1: 네. 어허. 그러나 못 마신다는. 네. 약간 감기와 후두염증이 좀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0: 네.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생방 전에 커피를 먹으면 좋더라고요.
1: 좀 집중력을 요할 때 네. 그리고 약간 느글느글한 거나 가끔씩 누군가 선물로 케이크 같은 거 사올 때 요럴 땐 또 커피가 땡기죠.
0: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1: 옛날에 한참 옛날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 두쫀쿠 유행할 때 네네. 덩달아서 히트를 치던 게 아메리카노였잖아요.
0: 맞아요. 단 거 먹을 때 커피 가 잘 어울리니까.
1: 자, 샵의 노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 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셨고요. 이연숙님, 생선구이 먹고 난 후 커피가 땡기는 건 왜일까요?
1: 완전. 그 비린내를 좀 잡고 싶은 마음.
0: 아, 그런 건가요?
1: 텁텁하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네,
1: 그래서 네. 각을, 뭐, 귀찮아서 안 한다, 안 하는 양. 필요한 양치만 한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생선 먹고 나면 각을 땡기잖아요.
0: 그렇죠.
1: 정은경님, 저는 오전 식사 후 믹서로 한, 아, 믹스 커피.
0: 많이들 드시죠.
1: 요걸 한 잔 끝. 오후에 마시며 밤을 꼴딱 새서요. 아, 이게 오후에 한 이 시간에 먹으면 아예 나는 안 돼.

0: 근데 잘못 잔다 하신 분도 많아요.
1: 많으시더라고요. 네. 2899님. 예, 저는 저 하루에 믹스커피를 10잔 마셔요.
0: 그럼 식사를 하시면.
1: 저희 아버님 좀 줄이시. 왜냐면 설탕이 또 있으니까.
0: 예, 크림도 예. 별로 안 좋은. 예. 예, 혈관. 예.
1: 한 세 잔 정도만 드세요. 예, 예.
0: 아, 일단 5잔으로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잔에서 3잔은 힘들잖아요.
1: 냅둬요. 남이사 알겠습니다. 내가 먹지 당신 먹나?
0: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시골의 어르신들 장수 비결 알려고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 어떤 습관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렇게 냉면 사발에다가 믹스커피 막 5개 넣어가지고 냉커피 확 드시는
1: 맞아요.
0: 분들인데도
1: 참으로 막 드시잖아요.
0: 네, 막 90세, 100세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러면 스트레스가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면.
0: 모르겠어요. 이건 체질에 따라 또 다른 건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믹스커피 10잔은 선생님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그리고 다 아는 정보지만 믹스커피 타실 때로 설탕 좀 덜 드시고 싶으시면
0: 꼭 잡고
1: 끝부분을 엄지로 꼬집고 네, 놔주지 않으면 설탕이
0: 아우 진짜 문순식씨 맛없게 먹는 거 너무 잘한다. 그렇게 먹으면 승맛만 대가리가 없어.
1: 알겠습니다.
0: 하신 분들. 예. 예, 죄송합니다.
1: 참여법만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1: 주식회사 BS 한양.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신젠타 코리아.
1: 백조 싱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 시청.
1: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0: 우미건설.
1: 열혈 강호 온라인.
0: SK 케미칼.
1: 프람스 안마이자.
0: 한국 노총.
1: 하몬 사이언스 타타타.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4: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제목, 나의 첫사랑들.
9: 첫사랑들?
8: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9: 얼씨구.
8: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9: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10: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9: 아이고 아이고,
10: 당장 써야지.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2: 어딨죠?
9: 제목 탐바바의 추억.
10: 응? 예?
9: 탐바바.

0: 부산에서 일단 남일님이 주신 사연이고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0: 안녕하세요.
1: 그러니까 이 일도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브라질 상파울로로 출장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드비치에 갔어요. 왜 웃어요?
0: 아니, 코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1: 예. 마침 출장을 간 김에 누드비치로 유명한 프라이아 데 탐바바.
0: 아, 탐바바가 그 탐바바.
1: 예. 프라이아 아, 데 탐바바.
0: 누드비치가 탐바바구나.
1: 거기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뭐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뭐, 예? 뭐. 그런 뭐 어떤 응? 뭐 이런 흑심 같은 거를 품었다거나 뭐 유치한 호기심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 예. 저는요 그죠 이 옷이 주는 구속에서 벗어나 조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0: 예.
1: 그래서 프라이아데 탐바바 간 거죠.
0: 예.
1: 인간은 모름지기 모든 허물을 벗고 나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철학적으로 해왔던 스타일.
0: 쌤 너무 기니까 의심이 되네요.
1: 그래서 출장 업무를 끝내로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4시간, 다시 택시로 1시간, 그렇게 무려 5시간을 달렸습니다.
2: 어디로 모실까나, 세뇨로노?
1: 프라이아 데 탐바바.
2: 아, 탐바바.
1: 택시기사는 저보다 더 신난 듯 바람을 가르며 저를 탐바바에 내려주었고 택시에서 내려 비치를 바라보는데 아하, 야, 오우, 전 너무나 실망하고 말았어요.
0: 왜요?
1: 아니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해는 마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나체를 기대하고 그런 데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0: 예.
1: 이런 저의 갈망을 씻어주기에 탐바바 비치는 너무도 그릇이 작았다고나 할까. 일단 해수욕장 입구가 공사판처럼 이렇게 합판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마셨으면 해요. 뭘 보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0: 예, 선생님.
1: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속았구나 싶어서 발길을 돌리려는데 저 멀리 합판 틈 사이로 언뜻언뜻 그 남미 누님과 남미 형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 깨르노 아따 여기 또르엔 너무나 또 시원하다 따베노
4: 나잖아 비라스
3: 깨르노
4: 니 잡혔다 마셔라
0: 중국?
1: 저는 그 무엇도
0: 진짜오?
1: 그 무엇도 아닌 이분들에게 사로잡혔던 겁니다. 5시간을 갔으니까요.
0: 아, 예.
1: 그러나 오해는 마셨으면 해요. 그분들의 누드가 아니라 그 자유로운 목소리가 매료되는 것이죠.
0: 아휴.
1: 그래서 바로 이거다 싶어서 누드비치 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덩치 큰 경찰관이 저를 막아섭니다.
2: 어라, 네 혼자노? 못 들어간다, 바보르. 네 짝 어디 있어, 봉?
1: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해석해보니까 거기는 남자 혼자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같았어요. 예예. 처음에는 이게 뭐 인종차별이야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원래 그런 규칙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돌아가기엔 안에서 들리는 하하호호 나치 형님과 누드 누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유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5시간을 달려갔고요. 그래서 전 영어를 좀 섞어가며 저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2: 가라세뇨! 가라마! 내금 가라 세뇨.
1: No, no, no. Hey. Hey, brother. Can you speak English?
2: 가라 세뇨.
1: Hey, hey. I'm Korean. I'm not 변태. You know 변태? 나는 not 변태.
2: What?
1: 나는 long hour flight and five time. Yeah.
2: What?
1: Korea to Tambaba. Okay?
0: 뭐래?
1: Look at me eyes.
2: Eyes.
1: 눈 봐봐, 눈.
2: What?
1: I'm free. Free를 찾아 여기까지 go. I'm pure.
2: Uh-huh.
1: Yeah, pure soul. 그러니까 형 영혼 맑아. Okay? I'm really pure.
2: Uh-huh.
1: I'm free.
2: Uh-huh.
1: You know free? Free가 그랬다 이거야. Give me free.
2: Uh-huh. 오케이, pure Korean.
1: Yep.
2: Uh-huh. Okay, pass.
1: Nice. Wow. 순수한 내 눈빛이 통한 건지 누드비치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있는 여 없는 여 막 다 섞었으면서 애원하는 제 모습이 불쌍했던 건지 하여튼 뭐 저는 제 입장을 그는 허용해 주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해변에 한 발을 내딛는데 오잉?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2: Hey.
1: Why?
2: Take off your clothes.

0: What?
1: Take off your clothes.
0: 클로즈 옷을 벗으라고 여기서 왜
1: yes,
0: 왜?
1: Yes, yes.
0: 왜 why why?
1: Bitch inside, not 다리실.
0: 그렇습니다. 누드비치 안에는 다리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해변 입구에서부터 옷을 싹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었죠.
2: 뭐 다리실이 굳이 필요할까요?
0: 하지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음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평소에도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하. 저는 경찰관 앞에서 훌러덩훌러덩 옷을 벗었어요. 팬티까지요.
1: 오케이, 고!
0: 그렇게 저는 말로만 듣던 누드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벗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백수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선글라스로 두 눈만 가린 채 옷을 홀딱 벗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 오해는 마셨으면 해요.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예예.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몸이 좀 이렇게 따끔따끔 거리더라고요.
2: 아하.
0: 뜨거운 태양 아래 제 몸이 익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따가, 아따가, 내일이면 온몸에 허물이 벗겨질 것처럼 제 피부가 다 들어가겠죠. 그때 전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방 안에서 얼른 팬티를 꺼냈어요. 엉덩이라도 좀 살려보자,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 노노노! 빼지 노! 노노노!
0: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경찰관이 머리에 각 잡힌 경찰 모자와 맨살에 허리 벨트 경찰봉을 차고 저에게 뛰어왔어요.
1: 에이 에이, 어디에서 팬티를 꺼내고 있어룩? 보니 쎄 어디 브라자르 유노드 빛 팬티도 아니다르 쎄리.
0: 듣자니까 여기선 속옷도 안 되고 네가 입고 싶다고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뜻 같았습니다. 그 경찰도 벨트 말고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불쌍한 눈으로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죠. Hey hey look at me. Hey hey. 살이 타.
1: What?
0: 허물 take off, okay? My 살, my skin, 아야야, okay? You know?
1: No, no, no.
0: Hey.
1: Roll it, just roll.
0: 어? 어?
1: Take it off. 벗을래, 바벌, or get out.
0: 아, 벗을래, 나갈래?
1: Get out.
0: 그게, 그러면 나는,
1: Get out.
0: 아하, yes, yes. 그렇게 쫓겨났어요. 무려 5시간 걸려 도착한 탐바바의 바닷물에 발 한번 담가보지 못하고
2: 에휴.
0: 예, 팬티 하나 입으려다가 쫓겨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관만 보면 그날의 탐바바가 오버랩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에 경찰모와 벨트만 차고서 호루라기를 불며 저를 향해 막 뛰어든 그 강렬한 실루엣. 자리를 갈망했던 그곳에서 구속당할 뻔했던 기억들.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었다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 탐바바의 추억에 갇혀 사는 한 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2: 정혜영 씨가 그게 어디라고요?
0: 탐바바.
2: 아우, 가고 싶은 사람 많을 것 같네. 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절대. 어, 어디라고?
0: 탐바바.
2: 아유, 나는 아니야. 네. 라고 해주셨어요. 벨트만 이렇게
0: 모자 썼대잖아요.
2: 총을 걸어야 되니까.
0: 그쵸.
2: 어디 걸대가 필요하니까 벨트는 맸구나.
0: 예예예. 예, 예.
2: 야, 그때 팬티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건 생각을 못했네. 장렬하는 태양 속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거는.
0: 우리는 소중한데 화상 입으면 안 되는데, 그죠?
2: 그게 그거 아니에요? 썬블럭을 좀 강한 거. SPF 한 50, 70으로.
0: 아, 그걸 막 다 발라야 되나 봐요.
2: 네, 발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챙겨가신 것 같아요. 자유만 생각하시다가.
0: 예. 아.
2: 큰일 날 뻔했네.
0: 고생하셨네, 진짜.
2: 그래도 거기에 갇혀 사신다는 거 보니까 그 느낌이 썩 좋았나 봐요. 계속 그 자유분방함을 갈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5시간이나 걸려서 갔대잖아요.
2: 그러니까. 그 가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0: 왜요?
2: 삶이 그렇잖아요. 파라다이스 도착하기 전까지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5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해.
0: 그렇죠.
2: 탐밥 오케이?
0: 저요? 헐? 에이, 뭘 탐밥까지.
2: 아, 딴 데서.
0: 예, 저는.
2: 사우나.
0: 저 예의 바른 전. 동방예의지국의 선비 스타일이죠, 저는.
2: 네네네.
0: 예, 예.
2: 손은 왜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거짓말도 이렇게, 다 티가 나.
0: The Beach Boy의 노래 들을까요?
2: Surfing USA.
0: Yeah.

0: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제,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바른 C3 샴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하는 이야기.
1: 아, 뜨거. 아, 팬티 벗겠다.
2: 노노노노노 팬티 노.
1: 응? 어?
2: This is not a bitch. 팬티 노. 아니 다른 사리.
1: Look at me, look at me, brother. 예, 마이 살, 스킨 지금 타 타.
2: What?
1: 허물 테이크 오프.
2: 테이크 오프.
1: 플리즈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2: No, 롤 is 어? for all.
1: 롤?
2: What's lie and get out.
1: 아니 그게 내가 팬티만 하나.
2: Get out, 나가.
1: 나, 아, 좀. 자유를 찾으러 누드비치에 갔던 분이신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사연자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이 주제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3: 점점점.
1: 예.
3: 예를 들어서 유명한 맛집에 가기로 해서 일주일분 전부터 기대를 했는데 어머 아니 기대를 너무 했나? 맛이 평범? 뭐 이런 것도.
1: 그렇죠. 아니 뭐 맛집이라 그런가 너무 불친절했다든지. 회사 야유회 가기 싫어서 전날까지 아프다고 뭐 핑계댈까 했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장기자랑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3: 기대와 달리 좋았던 경험치도 좋은 거죠.
1: 그렇죠.
3: 기대와 달리 좋았던 안 좋았던 아니면 행복했던 슬펐던.

0: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문자번호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부터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위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청송 사과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걸스데이의 노래 듣고 올까요? 기대해.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기대와는 달리 이정아님. 저도 한 23년 전쯤 일본 처음 갔을 때 그 남녀 혼탕에 가본 적이 있어요.
1: 아하.
0: 혼자 막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문화 충격 받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하이 아리가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2: 스미마세
3: 아 이라사이 마세
2: 건니치와
3: 건방와
2: 에
3: 그만
0: 오해는 마세요. 저도 뭘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답니다. 다들 잘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또 이렇게 또 막혀있기도 해요. 이렇게 좀 막힌 게 너무 형식적이긴 하지만.
1: 혼탕 같은 거군요.
0: 가족탕이지, 가족탕. 엄밀히 말하면.
1: 알겠습니다. 3598님. 목소리 앵앵거려서 소개팅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현빈이 나왔더라고요.
0: 어머.
1: 그리고 결혼. 크크크. 목소리 좀 앵앵거려도 얼굴 쳐다보면 아직도 좋음. 결혼 14년 차. 현빈 얼굴에 목소리 좀 앵앵해요?
0: 괜찮아. 뭐 어때?
1: 그럴 수 있죠.
0: 그럼요. 얼굴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럼요. 맛있어. 괜찮아.
1: 화나도 금방 풀린다면서요. 미남이랑 살면.
0: 그럼요. 네. 말만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말해도 좋아. 용서가 되잖아요.
4: 자기야, 우리 오늘 데이트할까?
0: 좋아, 좋아. 자기야, 마스크 쓸까?
4: 왜?
0: 아니면 재갈을 좀 물까?

0: 주기훈님. 어릴 때 인기 연예인 되고 싶어서 사인도 만들고 열심히 준비도 했었는데 네네. 막상 어른이 되니까 기대와는 달리 직장인 돼서 만든 사인은 1년에 한 번 근로계약서에만 쓰고 있습니다. 아. 하셨어요. 어릴 땐 다 사인 네. 연습도 해보고 뭔가
1: 맞아요.
0: 트로피 막 슬리퍼 들고 트로피 받는 것처럼 수상소감도 말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4956님.
1: 어제 어린이날 5살 딸 데리고 동물원 갔는데 자기도 동물들이 사는 철장 안으로 들어가 놀고 싶다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어린이날 딸과 행복한 시간 보내줄 알았는데 기대하는 달리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었네요.
0: 애들은 상상력이 또 엄청나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못하잖아요.
1: 그렇죠. 아, 저도 아들 딸 둘 데리고 동물원 많이 갔었는데.
0: 그러니까 네. 아 그래도 그 집은 아들이 조금 네. 의젓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내향형이잖아요. 네. 따님이 좀 아버님 닮아서 밝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자기 닮은 사실 보면 아유 저 왜 저런 거까지 닮아 이러면서도 약간 뿌듯해하던데.
1: 아 맞아요. 네.
0: 자 우리 2995님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키가 큰데도 빠릇빠릇하고 현장에선 별명도 날다람쥐라 불린다길래 야 집안이라 나는 잘 도와주겠다 했구만 웬걸. 뭐 하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아일랜이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답답해서 제가 다 합니다.
1: 아 밖에서는 잘하시는데 네,
0: 원래 이렇게 참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또 알면서 속고 또 모르고 속고 그 밖에서 참 예의가 바르고 또 얘기도 참 잘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입에 또 짚어 채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네. 아유, 집에서는 달라져요 사람이.
0: 그 요리하시는 분들 셰프님들 집에서 요리 안 하시잖아요.
1: 절대 안 한대잖아요. 예.
0: 4516님.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생각납니다.
1: 네네.
0: 몇 년 전에 아들내미가 어버이날 전날 왔더라고요.
1: 응?
0: 빈손으로 왔지만 아, 뭐 그래도 갈 때 봉투 같은 걸 좀 줄라나? 은근 기대했는데 엄마 잘생긴 아들이 선물이야? 이거에 확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1: 그리고 갔어요?
0: 예.
1: 예. 기대와는 다르네요.
0: 그래도 온 게 어디야.
1: 예.
0: 요즘은 그런 것도 또 없는 아들들도 딸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어버이날 안 챙기는 자녀들도 있대요.
0: 그러니까
1: 여러분.
0: 네. 이때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아유 얼굴 보여주고 철없이 저렇게 신소리한다. 이것만으로도 기특한 거죠 뭐.
1: 박주영님. 결혼 전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통장에 막 여러 개 있다고 어찌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넘어가 버렸는데요. 한 번은 자기야 통장에 얼마나 있어? 물어봤더니 남편 말.
2: 아, 앞으로 우리 둘이 뭘 통장이야?
0: 애들이 우리 과인데?
2: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모으면 돼. 당신이랑 사실.
0: 개그맨인데 남편?
1: 오.
0: 우리 후배인데?
1: 오.
0: 에.
1: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놨대요.
0: 하여튼 위기대처 능력이 좋은 남자분은
1: 에.
0: 의심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 넘어가. 에. 너무 이거 봐. 너무 유려하잖아.
1: 에.
0: 얼마나 이게 순발력이 있어.
1: 에.
0: 뭐 재능은 재능입니다만. 앞으로 수많은 날들을 이런 순발력으로 용서하게 될 거예요.
1: 그렇죠.
0: 예. 4931님. 쭈꾸미 철이라 마트에서 쭈꾸미 볶음 팩을 샀어요. 양이 많을 것 같아 걱정하면서 뜯어보니까 밑에 반 이상이 양배추네요.
1: 아하.
0: 그냥 양배추 샀더니 덤으로 쭈꾸미 몇 개 받은 것 같아요. 이 배신감 뭐지?
1: 배신감.
0: 그게 아무래도 상품으로 나온 밀키트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주재료를 많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해요.
1: 그럼 과자도 왜 뚱뚱해가지고 와 이거 많이 들었겠다고 뜯으면 뭐 별거 없잖아요.
0: 질소가 50%.
1: 네.
0: 안에서 이렇게 막 굴러다녀.
1: 너무해.
0: 포장인데. 그런 게 있죠 뭐. 네. 어떡할 거야. 자 최은숙님.
3: 90년대 후반 회사 동료가 야외 결혼식을 한다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 한 번도 야외 결혼식을 안 가본 저는 아, 외국 영화 속 그런 결혼식을 상상만 간 거죠.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 난 12시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고 그늘도 한 개 없는 좌석에 앉아있는데 너무나 곤욕스러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들 저처럼 빨리 끝나길 기다리며 시든 배추처럼 앉아있더라고요.
0: 6월 말이면 진짜 와... 두피 화상 입었겠다.
1: 그쵸,
0: 아니 그 차양 같은 거 해주던데.
1: 안 해주나?
0: 그걸 너무 안 했다.
1: 어우 6월은 안 되나.
0: 그 보통은 요새 야외 웨딩 하면은 객석은 그런 거 해줘요.
1: 5월까지는 되는데 6월은 덥습니다.
0: 네. 5769님. 네. 총무과 김과장 45세 늦장가 갔는데 신혼여행 다녀오더니 한숨만 쉬더라고요.
1: 왜요?
0: 물어보니까 신부가 예민해가지고 따로 잤대요.
1: 에?
0: 아, 오빠 미안.
1: 왜?
0: 내가 체취에 좀 예민해서.
1: 진짜. 무슨 말이야?
0: 미안한데 오빠 말하지 말고 저쪽 오빠 우리
1: 아니
0: 딴 방.
1: 우린 부부니까 한 침대에서 응? 자.
0: 오빠 나 체취에 예민해가지고.
1: 어?
0: 오빠 좀 부시럭거리지 말래. 내가 그 옷소리에 예민해.
1: 미안해 조용히.
0: 오빠 미안한데.

0: 좀 쉬지 말래? 내가 예민해, 숨소리에.
1: 아, 그래,
0: 오빠 좀 얘한테 나가줄래? 사랑해.
1: 나도,
0: 그럴 수 있어.
1: 아니길 바랍니다.
0: 그럴 수 있어.
1: 우리들의 몹쓸 꽁트가 전혀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짜증나네.
0: 반은 맞을 거야, 반은. 이 정도까진 아니길. 김춘자님. 아들이 첫 직장 월급 받아서 선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이트 가서 플렉스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지들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한 번에 다 썼다 그러지 내가. 아 너무 쓰게 아주 아유, 실망이 컸어요. 하시고 참 맑게 컸다 우리 아드님.
1: 아 나이트 가서 한 번 다 써보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엄마.
0: 제 남동생이 처음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가죽 재킷을 사더라고요.
1: 아하. 부모님한테 소문 안 하시고요? 아하.
0: 그러니까 아껴서 키운 자식일수록 상태가 메롱이야.
1: 가죽 자켓 입고 나이트 가야지.
0: 엄하게 키워야 돼.
1: 눈 잡고 100만 원어치 먹을 거야.
0: 엄마가 우리 막내 진짜 불면 날아갈까 키웠거든. 상태가 메롱이야.
1: 난 소중하니까.
0: 애들은 엄하게 키우십시오. 엄하게 키운 자식 효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김춘자님 다음 월급 때 보죠. 첫 월급은 플렉스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둘째 월급에도 메롱이면 이거는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1: 어버이날 전날 갔다가 밥만 먹고 와야지.
0: 너 일로 들어와봐. 너 외워. 너 이거 응용할 능력 없으면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 외워. 그래서 암기시키세요.
1: 그렇죠.
0: 네. 악뮤의 노래 준비했어요. 리얼리티.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기대와는 달리 7219님이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에게만 말할 게 있어. 조금만 일찍 출근해 줄래? 이렇게 하셔서 아 뭐야 이거 혹시 승진이야?
1: 우와
0: 두근두근 갔어요?
1: 예?
0: 매출 관련 얘기였습니다.

0: 승진이 아니군요.
1: 승진은 단둘이 있을 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 승진은 여러 시 있을 때 얘기하는데 단둘이 부르면 하여튼 안 좋아.
0: 어, 그래도 사장님 매너가 있으시네. 매쇼 관련 얘기를 둘이만 조용히 하셔가지고.
1: 그렇지.
0: 사람들인 데서 그러면
1: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0: 네, 여쭤볼까요?
1: 자, 매출이 뭐 어떻다는 거였을까? 승진하고 싶은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승진하고 싶은 통신원 강예슬입니다. 저는 3년차 보컬 트레이너인데요. 어느 날 대표님이 일찍 출근하라고 하셔가지고 실장으로 승진시켜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강생들이 빠졌다고 매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좀 봐주세요. 지금까지 승진하고 싶은 통신원이었습니다.
1: 아하, 안녕하세요 강예슬님.
2: 네, 안녕하세요.
1: 허, 보컬 트레이너시구나.
0: 우와.
1: 와, 훌륭하시다.
0: 네.
1: 근데 아무래도 또 수강생들이 채워지고 빠지고 이 문제가 또 매출이 직결돼 있어서 그렇겠다 좀, 그죠?
0: 네.
2: 네.
1: 어, 요즘 수강생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빠지는 추세예요?
2: 아, 요즘에 좀 중간고사도 그렇고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런 시기가 있나 봐요.
2: 네.
1: 오, 아, 그 매출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고 뭐 노골적이진 않지만 좀 불편하셨겠다.
2: 아,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잘 지키고 해야 되는 거니까.
1: 살짝 네, 들떴었는데.
2: 네. 들떴었는데 아쉽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어떤 식으로 수업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2: 어, 일단은 개인 레슨으로 이제 아이들 한 명씩 레슨 하고 있는데,
1: 네.
2: 이제 각자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가지고, 계속 메모장에다가 적으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1: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니면, 아, 얘는 싹수가 노랗다, 힘들다, 뭐 이런 가닥이 좀 잡히나요?
2: 아, 그런 가닥이 잡히기는 하는데
1: 네.
2: 그런 친구들도 조금 이제 부험해줄 수 있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저 어때요?
2: 어,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0: 근데 약간 박치신 것 같거든요.
1: 박치 고칠 수 있어요?
0: 고칠 수 있나요?
2: 아, 박치는
1: 네.
2: 고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0: 우와.
1: 다 진짜 안 되던데. 음치보다 박치가 더 고치기 힘들다면서요.
2: 음치보다 박치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0: 그렇다고요.
2: 네.
1: 전 예전에 그렇게 화를 안 내던 윤도현 씨가 잠깐 짜증을 냈었어요.
0: 가르쳐가?
1: 응. 꼬챙이로 찔렀는데도 못 차고 들어간다고. 하여튼 강예슬 씨 덕분에 제가 한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한번 받아볼까 봐요.
2: 아, 진짜요?
1: 네.
2: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되게 좋아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배우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1: 문준식 씨는 가끔 보컬 트레이닝 받아요.
0: 네,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2: 아, 진짜요?
1: 네, 요새 취미로 이렇게 보컬 트레이닝 뭐 가수가 되지 않더라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2: 아, 맞아요.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0: 그죠? 지금 회식 때라도 노래 한 곡 해야 되니까, 그죠?
2: 네네.
0: 예슬 씨, 전국방송 타셨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2: 어, 어떤가요?
0: 뭐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좋고
1: 네,
0: 나
1: 메시지.
0: 자신에게도 괜찮아요. 아무 말이나
2: 하세요. 우선은 대표님 대표님 제가 되게 소중하게 아끼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님 같이 계셔가지고요.
1: 우와.
2: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1: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인가
0: 그런가 봐요.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아, 네네.
0: 네, 세상사는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지금 학원에 면접 봤을 때 제가 불렀던 필살기 노래는 누구의 노래일까요? 1번 벤, 2번 윤하, 3번 조승희입니다.
0: 와, 셋 다 어려운 노래인데, 그죠? 잘 대단한 것을
1: 진짜. 네.
0: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청송사과 세트, 그리고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아저씨 상원 에드피아
1: 국민인세 상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4: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 TBX.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3: 아하.
1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0: 한얼 사이언스.
1: 자, 승진하고 싶은 통신원이 면접 볼 때 부른 노래 가수는요?
2: 와, 문천식 씨 맞췄네요. 네. 1번 벤이었습니다.
1: 목소리 벤 쪽이시더라고요.
2: 그렇죠. 네. 박영준님, 7512님, 0536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기대했는데 라는 주제에 보고 있는데요. 7447님, 작년 어버이날 중2 아들 손이 비었길래 뭐 없냐 하니까 부시락되더니 잠시 후 식탁에 뭘 툭 놓더라고요. 어머나 싶어서 봤더니 두부 한 모가 있더라고요.
2: 응?
1: 평소에 좋아해서 사왔답니다. 예, 엄마가 어디 갔다 출소했니? 왜 두부를 줘? 올해는 초오고 둘째가 올해는 내가 두부 사줄게 하던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 그러니까 애들 볼 때 일부러라도 좀 소고기를 먹어줘야 돼. 일부러 비싼 걸 좀 가져야 돼 우리가. 아, 네. 근데 귀엽긴 하다. 네. 초오 정도는 귀여워요.
1: 그쵸.
2: 근데 중이
1: 두부. 아니 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2: 두부에 마음이 있어요? 두부.
1: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왔잖아요. 이쁘잖아.
2: 그렇지.
1: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2: 5월 8일, 아, 있겠지. 요번에 주환이가 뭐 주겠지.
1: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아이, 설마.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1: 그래요?
2: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어요.
1: 어허.
2: 야! 이러면서 10,000원이라도 내놔! 진짜로 그렇게 교육받았더니, 야, 이게. 최면이 걸려가지고
1: 그렇군요.
2: 5월 6일 정도만 되면 불안해.
1: 네.
2: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자, 4707님 평소에 묵뚝뚝하기 그지없는 울 조카 준이 군에 가기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하고 사춘기 행태를 부렸었는데 네네. 웬일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머 스승이 준아 어머 너 웬일이니 이러면서 좋아했더니.
1: 아 고모.
2: 어 그래 그래.
1: 나.
2: 어 아이고 참. 응 왜 뭔데.
1: 잘못 걸었어.
2: 뚝뚝뚝뚝. 아, 냉장고에 소주가 있었나?
1: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의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확대에 나선 가운데 경북에서는 의성, 청송, 울릉, 울진, 봉화 등 5개 군이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경북도는 해당 지자체들과 재정 협의를 마치고 농식품부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사업비는 국가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영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7개월 만에 인구가 820명 늘고 지역마트 매출도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시장과 예천군수경선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안동은 권광택, 권기창, 김희승 3명이, 예천은 도기욱, 안병윤 2명이 경쟁합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고 최종 후보는 9일 발표됩니다. 특정인 밀어주기, 늑장 공천에 따른 반발, 컷오프와 역선택 등이 얽히며 두 지역의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제21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오늘 개막해 10일까지 4일간 영양읍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산나물 판매장을 비롯해 산나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고기곰터 등 먹을거리 공간, 1월산 일원에서 진행되는 곰취, 어수리 등의 산나물 채취 체험, 야간에는 각종 공연 등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향인 주실마을에서 제19회 조지훈 예술제가 열립니다. 영양군은 올해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보혜 미식 한상을 주제로 산나물을 활용한 미식 중심의 축제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선비문화축제기간 호응을 얻은 금성대군 역사이야기 체험과 야간 국악공연을 5월 한 달간 연장 운영합니다. 금성대군 신단에서는 주말마다 역사 해설과 전통의상 체험 등이 진행되며 소수서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야간 개장과 연계한 국악공연이 이어집니다. 영주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홍보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가 오늘 스마트 제조와 AI 모빌리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강연을 하다가 어른들은 웃는데 아이들은 웃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유머 코드는 다르다는 걸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고 자학개그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의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이것이 작은 존중과 응원이 돼주리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사님을 쳐주시게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아,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1: 네.
2: 7609님이 5살 아들이 좋아하는 민담 코너입니다. 오호. 들을 때마다 배꼽 빠져라 깔깔 웃어요. 아우, 5살 우리 꼬맹이 땡큐.
1: 뭘 안 해 애기가.
2: 감이 있어 애가.
1: 0355님도 민망해서 너무 웃김 주로 운전하면서 듣는데요. 정선혜 씨 문천 씨 연기 듣다 보면 뭐에 홀리는지 계속 목적지를 지나쳐요.
2: 어머 어머 홀려 홀려 이런 말 너무 좋아. 우리는 귀신 같은 DJ.
1: 예.
2: 더 홀릴 거야.
1: 오늘도 뭔가 좀 홀린 듯.
2: 예.
1: 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문천식 씨가 자꾸 뭐 건더기가 없으면 초조해한단 말이에요.
1: 예.
2: 대본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초조해가지고 무리수를 던진단 말이죠.
1: 개그맨인데 옛날 얘기만 예. 하면 뭐예요? 웃긴 얘기도 해야지.
2: 오늘도 무리수 한번 던져봐요. 우리.
1: 예, 예. 예.
2: 자,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2: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페라민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신젠타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2: 환인제약
1: 청호나이스
2: 샵올데이
1: 삼성증권
2: 월템
1: 한국 MSD 캣박시브
2: 데이펙
1: 빅토스
2: 미래에셋증권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2: 함께합니다.
3: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쉬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쉬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1: 만담새.
2: 190번째 이야기, 중국 민담. 바위가 된 남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0: 하오, 샤바쯔 1번.
2: 뭐라고?
0: 8,000 1번.
2: 샵 8,001번.
0: 짧은 걸 50원.
2: 짧은 걸 50원.
0: 길걸 100원.
2: 긴글 100원.
0: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
2: 그만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4: 我是海马이.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아주 높이 솟아오른 구름산이 있었어요.
0: 구름산?
4: 산 아래 마을엔 결혼을 꿈꾸며 사랑을 키워온 어여쁜 처녀와 마음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 마을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연못과 냇물이 모두 말라버렸고 농작물과 가축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애가 탔어요. 비가 오길 간절히 기도하던 처녀와 총각은 어느 날 깊은 결심을 하게 됐죠.
0: 이래도 안 되겠다 해. 땅 파서 샘이라도 찾아야겠다 해.
5: 하오 하오, 워시 난군 따라 땅파 칭따오.
0: 땅파 칭따오? 쩐더마? 아, 오 아이니.
5: 오 아이니.
2: 갑자기? 갑자기?
4: 몸이 달아가지고 두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견디며 밤낮으로 파고 파고 또 팠어요. 그러다 힘이 들 때면 서로에게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힘을 냈죠. 그렇게 한참을 냅다 파다 보니 깊은 땅 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개구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0: 아야, 어이, 강 떨어질 뻔했다 해.
6: 니하오 마, 워시 방개구리. 저리, 여기 우리 땅 더 파면 안 된다.
0: 그렇지.

0: 그런데 우리 물이 꼭 필요하다. 야, 무슨 방법이 없겠지 인마?
1: 에우 에우 구름살 꼭대기 흰수염 할배 자작골라이 그 할배 도와줄 거라 해이.
0: 흰수염 할배? 하지만 거긴 아무나 올라갈 수 없이 인마.
1: 이쉬마?
0: 어?
1: 바위 타고 자라는 가시나무 자작골라이 그거 잡고 올라 부바오도 올라간다 히.
0: 아, 쉬쉬 부바오 마쉐이
1: 마쉐이.
2: 그 말을 들은 처녀와 총각은 함께 구름산으로 향했죠. 정상으로 이어지는 바위 절벽엔 개구리의 말대로 가시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줄기에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들이 가득했어요.
0: 아이, 가시 아프다 해. 손에서 피가 철철 난다 해. 니스,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다릴라야.
3: 혼자 보낼 수 없고라이. 날 두고 가지 말라이. 바지 가랑이 잡고 애원하
0: 야야야, 지금 해가 중천인데 바지 벗겨지면 안 된다 해. 하오바, 내가 앞장서서
3: 바지
0: 가시 뜯어 올라갈 거이. 니스, 바지 그만 벗기고 잘 따라올라 해이.
2: 아유, 아슬아슬하다. 총각과 처녀는 가시나무를 타고 위로 오르기 시작했죠. 가시를 뜯어낸 총각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가 났어요. 처녀의 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 힘을 낼 수가 있었죠. 이윽고 두 사람은 바위 절벽을 올라 구름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그곳엔 개구리의 말대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하얗고 긴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0: 뭐야? 할배 낮잠 잔다, 야.
3: 잠잠아.
0: 낮 술 드셨나?
3: 아우.
0: 코골이 심하다 해. 양꼬치엔 찡따운 냄새 난달라야.
3: 저슈, 그럼 좀만 기다리는 건 어떻겠습냐?
0: 어?
3: 그동안 워시 할바이 흐트러진 머리 정리하겠습냐?
0: 하하, 우리 애인 굿 아이디어다요.
2: 처녀는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노인의 백발을 멋지게 땄어요.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이 번쩍 눈을 뜨더니
4: 잘 났다 해야. 아?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땄냐 해. 뜬다 취향저격 마음에 쏙 뜬달라야.
3: 뜬다마?
4: 어?
3: 할배? 어? 워시 할배 머리 따다 골라야.
4: 은하오, 아주 좋아. 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어우, 소원을 말해보라 꼴라이야. 다 들어줘 볼려.
3: 전두마, 워드 물 필요하다 해야. 마실 물, 농사질 물, 맑은 샘물 다 필요하오딜라야.
4: 아, 물? 워터? 그렇다면
3: 저 중국어.
4: 아, 이거면 되겠다 해. 자, 선물이다 받을라야.
3: 이거 저슈 검은 진주.
4: 으이, 맞아. 그걸 먹으면 몸이 바위로 변한다 해. 그 바위에서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 콸콸 흘러나올 걸라.
3: 콸콸.
4: 어우, 산 아래로 내려가서 꿀꺽 삼키면 된다 해.
3: 아야,
2: 사람이 바위로 변한다니 그건 곧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처녀와 총각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진주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총각의 손이 조금 더 빨랐고 총각은 진주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죠.
0: 이건 자네인 내가 먹겠다 해.
3: 안 된다 야. 보슈 보슈, 내 눈 흙에 들어가도 안 된다 야.
0: 어?
3: 어서 그 진주 내게 주라이시마.
0: 아인, 그럴 순 없다마. 할배요, 우리 산 아래로 내려보내달라이.
2: 총각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두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와 있었죠. 총각이 울고 있는 처녀에게 말합니다.
0: 자기, 눈물을 멈춰라 해.
3: 그야.
0: 마을 가서 부디 내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줄라이.
3: 보셔, 보셔, 그런 슬픈 말 하지 말라시마.
0: 행복해라이.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제니.
3: 이씨.

0: 빨리.
1: 정, 야, 이건 예측을 못했다. 정각은 아, 말릴 틈 없이 검은 진주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검은 빛의 큰 바위로 변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바위에서 맑은 샘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녀는 그 물을 참아 마실 수 없었답니다. 바위를 부둥켜 안고 울던 처녀는 홀로 구름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시나무를 붙잡은 손에선 피가 줄줄 흘렀지나만 두려울 게 없었죠. 다시 정상에 오른 처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2: 할배, 할배, 제주 일어나 보러 가야. 할배. 고수 일래도 안 일어나시마.
3: 아, 아야야, 별이 반짝. 깼다 해. 뭔 일이냐, 셈마?
2: 우리 샘물 부주 가올라이디야. 그러니 내게도 진주를 달라 하오디일래야.
3: 아, 그럴 리가 없을 건데. 허마야겠다, 라이. 자, 받으라 해.
2: 하오.
1: 노인은 품에서 하얀 진주를 꺼내 처녀에게 주었어요. 진주를 꼭 쥐고 산에서 내려온 처녀는 총각이 변한 검은 바위 옆으로 가 손에 있는 하얀 진주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검은 바위가 뭘 안다는 듯 슬피 우는 소리를 냈어요.
4: 안 돼! 님아, 그 진주 삼키지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1: 처녀는 진주를 꿀꺽 삼켰고 커다란 흰 바위로 변했어요. 그러자 나란히 서게 된 검은 바위와 흰 바위 사이에선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은 냇물을 이루어 마을로 흘러갔고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려냈지요. 기뻐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처녀와 총각이 두 개의 바위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바위를 향해 절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처녀와 총각의 얼굴을 다시 볼 순 없었지만 흐르는 냇물에서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제잘제잘 들려오는 듯 했답니다.

0: 옛만사에 들으신 노래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였고요. 네. 중간에서 선희 씨가 그 황개구리 하시는데 네. 딱따구리 소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이유사님 개구리요 딱따구리요.
1: 개딱따구리. 개구딱따구리.
0: 아 그리고 개딱딱한
1: 예.
0: 거 보죠?
1: 예 아빠가 예. 개구리 엄마가 딱따구리.
0: 아 그렇게 돼요 또.
1: 개구딱따구리. 예.
0: 3417님 아 누드비치 중고판인가요? 뭘 자꾸 벗기죠? 하시면서.
1: 아 이게 붙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예.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예. 류이현님, 내가 돌될까봐 연애를 안 함.
0: 아하, 아하. 그래요?
1: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행이네요.
0: 이 와중에 또 교훈을 찾으신 분들 계신데요. 최준오님, 산에 오를 때 장갑은 멋으로 끼는 게 아니다. 내 손을 지키기 위해 끼는 거지.
1: 아하.
0: 봄철 산행길에 장갑 낍시다 하셨고요.
1: 아, 등반인이신가 보다.
0: 그런가 봐요. 예,
1: 산악인. 예. 7802님, 교훈, 머리 따는 기술을 익히자. 기술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한다. 크, 할아버지 머리를 예쁘게 땄나 봐.
0: 그런가 봐요.
1: 약간 엘사 머리처럼 이렇게.
0: 0395님 교훈 선생님분은 바위가 돼서도 걸을 순 없다.
1: 아 이거 오늘 좀 약간 되게 뭉클하지 않았어요?
0: 그렇죠.
1: 나는 잘 살 줄 알았거든.
0: 희생정신.
1: 물 마시면서. 근데 물이 풍족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없이 못 살겠다 이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노래는 뭐예요? 바비킴이 한 거예요?
0: 아니죠. 자이언티죠.
1: 아프지 말공.
0: 아프지 말공.
1: 자이언티랑
0: 행복한 짤랑
1: 바비큐랑 콜라보한 거.
0: 예, 좀 드립을 쳐봤습니다.
1: 지금 소개되신 네.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0: 코너 마치기 전에 미마사 퀴즈 드릴게요. 미마사 퀴즈. 오늘 중국의 민담을 들어봤으니까 중국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1: 가오. 중국 쓰촨성은 전 세계 이것 생산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진미인 이것은 차갑고 깨끗한 수질에서만 사는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고급 식재료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명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푸아그라, 2번 트러플, 3번 캐비어.
1: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세븐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1: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힌트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0: 네.
1: 세븐틴입니다. 바람 깨비?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커피포트와 건조기 시트. 충청남도에서 김미자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아빠는 올해 87살이 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는 게 조금 힘드신 거 빼고는 나이보다 얼굴도 젊어 보이시고 아직 귀도 잘 들리셔서 보청기 사용도 안 하시고 또 눈도 좋으셔서 돋보기도 쓰지 않으세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지내고 계시다 보니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안 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교대로 시골에 가 장도 대신 도와드리고 필요한 물건은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골에 가는 날이었어요. 집안 청소도 하고 여기저기 물건도 정리하는데 못 보던 커피포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언니가 사온 줄 알았는데 아빠가 사셨다는 거예요.
2: 예, 저 전에 쓰던 거 물 끓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시장 가서 샀지.
0: 순간 전 다리도 아픈데 시장까지 가서 그걸 사오셨을 아빠를 생각하니 걱정부터 들었어요. 게다가 특별할 거 없는 커피포트를 4만 5천 원씩이나 주고 사셨다기에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거 인터넷에서 만 원이면 사는데 고장났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택배로 내가 붙여드리면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요. 그러고도 마음

0: 마음이 안 풀려 큰언니한테 또 쪼르르 일러 바쳤죠. 근데 큰언니가 그러더라고요.
1: 아빠가 직접 사고 싶으셨나 보지. 야, 좀 비싸게 사면 어떠니? 아빠가 그 핑계대 옷 시장도 나가시고 좋은 것이.
0: 순간 아, 언니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4만 5천 원이면 어떻고 450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아빠가 필요해서 당신 손으로 직접 사신 건데 제가 미처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땐 항상 엄마와 같이 시장에 가셨거든요. 다리가 지금보다 불편하지 않으실 땐 오토바이 뒤에 엄마를 태우고 다정히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젠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자식들이 다 사다 주니 바깥 출입을 하실 일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희가 못 나가시게 만든 거나 다름없었죠. 그게 오히려 아빠를 더 힘없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 혼자 구매할 수 있는 건 직접 시장에 가서 사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왠지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며칠 전에도 시골에 가서 테이블을 닦으려고 식탁에 있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았는데 어디서 많이 맡던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물티슈가 아니고 건조기 시트였어요.
2: 아, 물티슈를 다 써버려갖고 나가 시장 가서 직접 사왔단 게 그 냄새가 좋지.
0: 나도 이제 그런 거 사는 건 일도 아니다 하는 표정과 으쓱하고 올라간 아빠의 어깨. 그래서 그냥 잘하셨네 칭찬해드리고 원래 물티슈로 바꿔놓고 왔답니다. 우리 아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시겠죠? 아빠, 저번에 엄마 제사 때 아빠가 뜯은 쑥으로 떡 만들어 먹었잖아요. 내년에도 건강해서 또 먹게 해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이번 주엔 아마 오빠가 갈 거예요. 오빠랑 아빠 좋아하는 어죽 많이 드세요. 사랑해요, 아빠. 아주 많이 많이.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들으신 노래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였습니다.
1: 정혜영님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젊을 땐 돈을 모아야 내 돈이고 늙어선 써야 내 돈이라고. 아버지도 돈 쓰는 맛 그제 이렇게 느끼는 내 돈 내 산이 최고실 거예요.
0: 맞아요.
1: 저는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소풍 보낸 지 14년 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나 진짜 이거 소개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뜨끔했던 게 네. 제가 요새 엄마를 좀 타박해요. 아니 요새 이렇게 약간 쇼핑을 하는 감각이나 뭔가를 하는 그 약간 예전 같지 않은 그 약간 무딘 느낌이 들어서 아 그걸 왜 샀어? 뭐 이런 타박을 어제까지 좀 해가지고
0: 많이 들었을 거예요.
1: 나 진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쌀쌀맞게 느껴졌겠다 싶은데 그게 왜 조절이 안 될까? 그 순간.
0: 그러게요.
1: 난 밖에 나오면 진짜 친절하잖아.
0: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시거든요. 86이신데 네. 저는 그냥 애기다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 잘 챙겨드립니다.
1: 잘해요?
0: 예예. 예.
1: 잘해야겠다.
0: 애기다 생각하고.
1: 마음속에 스위치를 하나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0: 맞아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아마.
1: 엄마 미안해.
0: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만나볼게요.

0: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네,
2: 목요일만 직업천사.
3: 어때요? 우리 신수임 리포터가 힘들어요. 마음으로 쓰는 편지. 힘들어요? 친절하기 힘들어요. 가족에게 친절하기 힘들어요.
2: 정말 가면 쓰고 살기 힘드네요.
3: 우리 모두, 그죠? 밖에서.
2: 그러니까요. 참 집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2: 엄마! 이러고, 여보 조용히 해.
1: 이상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2: 왜 이렇게 되죠?
3: 모르겠어요. 뭐 진짜
2: 노력합시다. 그러니 자녀고 그러니 아내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3: 가끔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다에서 만나는 주인공들도 그렇고 마음으로 쓴 편지의 주인공들도 그렇고 그래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다행이에요.
2: 맞아요. 그렇죠? 네. 네.
3: 자, 오늘 주인공 어떤 분이실까요?
2: 네, 오늘은요.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홀로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6살 엄마 김하은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3: 네.
2: 하은님은 현재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심도 난청 상태이세요. 아주 어렸을 때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됐고 하은 씨 오빠도 농인이라고 합니다.
3: 네.
2: 저희가 사랑의 손길 요 코너를 통해서 종종 소개해드린 적

0: 있는데 하은 씨처럼 고도 또 심도 난청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는 수술이 바로 인공와우 수술이잖아요. 네네. 하은 씨가 19살 때 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왼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에 재수술까지 받으신 거죠?
0: 네. 일단 인공와우 수술은요. 이렇게 재수술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1: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들어요.
0: 그러니까요. 이 내부에 이식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김하은님처럼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1: 그렇구나.
0: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은 씨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아서 이 기기가 물리적으로 손상됐게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10여 년 전쯤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1: 아이고, 세상에.
0: 그 이후로 소리가 좀 부쩍 잘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점점 신체적인 통증이 극심해졌다고 해요. 특히나 지금 이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명이 24시간 지속이 되면서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더불어 극심한 두통 또 어지럼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은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은 씨의 수어를 수어 통역사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땀따.
3: 교통사고 이후로 한 26살 때쯤에 트럭이랑 이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좀 심하게 거진 뭐 죽을 정도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이명이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찌릿찌릿해서 눈알이 좀 흔들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두통도 시작이 되고 동시에 계속 양쪽으로 조금 이명도 있고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 조금만 대도 통증이 있다고 하세요. 왼쪽 부분 그 기계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
4: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0: 지금 이제 하은 씨의 말을 대신 이제 통역해 주시는 수어 통역사 선생님이세요.
1: 네. 하은 씨는 처음에 우리한테 인사해 주신 그분이시죠.
0: 맞아요. 딱 두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아, 그나저나 이게 눈이 흔들릴 정도의 통증이면은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0: 그러니까요. 지금 하은 씨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자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29살 때 같은 농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은 하셨어요.
1: 네.
0: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불어나는 빚 문제 등으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는 만 3살, 5살이에요.
1: 네.
0: 엄마 하은 씨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간간히 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양육을 하는 동안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거든요.
1: 네.
0: 일단 가장 크게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3: 지금까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잊을 수 없는 게 딱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이제 조리원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선생님도 모르게 잠이 이제 빠진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은 계속 울고 있는 상태고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우는지도 모르는 상태. 한 30분 동안 계속 아이 혼자서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생후 2개월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아이가 계속 막 울고 있는데 이제 못 들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본인은 좀 살겠다고 이제 엄마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배라든지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이제 느낌 이상해서 딱 깨보니까 아이가 계속 막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너무 잊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그래서 환자분도 우시고 너무 이제 아들에게 미안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십니다.
1: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 100일이 안 된 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살려고 엄마한테 온 거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거

0: 엄마 잘못 아니에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근데도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1: 근데 정말 아이가요, 정말 똘똘하게 잘 자라준 게, 말도 정말 잘하고, 조금 다른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언어가 발달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말도 잘하고요, 네네.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벌써 우리말과 그리고 수어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0: 그러네,
1: 참
0: 진짜
1: 대단하죠. 지금 하은 씨 귀에 삽입돼 있는 기기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오히려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하은 씨에겐 그러니까 이 기계 삽입된 기계가 일종의 커다란 가시 같은 게 몸에 계속 박혀있는 그런 셈이에요. 새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0: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로 수술을 못 하시고 있는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1: 그럼요. 그래서 저희 지라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 이제 서둘러서 잡았는데요. 네. 바로 오늘이 수술 날입니다.
2: 아, 진짜? 네.
1: 그래서 반대편 귀에 새로운 인공 와우를 삽입해서 이명에도 벗어날 수 있고요. 네. 또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2: 아, 너무나 오랫동안 네. 이 고통과 불편을 참아오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미뤄오신 거겠죠?
0: 네네. 말씀드렸듯이.
1: 네, 맞아요. 이게 비급여예요. 전부 다 수술비가.
2: 아, 비싼데.
1: 그래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은 씨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게 된 거고요. 용기를 낸 가장 큰 이유가 아들이었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은 씨는 오랜 기간 이명이 시달리면서도 꿈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더라고요. 늦게나마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미용학과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벌써 4학년이 됐습니다.
0: 진짜?
1: 그래서 하은 씨 목표가 있는데 내년에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미용 종목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거라고
0: 해요. 어머 세상에 경이롭다. 아니
1: 대단하죠.
0: 이분 진짜 엄마구나.
1: 아, 예. 엄마니까 나올 수 있는
0: 엄마가.
1: 힘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은 씨를 사랑의 손길 이 코너에서 만나고 계시지만
2: 네.
1: 아마 내년쯤에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하은 씨를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0: 이게
1: 들어요.
0: 지금 하은 씨 안에서 계속 이명이 들리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눈이 막 안 보이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눈알이 빠지는
1: 시달리고.
0: 두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지금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와, 진짜 이분은 정말 기적 그 자체다, 존재가.
1: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마다라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이토록 멋지게 하은 씨를 설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0: 그렇네.
3: 진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들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좀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하세요. 네. 이제 좀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아들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애교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시대요. 그 아들의 목소리가. 근데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0: 해주고 싶다. 진짜 듣게 해주고
1: 듣게
0: 싶다.
2: 그러니까요.
0: 왜냐면 5년을 기다렸던 목소리
1: 맞아요.
0: 거 아니에요. 아까 신수인 리포터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얘는 목소리가 어떨까
1: 맞아요.
0: 듣고 싶었다고.
1: 궁금했어요.
0: 그러니 하물며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5년 동안 이 아이의 소리를 못 들은 이 주인공은 얼마나 그게 듣고 싶으실까.
2: 그럼요.
0: 듣게 해주고 싶다 진짜.
1: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잘 전해졌어요.
0: 오늘 수술이라고요?
1: 맞아요. 잘 끝났을 것 같아요.
0: 잘 끝났을 거예요.
2: 하은 씨가 그 아들의 귀여운 목소리를 직접 들어가면서 그렇죠? 동화책도 읽어주고 뭐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0: 그럼요.
2: 힘이 좀 필요합니다.
0: 우리 만났잖아요.
2: 네.
0: 여러분께 또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려야죠.
2: 맞습니다.
0: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궁금하다는 저 한마디에 엄마들의 마음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0: 자,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 성금 계좌 안내해드릴게요. 모두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짧은 계좌는 숫자 2를 10개만 찍어주세요. 둘둘둘둘둘 둘둘둘둘둘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2: 네.
0: 조금 긴 계좌는 2를 9개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붙여주시면 됩니다.
2: 네, 계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요.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하던 시대에 맞는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김하은 씨의 수술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2: 네.
0: 나중에 김하은 씨랑 통화도 하고 싶다.
1: 그러니까요. 초대하고 싶어요.
0: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승 리포터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니 하은이 함께하겠습니다.

0: LG전자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아, 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올라가자 올라가자
2: 애증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 배가 노를 저어가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초저녁에 멸치떼를 찾아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은 노소리를 부르며 풍어를 꿈꿨겠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앞에서 애들의 민반사 퀴즈 정답을 발표 안 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명물은요?
5: 정답 3번 캐비어였습니다. 네. 표상수님, 8561님, 6922님 이분들 포함 5분께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4: 그렇습니다. 목요일 방송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5: 네. 네. 아 오늘 진짜 약간 좋은 결과가 수술 날이시라니까.
4: 그러니까요.
5: 오늘 네. 하원님 진짜 잘 마무리돼서 저희와 한번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4: 건강해지시길.
5: 네. 네. 좋은 결과 기다리며 저희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옵니다.
4: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

0: 짠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가 이란의 억지력을 홍보하면서 한국 선박이 규정을 어겨서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6일 분석 기사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이 이란이 새롭게 정한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 선박 피격과 미군 함정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함께 예로 들면서 이란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 때문에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란의 대미협상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SNS에 글을 올려서 나 한번 믿어봐, 트러스트 미 브로 작전은 실패했으며 미국은 이제 가짜 악시오스 작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조항이 담긴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이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민감한 협상 내용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된 데 대한 불만과 경고의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백악관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공영 매체 PBS 인터뷰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12표가 필요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

0: 서울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4.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제목 별에서 온 그대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 빅뱅으로 탄생한 거고 그 탄소, 철, 산소, 질소 등등이 뭉치고 흩어진 것이 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많은 원소가 각양각색으로 조합됐으니 인간도 별처럼 다양한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왜 저들은 나같지 않냐고 화내지 말자.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오후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와 표결 불참으로 결국 부결됐는데요. 1987년 이후 멈춰버린 헌법의 시간을 2026년의 현실로 끌어올리려던 시도가 정족수 미달이란 벽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고 다시는 12.3 계엄 같은 대통령의 독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려던 계획도 모두 물거품됐는데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려던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국민 68%가 개헌을 지지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당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반대 논리 뒤에 숨어서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소신투표마저 가로막은 정당 정치의 민낯이 씁쓸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 강호 온라인.
2: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2: 열혈 강호 온라인.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자축하네 당신에게 대주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주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자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4: 자축은행.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전해.

0: 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5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가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영주시 도시과 권기혁 과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2: 뭐 일단 안동 같으면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문제가 있을 거고요.
1: 네.
2: 또 경북 북부로 보자면은 일방적인 경북 대구 합병 취준으로 인한 경북 북부의 소외한 낙후 문제가 좀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른바 공천 농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2: 오늘은 이런 문제들 중에 문경 단산 모노레일 사태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은데요.
1: 네.
2: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경시 단산 모노레일 문제를 이 방송에서 다룬 게 2025년 1월 16일입니다.
1: 네.
2: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1: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문경 단산 모노레일 사업이 어떤 건가요?
2: 아, 그렇습니다. 이거 문경시가 문경읍 고요리에 단산이라고 있는데요. 해발 한 956m 됩니다.
1: 네.
2: 그 단산에 예산 한 120여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건설을, 모노레일을 건설한 거죠. 왕복 3.6km 구간에 승강장 두 곳을 설치했고, 뭐 시속 3km, 최대 42도 경사를 오르내리면서 8명을 태울 수 있는 차량 10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1: 네.
2: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위탁 운영을 받고, 약 6년 전인 2020년 4월 말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요런 이제 개장한 건 그때인데, 이 문제가 2020년 개장 개통 이후에 잦은 고장과 집안 침하, 그리고 레일의 균열이 가고 또 배터리 문제 등 뭐 안전 사고 문제로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1: 네.
2: 그래서 그 단산 모노레일 위탁 운영을 맡고 있었던 문경 관광진흥공단에 공단은 2023년 8월경 설명에 따르면 한 3년 전 설명이죠.
1: 네.
2: 레크 등 고정 지지물의 크랙 발생, 그 금이 갔다 이 말이고요. 차량 구동계, 배터리 등의 문제로 운행 중 잦은 멈춤이 발생해서 운행 정지 23건, 모노레일 점검 부주 452건 등 안전 문제가 그 당시에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2023년 7월 15일부터 임시 휴정에 들어갔고, 모노레일 운행은 무기한 중단키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시 관계자가, 2023년 당시에 문경시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1: 네.
2: 그 3년간 운행을 해보니 무려 452회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1: 네.
2: 이제 운행이 좀,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더라도

0: 대대적인 정비와 대폭적인 시설 보강 등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1: 네.
0: 그래서 그 작년 이제 제가 방송할 때 단산 모노레일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침하 안전성 검사로 인해 휴장하게 되었습니다. 휴장 기간은 2023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다시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전히 비슷한데 시설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해 휴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휴장 기간은 2023년 8월 9일을 똑같이 되어 있는데
1: 네.
0: 그 휴장 마지막 기간 2026년 8월 8일까지로 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지금까지 계속 무기한 중단 상태군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 120억 원이 들어간 어마어마한 시설이
1: 네.
0: 3년이 넘게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 개장될지 뚜렷한 일정 공지도 없다는 점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1: 네.
0: 한편 좀 최근에 이제 변동 변경상을 좀 살펴보면은 문경시에서는 관광진흥과와 문화관광농업국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존 배터리 방식이 급경사 한 42도 되는데 운행 시에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바꾸어서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전기식 유선으로 전면 고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한 2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0: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경 시의원들도 다양한 문제제기 있었는데 한번 네. 이 좀 청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상범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1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불과 4년 만에 다 뜯어내고 20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보수가 아니라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1: 네.
0: 또 이어서 레일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100% 시비로 20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요.
1: 네.
0: 또 한편 그 서정식 의원은 한국광역광업공단의 정밀조사 결과 모노레일 운행 구간은 기반 침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 불감증을 이유로 문을 닫아 걸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도 있는데요.
1: 네.
0: 이어서 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받아보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집행부는 중단 중인 시설이라 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팅감을 내고 있다라고 또 지적한 바도 있고요.
1: 네.
0: 뭐 문을 닫아놓고 검사를 못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고의적인 회피라고 이제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1: 그럼 담당자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0: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경시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담당국장은 비파괴 검사나 탄성 검사로는 굴착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주 3,000개 중 불량이 나오면 보강해야 하는데 확실한 안전담보를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적인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좀 안전성을 충분히 좀 검증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반론을 펴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런 이제 문제점들, 반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딱 그 사실의 골자를 보면요. 결론적으로 개장하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3년이 넘게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었을 때에 잘못 지었다면은 그것이 뭐 구조물의 문제든 배터리의 문제든 간에 관련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뭐 어느 하루 시원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없다 하는 게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분명한 법적 또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계속 차일피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한 견해도 유력한데요.
1: 네.
0: 만일에 그 이게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 지을 때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으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죠.
1: 네.
0: 또 중요한 건 이게 시효 소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권리가 시효로 인해서 소멸해버리거든요.
1: 네.
0: 그런 법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또 분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 그렇겠네요. 네.
0: 아니 120억이라는 돈을 혈세를 쓰고 지금 다시 2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120억 들여서 건물을 좋게 지어놨는데

0: 안전상의 하자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0: 바로 소송을 하고 진상규명하는 등으로 회복과 수리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당연히.
1: 그렇겠죠.
0: 이게 당연한데, 뭐, 나라 돈이라 그런지 이게 3년 동안 이래 움직이질 않는데 뚜렷하게 된 것도 없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고요.
1: 네.
0: 그래서 지난 방송에 제안 드린 것은, 감사원에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공익감사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외부 감사를 한번 받아보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1: 네.
0: 결국은 자체 감사이든 또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외부 감사로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든 또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감사 청구를 하든 간에 또는 더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수사도 할 수도 있겠죠.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 네.
0: 1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안전 문제 등등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이 문경 단산 모노레일 장기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공적인 절차가 다방면에서 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1: 네. 네.
0: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사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지고 법적인 수단들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업체 측도 시간이 지나면 유리하면 유리하죠. 하자적인 그렇죠. 문제에 있어서.
1: 네.
0: 그래서 참 이 지역 주민으로서 좀 답답한 측면인데요. 이 선거철을 맞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 네,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지역의 해묵은 이슈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장기 중단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땡긴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영주시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영주시 도시과 권기혁 과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최근에 네. 영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사업 두 곳에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 이름이 하나가 다부처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 사업입니다. 이번에 성과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이번에 영주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두 건에 선정되면서 총 4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요.
0: 네.
1: 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 사업이 10억, 다부처협업지역역량성장거점 사업이 32억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 영주시 도시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동안 공간과 시설을 만드는데 행정력이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람과 공동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휴천동 네. 생활권 재생 사업은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행정이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0: 네.
1: 이번 다부처 협업 지역 영향 성장 거점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든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동지역을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분석해왔습니다.
0: 네.
1: 그중에 영주역 북측 아파트 단지부터 강승공원 하망동에 이르는 휴천 비생활권은 인구 감소와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영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선 시범 생활권으로 정해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동네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행정이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직접 실행해보면서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0: 네.
1: 생활권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여 현장에서 바로 실행하고 실제 효과를 확인하면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0: 그렇군요. 주민이 네. 직접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한다라는 건데 이
1: 네.
0: 취지가 좋긴 한데 사실
1: 네.
0: 참여가 저조하거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신가요?
1: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사업은 거창한 계획보다 생활 속 불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골목 환경 문제나 이웃 돌봄처럼 주민이 매일 겪는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처럼 여러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는 주민과 학부모, 전문가, 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작은 의견 하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공동체 참여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천동이 네. 아동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네.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21년부터 샛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곱자골 마음센터를 공공자산 활용을 위한 정책 내 1호로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0: 네.
1: 단순히 공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스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머무르는 생활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아이들 통학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1: 주변에는

0: 중학교 학생들이 승하차 문제나 보행안전 문제를 지역 학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곱자골 마음센터를 안전한 승하차 거점으로 활용하고 학원 가기 전 30분 사회교실과 같은 방과 후 짧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주민들이 동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이것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동네 계획을 통해 발견될 많은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나가며 휴천동 도시환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책랩 네. 1호로 활용된다고 네.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험하고 검증하는 모델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네. 성과가 네. 기대에 못 미친다면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0: 네, 그 사실 공공사업은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이후 운영을 지속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사업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다가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키운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은퇴자, 여성 등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운영 영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요.
1: 네.
0: 처음에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성공 사례를 꾸준히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호 정책을 거점 모델 삼아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1: 네.
0: 결국 지역을 오래 지키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워서 지역을 지켜가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관상구를 네. 중심으로 한 공공자산 통합 운영 모델인데 이건 이번에 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0: 그동안 용주 같은 경우에는 관상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공간이 각각 따로 운영되다 보니 그 연계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 주체의 고령화나 세대 교체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흩어져 있는 공공자산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도시건축관리단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1: 네.
0: 행정은 관리체계를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들이 함께 맞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간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다시 지역의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공간이 단순 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휴천동과 관사골의 실험을 이제 앞으로 네. 영주시 전체로 확산시키실 텐데 어떤 네. 부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나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는 지금까지 장소 중심의 공간 조성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해왔습니다.
1: 네.
0: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주민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1: 네.
0: 단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 맞는 운영 모델과 수익 구조를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과 은퇴자,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주시는 공간을 만드는 도시를 넘어 사람을 키우는 도시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이번 두 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목표는 같습니다. 지역에 다시 사람과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고 하나는 공공공간을 제대로 운영하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팀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0: 결국 도시의 활력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진짜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작은 의견과 참여가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를 바탕으로 행정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 재생의 완성은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오늘은
0: 그렇습니다.
1: 네, 이렇게 영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영주시 도시과 권기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입니다.
1: 반갑습니다. 이제 네.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3: 네.
1: 더불어민주당이 월요일이죠. 4일에 포항에서 공천자 대회를 가졌는데 그때 열기가 상당했다고요?
3: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천자 대회를 가진 적은 없는데요. 공직선거 30일 전부터는 당원 행사가 불가능해서 후보자들만 모인 공천자 대회를 가졌는데
1: 네.
3: 100여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 후보로 뛴다는 우리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평이 좀 넓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거든요.
1: 네.
3: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경북의 후보자를 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네. 경북 지역 공천 상황은 어떤가요?
3: 저희가 2014년도에 23개 시군에서 단 두 곳의 단체장 후보를 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네.
3: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22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19군데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1: 네.
3: 그리고 56명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에서 19곳, 그리고 105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 69곳, 이곳에 후보를 냈거나 지금 준비 중이거나
1: 네.
3: 이런 상황이니 과거 어떤 지방 선거와 비교를 해도 후보가 많은 거고
1: 네.
3: 아직 그 후보가 없는 지역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를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경북도지사일 텐데 더불어민주당 네. 오중기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또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4월 중순에 저희가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1: 네.
3: 거기서 30%대로 출발을 했어요. 물론 당선 가능성에서는 많이 못 미치지만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는 처음 있는 지지거든요. 그래서
1: 네.
3: 그걸 분석을 해보면 40대, 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지지가 아주 견고한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믿습니다. 특히나 경북의 정책과 관련된 TV토론을 한다던가 하면
1: 네.
3: 지난번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철우 후보님의 건강 리스크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유권자들 눈에 보여졌는데
1: 네, 그렇죠.
3: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준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세한

0: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오중기 네. 후보가 이철우 후보를 상대로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1: 근데 이게 역전을 하기 위한 뭔가 커다란 한방 이런 건 선거에선 없어요. 만약에 한방이 먹히려면 도시가 작고 네. 역동적이어야 가능한 일인데 뭐 예를 들면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서는 한방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경북은 너무 넓고 지역 편차도 크고 또 너무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떤 의제가 역동성을 갖고 파급 효과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이 얘기는 그 저희가 선거를 할 때 네. 잔잔하지만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거든요. 시군별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한밤이 아니라 그 잔잔한 불길이 잔디밭을 태우듯이 살살 타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이 오중기 후보가 경북도지사가 된다면 우리 경북에는 어떤 변화가 불까요?
1: 이게 지방자치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되겠죠.
0: 네.
1: 예, 그리고 일단 이재명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생기는 거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경북 국민들이 경북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네. 정부가 절대로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0: 네.
1: 뭐 제일 먼저 공항 문제가 저는 물꼬가 터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1: 그리고 포항의 철강 산업이 굉장히 침체 상태여서 공장이 문을 닫고 지역이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지역이 대구일 텐데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뛰고 있는 대구의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1: 지금은 국민의힘이 추경호 후보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나서 무소속 출마 여부 출마를 얘기했던 후보들도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그동안 지지를 유보하고 있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지금 현재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0: 네.
1: 그런데 두 캠프 모두가 이번 선거를 정쟁이 아닌 정책 선거로 치르자라는 홍일학 전 의원의 제안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정책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대구 시민들께는 여당의 힘 있는 후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0: 네.
1: 중도층들의 추가 결집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0: 네.
1: 이것이 투표일까지 이 상태를 유지되면 저희는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였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로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낙점했는데 이번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이진숙 씨는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2인 체제로 의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0: 네.
1: 또 극우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저는 이진숙 씨를 공천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대구 미래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졌어요. 유권자들은 대구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매우 안 좋다는 것에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이진숙 후보는 그런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걱정거리를 해소해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력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이 사랑을 했는데 그 대구 시민들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0: 네.
1: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민주당 공격수 하나 만들겠다는 거 말고
0: 네.
1: 무슨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후보로 공천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결국 낙점이 선출이 된다면 이 지역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결하고 있는데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1: 여기도 여론조사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0: 네.
1: 여전히 그래도

0: 전재승 후보가 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부산 MBC가 4일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보면
1: 네.
0: 전재승 후보가 한 7%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서에서 전재수 후보가 일관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세대가 있어요. 30대, 40대, 50대. 반면에 70대 이상과 20대는 박형준 후보가 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1: 네.
0: 여기도 모르죠.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선거 판세를 점치기는 좀 혼전이 예상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재수 후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함께 네. 묶어서 이번 선거 판세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요. 하정우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 청와대 AR 수석을 하다가 차출된 후보인데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좀 호되게 신고식을 또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악수를
0: 네네.
1: 하고 악수 뭐 손을 털었다던가 또 오빠라 네. 부르라고 한 논란이 있는데 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거는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악수
1: 네.
0: 논란은 사실은 저는 매우 악의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선거 때 악수를 계속하면서 어깨가 좀 문제가 생겨서 치료도 받고 한쪽 팔을 그 해서 이렇게 팔을 다쳐야만이 악수를 할 정도로 근육에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거든요.
1: 그러시군요.
0: 저는 너무나 악의적인 거 아닌가. 거기다가
1: 네.
0: 요즘 나오는 논란들이 한동훈 후보가 제기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인데 논란치고는 너무 짜치는
1: 네.
0: 논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빠 문제는 뭐 후보자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도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또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대결 중인데 이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선
1: 네.
0: 이번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고 원내 입성해서 국민의힘 내에 주류가 된다면 다시
1: 네.
0: 말하면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체제가 성립이 된다면 단일화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당내에서
1: 네.
0: 한동훈 그룹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사실은 단일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저는 박민식 후보의 지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복잡해 보인다. 여기 세 명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여기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네,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가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가 좀 다들 비슷비슷한데 저는 시장 후보인 전재수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하고 두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1: 네.
0: 해양도시, 글로벌 해양도시, 그리고 거기에 AI 산업이 접목되는 하정우 후보의 장점. 저는 이번 선거는 그, 지금은 대구에 가려져서 잘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지만,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부산 선거가 굉장히 재밌게 굴러갈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고요.
1: 네.
0: 선거는 사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1: 이제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를 했더라고요.
0: 네.
1: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
0: 국정조사 중에 국정조사 특위 중에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수원지검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1: 네.
0: 드러났고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출국금지령이 내려진 건데 하필이면 이 기간이 4월 13일에서 5월 12일까지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시기는 한동훈 후보가 북구가에 거처를 마련하고 선거를 출마하겠다라고 했던 시기거든요.
1: 네. 네.

0: 그렇게 본다면 사실 출국 금지를 할 때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피고발인의 적극적인 범죄 은닉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조금은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한동훈 후보가 뭔가 법무부로부터 압박이나 피해를 입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는 선거전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지방선거 이야기 쭉 다뤄봤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8: 유유 제약.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성명서는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1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6: 현대 오피스.
1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스부
2: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차갑게 식었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의 인식이 2년 새 10%포인트 넘게 껑충 튀었습니다. 특히 2030 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이 기분 좋은 변화가 실제 축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안

보장된 소득과 자유로운 육아휴직, 그리고 함께하는 돌봄. 여러 퍼즐 조각이 온전히 맞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춘들의 마음이 열린 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의지에 화답할 든든한 토대를 내어놓아야겠습니다. 라디오는 오늘의 노래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현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우리 모두

0: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남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문이나 계엄 포고령을 수령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이 일반적인 계엄 상황을 넘어 국회가 봉쇄되고 군 병력과 경찰이 다수 집합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나아간 것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인정하면서 직접 내란 실행 행위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이 끝난 뒤에야 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받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오늘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가담자들의 항소심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처리가 불발된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3: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담겼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돼 있지만 개헌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계엄 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문제 삼는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한 내용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을 채우지 못해 아예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데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해 아예 표

0: 총회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범 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호소했고 우원식 의장도 찬성이든 반대든 양심껏 투표에 참여하라며 오후 4시까지 본회의를 선회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헌 투표는 불성립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투표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일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12표가 필요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우현식 의장은 일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일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2년 만에 유가족들의 숙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6년 가까이 걸렸는데 더 이른 시기에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대해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으로 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이 오늘 사임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오늘 오전 송 위원장이 특조위에서 퇴임식을 열고 사임하면서 이상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여기까지가 제 역할 같다며 남은 분들이 진상규명을 잘하고 유족들을 잘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인 송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특조위는 새로운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평화번영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확인된 확증 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리호남의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이 2019년 7월 25일부터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왔는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는지를 가리는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3% 105포인트 오른 7490.05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7조 1000억 원을 넘게 팔았고 개인이 5조 9000억 원, 기관이 1조 원가량 사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한국 기업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영국을 제친 데 이어 캐나다까지 앞서며 7위로 올라섰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전은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0: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원순표의 뉴스 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경기 평택을 조국혁신당 조국후보 측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사상 처음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선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야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0: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원순표의 뉴스 하이킥.
3: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3: 선거 쉽지 않죠?
4: 선거야 어렵죠. 네. 사실은. 네. 네.
3: 더군다나 또 어떤 약간의 어떤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후보랑 같이 붙는 바람에요. 그게 더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4: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아무래도 1대1 구도가 간명하고 네. 보다 선거 전략도 좀 짜기가 쉬운 측면이 있죠.
3: 예. 네. 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 전략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4: 그래서 선거의 왕도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주민들 찾아뵙고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종종 방송 출연도 네. 해가면서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예. 이제 선거운동인 것 같고 다만 부수적으로는 이른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예. 적어도 대응은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게 공방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저는 공격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만.
3: 아, 그래요. 예. 공격은 끝까지 안 하신다는 방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4: 그렇죠. 저는 뭐 예. 처음부터 예. 네거티브는 안 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예. 때문에 다만 저에 대한 어떤 사실 왜곡과 예. 곁들여진 공격이 들어올 때는 설명은 드려야 되는
3: 예.
4: 거죠.
3: 그렇죠. 당연히. 예. 자, 지금 현지에서요. 유권자를 만나면 느낌은 뭘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반응은?
4: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예. 사실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워낙 큰 행사가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었는데 예. 뭐 먼저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예. 하고 어떤 분은 사인도 해달라고 예.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3: 아, 그래요.
4: 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뭐 예. 저의 인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그렇겠죠. 인기가 좋은
3: 예.
4: 거겠죠.
3: 예. 예. 예. 유권자들이 주로 김 후보님한테 와서요. 하는 얘기의 어떤 핵심은 뭔가요?
4: 핵심은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해달라. 예, 예. 그리고 당선돼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달라. 예. 뭐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가장 많죠.
3: 예.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뭐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요. 예.
4: 근데 저는 예. 전국적으로는 예. 유희동 후보가 그렇게 2등 할 예. 거라고 봐요.
3: 예. 근데 예. 오늘 여론조사는 아까 보셨겠지만요.
4: 수치만 잠깐 봤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3: JTBC 여론조사고요. 아까 2부에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국 후보가 26%, 김용남 후보가 23%, 유희동 18%. 물론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4: 여론조사야 뭐 예. 등락이 있을 수 예. 있는 건데 요거는 앞서 여러 차례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예. 조금 맥락은 다른 것 같습니다.
3: 예.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4: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의 지지도를 합치면 67%가 나오네요. 예. 나머지 황교안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는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제가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다른 여론조사는 통상
3: 여기 보면요. 자유혁신 예. 황교안 후보가요. 11%.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4: 67을 예. 하면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예. 지지 후보 없음이나 뭐 모름 이 예. 응답이 대단히 낮게 나왔거든요. 예. 평택 을이 워낙 격전지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예.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예.

0: 아, 그러니까 무응답 층이나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층이 대략 10% 미만 정도 예. 잡혔던 것 같은데 예. 요런 조사는 지금 16% 정도가 잡히겠네요. 예. 지금 5명의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이 예. 제가 뭐 대충 보니까 예. 84% 정도 나오는 거로 봐서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는 격전지답게 지지율 후보 없음과 모름의 비율이 대단히 낮게 나왔는데 예. 이거는 여타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1: 예. 그 다른 특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아니,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적극 투표층이 덜 포집된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1: 아, 예. 네. 근데, 김 후보님께 좀, 반가울 만한 부분은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답 중에서 45%가 김영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조국 후보가 39%입니다. 이 부분은 좀 듣기 좋으시죠?
0: 그게 듣기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 제가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아니, 지지층으로부터 적어도 80%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건 오히려 그건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1: 저는 어떤 네.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언론 네.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이 있고요. 네. 이 어떤 이 진영으로 같은 진영으로 묶이는 후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네.
0: 글쎄요, 뭐. 네. 진영으로 그냥 보수 진보 크게 예. 나누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따지면 진보당도 들어있는 거고 예, 적어도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라면 그 당의 아하. 후보에 대한 예.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와야죠. 예. 그건 별로 좋은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네. 뭐 그런 이유는 제가 좀 약간 뭐 짓궂게 좀 뭐 여쭤보면 김영남 후보께서는 다른 진영에서 일로 넘어오신 후보고 원래 또 이쪽 진영에 계신 조국 후보는 이쪽 진영에 있던 분이고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수치 아닐까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조국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원인 적은 하루도 없었던 네,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1: 예, 예. 진영 면에서. 예.
0: 진영이요? 예. 그거는 조금 애매한 개념 예. 아닌가요? 아, 그렇게 따지면 예.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을 예. 지지하시는 분도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당원하고 같은 자격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대단히 정확하지 못한 말씀 같고 예. 민주당의 당원인 적이 하루도 없던 예. 분이 마치 민주당의 그 정식 공천을 받고 예. 물론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예.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제 후원회 계좌가 개설됐는데 예, 예. 후원회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예. 맡아주셨어요. 예. 그러면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고 한 사람한테 민주당과 관련해서 예. 민주당스러우냐 안스러우냐 시비를 거는 거는 예. 전형적으로 우리 속담에 나오는 아니 남의 집 제사상에 예. 왜 감나라 대나라는 거예요?
1: 그렇습니까?
0: 이재명 예. 대통령이 선택했으면 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주면서 예. 확인까지 했으면 되는 거지 예. 약간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1: 예. 자,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네. 단일화요? 예. 입장. 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예. 예를 들어 김재현 후보도 있고요. 조국 후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0: 저는 그전부터 예.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예. 갖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럼 뭐 제가 직접 후보인 선거뿐만 아니라 예. 원래부터.
1: 그래서 원래 지론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0: 정당이라는 건 예. 사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1: 예.
0: 다른 방향을 향해서 그 정치를 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다른 내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달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각기 다른 정당에서 후보를 냈으면 예. 끝까지 완주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게 예. 맞겠죠. 예. 그런 면이 또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예. 의미에서도 옳은 것 같고요.
1: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지론은 이른바 보수 후보들한테 질 것 같은 상황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보시기에.
0: 글쎄요. 그런 상황이 예. 일단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0: 뭐 말씀하신 예. 내용대로라면 황교

0: 한 유이동 후보의 예.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같은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근데 뭐 꼭 그쪽이 단일화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뭐 지금은 전혀 그럴 위험이 없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후반부에 가서요. 여론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 후보 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위로 올라서고 이쪽이 단일화하면 안 되는 상황. 거기서도 이 배제되는 상황입니까? 혹시?
0: 이런 상황은 일단 안 만들어질 예. 것 같고. 예. 예. 기본적으로 저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예. 끝까지 완주해서 결국엔 6월 3일 선거일 날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 상황은 일단 가정하기가 싫으시군요.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예.
0: 안 일어날 거죠.
1: 예, 그래요. 자, 김원님 모셨는데요. 이 좀 불편한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뜬 네거티브라고 말을 쓰면 규정하시는 근데 어떤 국민이 보기에는요. 네. 정치인에게 과거의 어떤 행적, 행위, 말 이런 거에 대해 검증 또는 입장이 바뀌어서 바뀐 것이고 아니면 네. 그땐 적절하지 않았으면 않았고 이 국민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다. 뭐 이게 제 생각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몇 가지 어떤 김 후보님께 제기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언행 여기에서는 해명하실 부분이나 사과하실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0: 이미 뭐 수차례 예. 방송 수차례도 아니고 예. 사실은 수십 차례 방송을 거쳐서 제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시간이 7시 24분 50초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후보 측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예. 제가 해명할 시간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가 됐던 예. 아니면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뭐 입시 비리 예. 그건 뭐 조국 후보도 역시 유죄 예. 입시 비리 관련된 유죄를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시간 할애를 좀 해주시죠. 예.
1: 조국 후보와 나오시면 제가 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0: 글쎄요, 이 자리에서 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지금 왜 말씀하시죠? 네. 그거에 대한 말씀 하시고요. 네. 거기서 공격한 어떤 언행에 대한 부분. 네. 그 해명을 하시죠, 그럼. 예.
0: 근데
1: 예.
0: 사실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예. 제가 수차례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저는 이거는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할 만큼 중대한 참사다. 예, 예. 적어도 그게 힘들다면 행안부 장관, 그때는 이상민 장관이었죠. 예. 이상민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예.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제 앞선 부분, 뭐 이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예. 말을 좀 비틀어서 만들어내던.
1: 예. 아, 그 만들어진 말입니까?
0: 아, 그럼요.
1: 예, 예.
0: 전체적인 풀텍스트를 읽어보면 예. 제가 드린 내용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이후에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는데 네. 그 이동과 관련해서 경찰 병력이 너무 그쪽에 집중 투입된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에 그러니까 네. 이태원에 많은 다중이 밀집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쪽 질서 유지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앞뒤 다 잘라내고 집회하고 예. 시위가
1: 시위대가 직접적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0: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일어난 예.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력이 거기 너무 많이 집중됐다는 얘기를 그 전후로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1: 예, 예.
0: 아 그리고 예. 어떤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면 네. 저는 뭐 조국 후보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오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조국 후보 측에서 이른바 검찰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네. 제가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공격을 하시던데 네, 네. 저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네. 제한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네. 주장을 했던 것인데 네. 오늘 제가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네. 방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조국 후보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0: 우선 네.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예. 아니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예. 저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0: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뭐 검찰 편이다 예. 뭐 온갖 공격을 다 하더니 저하고 어.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했어요. 아, 동영상이 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는 선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은 할 수 예. 있죠. 그런데 예. 그것도 사실의 근거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을 180도 뒤집으면서 공격을 하는 예. 거는 윤리상 좀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제가 동영상 보니까 똑같은 아, 얘기를 불과 몇 달 전에 아. 하셨더만요.
1: 조국혁 신앙 주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조사의 활동은 세금 낭비라고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0: 저는 국가 네. 예산 세금은 네.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월호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자 거기 네.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절대로 네.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가 세 차례 가동됐습니다. 네. 1차, 2차, 3차. 아, 지금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됐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다 합치면 예. 거의 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참사 직후에 나왔던 수사 결과 예. 그때 세월호가 과적을 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평형수를 많이 빼냈고 그게 급류에 취약해지면서 전복됐다는 그 수사 결과 플러스 그래도 아 국민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수사 결과 외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성과를 내야 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예. 그때 들어간 예산이 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장기간 아. 동안 많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예. 제가 기억에 특별히 남는 성과가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 특위 자체 행위,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건 뭐 여전히 그 비판적인 마음이
0: 그렇습니다. 그 예. 말씀을 드렸던 아. 거죠.
1: 예.
0: 자, 이제 조국 펀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국 펀드 얘기를 좀 예. 해보죠. 예. 광고 듣고 예. 시작할까요?
2: 아, 광고가 지금 말입니다. 이게
0: 아, 광고 없이 예, 가나요?
2: 아니요.
0: 잘 됐네.
2: 아니요. 지금 시간이 약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0: 뭐가요?
2: 한 번 더 보실게요.
0: 네, 시간이 아, 제 방송 예, 시간이
2: 한 코너
0: 아니, 똑같은 시간 주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요.
2: 한 번 더 보실게요. 네, 말씀 어떤
0: 아, 그때는 조국 펀드 말씀만 드리죠 예, 예, 뭐.
2: 그때 예, 꼭 보실게요.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예. 시간은 딱 15분이라서. 예. 아, 그럼 다음에 진짜 꼭 보실게요. 예.
0: 근데 예. 조국 후보 측의 공세를 보면 예. 새로운 또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지겠어요. 예.
2: 뭔가요?
0: 내검 남내.
2: 예.
0: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2: 예.
0: 무조건 검증이래요. 근데 검증 한번 저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예.
0: 여기 조국 정경심 예. 두 분의 판결문 예. 뭐 거기서 좀 확대하면 그 조국 펀드에 앞장섰던 조범동 씨의 판결문 세 예. 개만 놓고 진짜 검증하기 시작하면
2: 예.
0: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남은 선거 기간 다 채우고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예.
2: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0: 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양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0: 첫 번째, 소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단 서울은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경기 남부지역과 강원 내륙지역에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전북, 경북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도 보셨지만 내일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체로 15m, 초속 15m 안팎인데 특히 제주는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미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더위 걱정은 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부산 14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16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을 가기 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앞에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1km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 네. 힘드시죠?
4: 아니요.
3: 아, 그래요?
4: 네. 예. 이번 선거만큼 예. 설레고 아, 기대되는 선거가 없습니다.
3: 예. 네. 자, 경기도지사 후보 되셨는데요. 네. 왜 나라는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4: 저는 저의 평생 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죽기 전에 예. 완성해야 할 업이 사실은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를 예. 만들어 놓고야 하겠다.
3: 예. 예.
4: 그게 부민강국.
3: 예.
4: 그리고 누구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3: 예.
4: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게 제 이제 과학기술 패권 국가,
3: 예.
4: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 예. 국가 두 아젠다가 저의 삶의
3: 예. 예,
4: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업을 향해서 가는 예. 길이에요.
3: 예.
4: 어떤 길도 네,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그런 길이 됐고요.
3: 예.
4: 이번에 경기도 첨단 산업의 발전과 혁신 보수의 재건 제가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경기도는 예. 특별한 지역입니다.
3: 예.
4: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이죠.
3: 예.
4: 아시다시피 지금 패권이 무엇으로 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패권이 어떤 산업인지 아시잖아요.
3: 예.
4: 이제 그런 산업이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심장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때보다도 지금 경기도지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같을
3: 예.
4: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해방 후에 70년의 변화보다 예. 앞으로 3~4년의 변화가 훨씬 더 가파르고 또 클 거거든요.
3: 예.
4: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3: 예.
4: 그게 경기도라는 건 아시겠죠.
3: 예.
4: 그래서 경기도는 아무나 지금 지사를 해서는 절대로 예. 안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3: 예. 네. 경기도 민심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예.

0: 100%입니다. 100% 뭐라고 하시냐면 예. 추미애는 안 되지.
1: 예.
0: 예. 추미애는 안 되지. 제가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 우리 선배님한테 드려서.
1: 예.
0: 그런데 경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경기도를 그러니까 쉽게 봤다.
1: 예.
0: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에 기대서
1: 예.
0: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분이 와서 발판으로 삼겠다. 예. 뭐 다음 예. 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발판으로 삼던가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 예. 그런 분에게 맡길 수는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양도체가 해야지.
1: 아, 그래요?
0: 네. 네. 예.
1: 추미애 후보 모시면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0: 아, 그렇죠. 들어보세요. 예. 근데.
1: 예.
0: 네. 네.
1: 곧 모실 테니까요. 네네. 같은 질문.
0: 오시긴 합니까?
1: 예, 예.
0: 네. 보통 안 오시던데.
1: 아, 그래요?
0: MBC니까 오시나 보니까.
1: 예, MBC.
0: 보통 매불쇼나 저 예. 뉴스 공장 이런 데만 나가시고. 아. 다른 데는 안 나가셔가지고 제가 다 지금 캔슬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1: 추미애 후보 한번 모시고
0: 네네네.
1: 같은 질문들.
0: 네.
1: 자, 조응천 후보의 단일화.
0: 네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단일화라고 하는 예. 것은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 양향자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1: 예.
0: 이기지 못하면 저는 어떤 단일화도 사실은 아, 의미가 그래요? 없다고 봅니다.
1: 예.
0: 그리고 단일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지금 예. 없습니다.
1: 아, 네. 예, 그렇군요.
0: 네.
1: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0: 네.
1: 양 후보님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도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0: 어떤 입장입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내란에 관련된 부분이나요. 뭐,
0: 네.
1: 뭐, 윤호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0: 저는, 네. 저는 아예 네. 처음부터
1: 네.
0: 뭐, 지지자들 네. 앞이든, 국민 앞이든,
1: 네.
0: 경기도민 앞이든, 계엄은 불법이다라고.
1: 그런데 지금
0: 들으셨죠?
1: 장동혁 네. 지도부에 뭐, 어떤 후보 추천이나요.
0: 네.
1: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말씀하신 방향과 결이 다른, 뭐, 네. 그런 결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정진석 네. 전 비서실장님도
1: 예, 오늘 이제 출마 포기하셨죠.
0: 예, 출마 포기하셨죠.
1: 예.
0: 그리고 저는 뭐 제가 공천을 한다 그러면
1: 예.
0: 고려를 할 사안들이었겠지만 지금 제가 공천 공관위원장이 아니라서
1: 예.
0: 그것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우선
1: 예.
0: 저는 그것과 전혀 별개인 예.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민들께서는 그래도 안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장동혁 지도부였던 유세 지원이나
0: 네.
1: 뭐 이런 건 바라지 않으십니까? 혹시?
0: 유세 지원을 네.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1: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네. 아마 결과로 나올 겁니다.
1: 그래요?
0: 네. 네. 네. 그걸 뭐 미리 예측해가지고.
1: 왜냐하면 제가 이런 네.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0: 네.
1: 장동혁 지도부였던 여러 가지 판단, 아까도 여쭤봤던.
0: 네.
1: 그게 지금 양 후보가 가지고 계신 여러
0: 네.
1: 지향과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움이 될까요?
0: 그런 지향도
1: 예.
0: 있지만
1: 예.
0: 어제 경기도 필승 전략 대회에서
1: 예.
0: 보셨듯이 우리는 하나로 간다
1: 예.
0: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1: 근데 제가 그걸 아는데요.
0: 네.
1: 지향이 이렇게 달라가지고요.
0: 네.
1: 선거 전략
0: 지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1: 아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0: 네.
1: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0: 네, 저는
1: 지금 예, 예. 장동혁
0: 네.
1: 지도체제는 그거에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0: 저는
1: 예.
0: 저는 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우 비판적이고 개혁
1: 예.
0: 불법이다라고 해서
1: 예.
0: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요. 그러니까
0: 네.
1: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뭐 그 지원 유세나.
0: 네, 저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시죠. 네. 경기도와 양양자에 대해서만 물어보시죠. 네.
1: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나요?
0: 네.
1: 조응천 후보에 비해서.
0: 네.
1: 양 후보가 꼭 되셔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경기도의 심장을 제대로
1: 예.
0: 지킬 사람, 강하게 만들 사람은
1: 예.
0: 양양자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싸움꾼으로 인식되어지고
1: 예.
0: 있죠. 그리고 법률 기술자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1: 예.
0: 저는 싸움꾼 대 일꾼,
1: 예.
0: 법률 기술자 대 산업 전문가로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법률 기술자는 두 분 다 법률 기술자의 어떤
1: 조응천 후보 말씀이시죠?
0: 예, 맥락으로
1: 예.
0: 묶이시는데요.
1: 예.
0: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1: 예.
0: 그 추미애 후보의 AI 뭐 공약들
1: 예.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토론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이 여당의 후보로
1: 예.
0: 국가 인공지능 정확하게 이름이
1: 예.
0: 국가 인공지능 이 기획위원장
1: 예.
0: 부위원장 정확한 이름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문영 위원장을 내보냈어요. 부위원장을
1: 예.
0: 어디로 위장 탈당한 민영배 후보의 자리로
1: 예.
0: 광주 광산을이죠.
1: 예.
0: 그리고

0: 하정우 AI 미래수석을 북구 갑으로, 예, 부산 북구갑으로 내보냈죠. 예.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예,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AI 3대 강국을 만든다고, 예, 했습니다. 그 비전을 얘기해놓고 1년도 안 돼서 두 사람을 차출을 해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위원회 분들한테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탑이 둘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예,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예,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뭐 이게 이재명 정부의 힘으로 그 AI 관련 공약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과연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는가? 첨단, 예, 산업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AI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데, 예, 이런 정부와 이런 쪽에서 뭐 발을 맞춰서 가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1: 예.
0: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나 말입니다. 경기도, 네, 자체 어떤 유권자의 구성이나요.
0: 네.
1: 지난 정부의 어떤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이나요.
0: 네.
1: 이런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럼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0: 양양자에, 네, 대한 반감은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 인지도가, 네, 이 우리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높아요.
1: 예, 예.
0: 그리고 저보다 거의 뭐, 네, 많이 높습니다만, 예, 그 인지도가 비호감의 인지도예요.
1: 예.
0: 그리고 저는 호감의, 비호감이 좀 낮고 호감이, 예, 좀 높은 인지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민이, 예,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1: 예.
0: 4년 전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 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예, 우리 후보가 떨어져서, 예, 좀 안타깝긴, 예, 했지만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은,
1: 아,
0: 살아있습니다.
1: 예.
0: 절대로 추미애 후보를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1: 수치 언급하지 않고요.
0: 네네.
1: 그러나 여론조사 면에서는,
0: 네,
1: 양 후보께서 어떤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
0: 오차범위 밖에서, 예, 밀리지만,
1: 예,
0: 저는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후보 결정이 늦었지,
1: 예,
0: 않습니까?
1: 예.
0: 후보 결정되고 직후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예, 30% 이상만 되면 제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부터,
1: 예,
0: 아마 저 추미애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예, 긴장될 겁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제 옆자리하고 항상 행사에서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1: 예,
0: 태그가 이제 네임 태그가,
1: 예,
0: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1: 예.
0: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1: 예.
0: 근데 그걸 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셔요.
1: 예.
0: 저거 안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1: 예.
0: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 예. 자,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부분,
0: 네,
1: 중에 하나는요.
0: 네.
1: 교통입니다.
0: 네,
1: 잘 아시겠지만.
0: 예, 그거에 대한. 41년째, 예, 살면서,
1: 예,
0: 가장 많이 그 교통 지옥을 느껴봤을,
1: 예,
0: 겁니다.
1: 대안은 뭔가요?
0: 근데,
1: 영업 만드신. 예.
0: 그 경기도 교통 문제가 단순히 뭐 정치와 혼잡의 문제라기보다,
1: 예,
0: 사실은 직장은 서울에 있고,
1: 예,
0: 예, 주거는 경기도 있고,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낮은 그 대중교통 이용률도,
1: 예,
0: 문제고, 그러니까 자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0: 46%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 격차도,
1: 예,
0: 있고. 근데 이 출퇴근 수요가 서울로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주요 이렇게 간선도로 아시죠? 저도 늘 느꼈는데,
1: 예,
0: 상습 정체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버스는 저도 광역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 차가지고 옵니다.
1: 예.
0: 물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1: 예,
0: 하고 그럽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그러니까 단기 해결 방안과 중장기,
1: 예,
0: 해결 방안을 좀 나눕니다. 근데 그 우선은 출퇴근을 30분으로 이렇게 줄이려면,
1: 예,
0: 사실은 GTX A 노선이 완전히 개통이 돼야 돼요.
1: 네.
0: 그리고 BC 노선 말씀하셨지만 뭐 추진이 좀 빨리 돼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동탄에서 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동탄역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한 40분.
1: 네.
0: 차를 타면 한 1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 있어요.
1: 예, 예.
0: 택시도 없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저는 그 간선 급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BRT라든지.
1: 예.
0: 그리고 이 이용률을 좀 높이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 데까지 가는,
1: 예,
0: SRT를 타는 데까지,
1: 예,
0: 가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통수단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 모빌리티,
1: 예,
0: 뭐 전용 동선을 확보한다든지,
1: 예,
0: 그리고 그 DRT라고 수요응답형 교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AI 전략경영 박사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결국은 AI 기반 지능형 교통체제,
1: 예,
0: 체계, ITS를 개발을 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렇게 혼잡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경기도에 일자리가

0: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거가 있어야 되고 예. 여기서 교육을 해결할 수 있어야 예. 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까지도 예술까지도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게 경기도에서 이 클러스터마다
1: 그 안에서
0: 예, 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예.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예. 지금 뭐 확충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느꼈고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예. 추미애 후보 예. 버스 한 번도 안 타봤을걸요. 한번 예. 물어보세요. 예. 보시면.
1: 꼭 물어보겠습니다.
0: 네. 예.
1: 예. 예. 물어보겠습니다.
0: 네.
1: 예.
0: 네. 그래서 자. 아마 제가 그 문제로도 가장 예.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그 예. 삼성 출신이시니까요.
0: 네.
1: 요새 어떤 뭐 이 파업 문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0: 보상 문제는 예. 근본적으로는 삼성의 노화 사회 문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저는 그 노동자들 우리 후배들에게 예. 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8년간 노동자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런데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예. 전략 산업이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가 노사 대화에 예. 참여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서 국가적 리스크를 해결하겠다.
1: 예.
0: 저는 후배들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1: 예.
0: 네,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정말 우리 그 반도체인에게 달렸다 예. 이런 말도 하면서 돈보다는 예. 정말 그 국가를 살린다는
1: 예.
0: 그런 소명과 사명으로 예. 일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1: 예.
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PS 제도라든지 예. 이런 구조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1: 예.
0: 네.
1: 그러니까 보상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감은 사명감.
0: 그런데 인식이 예. 지금 그게 이제 반도체가 꼭 그 예. 반도체 지금 노동자들이 그 정도로 요구할 정도로.
1: 예.
0: 그런 사람이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느그들만 다 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예. 말씀도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1: 예.
0: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TSMC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똑같지 않겠습니까?
1: 예.
0: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1,500조의 예. 그 글로벌 시총이었는데 지금 2,5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TSMC는 국가가 나서서 그런 산업 전반의 어떤 생태계를 관리를 합니다.
1: 예.
0: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1: 예.
0: 네. 네.
1: 자, 선거 얘기 좀 다시 해보면요.
0: 네. 네.
1: 자체 선대위를 경기도가 하겠다.
0: 네.
1: 의원들 중에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까 장동희 체제에서 뭐 지원 뉴스를 보면 막지 않겠다는 말씀 하셔서 여쭤봅니다.
0: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MBC가 특히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네. 프레임을 네. 자꾸 뭐 절장, 절, 뭐.
1: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당내 네. 분열을 왜 MBC가 당내 노출된 현상을 여쭤보는 건데 그걸 왜 MBC 탓을 하십니까?
0: MBC에서 예. 많이 듣습니다. 그 탓이 노출, 아니고.
1: 예, 네. 예.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0: 선거, 예. 자체 선거 선대위는 다 있죠.
1: 예.
0: 이게 광역 선거마다 다 있어요. 예. 16개 광역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1: 아, 배치되는 사안이 아니다?
0: 배치되는 사안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쟤는, 경기도가 60개 예. 당협이 있는 거 아시죠?
1: 예.
0: 대구가 12개고 광주시가 8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당협을 하루에 한 당협을 가더라도 60일이 걸립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규 당협위원장님께 요청한 것은, 예. 우리 후보가 늦게 결정되더라도 네. 이 선대위를 먼저 좀 출발시켜 주시라
1: 네.
0: 구성을 해 주시라 네. 요청을 두 달, 세 달 전부터 제가 예.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네. 그 두 트랙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겁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예.
0: 아, 중앙선대위하고
1: 예. 예.
0: 중앙선대위는 선대위대로 그렇죠. 예. 두 트랙이고 뭐 중앙선대위는 선대위대로 또 메시지를 낼 일이 있으니까요.
1: 예.
0: 네.
1: 자, 시간 다 됐는데요.
0: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1: 아, 예.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10초, 20초 받겠습니다.
0: 네. 예. 이번 선거는
1: 예.
0: 입법, 행정, 뭐 사법, 지방 권력까지 예. 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1: 예.
0: 그리고 경기도의 도지사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예. 경기도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저는 뛰어가겠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

옆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오늘 방송에서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들은요. 지난달 25일과 26일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그리고 이달 1일과 2일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다음은 이달 4일과 5일 JTBC의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4: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5: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높은 층에 있을 경우 옥상으로 피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무리해서 지상으로 내려가다가 연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옥상 주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아파트의 옥상 광장을 조사했는데요.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대피 정보가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작은 변수로 생사가 좌우되는 화재 사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7: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8: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9: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8: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최종 기각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지 6일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사유가 없다고 보고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에 대해 하이브 상장으로 이익을 거둔 사모펀드와 방 의장 사이 관계를 비롯해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 액수 등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일한 날에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60여 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의정부시 시내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단속에서 추가로 적발된 주사기 매점 매석 업체 10곳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 매석 협의를 받는 업체 10곳을 추가 고발했으며 업체에 대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점 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주사기 매점 매석 혐의 업체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된 한일 외교 국방당국 간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안보협력 방안에 따르는 오늘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사무 차관과 가노구시 방위심의관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덕분에 든든해요. 늘 이겨내는 우리. 한 식품회사에서 컵라면 용기하다는 인쇄해둔 응원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라면을 먹다가 발견한 뜻밖의 위로에 울컥 눈물이 터졌다는 글들이 몇 년 전부터 SNS에 종종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뿐만이 아니고요. 편의점 나무젓가락 포장지에 적혀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또 한 카페에서 커피잔을 붙여주는 모든 사람, 모든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응원 메시지들도 소비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감성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프로그램 제목 오늘도 당신 편 역시 감성 마케팅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이만큼 든든한 응원은 없잖아요. 혹시 오늘도 당신 편보다 더 감동적인 응원 문구를 알고 계신 분은 꼭 제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전해드렸습니다. 9290님이 이 노래 결혼식 때 신랑이 직접 불러준 축가였는데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오, 축가로도 남편분이 결혼식에서 불러주셨으면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시겠네요. 7일 이사님 오프닝이 많이 울컥합니다. 7190님 오늘도 당신 편 너무 좋아요. 조광희님 맞아요. 오늘도 당신 편 제목 편안하게 잘 지어 놓으신 듯 하고 또 칭찬의 글을 남겨주셨고 9875님은 그래서 오늘도 당신 편을 좋아한다니까요. 잔디도 좋고 노래 선곡도 좋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양한 사연을 보내는 청취자들도 좋고 다 좋아요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이 한 식품회사가 컵라면 용기 하단에 인쇄해 둔 그 응원 메시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덕분에 든든해요 늘 이겨내는 우리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많은 위로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거창한 위로보다는 이렇게 때로는 좀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건네는 그 짧고 담백한 말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고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감동적인 응원 문구 알고 계신 분들 제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예찬님이 오늘도 수고했고 잘 버텼다 이건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 너무 좋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거나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되게 감동을 받잖아요.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이런 말들의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찬님 말씀하신 멘트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내가 들었던 그리고 뭐 건넸던 감동적인 응원 문구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목요일 3, 4부 오늘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많이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쉴 새 없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또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미래에셋증권, 유유제약, 저축은행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여러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임플란트부터 도수치료까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큰데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 비급여 의료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정보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포털에서는 단순히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주던 기존 방식 대신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앙가격과 하위 10%를 제외한 실제 최저가격 을 안내하는데요. 과거 도수치료 가격이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표시되는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예외적인 가격이 포함돼서 실제 시장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새로워진 포털에는 항목별, 지역별 가격 비교 기능이 추가돼서 이전보다 쉽게 비교가 가능해졌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주요 입원 질병 210개의 진료비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폐어구에 감겨서 등 지느러미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던 제주 남방큰 돌고래 샌돌이가 이번에는 낚싯줄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해상에서 한쪽 가슴 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린 상태로 포착이 된 건데요. 샌돌이를 발견한 다큐멘터리 감독 오승목 씨는 몸 옆으로 투명한 낚싯줄이 걸려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면서 그동안 활발한 활동과 자가치유 과정을 통해서 컨디션을 회복한 상태여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남방큰 돌고래 샌돌이는 지난해 12월에도 온몸에 그물이 얽힌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후 강인하게 그물을 끊어내고 힘차게 살라는 뜻으로 샌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샌돌이는 이름처럼 그물을 스스로 벗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등 지느러미를 잃었는데요. 제주도 긴급구조 TF팀은 낚싯줄에 걸린 샌돌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오늘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강한 돌풍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은 내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올라가고요. 아침엔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BJ 토마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는데요. 남방 큰 돌고래 샌돌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낙수줄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는데 진짜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그물에 걸린 채로 발견이 됐었는데 또다시 낙수줄에 걸렸다는. 낚시할 때 바다에 버려지는 그 낚싯줄이나 폐어구, 사람 눈에는 그냥 작은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이 해양 생물들한테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덫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낚시를 하신 후에는 낚시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낚싯줄 또 바늘 같은 거 반드시 잘 수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다 놀러 가면 당연히 쓰레기 남기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바다 근처에 가거나 돌고래 보러 가시는 경우에 무리해서 뭐 가까이 간다거나 이런 행동 또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샌돌이가 다시 또 건강하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신지연님이 젠디 이제서야 집으로 가는 길을 듣고 있어요.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신지연님이 신청해주신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응원 문구, 감동적인 응원 문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열 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그러다가 스륵 잠들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고생한 널 안아주자. 너무 감동적인 응원이네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 문구와 관련한 문자들 만나볼게요. 공구 이사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길. 이 말이 좋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길. 이런 말들. 3785님, 라면 듣다가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아서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놨었어요. 한 번씩 보고 힘을 얻어요 하면서 사진 공유해 주셨는데, 아, 컵라면 뒤에 이, 적혀 있는 멘트네요. 너는 지금도 빛나. 너무 좋은데요. 6425님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7089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쵸. 그리고 7848님은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 중으로 요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적응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려는 마음을 갖다 보면 조금씩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주님, 아이스크림을 랜덤으로 골라 먹는데 우리 옆지기는 두 번 다 화내지 마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겐 잘하고 있어, 힘내. 아이스크림도 제 속을 알았나 봅니다. 오, 신기하네요. 화내지 마라는 멘트도 있군요. 오, 요즘에 이런 감동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컵라면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멘트가 있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 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컵에다가 뭐 그냥 뭐 굿모닝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씩 아니면 뭐 스마일 표시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되더라고요. 범진호님은 감동 응원 문구,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난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동뜨기 직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셔서 또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5단계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579님, 젠디 식사했어요. 식사하고 진행해야죠. 건강 꼭 챙겨요. 방금 담근 부추김치와 삼겹살 좀 같이 보내드려요. 우리는 젠디 편이니까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와, 진짜 방금 담은 듯이 윤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는 부추김치. 그리고 삼겹살이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사진을 두 장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응원 문구만큼이나 맛있는 거 사줄 때 힘이 되잖아요. 7579님이 저에게 오늘 힘을 주셨네요. 안대범님, 젠디 오늘은 저녁으로 고깃짬뽕 먹고 왔는데 세숫대야 사이즈 그릇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동네 중식당 주방장님 손이 큰 건지 웜해 하셨는데 자주 가는 이 중식당에 짬뽕이 맛있나 봐요. 그리고 되게 많이 주시나 보다, 양을. 그런 곳은 이제 단골집으로 해놓으면은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저녁에 역시 또 구내식당에 가서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먹었습니다. 김동희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이곳 속초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영랑호에서 올려다보는 설악산은 보면 볼수록 멋집니다. 속초에 계시는 우리 동희님 또 글 남겨주셨네요. 영랑호수에서 이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또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너무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오당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 김영자님께서 그 내일 저녁에 아카시아 꽃을 넣은 비빔밥 드실 거라고 문자 주셔서 내일 일기 시간에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젠디 아카시아 꽃으로 비빔밥 해서 드셔보셨어요? 신랑이 먹어봤다면서 오늘 꽃을 따왔어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내일 저녁에 아카시아 꽃을 넣어서 비빔밥 해 먹어보려고요. 내일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이 메시지 들으시고 경주님께서 제보를 하나 해주셨는데 아카시아 노노노 아카시입니다. 아, 그럼 아카시아도 아니고 아카시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얀 꽃나무는 아카시꽃이 맞고요. 아카시아 꽃은 또 다른 종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꽃의 세계 어려운데 명자님이 어떻게 후기 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맛이 어땠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명자님과 전화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0: 김명자입니다.
1: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지으시네, 우리. 명자님 반갑습니다.
0: 네.
1: 늘 이렇게 문자로만 뵙다가 오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됐는데 늘 출석 체크도 매일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0: 항상 잘 듣고 있어요.
1: 아,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 네.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0: 전화 받으려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
1: 네.
0: 밖에 여기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1: 아, 오, 논산에도 비가 오는군요.
0: 네, 네.
1: 어제 그 아카시아꽃 네. 넣은 비빔밥 먹겠다고 하셨는데 아카시아꽃으로 네.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해요.
0: 네, 점심, 네,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자기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점심에 비벼서 먹었었거든요.
1: 오, 점심에 드셨어요?
0: 네, 예. 네.
1: 오, 맛이 어떠셨어요?
0: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카시아 꽃 향기 맡으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아카시아 바로 앞에서 맡으니까 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1: 아,
0: 먹기 전엔.
1: 오.
0: 예. 근데 이제 약간 비벼서 먹으니까 그 네. 향이 조금 연하게 느껴져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1: 아, 밥이랑 먹으니까 오히려 향이 네, 네. 괜찮으셨어요?
0: 네, 네.
1: 꽃 향기 나는 그런 비빔밥이었겠네요.
0: 네.
1: 뭐랑 뭐 넣어서 비비신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랑?
0: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서,
1: 네.
0: 먼저 비벼가지고, 이제, 네. 아카시아 꽃하고,
1: 네.
0: 상추하고, 이렇게, 들기름 넣고,
1: 들기름?
0: 네, 맛있게 먹었어요.
1: 참기름 안 넣고 들기름 넣으셨네요?
0: 네네.
1: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니, 저희 집에 들기름, 있는 게 들기름밖에 없었어.
1: 그러셨구나.
0: 네네.
1: 그러면 꽃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겠네요. 들기름 향이 많이 나니까.
0: 네, 먹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어떻게 오당제 가족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0: 한 번 정도는 먹어볼만 하, 이제 이게 아카시아가 그 철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먹어볼만 하지 않을까
1: 한
0: 싶거든요.
1: 식감도 네. 괜찮았어요, 식감?
0: 식감은 별로 못
1: 느끼는구나.
0: 예.
1: 오.
0: 상추랑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식감은 별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안 대범님이 떫어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떫진 않으세요?
0: 떫은 맛은
1: 안 났어요.
0: 고추장 맛이 조금 강해서 그런 건지 다른 맛하고 이렇게 시접해서 별로 그걸 못 느꼈었거든요.
1: 네. 그러면 한 번쯤은 해먹어보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럼 두 번은 해드실 만한지 또 해드실 건가요? 우리 명자님?
0: 저는 기회가 되면 해먹을 것 같은데.
1: 아, 기회가 되면?
0: 네. 신랑은 이제 또 애들한테도 추천을 네. 해주고 싶어서 매일 따가지고 주말에
1: 네.
0: 애들
1: 한번 해보면
0: 한번 먹어보라고 지금 해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1: 오, 그럼 맛있으셨나 보다.
0: 네.
1: 우리 명자님이 딸기 농사 지으시잖아요.
0: 네.
1: 혹시 딸기를 이용한 딸기 비빔밥은 안 드셔보셨어요?
0: 딸기 비빔밥은 안 들어봤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0: 네, 네.
1: 아, 딸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예, 여쭤봤는데 요 딸기 잼도 먹고 뭐 요즘에 그 딸기 뷔페라고 해가지고 딸기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들을 파는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0: 아
1: 요즘 딸기 농사는 어떤 작업하세요?
0: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이고 딸기 지금 이제 육류를 키우고 있거든요.
1: 네.
0: 키워야 되는 작업을 지금 여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딸기 육묘를 키워서 여름에 여름 동안 이제 육묘장에서 키워가지고
1: 네.
0: 이제 크면 이제 9월에 이제 딸기 밭에다가 이제 다시 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아 9월에 다시 심으시는 거군요.
0: 네, 네. 여름에.
1: 네.
0: 여름에 육류 키워서.
1: 그럼 쉬는 기간이 없이 1년 내내 일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네, 예. 그래서 딸기 농사를 15개월 농사라고
1: 네.
0: 그렇게들 선생님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딸기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육류를 키우기 때문에 그게 겹치는 날이 있어서 딸기를 15개월 농사라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 정도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0: 네,
1: 15개월
0: 네.
1: 농사다.
0: 네,
1: 그럼
0: 네.
1: 쉬는 날 없이 일하세요? 우리 명자님도?
0: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는 겨울에 나오면 이제 담는 작업만 하고
1: 네.
0: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는 휴관에서 이제 여기 수원에
1: 네.
0: 애들이

0: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잠깐 다녀오고 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이번 주에도 뭐 계획 있으세요? 주말에? 그러면?
0: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내일 계획.
1: 내일? 오, 네. 어디 가세요? 내일 가족들한테 가시는 거예요?
0: 예, 아들 내외한테 지금 이제 대전으로 이제 아카시아 꽃 사가지고 갖다 주려고. 아들 와. 며느리한테.
1: 오, 그러시구나. 987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딸기도 네.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는데 어떤 품종이 제일 맛있어요?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0: 지금 저는 딸기 농사를 이제 저희가 지금 귀농을 해서 네. 시작한 지 한 6년 차 정도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량을 하고 있거든요.
1: 서량?
0: 예, 보통 네. 가장 이제 많이 하는 품종이기는 한데 화장이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작업이 네. 토경에서 저기 뭐냐 그 배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는 직접 그 토경으로 하는 적이라 맛이 주변에서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기 서량이 좀 맛이 좀 괜찮다고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아 맛있죠 서량 딸기. 네, 아 네. 서량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명자님이. 0652님은 네. 네. 내일 아까 씻고 따로 가야겠네 하셨는데 비빔밥 맛이 궁금하신가 봐요 0652님도. 네 오늘 방송 연결되셨는데 명자님 네. 마지막으로 뭐 가족들한테 네, 네.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보실래요?
0: 네. 대전에 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수원에 있는 두 딸, 그리고 논산에서 저희 이제 딸기 농사하고 있는 우리 여섯 식구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재미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하고 자연이, 연이, 쓰리 모두 엄마가 사랑해.
1: 아, 감사합니다. 명자님 말씀하시다가 좀 울컥하셨나봐요.
0: 네.
1: 가족들 생각하니까. 아, 내일 또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0: 네, 제가 좋아하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듣고 싶어요.
1: 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자님께는 렌틸콩 두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딸기 농사 항상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지으시는 김영자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님이 가족 이야기 나오면 울컥하죠. 늘 미니 게시판에서 뵀던 분이라 더 반갑네요. 김경주님도 명자님 목소리가 딸기처럼 달달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또 늘 딸기 농사 지으면서 듣고 계신다고 매일 출석 체크해주시는 우리 명자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박상훈님이 김치찌개에 토마토도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하셨는데 오 맞아요. 김치찌개 이렇게 얼큰하게 끓인 거기에 토마토 같이 넣으면 매콤한 약간 토마토 수프 같기도 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 8657님 젠디 잘 듣고 있습니다. 아카시꽃 튀김이 별미입니다. 꽃에 꿀이 들어있어서 달큰하고 맛있습니다. 봄철에 한번 강추하셨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리틀 포레스트라고 김태리 씨 나오는 그 영화인데 시골집에서 김태리 씨가 이렇게 아카시꽃을 튀겨가지고 먹는 그 장면 저도 기억에 납니다. 이게 또 바삭하게 튀겨서 먹을 때 꽃향도 이렇게 나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우의 집으로 가는 길.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내게 기대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5: 스마트하게.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따뜻한 나눔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현세 씨는 매달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고기를 구워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요. 보육원 두 곳의 아이들 70명에게 이렇게 식사 나눔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양원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를 대접했던 부모님의 뜻을 가게와 함께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이런 나눔이 알려지면서 힘을 보태서 도우려는 분들도 하나 둘 생겼습니다. 대파와 양파 같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간식도 보내주시고요. 또 추가 결제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것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 두고 가시면서 고깃집 나눔에 힘을 보탰을까요? 1번 편지, 2번 차키, 3번 현금. 자, 추가 결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편지, 2번 차키, 3번 현금. 정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도현, 옥상달빛의 사랑이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0: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발표가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사우디 수뇌부는 분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수뇌부는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미군 항공기가 사우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거나 사우디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유엔 주재의 북한 대사를 통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에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외부의 주장이나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한 업체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 사업 목적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19억 원 가운데 5억 원가량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회사 직원 등 참고인 조사와 직원 간 메시지,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조금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7도 낮은 1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죠. 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 반려동물과 다른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 동물을 키우는 동물원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관리 부실에 의한 맹수 탈출 사고가 반복됩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되고만 퓨마, 뽀롱이가 대표적이고요. 최근엔 늑대, 늑구가 탈출해서 사회를 긴장시킨 바 있죠. 책임질 능력도 갖추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키우는 모습,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아이들에게 식사 나눔을 하는 고깃집 사장님을 위해서 손님들 중에는 아예 이것을 놓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458님. 우와, 경기도 안 좋은데 착한 가게, 착한 사장님이시네요. 정답 3번, 현금. 네,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당첨자 1458님 축하드립니다.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현세 씨는 이 일을 알리면서 기부나 선행이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피렴부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부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예.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6: 제약.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수면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4부까지 쭉 이어갈 건데요. 먹구름이 가득했던 오늘 날씨 같은 노래도 좋고요. 목요일의 고단함을 닮은 노래도 좋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날처럼 따뜻한 노래도 대환영이에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요, 장기호의 난 언제나 널

8128님,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4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간 헌신해준 아내와 아이들, 동료와 선후배분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목에 취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오당재 파이팅! 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만큼 앞으로의 날들 더 편안하시고 따뜻하시길 응원할게요.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감사.

김연수님, 신청곡 신지훈의 나무에 기대요. 요즘 좋은 곡들이 참 많아요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연수님처럼 좋은 노래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을게요. 신지훈의 나무에 기대요.

남겨주셨어요. 이은수님은 젠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운동하니까 뿌듯하네요. 김유나의 고잉홈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과 마치고 운동까지 하고 돌아가는 길이며 몸은 진짜 분명 피곤할 텐데 뭔가 마음 한쪽은 괜히 뿌듯해지죠.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낸 것 같고 은수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유나의

조예찬님은 와, 이 곡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신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임채영님, 어머 김윤아님 곡 듣고 싶었는데 퇴근길에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듣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윤성님, 오늘 내린 봄비에 꽃가루 범벅이던 차가 깨끗해져서 좋아요. 조정석의 좋아좋아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1458님,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엄마가 생각납니다. 내일은 오전 일 마치고 오후에는 엄마가 계신 납골당에 다녀와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과일, 나훈아의 홍시 듣고파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나훈아의 홍시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동희님이 오늘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4부에도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정님이 오당제가 저에겐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당제 들을 때가 저에겐 진정한 휴식이거든요. 휴식 같은 친구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진짜 라디오 가만히 들으면서 뭔가 뭘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느긋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전해드릴게요.

김영자님, 휴식 같은 오당제. 이달기님은 반려묘 설탕이 소금이 후추도 음악이 너무 좋은지 옆에 누워서 듣고 있네요. 이름 너무 귀엽네요. 설탕이 소금이 후추. 박현진님, 저 야구보다가 너무 화나서 껐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되나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야구 볼 때마다 왜 화가 나는지 응원하는 마음만큼 아마 화도 나는 거겠죠. 마음의 정화에는 이 노래 딱인 것 같아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박현주님, 깍 마음이 정화되고 있어요. 기아는 부산까지 걸어가라 하셨는데, 아 기아가 오늘 하나한테 11-4로 좀 크게 지긴 했네요. 현주님 위로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숙향님, 가사의 의미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곡이더라고요. 맞아요. 악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6316님은 선곡이 좋아요. 울적한 저녁 노래로 마음을 토닥거려요. 예즈원의 12화 신청합니다. 헤어졌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점점점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즈원의 12화.

2502님, 안녕하세요, 잔디.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신청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이 노래 성시경 씨가 작곡한 노래죠. 얼마 전에 성시경 씨 그 고막 남친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조한 씨가 라이브 하셨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김정훈님, 잔디, 저 간만에 뛰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신청합니다. 뛰면서 이 노래 들으면 아주 신나고 좋을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전해드릴게요.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했습니다. 박성남님이 기아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셨는데 아까 현진님이 기아 경기 보면서 화났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는 경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9회 말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11대 7로 9회 말에 지금 기아가 석점을 더 내면서 넉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숙향님, 조용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 보니 꼭 듣고 싶은 곡이 생겨서 신청해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태우의 기억 속의 멜로디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오늘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이 칭얼거린다며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병원 권유를 거부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성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형보다는 8년이 줄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짝퉁 에어팟을 수입해 인터넷에서 정품으로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에어팟 등 애플의 음향기기를 본떠 만든 위조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부부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2만 7천여 개의 짝퉁 애플 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늘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횟수가 엔데믹 이후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복지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전화 연락 횟수는 평균 106회로 3.44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는 90회, 2019년에는 97회였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에는 103회로 늘어난 이후 2021년에 112회, 2022년에는 113회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13.6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난이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북한에서도 그 충격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마당에서는 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주요 자금줄인 돈주들이 당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면서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쟁이 불붙이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실체, 잠시 후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자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자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전쟁이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교수님, 중동전쟁 이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3: 예.
2: 그중에서 북한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3: 예.
2: 얼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고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서 대외 교류가 빈번하지 않을 텐데
3: 예.
2: 무슨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3: 오히려 그 경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좀 폐쇄되고 고립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 핵개발로 인해서 이제 제재 국면을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2: 네.
3: 그런데 규모가 작고
2: 네.
3: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썼던 이제 칼럼에는 네. 이제 장마당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를 썼는데 네. 사실 장마당 환율이 이제 1달러에 만 원을 넘은 게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만 원을 돌파했고 이야. 가장 최근에 이제 데일리 NK에서 항상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6만 9천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네. 2월 초만에도 이제 3만 5천 원
1: 네.
0: 1달러에
1: 네.
0: 그랬을 때는 이제 두 배 가량 폭등하는 상황들을 물론 이제 뭐 신의주나 해산이나 뭐 평양 뭐 시장별로의 뭐 시장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실물 경제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것은 뭐 최근에 이제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중동 사태의
1: 네.
0: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단순히 표현하면 몇 년 만에 저 북한의 환율이 달러 기준으로 한 7배 이상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0: 예.
1: 네. 야.
0: 이거를 이제 다른 이슈로 보면은 네. 북한 내부 당국에서
1: 네.
0: 이제 통제하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중앙은행에서 뭐 북한 원화를 뭐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뭐 어떤 뭐 실물 경제를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은 맞는 것 같고
1: 네.
0: 뭐 원화를 이제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또 유도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북한 경제 특유의 그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서서도 제가 잠시 질문 드렸습니다만 외환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럼 구조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는 겁니까?
0: 일단 북한도 기름을 쓰는 나라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네. 그게 이제 대북제재 결의안 이제 23975가 뭐 이제 과거에 하노이 회담 결렬 네.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북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는 기자들 앞에서 더 이상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촘촘하게 지금 제재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연간 50만 배럴은 정말 한국의 하루 이제 소비량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기름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이제 손을 잡는 상황이 마련이 됐고 그런 어떤 북러 간의 밀착이 또 중국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1: 네.
0: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버퍼존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제 한반도는 현상 유지, 뭐 평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1: 네.
0: 그런 정도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1: 네.
0: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지원들을 최근 들어와서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긴 하지만 뭐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휘발유 가격도 이제 키로 그럼다 23,000원, 뭐 디젤은 이제 18,500원
1: 네.
0: 선을 기록했는데 이게 올해 연초 대비 이제 40%가 폭등한 값이라고 볼 수 있고 국제 유가의 변동폭을 고려하더라도 뭐 최대 이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희소성 프리미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배분이 잘 되면 좋은데 북한 경제 특성상 이제 군부 쪽에 먼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기름이 네. 비축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다음 평양 중심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외화가 많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역시 에너지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예.
1: 야, 그러면 나름대로 저는 러우 전쟁 때 러시아를 지원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외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한 외국 물자 뭐 어떻게 에너지나 이런 거를 그래도 원활하게 좀 확보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경로는 없었나 보죠.
0: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생각하면
1: 네.
0: 이제 중동 사태 이후에 뭐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이 풀리고 역설적으로
1: 네.
0: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1: 네.
0: 뭐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이제 북한으로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1: 네.
0: 물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어떤 크로스 파병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건 맞죠.
1: 예.
0: 근데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많은 뭐 지금 이제 수천 배럴 정도가 계속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0: 그 단위로 지금 기름이 흘러들어가고 정제부가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뭐 단기간에 러시아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과하게 충족시켜줄 만한 여력은 없다. 그래서 전쟁 상황도 봐야 되고 또 네. 우크라이나 군이 어떤 그 정제 시설 같은 것들을 타격할 때도 어느 정도 수출에 영향을 받기 네. 때문에 지금 호재인 거는 맞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초만 해도 한 2조 내지는 3조 정도의 그 이익을 봤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인식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궤도에 올라왔는가. 이제 군사 동맹으로 봐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뭐 파병을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브릭스 국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천천히 북한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1: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마당은 그냥 그럼 못 본 척 해주는 거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불완전한 동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네. 이제 장마당이라는 사실상 시장 경제를 허용할 수 없는데 네. 뭐 90년도 이제 중반 이후에 불거진 이제 고난의 행군 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 이후에 이제 과거에 초기 농민 시장이 이제 장마당으로 좀 확산이 되고 네. 이것들이 이제 민수 경제를 떠받치는 어떤 핵심 그러니까 국가의 배급망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이제 생존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국가가 네. 배급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또 뭐 하다못해 뭐 쌀이라든지 현물로 주던 월급도 상대적으로 이제 신뢰 가치가 낮은 네. 북한 원화로 뭐 2, 3천 원 정도 수준으로 월급이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래서 7, 80% 이상의 뭐 실질적인 수입들을 이제 장마당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 단속을 하다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예. 종합시장이라는 제도 안에 장마당을 들어오려고 해서 지금은 한 뭐 600 내지 700개 정도 장마당이 있다고 이제 추산을 하는데 네. 뭐 위성사진도 저희가 뭐 매대까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1: 야, 매대까지요?
0: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메뚜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피하는 그 수법을 쓰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잠깐 풀어줬다가. 네. 다시 통제를 했다가. 근데 다시 통제, 뭐 사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방임기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팬데믹 들어서는 사실 뭐 그런 어떤 사상 이완이라든지 장마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네네. 그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USB라든지 뭐 한류 콘텐츠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차원에 지금은 사실상 뭐 통제기에 가깝지 않나. 근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네. 뭐 시장 플레이어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이따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돈주 와 일반 상인들 간에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가해졌을 때는 네. 뭐 당국의 통제가 네. 예전보다 세게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이제 장마당 내에서의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1: 네.
0: 그래서 뭐 장마당 같은 경우 그냥 시장이고요.
1: 네.
0: 뭐 저희도 뭐 새벽 시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뭐 새벽 4시부터 뭐 대규모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장마당으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철도 인프라가 북한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차에도 네. 기름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이제 버리차 대신에 뭐 서비차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탈북민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서비차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1: 네.
0: 사실상 뭐 대중교통 우리는 뭐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도 뭐 택배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의 역할은 돈주가 하고 신흥 자본 세력이 하고 분류의 역할은 그 서비차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매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청진에 있는 뭐 수남 시장이라든지 뭐 평양 근방에 있는 뭐 평성 시장 같은 대규모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핸드폰 이제 북한 말로 손전화를 통해 가지고 또 시장 가격 확인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식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이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또 시장마다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장마당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물론 평양 내부에 있는 뭐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대규모 백화점 같은 경우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죠.
1: 예외고요.
0: 구경 상점이나 이런 예. 것들은

0: 열개이고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이 그 생존의 터전으로 삼는 장마당은 네.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네. 형태를 띈 지는 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제 장마당에 가면 우리 남한 물건, 우리 대한민국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된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0: 그게 그렇죠. 과거에 뭐 우리가 이제 인도주의 협력을 네. 할 때 북한에 뭐 적십자 대한 적십자라고 표기가 돼 있는 쌀포대도 예. 많이 들어갔었고 네. 처음에는 한국인지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의 존재를 알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경제상 네. 거기에 플러스 그다음에 문화적인 콘텐츠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DVD였으니까 네. DVD를 통해 가지고 CD 형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법 복제되는 수단으로 네. 통해서 들어갔죠. 지금 이제 USB를 네.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위 간부들 뭐 자제들 사이에서 선물용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지 네. 뭐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든지 청년 교양 뭐 보장법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게 유통되는 통로가 장마당이고 이 장마당을 통해서 뭐 각 계층의 어떤 문화적인 꽤 재밌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봤을 네. 때도 그런 것들이 사상 이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네. 과거에는 이거를 그냥 계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DVD 같은 것들을 보다가 뭐 단속원에 걸리면 뭐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하는 단속 원이 들어와도 네. 뭐 손을 이렇게 얹어봤다가 네. 좀 뜨거운 열감이 있으면 네. 뭘 봤냐 추궁하고 계도하는 성격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걸 법제화를 해서 좀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와 굉장히 달라진 게 네. 법을 재개정하는 빈도가 확연히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법적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경향들이 사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환율 얘기를 좀 더 여쭤보면요. 예. 아마 이렇게 장마당에서 적지 않은 물건들이 유통되고 장마당은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비중도 높다 보니까 진짜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표현이 예. 시장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 급등 관련한 이런 충격들이 앞서 말씀 주셨던 돈주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체감하는 뭐 수준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환율이 시장 환율이 있고 정부에서 공시하는 환율이 있고 뭐 이런 이중 환율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0: 일단 시장을 둘러싼 제가 플레이어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돈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금융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은행 역할하는 거예요.
0: 은행 역할하는 예. 조선중앙은행에 뭐 저축을 하는 게 사실 뭐 원화 같은 경우는 가치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 뭐 가장 최근에는 북한도 이제 국정 가격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상징이죠.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이걸 한번 따라잡고자 이제 국정 가격을 대폭 상승한 예.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대량의 원화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융 자본을 어느 정도 그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돈주들은 뭐 2009년도에 제5차 화폐 개혁의 충격을 네.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계층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어떤 위기, 그러니까 100대 1로 국권과 이제 신권을 교환을 했을 때 네. 외화라든지 이제 고정 자산,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던 세력들은 고리대금을 통해가지고, 뭐, 환전이라든지, 고리대금을 통해서 위안화나, 뭐, 달러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을 시킴으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은 어떤 상인들을 회생시키는 역할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게 물론 좀 과하죠. 네. 고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네. 지금 같은 이제 중동사태 관련된 부분들도 돈주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부를 계속 늘려가는 방안을 찾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당국은 그러한 돈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역회사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돈주의 어떤 투자들이 필요하고 평양에 있는 어떤 스카이라인들을 구축할 때도 돈주의 대규모 자금 흐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1: 네.
0: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반 상인들이.
1: 상인들.
0: 그래서 상인들을 지금 보안원들이 단속 통제를 하고 네. 그런 것들 것들을 좀 비껴가기 위해서는 또

0: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뇌물들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세 이외에 또 걷어가야 되는 준조세와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게 제5차 화폐 개혁이 이제 2009년도 가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때 이미 북한 원에 대한 기대치는 바닥을 치는 상황.
1: 네.
0: 그 북한 원은 곧 북한 당국이기 때문에,
1: 예,
0: 시장에 대한 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인층은,
1: 네,
0: 손실 정도가, 네, 덜할 거지만 정말 그런 정보력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1: 네,
0: 상인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운데 실물 자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원화를 통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도 그게 예전과 가치랑은 다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손실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1: 네.
0: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요, 일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원화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0: 네,
1: 시중 은행에 맡겨봤자,
0: 네,
1: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는 충분한 이자율을 책정해서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닐 거고,
0: 네,
1: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환율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만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0: 그렇죠,
1: 그러면 이런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자구적인 노력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을 산다든가 아파트 산다든가 실물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 가격을 이제 현실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양곡 판매소라고 하는,
1: 예,
0: 그러니까 쌀 유통,
1: 예,
0: 시장의 핵심 기관들을 당국이 이제 틀어치고,
1: 예,
0: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런 상황들도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1: 예. 이게
0: 북한의 뭐 쌀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알곡 생산량이 뭐 100이면 100 다 뭐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1: 예.
0: 뭐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분배 왜곡이 있을 거고 또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 당국이 취하고 하는 어떤 그리고 돈주도 단속을 하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 북한은 지금 장마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생존의 터전이기 때문에,
1: 네,
0: 북한 당국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로직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이 시장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1: 네,
0: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장마당에서 돈을 또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 단위로 걷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1: 네,
0: 것들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북한이 가져간 충격,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충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최근 북한 경제의 동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북한의 환율도 급등했다. 몇 년 만에 거의 7배 이상 올랐다.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장마당의 현상을 지금 현 주소를 설명해 주시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여러 여파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 거주하고

0: 경우에는 뭐 돈줄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우연히 외화를 좀 확보하고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내가 외환을 더 사재기 해야겠다. 아니 외환에 투자해야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뭔가 외환 사재기 했다가는 뭐 진짜 큰 변고를 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실제로 최근에 이제 사재기와 관련된 동향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아까 1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폐 개혁 이후에 시장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돈주는 훨씬 더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권력층 같은 경우도 돈주와 네. 협업 관계에 있는 권력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5차 화폐 개혁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그때 당시에 권력층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1: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 이제 경제 담당 관료가 이제 처벌을 받는 상황들도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실물 경제가 외부로부터 어떤 물자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하더라도
0: 네.
1: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통제 기조를 느슨히 가져갈 수는 없는
0: 네.
1: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몇 년 만에 환율이 7배 가까이 뛰고 이렇게 경제 물가가 심상치 않은 기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정권을 바라보는 민심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1: 지금 이제 중동 사태는 북한 이제 핵무기,
0: 예.
1: 그러니까 이란이나 뭐 올 초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더라도
0: 네.
1: 핵무기를 개발하기 잘했다.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국제 질서의 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0: 네.
1: 특히 뭐 환율이 오를 거를 뭐 예상하는 계층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외화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 당국이 통제를 하긴 하고 여러 가지 처벌 수위도 세지긴 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뭐 은닉하거나 뭐 비공식 통로로 유통하거나 또는 돈추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또는 권력층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그 은밀한 방식으로 본인의 생존을 도모하는 기술들은 더 이제 진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정부에 대한 뭐 신뢰, 원망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출할 수도 없고
0: 예.
1: 하지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계속해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정부 당국에서 확인한 어떤 논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진작 어떻게 보면 통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개혁개방이 돼서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논조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그나마 핵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되고 우리의 그 주권은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논조에 좀 더 가까운 건지 어떻습니까?
1: 북한 시민들은 뭐 정치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은 이제 핵이 여러 가지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만능의 보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뭐 그런 체제 동의는 하죠.
0: 예.
1: 기본적으로는. 사실 핵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뭐 교육은 뭐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뭐 하기 이전부터 이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0: 네.
1: 물론 그게 김일성 당시의 유은 통치랑은 맞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때 그 선군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뭐 미국이 먼저 뭐 주먹을 내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먹을 내민다
0: 네.
1: 이런 논조로 계속 뭐 사상 교양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굳이 반대하진 않지만 핵이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은
0: 확실하다.
1: 널리 퍼져 있지 않을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핵도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은데.
0: 네.
1: 뭐 그러한 어떤 시도들을 뭐 싱가포르 뭐 북미 1차 회담이라든지
0: 네.
1: 하노이 2차 회담을 통해 가지고 뭐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0: 네.
1: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면 돌파 기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전쟁 상황들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상으로 뭐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뭐 특히 고개 외교 뭐 벼랑끝 외교라는 뭐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줄타기 외교거든요 기본적으로 줄타기 외교의 역사상 지금처럼 러시아와 이제 밀착 행보를 가져간 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북한의 선택지가 특정 어떤 뭐 한두 개 국가의 좌지

0: 출시될 확률이 높아졌다. 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네. 정상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보통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뭐 면모로 보기에는 네.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1: 네. 그러면요. 북한 정부나 북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핵이라는 게 나름대로 주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은 된다라는 건 이해를 했다면 이제 북한 정부 입장에선 그러면
0: 그러한 방식의 한 축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러시아랑 좀 다르죠. 중국은 단계적으로 북한이 이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경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러시아는 뭐 실제로 북한이 공급할 수 있는 뭐 탄약 지원이라든지 뭐 인력 지원, 뭐 전투력도 뭐 러시아 군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기대하는 차원에 있어서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북한이 필요한 지원들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화벌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안보리 제재에 의하면 다 좀 본국으로 송환을 시켰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뭐 벌목공들이라든지 뭐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뭐 식당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한 북한이 이제 외화벌이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들은 가져가려고 당국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도 외화가 필요한 구조인데, 외화벌이의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했다든가, 뭐, 사이버 테러를 했다든가,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리는데, 이걸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도 되나요?
0: 사실 뭐, 대북제재가 뭐, 30년 뭐,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북한도, 뭐 정제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 50만 배럴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유엔 내에서도 사실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수단이라든지 네. 뭐 이라크 제재를 할 때 너무 경제 제재를 과하게 했더니 취약계층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자구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러한 어떤 그 불법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네. 고도화되는 경향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네. 뭐 데이터 분석 기업의 이제 채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보고서에
1: 예.
0: 뭐 한 3조 원 정도의 가상 자산을 북한이 탈취했다.
1: 야, 3조 원이나요?
0: 예. 뭐 그런 것이 북한 연간 공식 수출액의 뭐 4.6배에 달한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고
1: 이야.
0: 그래서 이런 이제 탈취된 어떤 자산들을 예. 자산의 흐름의 추적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일부 동남아시아 소재의 뭐 유령 거래소를 뭐 활용한다든지
1: 네.
0: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정 화폐로 지원을 시키고 대북 제재망을 우회해서
1: 네.
0: 뭐 유류를 이제 밀수 형식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러시아 발의 어떤 첨단 무기를 뭐 들여온다든지 부품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핵심 재원들을 이제 전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입장에선 좋지 않은 거죠.
1: 네. 네.
0: 북한 입장에서도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1: 네.
0: 이런 불법적 좀 음성적인 방식의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기술들이
1: 네.
0: 조금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예.
1: 어차피 우리 다 한민족인데 그쪽 사람들 얼마나 또 똑똑하겠습니까? 우리
0: 맞습니다.
1: 못지않게.
0: 예.
1: 특히 해커로 활동하려면 북한 내부가 아니라 해외 가서 활동해서 워낙 선망의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0: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위장 예. 해커로 예. 위장해서 하다가 뭐 적발이 돼가지고 뭐 북한 내부 상황을 인터뷰어가 이제 인터뷰에게 물었더니
1: 네.
0: 대답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뭐 아마존 같은 데도 위장 취업 사례들이 이제 적발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사실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1: 네.
0: 굉장히 위장 취업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북한에서 이러한 그 AI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1: 네.
0: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북한이 직접 뭐 조달하지 않더라도
1: 네.
0: 해외 기업망을 통해 가지고 뭐뭐
1: 예.
0: 뭐 디지털 뭐 기술이라든지
1: 예.
0: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1: 예.
0: AI 기술을 통해서 뭐 약탈적 경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북한 개별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1: 네.
0: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해킹을 당한 적이 있죠.
1: 그러세요.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도 이제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1: 네.
0: 좀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앞서 말씀 주시기를 북한의 AI도 그

0: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북한의 AI 관련된 기술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1: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2013년도에 예. 그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0: 2013년도에요?
1: 예. 야. 거의 김정은 체제 출범과 동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로는 이제 북한 내 85개 정보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이 중에 37곳이 새로 설립된 어떤 대학 부속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과학기술 분야에 김정은 체제 들어서 여러 가지 강조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AI 기술 저비용으로 많은 어떤 그 인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 이게 사실 AI 기술이라는 게 이중 용도가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예. 뭐 모의 전장 연습이라든지 팬데믹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마스크의 성능 테스트에도 뭐 이제 활용이 되고 했습니다만
0: 예.
1: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이 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AI 기술 같은 게 뭐 북한의 손전화기, 뭐 진달래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6-7부터 뭐 지문이나 이제 음성, 뭐 얼굴, 뭐 문자 인식 기술이 이미 탑재가 되었고.
0: 야.
1: 보안 감시 시스템, 우리의 뭐 CCTV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지능형 IP 카메라에도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뭐 평양의 뭐 교원대학 같은 데도 네. AI 이제 로봇을 통해서 뭐 교수법을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란봉 구역 같은 데는 24시간 약국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의약품 관리소에도 AI 로봇이 좀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양상들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0: 네.
1: 뭐 조금씩 확산되는 그 상황이 뭐 북한이 이제 뭐 특히 뭐 2019년 이후에
0: 네.
1: 뭐 AI와 이제 머신러닝 개발 노력을
0: 네.
1: 통해 가지고 뭐 디지털 경제를 강화시키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디지털 경쟁력 구축을 뭐 국가 자원의 전략
0: 네.
1: 으로 지금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이버전이나 뭐 무인기 활용 분야에도 나날이 지금 역량이 강화가 되는 상황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 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왕성하네요.
1: 아, 뭐 저희가 너무 북한을 네. 한쪽 면만 보고 간과하는 면이 있는데요.
0: 네.
1: 북한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분야다 그러면
0: 네.
1: 굉장히 기민하고 발빠르게 반응합니다.
0: 네.
1: 이런 이제 국가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네. 그러면 AI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어도
1: 네.
0: 사실 데이터 센터의 부재라든가 특히 요즘 전력 이슈가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북한은 도대체 AI 돌리려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1: 저도 궁금해서 이제 최근에 뭐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0: 네.
1: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갖고 있는 판교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의 데이터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죠.
0: 네.
1: 그 전력량도 심각하고 여전히. 하지만 최소 이제 세 곳 이상의 데이터 센터, 뭐 중앙 자료기지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것을 뭐 체제 유지와 정보 관리 차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시설들이 일반 주민용 전력망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0: 예.
1: 뭐 우선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0: 아.
1: 그래서 최소한 이 데이터 센터, 소수의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고
0: 예.
1: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네트워크망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산돼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0: 네.
1: 이런 것들이 뭐 유선 국가망이라든지 뭐 북한은 인터넷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인트라넷
0: 네.
1: 내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3G 무선망 뭐 그다음에 와이파이 이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허용하는 굉장히 고가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미래망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센터가 평양의 뭐 중구역이라든지 뭐 보통강 구역 뭐 만경대 구역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런 것들이 뭐 북한도 이제 뭐 수풍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어떤 수력 발전소나 뭐 화력 발전소들이 있긴 있는데
0: 네.
1: 물론 뭐 한국처럼 이렇게 뭐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최소 전기량
0: 네.
1: 같은 경우는 뭐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뭐 이러한 이제 우선 국가가 먼저 챙겨야 되는 어떤 데이터 센터에 먼저 이제 공급을 하는 뭐 이런

0: 어떤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라고 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뭐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도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그 하드웨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활용을 해서
1: 네.
0: 이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1: 그러니까
0: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면 또 데이터가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관리 차원의 뭐 소프트웨어 활용
1: 네.
0: 그다음에 뭐 경량화 기술 뭐 이런 것들 뭐 연산 자원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적동할 수 있는 뭐 AI 알고리즘을 뭐 이제 강화한다라든지
1: 네.
0: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그 인식의 정확도라든지 뭐 속도를 높이는 방향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좀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 중심 사회이고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시진핑 체제에서 예, 중국을 보더라도 북한이 실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3G망을 말씀드렸는데 이 3G망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선전화를 활용을 하고
1: 예.
0: 북한은 3G망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1: 그러니까
0: 각각의 좀 예, 기능들이 달리 예. 활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열악한 게 분명한데 워낙 그 특출난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런 것들을 일부 보완해가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까지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면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AI를 통한 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탈취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면 우리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유엔 전문가 패널,
1: 예,
0: 이제 미국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이런 피해,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위장 취업을 포함해서
1: 예.
0: 이러한 피해가 연간 뭐 2억 5천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한 3,400억에서 뭐 8,200억 원까지
1: 네.
0: 우리는 이제 피해가 되는 거고 북한은 이걸 이제 벌어들이는
1: 그렇겠죠.
0: 수익으로
1: 예.
0: 취한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AI 기술 중에 또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1: 네.
0: 북한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과거에도 집중적으로 양산을 해오긴 했었는데 그 방향, 그 축이 뭐 집중적으로 이제 AI 활용하는 차원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이러한 좀 보조적인 어떤 그 해킹을 통한 보조적인 북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수단들을 자구적으로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안 될 테니까요.
0: 네.
1: 당연히 우호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벌충해야 될 텐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중에 북한에게 가장 크게 기여하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국가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0: 지금은 러시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
0: 북한 경제가 이제 군수 경제나 단경제, 민수 경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1: 네.
0: 뭐 러시아에서 갖다 주는 것들은 대북 제재망을 다 회피해서 들어가는 뭐 돈이나 에너지나 뭐 물자들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이런 상황들은 뭐 최근에 또 이번 달에 북한과 러시아가 뭐 향후 5개년 군사협력 계획을 합의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전략적인 기술 공유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 그 혈맹 수준의 군사 및 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지금은 러시아가 뭐 북한에게는 제1 뭐 지원 국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1: 예.
0: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 생존을 보장할 정도의 단계적인 지원들.
1: 네.
0: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예상되는 바로는 올해 말에 이제 신압록강 대교가 또 개통이 될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텅스텐이나 이제 몰리브넨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에 접촉이 되지 않는 광물자원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수출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윈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뭐 티가 러시아처럼 뭐 나진 않지만, 네. 단계적으로는 꾸준히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만 쳐다볼 순 없으니까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늘릴 것 같은데 네. 동남아 국가와 교류협력을 늘리려는 시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0: 이제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가 됐고 네. 뭐 이제 속속들이 그러니까 외교 공간 관계자들이 평양에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이제 공산당 서기장인 토럼
1: 네.
0: 서기장이 뭐 서울을 방문했다가 뭐 두 달 뒤에 평양을 방문하는 상황들을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들의 국익에 부합한다.
1: 네.
0: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대나무 외교 지금 펼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평양 주재 대사도 새로 임명을 해서 최근에.
1: 네.
0: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북 외교를 베트남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좀 이렇게 우회해가는 방법이긴 한데
1: 네.
0: 북한의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1: 예.
0: IT 인력들이 이제 라오스 현지에서도 좀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라오스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1: 예.
0: 또 북한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1: 예.
0: 최근에 이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라오스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1: 예.
0: 뭐 후속적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교육, 체육, 관광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북한이 그 아센 회의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아세안 그 의장국일 당시에
1: 네.
0: 북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북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1: 네.
0: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평양 대사관을 다시 열었고 북한도 나름으로는 이제 중러에 예속되는 어떤 경제 구조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자 하는 좀 마음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나름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든 협력이든 이런 걸 늘려나가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인 접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좀 예전과 같은 국제 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1: 네.
0: 뭐 그런 어떤 지토 시대는 지났다. 사실상 지 제로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는 이제 중견국들의 어떤 입김들이 세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네.
0: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적 역량들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최소한 동남아 국가들의 공공 외교의 역량이 신장된
1: 네.
0: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국가들이 한반도 외교, 인근에 있는 한반도의 공공 외교, 한반도의 평화가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안정적인 무역 질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제 노력을 할 때
1: 네.
0: 그런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가 좀 용이한 국가들을 우리도 활용하고 이 국가들도 그 남북 간의 양자 관계의 외교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 네.
0: 본인들의 베네핏도 늘려가는 그런 윈윈하는 공공 외교 전략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1: 네, 진짜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를 포함해서 요즘 최근 달라진 북한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내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킹

0: 80원.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케팍스부.
2: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케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스부로 예방합니다.
2: 케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3: 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

0: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이 직원도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싣고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번째 유조선이 20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SK해운 30만 톤급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일과 6일에도 두 척의 유조선이 추가로 홍해를 통과하는 등 우회로를 통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재개되면서 산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 사실을 공개한 뒤 최고 지도자의 진솔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즈타바를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타스님 뉴스는 이 만남이 최근에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육성 대신 서면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제5차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 대비 6.4%포인트 증가했고 전체 응답자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은 71.6%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다크 콘티넨트. 아프리카를 지칭하던 19세기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암흑대륙이라고 합니다. 암흑대륙의 뜻풀이가 최근 바뀌었죠. 예전엔 어두운 대륙이란 뜻으로 문명이 뒤처진 아프리카 대륙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에서 미지의 대륙이던 아프리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수정됐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팝음악계의 대표적인 형제 그룹 비지스. 이들 중 맏형인 베리 깁이 가장 많은 곡을 쓰곤 했지만 비지스 삼형제가 함께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싱을 하고 노래를 한 곡도 당연히 있습니다. 1968년에 발표된

이 노래도 세영제가 함께 쓴 곡인데요. 원래는 클리프 리차드에게 주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클리프 리차드가 앨범 녹음을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기다리던 비지스 멤버들이 그냥 직접 불렀다고 하네요. 멤버 중 베리 깁도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로빈 깁도 논쟁을 한 이후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말이라는 건 사람을 행복하게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래를 쓰게 됐다는 이 음악. 비지스의 매력을 10분 담고 있는 곡이에요.

5월 7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지스 월즈였습니다. 이 노래를 원래 이제 클리프 리차드에게 주려고 비지스 삼형제가 같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솔로 가수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는 그 메리 깁이 아예 리드 보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가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좀 코러스에만 참여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편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클리프 리차드

0: 카드가 불렀어도 뭐 제법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 노래 우리에게는 비지스의 명곡 중 하나로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 노래죠. 그럴 수 있었던 건또 비지스 세 형제가 마음이 좀잘 맞았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했고, 그렇게 우애가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5월이에요. 가정의 달이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면 또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루지 못했었던 그 주제 가지고 왔어요. 밥음악계의 가족 그룹들의 노래, 오늘 쭉 모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시작을 비지스 삼형제가 열어줬는데요. 뭐 형제 그룹도 있고 남매 그룹도 있고 자매 그룹도 있고 뭐 그렇죠. 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어떤 음악을 남겼는지 오늘 가족 그룹들의 노래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평소처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그룹들의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가족 그룹이었죠. 먼저 The Osmonds의 Love Me For A Reason, 나중에 보이존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던 그 노래 들어봤고요. 이어진 음악 잭슨5였습니다. I'll Be There. 역시 잭슨가의 형제들이 함께 했었던 대표적인 가족 그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듀오, 남매와 자매 둘이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두 그룹을 만나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니까 바로 생각나셨죠? 가장 대표적인 그룹 카펜터스. 리차드 카펜터와 카렌 카펜터가 함께 했었던 이 카펜터스의 노래 중에 6486님이 Yesterday Once More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노래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최근으로 와서 자매 클로이 베일리와 할리 베일리가 함께한 클로이 앤 할리의 노래 들을 거예요. 비욘세가 발굴한 2인조 걸그룹으로 참 유명해졌죠. 클로이 앤 할리의 Do It. 이렇게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그룹들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이 음악은요, 시스터 슬래치, We Are Family였어요. 데비 슬래치, 조니 슬래치, 킴 슬래치, 캐티 슬래치가 함께한 네 자매의 노래였죠. 그냥 제목도 굉장히 정직한 음악이었고요. 시스터 슬래치, We Are Family. 사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소화를 못할 만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한 그룹이 제법 많은데요. 이번에는 3으로 뭉친 그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3명이서 함께한 3형제, 3자매의 노래를 이어서 들어보려고요. 먼저 헨슨이에요. 음밥. 그리고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마지막으로 3자매가 함께한 그룹이죠. 하임의 원추백까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렇게 차례로 등장한 가족 그룹들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헨슨이에요. 음밥.

지금 들으신 노래 헨슨의 음밥,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그리고 하임의 원주백이었습니다. 요즘에도 활동하고 있는 가족 그룹들이 제법 많은데요. 지금 음악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위에 정확하게는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하고 저하고 진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사이가 다행히 좀 좋은 편이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 했을 것 같아요. 잘 했지만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동생의 숙명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그룹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항상 똑같은 것도 아니겠죠. 미국의 컨트리 밴드입니다. The Band Perry. 2010년에 이제 첫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했는데, 제일 큰 누나가 이제 보컬을 맡고 두 남동생이 이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남동생이 각자 이제 한 명은 솔로 음악을 하고 싶다, 또 한 명은 나는 매니지먼트 쪽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 해가지고 2025년에 이제 나오게 됐고, 현재는 이제 가족 그룹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메인 보컬이었던 킴벌리 페리하고 만돌린 연주자인 조니 코스텔로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2인조로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그룹이었다가 이제는 가족 그룹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고요. 또 에코 스미스라는 그룹도 있었는데 4인조로 네 남매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오빠가 이제 본인의 음악을 위해서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족 그룹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족 그룹 안에서도 멤버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음악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그룹 모두 완전체 가족 그룹이었을 때 나왔었던 노래들 대표곡 준비했어요. The Band Perry의 If I Die Young, 그리고 에코 스미스입니다. Cool Kids.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가족 그룹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마지막 곡, 아일랜드의 4남매가 함께하고 있는 더 코어스의 음악이죠. Only When I Sleep. 서창아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씌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수익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분배하고 수년간 탈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도로공사와 도성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도성회는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 8천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아 생일 축하금 등 회원들의 경조금으로 약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분배한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비영리법인 사용으로 처리해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부는 도성회가 정관에 명시된 공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특혜하에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추격전을 벌이고 이를 생중계하다 사망사고를 초래한 유튜버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일명 음주운전 헌터라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다가 교통사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40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최 씨는 2024년 9월 22일 신호대기 중인 A 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묻고 생중계를 하면서 추격전을 벌였는데 달아나던 A 씨는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며 최 씨의 행위를 사적 제재로 판단했는데요. 또한 추격 전에 합류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브 구독자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지난 2010년 관련 위원회 해산된 이후에 중단됐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가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친일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친일 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프로야구 소식 먼저 볼 텐데 어제는 비가 와서 취소된 경기가 있었습니다.
4: 네,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롯데 대 KT의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이 경기는 박세웅 대 고용표, 이 선발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롯데의 박세웅 선수가 지난해 8월 이후, 그러니까 277일간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 대한 주목도가 컸는데 아쉽게 열리지 못했고요. 어제 경기 전 당시에는 한화가 9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와 기아의 경기도 좀 눈길을 모았는데 외국인 1, 2 선발에 이어서 지금 문동주 선수까지 어깨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선발진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화의 정우주 선수가

0: 불펜에서 선발로 보직을 바꿔서 어제 등판을 했는데
1: 네.
0: 2이닝도 못 채우고 강판이 아. 됐습니다.
1: 네.
0: 1과 3분의 2이닝 1피안타 4개 볼넷 2탈 3진 2실점으로 강판이 됐는데요. 물론 경기에서는 한화가 11대 8로 승리를 했는데
1: 네.
0: 사실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반에 네. 점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2군에서 다시 올라온 김서현 선수가
1: 예.
0: 또 제군 안조로 4실점을 하면서 기아의 추격을 하면서 한화 팬들의 어떤 실망이 좀 이어진 그런 경기였고
1: 네.
0: 선수 운용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서 한화 팬들이 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한화 본사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했더라고요.
0: 네. 1년 만에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진 팀에 대한 불만을 트럭 시위로 표출을 했는데 사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팬들은 어떤 경기 내용이나 선수단 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1: 네.
0: 뭐 보직 변경이 잦다든지 또 무리한 기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불펜 붕괴를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1: 네.
0: 이제 제군 안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 선수를 2군으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좀 더 정신적으로나 경기력 측면에서 좀 추스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라오기를 바랬는데 1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딱 되니까 바로 1군으로 콜업을
1: 네.
0: 하더니
1: 예.
0: 바로 경기에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볼넷을 계속 내주면서
1: 네.
0: 제구력 난조로 계속 보이면서 어제에도 4실점이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마무리 투수 쿠싱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투수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1: 네.
0: 이 쿠싱을 이제 마무리로 등판을 시키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마무리 투수는 요즘 야구에서는 1이닝 또는 좀 길게 던진다 해도 2이닝 정도인데
1: 네.
0: 이 선수를 7회 등판시켜서 무려 3이닝을 던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1: 네.
0: 그런 상황이 오니까 팬들은 너무나 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선수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김경문 감독에 대한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네.
0: 이 한화 본사의 트럭 시위 한 날 그나마
1: 네.
0: 유현진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막으면서 연패를 끊어줬습니다. 통산 120승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1: 네.
0: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팬들은
1: 네.
0: 유현진 선수가 소년 가장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한화에서.
1: 맞아요.
0: 이제 돌아와서 중년 가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유현진 선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좀 짊어진 선수에게 고마움을
1: 네. 네,
0: 표하면서도 그 사이 한화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1: 네.
0: 상황입니다.
1: 뭐 류현진 한화로 먹고 살려고 하느냐
0: 네.
1: 불만이었겠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다른 야구 경기 결과들 또 팀 순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0: 네. NC 대 SSG 어제 10대 5로 NC가 이겼고요. 어린이날 주간에는 꼭 잠실 더비가 열리거든요.
1: 네.
0: 두산 대 LG의 경기 주중 3연전이 있었는데 두산이 어제는 3대 2로 승리를 했습니다. 키움 대 삼성의 경기는 삼성이 6대 0으로 이겼고 원태인
1: 네.
0: 선수가 7이닝 무실점 늦은 감이 있지만 시즌 첫 승을 거뒀고요. 그래서
1: 네.
0: 현재 순위는 KT가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위는 LG인데 한 게임 차고요.
1: 예.
0: 공동 3위 SSG 삼성인데 삼성이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5위
1: 네.
0: NC, 공동 6위에 기아 두산, 8위 한화, 9위 롯데, 10위 키움입니다.
1: 근데 문동주 선수도 그렇고 좀 부상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0: 올해 WBC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좀 몸을 빨리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시즌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 WBC에 참가하는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좀 너무 많으니까
1: 예.
0: 이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동주 선수는 아예 시즌 아웃이 됐고
1: 네.
0: LG 마무리 유영찬 선수도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LG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고우석 선수를 복귀시키려고
1: 네.
0: 차명석 단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1: 예.
0: 고우석 선수는 계속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어서
1: 네.
0: 복귀는 무산이 됐고요.
1: 예.
0: LG 같은 경우는 4번 타자 문보경 선수까지 지금 발목을 다쳐서 5주 공백이 불가피한데 LG가 지금 주축 선수들 공백이 정말 많거든요.
1: 네.
0: 그런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뎁스가 깊은 팀들은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KT의 안현민 선수도 빠져 있고요. 삼성의 구자욱 선수도 지난 5일에야 복귀를 했거든요.
1: 네.
0: 물론 뭐 이 선수들 부상 원인이 전적으로 WBC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WBC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

0: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1: 네.
0: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166경기 만에 3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습니다.
1: 네.
0: 아마 주말 3연전도 역시나 많은 관중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기아 대 롯데, KT 대 큐움, LG 대 한화, SSG 대 두산, 그리고 삼성 대 NC의 대결로 진행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이 됐는데 정규리그 5위, 6위 간의 이 팀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0: 이게 KBL 역사상 최초거든요.
1: 네.
0: 소노의 돌풍과 더불어서 6위 팀이 한 번도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적이 없다 보니까
1: 예.
0: 더욱 시선을 끄는 경기인데요.
1: 네.
0: KCC가 예전에 이제 5위로 올라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번엔 6위로 올라서 또 챔피언을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전에서 5위인 소노의 홈에서 먼저 열렸는데 고향에서 열린 경기 KCC가 소노를 이기면서 71.4% 우승 확률을 가져갔고요. 어제 2차전은 역시 건강한 호화군단 슈퍼팀을 소노의 돌풍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96대 78 아주 4쿼터에서 점수를 확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 네.
0: 이렇게 KCC가 2차전까지 이기면서 KCC 우승 확률은 85.7%까지 올라갔습니다.
1: 네.
0: KCC의 홈 부산으로 이제 옮겨서 내일과 모레 3차전과 4차전이 열립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이강인 선수 소속 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갔습니다.
0: 이 4강전 대결이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에서 네. 관심이 모았는데
1: 예.
0: 이런 경기 홈앤더웨이로 1, 2차전이 열리거든요.
1: 네.
0: 1차전이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5대4로 생제르맹이 이겼는데 뮌헨의 홈으로 이제 독일로 와서 경기 2차전을 1대1로 비기면서 이게 1, 2차전 합계를 해서 승부를
1: 예.
0: 가리거든요.
1: 예.
0: 6대5로 파리 생제르맹이 결승에 가게 됐습니다. 아쉬운 건 이강인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1: 네.
0: 2차전에서. 그래서
1: 아하.
0: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1: 네.
0: 근데 이상하게 PSG의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는 우리 팀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수다 이렇게 누누이 말하지만
1: 네.
0: 정작 중요한 무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뭘까요?
0: 그래서 이제 이적설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1: 네.
0: 그 지금 이게 베스트 11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특히
1: 예.
0: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기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교체 순번에서도 계속 밀리는 상황이면
1: 예.
0: 과연 이강인 선수가 결승전엔 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데다가 이제 PSG가 결승에 가는 바람에 5월 말에 결승전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합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1: 네.
0: 그런 상황이라서
1: 그게 좀
0: 네, 아쉽게 느껴지고요. 결승전은 PSG 대 아스널의 대결로 성사가 됐습니다.
1: 네. 지금 대표팀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황인범 선수가 부상 때문에 시즌을 조금 일찍 마무리했다고 하죠. 그래서 월드컵을 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0: 그 황인범 선수가 왜 팀 내에서 3월 달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1: 네.
0: 3월 A매치도 못 나온다 이렇게 해서 참가를 못했잖아요.
1: 네.
0: 아직 재활이 다 끝나지 않으니까 팀에서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경기를 못 뛰니까 빨리 시즌 조기 마감을 하고
1: 네.
0: 몸 관리를 해라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지금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재활이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고 국내에서 대표팀 의무팀과 피지컬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재활을 할 예정인데
1: 예.
0: 월드컵이 이제 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재활을 한다 해도 경기를 못 뛴 게 3월부터니까 과연 경기 감각이 돌아올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뭐
1: 네.
0: 그렇다고 지금 황인범 선수가 없는 대표팀 중원을 좀 상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1: 대안이 없다는
0: 네, 점. 안 그래도 이제 중원 자원이 부상이 많아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중원 이 미드필더 자원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어쩌면
1: 아하.
0: 가장 큰 걱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골 감각에 대해서 또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계속 도움은 올리고 있는데 골이
1: 예.
0: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사실 리그에선 도움왕도 할 정도의 흐름이긴 한데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로 건너가서 이 멕시코 프로팀을 상대로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챔피언스컵을 치르는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1: 네.
0: 고지대가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슈팅도
1: 네.
0: 없었고요. 어제 경기는 실수도 나오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거든요. 대표팀이 5월 16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그 이틀 주에 미국 솔트레이크로 떠나는데 네. 과연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도 좀 걱정이 되고요.
1: 예.
0: 그곳에서 현지 시간 다음 달 3일이죠.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는 계획까지 지금 홍명보는 발표가 된 그런

0: 사람원입니다.
1: 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월드컵 앞두고 대표팀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0: 무관심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1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는 소식도 화제네요.
0: 네,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네.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결승전 경기 참가를 확정했다고 아시아 축구연맹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건 아시아 여자 클럽 팀들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4강전 두 경기, 결승전 모두 수원 운동장에서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열리니까 대회에 참가하려면 한국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1: 예.
0: 참가를 하겠다고 했으니 온다는 얘기가 예. 되겠죠. 통일부도 예. 승인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4강전에서 우리나라 팀인 수원FC 위민을 만납니다. 20일 오후 7시에 이 경기가 열리고
1: 네.
0: 여기에 승리한 팀이 이제 결승전으로 가게 되는데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한국 방문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고요. 클럽 축구팀이 방문한 것은 또 처음이거든요.
1: 예.
0: 다른 종목까지 합치면 탁구 대회에 8년 전에 온 적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1: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0: 네, 의미 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그리고 좀 김남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0: 네.
1: 금요일의 스포츠 이요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헌법 개정안 국회 투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못 열고 무산이 됐습니다.
3: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개헌안을 상정했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면서 지금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것만을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국회 내에 6개 정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개헌안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3: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또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3: 또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화해서 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한글로 표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1: 네.
3: 87년 헌법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일부라도 좀 수정을 해보자, 이런 시도였습니다.
1: 네.
3: 그래서 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명패를 확인해 보니 178명이었습니다.
1: 네.
3: 의결 정족수는 지금 대선후보 286명 중에 3분의 2인 191명을 채워야 하는데요. 결국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0: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 네, 그렇게 된 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끝내 단 한 명도 표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래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투표 불성립이기 때문에 애초에 투표함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1: 네.
0: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모두가 불참을 했습니다. 바로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렸는데요. 이 들어오면서 대신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개헌 투표 보이콧 사유를 밝혔습니다.
1: 네.
0: 예상됐던 이탈표는 없었는데요.
1: 네.
0: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던 한지하 의원은 물론이고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조경태, 김용태 같은 개헌 찬성 의견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 네.
0: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지금 강선우 의원이 구속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1: 네. 민주당은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다시 한번 표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0: 네. 이 민주당의 천준호 원내운영석 부대표는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결국 불법 개헌을 옹호하는 것이다 라면서 저류는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그 자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힘은 영원한 내란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1: 네.
0: 우원식 의장도 투표 불성립을 어제 선언을 하면서 8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 네.
0: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1: 네, 재도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쟁점 법안 30여 개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 거란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 이외에 모든 법안 통과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예.
0: 송호성 원내대표는 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언론 공지를 했는데요.
1: 예.
0: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이제 오늘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을 해서 개헌안 재투표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1: 네. 이렇게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 때문에 투표가 무산이 되니까 청와대에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0: 네.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드린 바는 없으나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이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청와대는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12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의 한동훈 예비후보 그 후원 회장의 정영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유촉했는데 좀 말들이 많습니다.
0: 네, 일단 한동훈 후보는요.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 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라면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 네.
0: 정 전 의원 1999년 96년 15대 총선에서 부산 북 강서가 그러니까 분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1: 네네.
0: 여기 당선된 후에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 연속으로 의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 한나라당의 야당이던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이른바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1: 예.
0: 하지만 이제 15, 16, 17대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이 지역구는 박민식 전 의원이 물려받았는데 공교롭죠. 그 박민식
1: 네.
0: 전 의원이
1: 네.
0: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니까요.
1: 예.
0: 그래서 박 후보가 SNS에 쓴 글에서
1: 네.
0: 정 전 의원은 3선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었지만 북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라면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 전국적인 지명도, 대선 주자급 체급, 그때 그 구도와 지금 이 구도가 어쩌면 이렇게 닮았느냐.

0: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그때처럼 이번에도 본인이 이기겠다. 이게 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근데 열거한 걸 쭉 보면은 좀 공교롭긴 합니다.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 과거에 이 고문수사 가담 의혹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좀 논란이 되는데 뭐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0: 뭐 실제 뉴라이트 관련 이제 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영근 전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를 보게 되면은 안기부 이제 국가기획안전부에서 대공수사국장과 안기부에도 제1차장까지 네. 이른바 대공수사의 핵심 보직을 거친 공안통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냥 공안검사만 한 게 아니라 또 시기가 시기였던지라 고문수사, 강압수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네. 관련해서 파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체포영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부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회기 뒤에 숨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문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실명 증언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직접 고문을 받았다라고. 네. 또 여기에 사생활 논란도 있는데요. 이 묵주 사건 막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정 전 의원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잠실의 한 호텔의 객실에서 네. 결혼을 했던 40대 여성 A씨와 머물렀던 것이 YTN 보도로 드러나면서 풍파를 일으켰는데
1: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다는 건 유부녀라는
0: 그렇죠.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의 제보로 취재진과 함께 이제 현장에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식의 상황이었는데 네. 정전은 이때 이제 취재를 거부를 하고 나중에 해명한 걸 보게 되면은 이 A 씨와 평소 알고 지냈는데 네. 외국에 다녀오는 길에 본인이 부탁했던 묵주를 사와서 이걸 전달받기 위해서 잠시 들었던 것뿐이다 라면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네. 묵주를 전달받으려고 호텔방에서 단둘이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식의 덧대어지면서 네. 당시에 이제 온라인 여론에서 묵사마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 네. 참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0: 그렇죠. 조직에 한 표라도 좀 끌어모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1: 네. 그리고 또 저변도 넓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가운데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국민의힘에 탈당기를 제출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0: 네. 이 부산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서병수 전 시장이 어제 탈당기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네. 5선 중진이자 민선 6기 부산시장을 지낸 나름 부산에선 거물급 정치인인데요. 가급적이면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고 도왔으면 했는데 네. 이런 상황, 지금 당이 좀 갈등하는 상황에서 내가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서 탈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3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인데 마음이 안 좋다. 처음으로 탈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서 전 시장은 보수 진영의 승리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한 후보를 도와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네. 한동훈 캠프에서 명예 선대위원장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뭐 서병수 전 시장을 포함을 해서 친한계 인사들이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한동훈 후보 선거 캠프 개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한재 의원이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도 네. 한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역시나 친한계인 진종호 의원 부산에 거처까지 마련을 했는데 역시나 개소식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서병수 전 시장도 이날 함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의 부산북과 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의 캠프 개소식도 똑같이 열리는데요.
1: 뭐 아주 가깝다면서요, 장소가?
0: 네,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또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현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참석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당 지도부는 부산행을 택한 친한계 의원들의 징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1: 네. 양쪽에서 이렇게 개소식이 있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인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0: 네. 특히 혹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눈치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어제 SNS를 통해서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면서 이번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들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

0: 그래서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 뿐이니까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1: 네.
0: 앞서서 당 윤리위원회는 원래 이제 어제 정 전 부의장의 출마 자격 여부를 심사를 하고 공관위는 윤리 심사 통과를 전제로 어제 오후 정 전 의원의 면접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1: 네.
0: 그가 후보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 두 회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 네. 정진석 전 실장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뇌에 찬 결단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SNS를 통해서 정 전 실장의 결정이 우리 당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의 희생을 깊이 새기면서 충남 도민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모든 정성을 쏟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충남지사 사퇴와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그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약 정 전 실장이 공천이 되게 되면은 본인 이 사퇴를 물론이고 탈당까지 강행을 해서
1: 네.
0: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배수진을 친 바 있습니다.
1: 그랬었죠. 자, 민주당에서도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공무원들을 이른바 공무원을 딱가리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좀 이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군요.
0: 네,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요.
1: 네.
0: 김문수 의원이 지난 2일에 순천 지역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느냐라면서 딱가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과 일반 공무원의 역할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1: 네.
0: 이게 알려지면서 비하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고요.
1: 예.
0: 논란이 커지자 본인 SNS에 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지만
1: 네.
0: 전국 공무원 노조를 포함해서 공직사회가 지금 들고 일어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크리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3: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3: 네, 하늘 보며 부모님 떠올리기 좋은 맑고 깨끗한 날씨입니다. 다만 오늘도 바람이 좀 강해서 공기는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도,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0도, 대구 21도로 특히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6,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고 오후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맑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4213님이 전남 고흥에서 아버지와 함께 학교 급식 운송일을 하고 계시다네요. 지금 아버지도 배송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고요. 어머니도 지금 학교에 출근해서 청소 일을 시작하실 텐데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승기의 아버지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카오 버블카 샴푸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에 많은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 자동 차단기죠.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차단되는데요. 덕분에 불 끄는 것을 깜빡해도 화재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할 때 유용한 장비도 있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을 때 동력이 차단되는 장치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보급 중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실 텐데요. 다양한 안전장비로 사고를 예방하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불이 난 나무호가 현지 시간 8일 새벽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최대 수리조선소 드라이독 월드 계류장에 배를 댄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받게 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우리 조사단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불확실성으로 뉴욕 증시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13.62포인트 0.63% 내린 49,596.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32.75포인트 0.13% 내린 25,806.20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5% 가까이 급락했지만 낙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1.2% 하락한 100.0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따른 폭음이 관측됐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란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무인 항공기 두 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0: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 표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40대 부인과 부인이 일하는 태권도장 20대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대 관장은 그제 저녁 부천 원미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40대 아내를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제주에는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7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9.9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참 묘한 지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의 수다와 큰 웃음은 활기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소란으로 여기는 점이 그렇죠. 우리는 왜 나보다 작은 존재의 서투름에만 그토록 엄격한 걸까요? 아이들은 원래 마음껏 뛰놀고 웃으며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서툰 행동에 날카로운 눈총 대신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주세요. 딱 그 정도의 다정함이면 충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데요.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전은수 민주당 후보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배시시 남매님이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 덕에 맘 편히 직장생활하는 애둘 엄마는 어버이날인 오늘도 아이들 아침 걱정 안 하고 출근합니다. 엄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아름다운 독도님은 어머 오늘이 어버이날이군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잊고 계셨던 분들 지금 기억하셔서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J님이 딸이 주식해보라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JB. 근데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5: 그냥 참으세요. 저도 참고 있는데.
6: 아 지금 안 됩니까? 들어가면 참아요?
5: 뭐 저 김원장 기자가 계속 얘기해주는 추경 매수하지 말라고. 그 말 믿고 안 들어갔다가 그냥 지금. 네. 네, 방송에서 그래서 엄중 항의까지 했지만 저만 이러면 안 되니까 님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행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차라리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6: 아, 100만 원으로?
5: 네. 네. 한우 한번 드세요. 한우. 풋볼 한우 어때요?
6: JJ님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되시면 다시 알려주시고요. 산향기님이 JB 시사방송 진행자의 의상과 관련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세요.
5: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6: 아, 저도 그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진짜로.
5: 네, 진짜면 제가 응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유니폼으로 하자. 저는 여러분 얘기한 바 있습니다.
6: 어떤 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논문의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튼 연락하시랍니다, 사냥기님. 자, 이렇게 인사 전해드렸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5: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남우호 관련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 프레스TV에서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이란의 비대칭 억지력에 막혀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작전이 48시간 만에 끝났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여기서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이렇게 써온 겁니다.

0: 겨냥했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주한이란대사관은 이 칼럼에 대해서 그냥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다.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그냥 듣고 네네 하고 고개 끄덕이기에는 뭔가가 찝찝한 게 국영매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영매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단히 예민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표현과 이런 내용을 그냥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라는 점에서 이란 대사관의 설명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되는 거냐. 일단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남우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 20분에 예인선에 의해서 두바이 항구의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부두 접안까지는 약 3시간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접안이 이루어져야 이제 사람이 배에 올라가서 뭔가를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세상님이 빨리 휴전하고 우리 모두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담겼고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을 채우지 못해 아예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데 당론으로 표결 불참의 결정에 아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개헌안 표결을 또 시도한다고 밝혔는데 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자, 국민의힘이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제안을 해석을 하면 2028년 23대 총선 때 이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라는 아마 뜻을 깔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안 되고 총선 동시투표는 된다는 계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개헌에 별 생각이 없다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따져봅시다. 아마도 지금 동시투표는 불리하고 그때의 동시투표는 유리하다라는 계산이고 지금 민주당은 잘 나가지만 그때의 민주당은 폭망할 거다라는 계산을 깔고 이런 제안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이 계산은 지속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지속상태냐?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때도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될까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과연 그럴까? 사실은 이거부터 짚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과연 그럴까? 라고 물어주셨으니까 정계 개편이 있을 거란 뜻일까요?
0: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빼고요. 아주 소박하게 이 점만 짓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질서, 국민의힘의 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과연 그때 동시투표한다고 유리할까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다른 질서, 다른 당권이 나온다면 그건 아마도 차기와 관련된 것일 거고 그때의 동시투표는 차기에 다가간 당권에 의해서 유불리가 개선이 될 텐데 그때 차기로 부상한 그 당권을 거머쥔 그 누군가가 개헌의 호의적이겠는가도 한번 따져보라.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2028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 네, 신용호님은 당론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기본인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여행조아님은 지선 투표율이 올라갈까 봐 이런다는 게 저는 조금 더 화가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0: 라는 한번 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국정 드라이브를 바짝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 차기를 조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민이니 지금 대통령의 불만이 많고 그 불만이 차고 넘쳐서 차기를 찾아 두리번거린다라면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지도는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사를 하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언제부턴가 이 정치에 게임적인 요소가 듬뿍 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적 요소의 흐름에 올라타서 장사 좀 하려고 그런 것이냐? 저는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생산성이 있어서 이 조사를 하고 이걸 턱 받아서 보도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클릭 유도성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경호날다님 등 많은 분들은 제이비 근데요. 저기 천지일보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라는 의견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량, 징역 23년에서 8년을 싹둑 깎았습니다. 그 이유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점. 이었고요. 또 이것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성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후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의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1: 아,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다. 이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0: 평가는 잠시 미루고 또 하나의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사법어때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여기서 미리 체크포인트로 추출한 게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혐의를 2심이 인정할지 이게 지금 포인트다라고 임재성 변호사가 짚은 바가 있었는데 요걸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 2심 재판부는 부작위 혐의 가운데 첫째,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이미 부작위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은 혐의는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라면서 불고불리의 법리,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다라는 원리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관료의 경력은 높이 산 반면에 관료의 의무는 중하게 보지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을 거론한 대목은 그렇다 치고 첫 번째 부작위 행위를 속칭 퉁친 걸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깝깝한데요. 우리 사회에 우푼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공무원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행태에 경종을 울려도 부족할 판에 결과적으로는 쓰다듬어 준 거 아니냐. 어제의 판결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부작위 행위를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내란 특검 이쪽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런 말도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손설님들의 다양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령코난님은 살인자에게 50년간 착하게 살았다고 감형을 해줍니까? 라는 물음표. 알권리님, 고위공직에 오래 근무해서 형량이 감해졌다고요? 저런 경력은 형을 더 얹어야 합니다. 뭐 비슷한 의견들. 이름없음님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감형 대상인가요? 라는 물음표. 작은 악마야님은 높은 지위를 역임했으면 더욱더

0: 더욱더 엄하게 내란죄를 심판해야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아니,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1: 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공무원들은 국가에 헌신했으니까 깎아주고 경제인들은 뭐합니까? 경제에 헌신했으니까 집행유예 해주고 그전에 재벌 총수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이렇게 그 판결 내리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계속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논리가 정치 버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최정환님이 네. 나이 많아서 깎아주고 공무원이라서 깎아주고 초범이라 깎아주고 왜 이렇게 깎아주는 이유가 맞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202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결 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가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자료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사건 처리 진행 중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 1시간 정도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전원위원회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 방향, 바로 종결 처리인데 처리 방향을 언급을 했고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또 2024년 8월에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기억하시죠?
0: 네.
1: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태스크포스가 밝혔는데요.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조치가 있었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을 비난한 정황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0: 네, 이래도 되는지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뉴스인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라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돈관계이기도 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서 출마를 만료했다라는 사실도 보도를 탄 바 있습니다. 자, 정진석 전 실장의 출마 포기 선언의 끝자락에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계 은퇴 얘기는 없네요. 정계 은퇴해서 평국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 언제든지 간에 백의, 흰옷은 벗어버리고 감투나 배지를 달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먼저 환기시키겠고요. 그다음에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애달파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 이 얘기도 함께 하고요. 자, 총평을 하면 정진석 전 실장은 선거의 까메오였다기보다는 씬스틸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임팩트를 아주 강하게 남긴 사람인데요. 자, 그 임팩트가 뭐였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촌철님들이 다 아실 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정로님이 이런 결과를 몰라서 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엉겅퀴님은 JB 근데 백의종군을 이럴 때 쓰는 게 맞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나무꾼 정신으로 골라온 뉴스네요.
1: 김민아 창원시 의원,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설명 안 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다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공천 신청을 했지만, 국민의힘 경남 도당에 의해서 컷오프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인데요. 지난 4일, 창원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그날 바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직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자 이러면 비례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선거일 120일 이내에서는 승계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아쉬운 건 제명을 통한 불명예 퇴진이 아니라 이른바 의원 면직이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0: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 여기 이것도 중도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글이라고 봐야 될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이사나님은 임기 다 채우고요? 거의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끝까지 도민 우롱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종국님은 이제 지선이라 임기 만료될 텐데 시의원 사직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올려주셨네요.
0: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충남 아산을에 도전하는 전원수 민주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전원수입니다.
2: 네. 왜 아산을 선택하셨어요?
3: 아, 네. 그 아산이라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뜻을 같이 헤어두를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일궈오시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2: 네네.
3: 그 비서실장께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 청와대로 들어가시면서 삼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큰 결단을 하시고 공석이 된 곳입니다.
2: 네네.
3: 그곳에서 제가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으로서 이런 최전선 국정소통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강원식 비서실장의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다하라고 당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산 시민의 평생 연령이 바로 제 나이와 같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일하고 이렇게 이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 아산이어서 그런 네. 아산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처음에 울산 출마 가능성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건 네. 완전히 언론이 그냥 넘겨짓기 보도였습니까? 아니면 좀 고민은 좀 하셨던 겁니까?
3: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말 막 사실 일만 해왔어요. 어디 뭐 나갈 기회를 보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언론 보도에는 나왔으나 사실 당에서 어떤 요청을 받거나 이야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2: 예.
3: 네네. 언론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나올 수밖에 없었을 네. 거다라는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3: 예전에 이제 김상욱 의원님이 제 이제 네 제가 지역위원장 하고 나서 이제 김상국 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예.

0: 전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1: 근데 의원님 아산에 무슨 연고가 좀 있나요?
0: 저는 아산의 직접적인 연고보다 제가 충남의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저의 첫 교단 생활을 대전에서 임명을 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의 정서, 충청의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어서 그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지역구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었잖아요.
0: 네.
1: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0: 강훈식 실장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아산 주민분들이 정치적 수준이 매우 높다. 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 농대표들 만나 뵙고 하면 자료를 굉장히 멋지게 준비해 오십니다. PPT를 준비해 오거나 그리고 저보다 젊은 분들 회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산 시민분들은 어떤 말만 내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주는 나아지게 해주는 정치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네. 지금 김태흠 중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0: 네. 아마 이제 아산에서 연고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아까 이제 충남에서 또 제가 생활을 했었고 또 학교 생활 그리고 교단 생활도 첫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혁신적인 지금 발전이 필요할 때인데 이런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깰 수 있는 새로운 힘에서 이 혁신적인 발전의 힘이 비롯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또한 부족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배우고 있고 더 정성스럽게 배우겠습니다. 또 청와대와 당 지도부 거치며 쌓은 중앙 네트워크 통해서 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이제 왜 아산이냐라는 질문이 이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 질문은 왜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냐?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걸까요?
0: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지만 저도 청와대에서도 제가 해왔고 해오던 일을 되게 정말 애정 있게 해왔었거든요.
1: 네.
0: 그런 과정에서 기자단들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도 대변인단은 엄청난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소통하는 능력을 청와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우리 지역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런 과정에서 제가 소통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고
1: 네.
0: 그런 요청에 저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이제 청와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긴밀히 소통을 해오셨던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기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0: 기자분들은 엄청나게 응원하면서도 아쉬워하면서도 또 응원하고
1: 진짜요?
0: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정말 격의 없이 정말 소통을 해갖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기자의 꿈을 꿨던 적이 있어서 기자분들을 뵀을 때 굉장히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죠.
1: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0: 네.
1: 어떤 상임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0: 네, 제가 아무래도, 초등교사로서의 이제 교단에서 써본 경험,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그런 국정소통의 경험이 있다 보니, 교육이나 법사위,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순사위도 제가 우리 아산을 위해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그 아산 그 지역민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0: 네.
1: 자 그러면 그 이제 지역 유권자분들은 주로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0: 아 네. 아산 분들은 지금 우리 아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여기 아산이 무농 복합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1: 네, 그렇죠. 도농복합이죠.
0: 네, 네. 그래서 전체 우리 아산을 주민들이 23만 정도가 되는데 청과 교육 대방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0: 은봉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의 통학 부분에 대한 워낙 또 이제 학교와 집과 거리가 먼데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산이 전체가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뭐 영인 인주 염치 송악 이쪽 부분에서는 농업 분야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그런 산업 첨단 개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해서 목표적인 부분을 함께 뚫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1: 아울러야 될 게 되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문화 인프라에 대한 갈구가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김태엄 충남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김태엄 충남지사는 천안 아산 지역에 5만 석짜리 돔구장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동구장 용도 가운데 이제 가장 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공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0: 5만 석 규모의 콘크리트 동구장 짓는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민들이 매우 겪는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방역 사거리 입체 교차로 신설, 그다음에 아산 천안 셔틀 전동 열차 도입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순위로 해서 훨씬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합 문화 쇼핑몰 유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식 비서실장님 2024년 총선 공약이기도 하는데요. 아산에서 벌고 이제 타지에서 쓰는 도시다 이렇게 아산에 대한 좀 부분이 있었는데 아산에서 벌고 아산에서 쓰자.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해서 이런 우리 문화 공연도 여기 쇼핑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랜드마크로 유치하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이제 그 아산을 충청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 그 차원에서의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0: 이거는 방금 얘기는 문화. 어차피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아까 충청 경제 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그 국가대표 10대 창업 도시라고 그 기재부에서 그 제경부에서 그 우리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아기원이 설립된 곳을 그 네 군데 창업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이번에는 내년에는 여섯 곳을 비광역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국가대표 창업 도시로 선정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산이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이런 특화 산업과 연계돼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참 좋겠다. 굉장히 적성인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 제1대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0: 네, 지역분들은 일단은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좀 중심 도시로 충남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말씀에 좀 설레어 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꼭 실현시켜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어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 출마자 등 60여 명이 독립기념관을 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독립기념관이었을까요?
0: 이 천안 아산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다 알다시피 국난 극복과 통합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번 선거가 단순히 뭐 개별 지역의 승리를 넘어서서 충남 전체 전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된다. 원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그 김태엄 충남지사 얘기를 했는데 김태엄 충남지사와 그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가 지금 그 충돌한 지점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 삶의 질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가지고 좀 충돌을 했었는데 이제 그 초등교사는 이제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지내신 분이잖아요. 충남 아동복지 실태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0: 충남 아동의 삶의 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마 통계를 두고 막 싸울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희가 이제 만나보는 이제 분들을 보면, 이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그런 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인프라라든지. 왜냐면 여기는 커가는 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뭐 심지어 저희가 넷째, 다섯째까지 많이 뵀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나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그다음 밤에 당장 달려갈 응급 소화

0: 급식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360을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이런 것들 좀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모와 아이가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정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당청 간의 소통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래도 뭐 계속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소통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매 순간 매번 매 사안마다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1: 네.
0: 저도 거기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그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게 바로 거기인데 거기서 자임하시고자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0: 구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도 참, 뭐, 즐겁게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즐겁게 좀 일을 했었는데.
1: 잠깐만요. 뭐가 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근데?
0: 아니,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1: 작업 환경은 많이 안 좋았죠?
0: 아니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1: 아니, 다들 경무에 시달린다고 뭐 다들 그러던데, 아니었어요? 네.
0: 저는 저의 에너지를 다 써둘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 그래요? 예, 아예 그럼 말씀 이어가 주세요. 예.
0: 네네. 그래서, 그리고 당 지도부와도 이제 또, 잘 또 소통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 그래요? 그 국회의 네. 생산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0: 네네. 네.
1: 자, 그럼 아예가 청와대에 계실 때 평가했던 네. 국회의 생산성은 어땠습니까?
0: 제가 여기 나왔는데 뭐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뭐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청와대 입장이 돼버려서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지만
1: 네.
0: 일단은 이게 아마 그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실 엄청난 입법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국회에서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공이 넘어가면 국회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신속하게 해야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1: 결국 국회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의 생산성으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지금
0: 네.
1: 뭐 개헌안 처리조차 지금 저렇게 돼버린 상황인데
0: 네.
1: 의원님이 거기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야 간의 네. 뭐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새롭게 시도하고 싶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0: 일단은 예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님과 만나면서 일단 저는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1: 네네네.
0: 만나면 한 가지 일이라도 이야기가 더 되고 네. 풀릴 수 있고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일단 만나야 되겠죠. 그다음부터 그다음 생각하겠습니다.
1: 일단 만나겠다.
0: 네, 네.
1: 상임위원장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사실 만나기.
0: 네.
1: 따로 말 그대로 네. 스킨십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어떤 그 아산 지역의 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러면 골목골목?
0: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도 네.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 악수는 잘하고 계십니까?
0: 네, 저는 원래 악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원수 민주당 네.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네. 네, 주인공은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인데요. 하루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촬영을 마치고 아들이 눈치를 좀 보다가 어머니한테 슬쩍 어머니 사진관에 오셨으니까 독사진 하나 찍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다가 끝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관을 다시 찾아와서 낮에 찍은 사진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명 정도 촬영을 해왔고 올해로 여섯 번째니까 이제 6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 오, 많이 오셨네. 봉사 차원이에요 그러면?
4: 이게 액자값의 반의 반 정도 가격.

0: 금액으로 해서 이제 만 원대 금액을 복지관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보정도 하고 인화를 하고 액자까지 완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리는 작업인데 거의 무료에 가까운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어버이날 당일에 어르신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완성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옛날에 찍은 사진밖에 없기도 하고 또 사진이 너무 작거나 흐릿해서 영정사진을 만들기 곤란한 분들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또 사진관을 운영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찍어둬야겠다 하고 사진관을 찾아오긴 하는데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많이 들면 사진이 갑자기 병원 돌아가시면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 요 지역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가지고 많이 옵니다. 저도 아파트가 한 30년 되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가지고 찍기 꺼려 하면서도 그러니 하나 찍어놔야 안 되겠나 나이가 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찍습니다. 가격도 많이 물어보시고 부담이 가시는지 뭐 바로 찍진 않고 이런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면 편안하게 아름답게 찍더라고요. 네. 찍고 싶어도 못 찍을 그런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뭐 돈 10만 원 되는 돈을 쉽게 어르신들 닮아놓기가.
2: 그럼 사진 찍을 때 분위기는 좀 어떻대요?
0: 좀 미뤘던 숙제를 해결하는 느낌을 반기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복지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비용도 부담이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고 어디서 찍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 혼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게 조금 서글프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원하고 있던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족이 멀리 살아서 혼자 지내거나 아예 연고가 없거나 또는 지역 내 기초생활 수 급자 또 차상위 계층 또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사진사의 시선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옷에 한복 가지고 들고 오시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오고 막 머리도 예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와우시야. 제가 마음이 그래요. 지금 짠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 사진을 찍으면 뭐 좀 가족끼리 찍는다고 이렇게 행복한데 장수 사진은 좀 애징합니다. 좀 웃죠. 웃어 보여서 어머니 좀 밝게 아버님 좀 좋은 사진 나면 좀 이 추억이 젊을 때 곱게 해놓으시면 안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정이 굳습니다. 찍을 때는 조금 무게 있는데 찾아가실 때는 아주 행복하게 느끼시면 좋아하시에요. 찍고 나서는 진짜 좋아하십니다. 고맙다 너무 뭐 인사를 몇 번씩 하세요.
2: 어르신 입장에서 큰일이겠죠, 그죠?
0: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받아본 사진이 이제 요즘 디지털 사진이다 보니까 주름도 많이 사라지고 피부톤도 많이 화사해져서 젊게 나왔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2: 보샵?
0: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네. 더군다나 그 촬영하는 당일에는 지역에 있는 미용사협회에서 나오고 또 헤어 디자인과 대학생들이 무료 봉사활동을 나와서 이제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화장도 해드리니까 굉장히 좀 밝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혼자 사진관 문을 열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이날만큼은 조금 행사, 소풍 느낌으로 좀 편한 동네 사진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 그렇죠. 이제 뭐 통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영정사진 미리 찍으면 오히려 장수한다.
0: 네.
2: 그래서 수의도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수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2: 네. 근데 수의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새끼로 빠지는 거긴 하지만 굳이 수의를 해야 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영정사진은 아니, 장수 사진은 꼭 필요하죠.
0: 네.
2: 그죠? 그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맞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랭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8: 네, 어버이날인 오늘 하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해서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27.8도까지는 올랐습니다. 오늘은 대구 21도에 그치겠고요. 서울, 광주는 20도, 부산은 22도, 강릉 19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2도, 대전은 13.7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강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쯤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완연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또 전북지방, 경북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부산 복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동훈 무소속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 이거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상 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 이거 보링 공장이 돼.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0: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 복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후보님?
2: 예,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2: 드디어 뵙네요.
1: 네. 오늘은 좀 선거에 국한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2: 예.
1: 일단 좀 어떻게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부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신지.
2: 거의 한 달에 조금 덜 됐지. 아,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1: 그렇죠.
2: 같은데요?
1: 어떻게 이제 부산 북구 지리는 환하시겠네요, 그러면?
2: 계속 발로 다니니까.
1: 예.
2: 제가 약간 길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십니까?
2: 처음에, 이게 착 많이 다니다 보면 두 번, 세 번 뵙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는.
1: 오, 예, 예.
2: 예, 시장 같은 데 제가 뭐 열 번 넘게 갔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다, 진짜 온 거 맞냐? 이런 말씀 하시다가, 두 번째 뵈면, 그래도 뭐, 이거 뭐 되면 또 서울 가버리는 거 아니야? 누구처럼? 이런 얘기 하시다가,
1: 네.
2: 세 번째 뵈니까, 아, 이걸 해달라. 이걸 바꿔달라.
1: 오.
2: 과거 정치가 그걸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받아주고 계시다. 그리고 저에게 기대를 걸어주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1: 대진표가 완성되기 전과 완성된 후에 좀 반응은 좀 다릅니까? 어떻게 체감하세요?
2: 대충 예상됐던 것들이어서,
1: 네.
2: 뭐, 그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그래요?
2: 제가 먼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먼저 사실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1: 그렇죠, 그렇죠.
2: 뭐 그 상대방으로 누가 될 거다 예상하는데 예상했던 사람들이 다 뭐 그 예상 외였다면 모르겠는데 다들 뭐 한 달 전부터 예상됐던 사람들이어서 뭐
1: 네.
2: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일요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시죠?
2: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 개소식 한다라는 건데. 좀 곤란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2: 그 얘기 듣고 조금 웃었는데요. 저도
1: 네.
2: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이게 보면 일종의 아 누가 국회의원 많이 오냐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 개소식을, 제 한동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북구갑, 그러니까 국포 덕천, 만덕의 많은 주민들과 북구갑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축제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와서 한번 서로 보여주고 이래야 된다라는 하면서 저한테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까지.
1: 예, 예, 예.
2: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같은 시간에 마치 중앙정치에서 지역과 무관한 새싸움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 북구갑 주민들께 보여드리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축제장으로 치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들께 한번 제가 이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의원님들 마음 대신 전할 테니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
1: 오.
2: 제가 북구갑 주민들만 바라보고 북구갑에 에서 지역의 축제로 열겠다라는 뜻을 몇 분께 말씀드렸고 오늘도

0: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로지 저는 북구갑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들의 말을 듣고 북구갑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로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 중에 한재하 의원이나 진종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왜냐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두 분은 지금 참석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0: 아, 오신다는 분들은 두 분 말고도 많이 계십니다.
1: 네.
0: 그럼요. 많이 계시는데요.
1: 예.
0: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는 뭐, 그게 이렇게 일부러 덮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얘기 발표한 지 꽤 됐잖아요.
1: 네.
0: 그거를 시간까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의도가 뭔지는 보이는 건데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만 많이 오셔서, 의원님, 저랑 함께하는, 저랑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또 우리 북구갑 의원 주민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1: 네네.
0: 지금 뭐 이런 모양으로 본다면 나중에 또 언론에 어떻게 보도하겠어요. 아, 또 어떻고 또 뭐 분열이 어떻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 네.
0: 그건 그거는 그게 중앙정치라면 뭐 그런 식의 싸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선거는 뭐 중앙에서 보고 제 입장에서 봐도 역사적인 선거고 굉장히 중요한 접속 인구가 있는 선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질은 지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1: 예.
0: 그런 면에서 지역민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좀 제가 아이고 너무너무 마음만 받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여기서 지역 주민들과 즐겁게 치러보겠다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죠. 두 분 말고도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1: 알겠습니다.
0: 또 역으로 사실 이렇잖아요. 저쪽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뭐 이거는 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정치인들의 정치인 것이고 지금 선거는 주인공은 부산 북갑의 덕천만도 구포 시민들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이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그 일요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일정을 먼저 잡은 쪽은 후보님 쪽이었는데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쪽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개소식을 잡아버렸다. 뭐 이 차원인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0: 뭐 그건 그냥 뭐 제가 정리를 안 할 때니까요.
1: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뭐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참석을 해서 후보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후보님 입장에서.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북구갑 시민들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장동혁 당권파가 여기서 민주당이 되더라도 한동훈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대단히 이상한 정치고요.
1: 네.
0: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은 시민들이 평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에 계시는 많은 보수 성향과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 그리고 상식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잡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1: 예.
0: 그런 분들이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실지 보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전 이 선거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권이 공수취소까지 가는 폭주, 저는 이건 대단한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이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견제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대담하게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좌우의 날개가 있을 때 위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날개가 꺾여 있고요. 그런 점을 재건하고 해서 제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또 한쪽은 장동혁 당권파라는 아주 소수의 세력이 보수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면서 보수정치가 점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방해를 뚫고 승리함으로써 역시 보수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꼭 이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1: 지금 보수 재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차례 이제 그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출마의 어떤 그 뭐 성격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걸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재건해야 되는 보수의 상이 뭘까요? 그 가치가 뭘까요?
0: 저는 재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양쪽의 날개로 날 때 위대해지는 나라입니다.
1: 네.
0: 앵커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 분이 많더라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당권파가 가고 있는 길은 이상한 길입니다. 실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드려요. 방향은 이겁니다. 헌법과 사실, 상식을 지키면서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찾는 것인데
1: 예.
0: 그게 추상적이지만 이런 겁니다. 헌법 개혁은 안 되죠. 불법 개혁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해도

0: 박심 자체가 정치적으로 끝나도 막아야 하는 것이죠.
1: 예.
0: 적어도 상식적인 정치인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디폴트 값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대로 민의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상식은 이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유죄 판가 막기 위해서 공소 취소하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이고 몇백 년 동안 이루어놓은 입헌군주제 이후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상식의 기본을 지키자는 게 저는 1번 전제고 보수제고는. 그렇지만 보수가 과거에는 뭐 다소 정의롭지는 못해도 유능하기는 해라는 평가를 가지고 이걸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 삼아왔거든요.
1: 예, 예.
0: 그 유능함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호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한 푼 안 받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압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나름대로 책임을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론스타 7조에 대해서 역할을 했던 것도 주변에 반대가 많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유능함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또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는 저는 청렴과 부패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특정하게 비판할 수 없지만 제가 까르띠시계 받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제가 법무부 장관 때 뭐 담요나 들깨 같은 것도 다 신고해서 전체 공무원 중에는 40%가 신고한 선물이 제가 신고한 선물이었어요. 뭐 다소 까탈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수를 지지하시고 진짜 참보수를 지지하시고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보수재건 이야기에 지금 연결이 돼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게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 이게 지금 후보님이 이야기하는 보수재건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입장이실까요?
0: 일단 이건 지역선거입니다.
1: 네.
0: 지역민의 정말 많은 추천을 해 받았어요. 지역민의 희망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병수 우리 그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께 탈당하시고 저희 명예회장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전재소의 시대 전후에서 앞쪽에서 상선했던 정영근 전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맡아오셨던 서병수 시장이 전부 다 저를 지지하시는 셈이죠.
1: 네.
0: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받아주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저는 두고 싶어요.
1: 네.
0: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 같이, 정전 의원님 같이, 누가 봐도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께서도,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한동훈의 뜻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선거지 후원회장을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같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를 들어서, 하정우 전 의원 그 후보의 후원회장 김용춘 전 의원이 계시죠. 그분이 뭐 부산 3기 안발언도 했었고 라임 사태 때 거액 불법 금품 수수료 기소됐던 재판 중인데 거기에 다 동의하고 그걸 다 동의하기 때문에 공감해서 후원회장으로 모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영근 후원회장을 향해서 그 어제 제기됐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고문에 가담을 했고 지시한 행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그런 증언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어떤 고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0: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역선거고 후보는 저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후보 저 후원회장이시잖아요.
1: 네.
0: 후보는 저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헌법, 정의, 상식 그러면서 사실을 말씀을 주시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영근 후원회장은 2022년 2월 7일 자유원정 TV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는 확실히 부정이 게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자, 이분이 재선거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지정하는 분이 아니다. 지역에서의 저를 후보하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그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후원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저를 뽑는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역시 제가 하정우 후보한테 그러면 라임에서 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산 3기 안발언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물론 후보는 후보님이시죠. 정영근 뭐 구원의

0: 문제를 해가지고 제가 평론가 하듯이 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의 저변에서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제가 강력하게 느끼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까 느끼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장동혁 당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망치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이 북갑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공감대를 내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다 라는 여론이 저는 끌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여론 추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보수, 범보수 유권자층을 후보님이 쭉 끌어안으면서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이 대세론을 펴는 게 아니라 각축 현상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 안에서 후보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층도 그만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원인은 뭘까요?
0: 아니, 해석을 한다면 원인을 물어보시면 안 맞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장동혁 당권파가 계속 당을 망치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장동혁 당권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북과 부산 북과에 만족하시는가. 20년간 기대만큼 발전 못한 것. 그럼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퀀텀 점프해서 성과를 낼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반응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이걸 전제로 해서 그 원인이 뭐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 아직도 이제 멀었다. 이제 초기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어떤 시간 좀 흘러가다 보면 박민식 후보를 확실하게 지고 이제 쭉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하시는 거네요 정리라면
0: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답은 이미 어떤 답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국은 선거라는 것이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그런데 이 답에 대해서 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분 한 분께 제 진정성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제가 정말 지킬 사람이다. 라는 점을 설득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럼 어떤 정치적 요인 말고 지역 현안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유권자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거는 꼭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걸까요?
0: 공약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발표할 계획인데요. 먼저 이겁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들을 한번 다 비교해보면 거의 이 지역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해놓고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덕천이나 구포 지역에서의 상권에 있어서의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라든가 네. 교통원자의 문제라든가 문제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제가 드라마틱하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하나 드릴 것이고요. 결국은 부산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1: 예예.
0: 그런데 우리 북갑의 문제는 항상 더 심합니다. 지금 더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돈이 다시 돌고 사람이 몰리게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난 20년 동안에 전재수, 박민식 이분들이 주고받았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누가 더 사람에게 잘했다라는 거 말고 성과를 낸 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시거든요. 진영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 지역은 어떤 산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라고 하면서 체념해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18개 지역구인데 18개 지역구에서 항상 후순위 18순위를 받아온 셈인데요.
1: 네.
0: 저는 이렇게 설득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18순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선순위 1순위를 받을 때가 됐고 지금 제가 와서 받고 있는 이 관심과 정치적 에너지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관심을 바탕으로 반드시 제가 해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20일 전, 30일 전에는 북갑, 덕천, 구포, 만덕에서 전국에서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곳이 현안이 김앵커님 같이 이렇게 시청률이 높고 역량적 있는 방송에서 물어볼 정도로 중심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는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와서 이미 이곳 부산 북갑 덕천 만덕 구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걸 시민들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지역의 발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로와 노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산시와의 협조 관계 아니겠습니까?
0: 예.
1: 만약에 그 후보님이 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부산시장과 협조나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0: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조금 났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부정 지역에서 저와 협력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그렇겠고요.

0: 냉정하게 얘기해서 장동영 노선으로 민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민심에서 지금 그러니까 당권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1: 네네.
0: 거기서 득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후보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정치하셨고 당협위원장까지 직전하셨고 그리고 부산시장에 5선까지 하셨던 서병수 의원께서 탈당까지 하시면서 제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신 선대위원장들도 이 지역에서 장뼈가 굵은 아주 의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는 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럼 부산시의 많은 분들도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2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만약에 의원이 되신다면 혹자의 당에 복당 신청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짧게.
0: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됐었을 때 일성이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였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을 바꾸고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은 바꾸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0: 고맙습니다.
1: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신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으로 번 돈이 좀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른 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엔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만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미리 보조를 맞추려는 모양이네요. 이 소식도 짚어보죠.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회사 엔스로픽이 경쟁사 XAI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두 기업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많이 오른 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특성이 있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4: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 조사인데요. 그 자산 가격이 오르면 실제 소득이 오르지 않더라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2: 예.
4: 이제 쉽게 말하면 주식계좌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아, 내 형편이 좀 나아졌다 하면서 지갑을 여는 현상입니다. 꼭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생긴 경우가 아니더라도 평가이익이 커지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를 분석해봤더니 이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 자산이 만 원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는 돈은 평균 130원 정도였는데요.
2: 평소보다 130원 더 쓰고 끝하더라.
4: 네.
2: 주가 평가액은 만 원이 늘었는데.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이득의 1.3% 정도만 실제 소비에 쓰인다는 뜻인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은 주가 상승분의 3에서 4% 정도를 소비 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 예.
4: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계층별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층이나 고령층, 중저소득층처럼 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가가 올랐을 때 소비를 더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4: 네.
2: 이거는 뭐 항상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더 드리거나 뭐 하나 더 생기면
4: 네.
2: 그분들은 꽤 소비를 늘린다.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뭐 이런 해석을 하죠.
4: 맞습니다.
2: 원래도.
4: 그렇죠. 이제 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미뤄왔던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2: 예.
4: 반대로 고소득 고자산층은 주식 보유액은 많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소비를 크게 늘리지

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생겨도 소비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옮기거나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1: 예.
0: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그 효과가 전체 소비를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겁니다.
1: 원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주가 오른다고 돈 더 쓰지는 않더라.
0: 네.
1: 뭐 평소에도 충분히 쓰시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나라도 돈 많은 분들은 돈 더 생겼다고 더 많이 소비하지는 않을 거고 그 정도가 저소득층보다는 약할 건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을 때 오른 만큼보다 덜 쓰냐 다른 나라는 많이 쓸 때 이때 우리나라는 적게 쓰네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유가 뭘까요?
0: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중심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에 그쳤는데
1: 예.
0: 반면에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도 전체 가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1: 주식 투자 정말 자체가 많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0: 네. 다른 나라 비교해도 차이가 큰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 자산 규모, 그러니까 가계가 1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주식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77% 수준인데 미국은 256%, 유럽 주요국은 18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가계는 연금이나 뭐 펀드, 직접 투자 등을 통해서 주식 시장과 훨씬 깊게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집 한 채가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몰려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체 주식 자산의 70% 이상이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층은 주가가 오른다고 소비를 크게 늘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 청년층이나 중저소득층은 보유 주식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이 네, 경제 전체 소비로 확산되는 힘이 약하다는 거고
1: 다른 나라는 주식을 온 국민이 골고루 갖고 있는 편인데
0: 네.
1: 우리나라는 있는 분들만 또 주식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은 주가 오른다고 돈 더 쓸 일이 적으니까 평소에도 네. 충분히 쓰시니까 그런 효과다.
0: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 수익을 오래갈 돈으로 잘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뭐 통계긴 하지만 월평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흐름상 한 달에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이 미국 S&P 500은 0.53%였는데 코스피는 0.09%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수익이 나도 이 돈은 언제든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1: 별로 안 올랐군요.
0: 네.
1: 이거 가지고 뭐 소비를 늘려 이런 느낌.
0: 그렇죠.
1: 확 좀 올라줘야 이제. 고기도 한번 더 사먹고 그러는데.
0: 맞습니다. 최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 바로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일단 이익을 확정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한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오래 들고 가기보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는 얘기군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주가 오른 것 가지고 분석한 건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한 지난 10년간 보니 이런 성향이 있던데 이번에는 어떨지 이번도 비슷하면 비슷한 거고 그 얘기군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주가가 오르면 그걸 소비로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지평수 늘리는 데 쓴다.
0: 네.
1: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무주택 가구는 특히나 이제 주식으로 번 돈을 소비에 쓰기보다 집을 사기 위한 자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식 수익이 1원 생기면 그중 70전 정도가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추정을 했고요. 집을 살 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1: 예.
0: 최근 서울 주택매매 자료를 보더라도 자기 자금 중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마련한 돈의 비중이 지난해 5월 4.9%에서 올해 1월 8.9%로 높아졌습니다.
1: 그렇죠. 주식시장 오르면 그 돈으로 어디 가겠어요?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겠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집값이 또 걱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코스피 올라간 것까지야 뭐. 네. 그래 좋을 일인데.
0: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여전히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1년부터 2024년까지를 보더라도 주택의 기대 수익률은 주식의 2배 수준이었고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 입장에서는 주식 수익을 소비해버리기보다 집을 사는 데 쓴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물론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그래요. 2011년부터 2024년.

0: 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은 그냥 하면 안 됐던 자산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1: 맞습니다.
0: 아이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자산이어서 뭐 그랬겠죠. 예.
1: 네. 그 최근에 20대와 30대 그리고 이제 중저소득층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계의 주식 그 자본이득도 과거 평균의 22배인 429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0: 1년에.
1: 그렇습니다.
0: 1년에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으로 번 돈이 한 500조 가까이 되는데.
1: 네.
0: 과거 이게 평소에 벌던 거에 연간 벌던 거에 22배다.
1: 그렇죠.
0: 야, 이거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네요, 정말.
1: 그렇습니다. 주식 보유층이 넓어지고 수익 규모도 커지면 아무래도 주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0: 예.
1: 반대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되면 자산 가격 하락과 빚 부담이 동시에 이제 소비를 늘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투자했다가 일단 1000만 원 되고 나서 한 200만 원 까먹으면 그래도 800만 원 된 건데.
1: 네.
0: 아주 우울하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일주일 내내 우울하고.
1: 네.
0: 그러면 소비를 또 오히려 평소 쓰던 것보다도 안 쓸 수도 있다. 그렇군요. 자, 정진석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오랜만에 일본 주식시장 얘기인데
2: 네.
0: 하루 만에 6%가 올랐어요. 니케이
2: 네,
0: 지수가.
2: 네. 어제 불기둥이었어요. 일본 주식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6만 3천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 다시 썼습니다. 반도체주가 확실히 강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기대감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됐는데
0: 예.
2: 뭐가 올랐나 봤더니 역시나 AI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소프트뱅크. 이 그룹 주가가 장중에 한 18%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하는 어드벤테스트 그리고 AI 전력 수요 담당하는 도쿄일렉트론이나 후쿠카와 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0: 예.
2: 이제 일본 증시가 물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1일부터 5월 1일부터 6일까지 길게 좀 쉬다 보니까
0: 아, 그랬어요?
2: 네, 남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오를 때 오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해소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또 좀 보면 1월 말만 해도 지수가 5만 3천 선이었어요. 그러면
0: 예?
2: 석 달 사이에 만 포인트가 올랐으니까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0: 몇 달 만에 20%?
2: 네. 그 배경에는 역시나 여기도 AI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 반도체 장비 뭐 소재 기업들 쪽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자금이 모이고 있는 건데요.
0: 예.
2: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냐면 아, 중국 경기가 좀 둔화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아,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흐름이 좀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좀 힘을 받게 된 거고 이제 또 하나 도와주는 게 엔저 현상입니다. 일본 증시가 사실 최근 몇 년간 엔화 약세는 곧 증시 상승이다. 이런 공식이 거의 굳어진 상태예요.
0: 수출 그러니까 기업들 수출 잘 되니까.
2: 그렇죠. 네. 엔화 약해질수록 일본 수출 기업 이익이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국민들이 꼭 좋게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아닐 텐데 우리나라도 그럼 환율 오르면 박수 쳐야 되는데
2: 네.
0: 환율 1,500원, 1,600원 가면 만세 그래야 되는데 그 분위기 아니잖아요.
2: 아니죠.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요즘 딱 그런 분위기. 라는 거죠. 환율 자꾸 오르고 엔화 약세되고.
2: 네.
0: 배센트 미국 정부장관이 일본 간다는데 이게 환율 얘기하러 가는 것 같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나 봐요.
2: 아무래도요. 왜냐하면 사실 메인 이벤트는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런데 그 중국과 가기 전에 잠깐 들르는 겁니다. 근데 들러서 누굴 만나냐.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도 만나지만 우에다가주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고 보다는 이제 중국과는 어떤 긴장 관계라면 미국이
0: 예.
2: 일본과는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먼저 뭐 환율이나 국채시장이나 달러 유동성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야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건데요.
0: 일본하고도 할 얘기가 좀 꽤 있다.
2: 네. 그럴 법한 게 이게 최근에 미국 내부에서 이 달러 강세 그리고 엔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하면 또 일본 수출 기업 경쟁력이 과도하게 세지는 거고 미국
0: 예.
2: 제조업은 또 부담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미국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은 지금 재정적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동맹국들이 그러면 우리 국채 얼마나 사줄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오랫동안 대규모 대외 순자산 국가였는데 그 배경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사실은 미국 국채가 있었거든요.
0: 예.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엔저가 심해진다. 그러면 우선 환차익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뭐 연기금이나 생보사나 은행 같은

0: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1: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러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
0: 네.
1: 일단 달러가 앞으로 강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의 흐름이라면
0: 네, 그렇죠.
1: 계속.
0: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엔저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채 수요를 보강해주는 어떤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뭐 기업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아씨 엔저는 사실 불편한데 일본 자금은 또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선트가 일본을 굳이 가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뭐 환율이나 뭐 국채 금융안정 패키지를 조금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그 시장이 큰데 일본 네. 총리하고 미국 정무장관이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뭐 환율이 주물럭주물럭 되나요? 그게 아닐 텐데.
0: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겠죠.
1: 예, 아무튼 시장에서는 그 문제 같다라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일본도 주가를 뭐 우리나라 쫓아오면서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당연하겠으나.
0: 네.
1: 그리고 환율은 계속 엔화는 더 약세가 되는 것 같고
0: 네.
1: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0: 이제 사실 뭐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할인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요즘에는 코스피가 잘 나가니까 에이 옛날 말이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율 측면에서 엔저가 이어지면 일단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1: 일본 그리고,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젠 최근에는 코스피가 좋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박스피라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은 2024년에 버블 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는 최근에 돌파를 시도한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그리고 초 몇 년간 이 거래소 중심으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이나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강제되면서
1: 예.
0: 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 지금 슈퍼 반도체 사이클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1: 뭐 하느라고 좀 하긴 했는데 상태
0: 네,
1: 좀 바꾸고
0: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장이 가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반도체 이슈가 훨씬 더 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은 일본으로 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좋아져서 오르는 시장인 것이고 일본은 시장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개선 되면서 오른 시장인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아니면 주주 환원 확대하는 거나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그런 정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게요.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주식이 주식은 싼지 몰라도 네. 엔화는 이만큼 내렸으면 더 내리겠나 설마
0: 그런 생각하실
1: 하는 생각하면서
0: 네.
1: 지금 일본 주식 사뒀다가 주가야 본전이라고 해도 엔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0: 네.
1: 그만큼은 먹겠네 이제 하는 생각으로 또
0: 사실 수 있죠.
1: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주식 시장은 뭐 우리는 여유로우니까
0: 네.
1: 네 일본도 자 오찬조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챗GPT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두 회사가 서로 손을 잡았다.
2: 네.
1: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들의 뭐 각축전, 삼국지.
2: 네.
1: 흥미진진하네. 이런 얘기군요.
2: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 클로드죠. 요즘 잘 나가는. 이 클로드를 만드는 미국 엔트로픽이 일론 머스크랑 이번에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엔트로픽은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XAI가 가지고 있는 테네시스의 콜로서스 1 이 데이터 센터와 서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엔트로픽은요. 엔비디아 GPU 22만 개, 뭐 하나당 4,5천만 원씩 하니까 엄청나죠. 22만 개 분량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사용된 전력량이 우리 가정집 10만 가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 예.
2: 원래 이 콜로서스 1은요. 일론 머스크의 자체 AI인 그록을 훈련시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계약으로 엔트로픽이 이 센터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동시에 이 XAI는 콜로서스 2 이 데이터 센터 신축을 새롭게 지어서 그록을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본인의 AI는 이 새 아파트 지어서 옮겨주고 그리고 기존 집 콜로서스 1은 이 컴퓨팅 파워에 목말라하던 엔트로픽에 임대를 주면서 현금 수익을 새롭게 챙기게 된 겁니다.
1: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거네.
2: 그렇죠. 다주택자가 된 거죠.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뭐 요즘 다 데이터 센터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2: 네.
1: 막 주고 빌려주고 그래 니들 써라 우리는 아마 이런 여유도 좀 있나 보네요.
2: 아무래도 이 클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1: 예.
2: 이 새롭게 클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0: 보게 되면은 동시에 이 자기네 것도 활용을 하고 클로드도 동시에 키워나가면서 가장 큰 경쟁사인 오픈 AI를 좀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픈 AI 견제하려고?
0: 네. 이 엔트로피 운영 즉시 이렇게 새롭게 확보된 서버를 활용해서 성능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이 코딩 도구죠. 클로드 코드의 유료 이용자 사용 한도를 두 배로 늘렸고요. 최상위 상용화 모델인 오퍼스의 호출 제한도 두 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높였습니다. 여기서 이 호출 제한이라는 게 뭐냐.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AI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횟수의 상한선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맛집이 한 시간에 딱 10팀씩만 받고 이 테이블 다 차면 다음 시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그러다가 더 받을 수 있는 팀이 됐다.
0: 네. 팀을 이제는 테이블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선두로 생각되는 오픈 AI 잡으려고 후배들 도와주는 거고.
0: 그렇죠.
1: 클로드 입장에서는 머스크랑 손잡는 이유는 뭐 요즘 뭐 구하기 어려우니까 데이터 센터들.
0: 네. 사실 원래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요. 공격적으로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확대했던 오픈 AI랑은 좀 달랐어요. 엔트로피는 보수적으로 인프라 확장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CEO가 대놓고 어떤 AI 기업들은 말은 못하겠지만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성장세가 엄청나게 가팔라지면서 좀 이게 체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 성장세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7만 명 정도밖에 안 쓰던 클로드 사용자가 지난달에 국내 모바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 14배 이상 폭증을 한 거죠. 이 챗GPT 모바일 사용자가 1,549만 명 우리나라 기준 아직 압도적이긴 하지만요.
1: 아직 1등은 챗GPT인
0: 네,
1: 것 같지만.
0: 압도적이긴 하지만 근데 연간 사용자 증가율만 놓고 보면 클로드의 성장세가 1,300%예요.
1: 예.
0: 이 챗GPT가 44% 정도니까 굉장히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1: 성장률은?
0: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내고 쓰는 유료 결제자 추정 지표에서는요. 이 엔트로피, 클로드의 엔트로피가 오픈 AI를 좀 앞지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유행에 민감한 20대들, 20대들의 갈아타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는요. 20대 사용자가 지난달 이 390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이렇게 AI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근데 반대로 같은 기간에 클로드는 1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 알겠습니다. 클로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인기가 늘어나니까
0: 그렇죠.
1: 갑자기 19 늘어난 집처럼 급하게 살 집을 구했어야 했다.
0: 네. 그때 때마침 빈집이 나타난 거고요.
1: 다만 일론 네. 머스크는 우리도 집이 넉넉하지는 않으나
0: 네.
1: 오픈 AI 얄미운 게 많아서 1등 AI 업체는 얄미운 게 많아서 난 클로드 좀 도와주고 싶다.
0: 네.
1: 그렇다는 거예요?
0: 네. 그렇게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엔트로픽도 머스크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엔트로픽이 오픈 AI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쪽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썩 않는 그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적군같이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력이 성사가 된 건 이 머스크의 XAI와 엔트로픽 모두 이 두 회사 모두 IPO 준비를 좀 슬슬 시작하고 있어서 성과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 1등사 견제 효과도 있고 또 여기가 더 넘어서 단순히 임대 임차로 그치지가 않고요. 더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엔트로피가 스페이스X랑 이제 협력을 해서
1: 예.
0: 이 지구 궤도 위에 이제 우주에 기가와트급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주에 가면 전기료도 싸고 뭐 냉각 시스템 비용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1: 예.
0: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반도체 수요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얘기를 좀 하더군요.
0: 네.
1: 태양빛도 뭐 계속 똑같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전기도
0: 그렇죠.
1: 만들기도 쉽고.
0: 그렇게 되면은 삼성 SK도 굉장히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죠.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LG전자유지보수자회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D-Bank.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바느질이 목숨이었던 어머니, 실 떨어지면 명조울처럼 길고 흰 머리카락을 뽑으셨지. 작가 정여울은 이 시를 보고 나 어릴 적 그 시절 엄마는 어땠냐고 물었답니다. 엄마는 매일 빨래하던 생각밖에 안 나. 하긴 빨래가 좀 많았나. 기저귀도 다 빨았었던 시절인데. 그러고 보니 기억 속 엄마는 늘 빨래만 하고 있었답니다. 빨래판 위에 옷들을 반죽하듯 비비고 또 비비던 내 어릴 적 엄마. 어버이날에 새삼 떠올리는 나 어리고 당신 젊던 그때. 엄마는 뭘 하고 계셨나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3월 잠정 국제수지 통계에서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4조 4천억 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가 35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3월에 3.6배에 달했습니다. 수출은 같은 기간 57% 가까이 늘어난 943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반도체 수출이 149%, 컴퓨터 주변 기기가 167% 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mm 곡사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군수공장을 찾아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새 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젠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 능력 종합평가 시험을 참관하고 다음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협상 국면 거론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7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축함 세척이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다는 겁니다.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보호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며 미군 드론 두 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 표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40대 부인과 부인이 일하는 태권도장 20대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대 관장은 그제 저녁 부천 원미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40대 아내를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약을 탔다는 술병도 확보해 태권도장 관장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7일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